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0: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금요일이죠. 오늘의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지하철의 경우 가장 붐비는 출근길은 어느 요일일까요?
1: 아, 그건 물어보나 마나겠죠.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이 당당님들 가운데는 다른 요일에는 외근인데 월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회의에 가야 한다는 분들도 많고요. 주중에는 타지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당연히 월요일이 가장 붐비겠죠?
0: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1: 네.
0: 근데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0: 서울교통공사에서 분석해보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는 화요일 아침이 가장 혼잡하더래요.
1: 오.
0: 월요일과 수요일이 그 다음으로 복잡하고요.
1: 네.
0: 자, 그렇다면 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한 요일은 언제일까요?
1: 퇴근 시간에 혼잡한 요일. 아무래도 주중에는 얼른 퇴근해서 다음날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의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만큼 복잡하지 않을까요?
0: 그런 예상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집계에 의하면 금요일이 가장 복잡하답니다.
1: 아.
0: 집으로 가는 인파와 또 여가 생활이나 만남 쪽 인파가 겹쳐서라니까
1: 네.
0: 금요일 퇴근 시간에는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어요.
1: 아, 그렇군요. 어느 당당이님이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금요일을 금요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금요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드럽게 금요일, 예, 금요일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아, 근데 또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고요. 아니, 뭐 당당이님이 부르고 싶은 대로 금요일
0: 하시든가
1: 하셔도 되고요. 자, 금요일은 부드럽고 여유 있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0: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라고 합니다.
1: 자, 그런 의미에서 엉덩이에 힘.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양쪽 엉덩이에 힘을 꽉 줘서 몸이 의자 위로 한 1cm 정도 살짝 들리는 기분이 날 때까지 이렇게 촥 힘을 주시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0: 그 상태로 3초간 버텼다가 숨 내쉬면서 힘 풀어주고요. 다시 힘 빡 주고 하나, 둘, 셋 버텼다가 하면서 힘 풀어주시고 이걸 자주 반복해 주세요.
1: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두뇌도 본격적으로 깨워보겠습니다.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입니다. 자, 5월 발명의 달 맞춤형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5월은 참 저 별명들이 많아요. 가정의 달, 발명의 달. 자, 오늘날 집집마다 거의 필수 생활용품이 된 전자레인지. 이 전자레인지가 처음 발명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하는데요. 1945년 퍼시 스펜서라는 연구원이 어둠 속에서도 적의 전투기를 찾아낼 군사용 레이더 장비를 개발하던 중 연구실에서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 덕분에 불이 없어도 조리가 가능한 전자레인지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그가 우연히 겪은 그 황당한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0: 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가 폭발했다. 2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아버렸다. 3번, 조수석에 둔 커피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넘쳤다.
1: 자, 전자레인지를 만들게 된 그 황당한 경험.
0: 네.
1: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가 폭발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아버렸다. 조수석에 둔 커피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넘쳤다. 정답 아시는 분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10분 뽑아서 전자레인지로 간식을 맛있게 데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자, 이게 객관식이라 그래도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찍기가 네. 어려워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이제 힌트를 좀 드린다면 오늘은 왠지 달달한 게 땡기네요.
1: 달달한 게 땡기는 날 금요일.
0: 네.
1: 자, 1번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폭발했다. 2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아버렸다. 3번 조수석에 둔 커피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넘쳤다.
0: 네.
1: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힌트를 뭐 이만큼 드렸으면 답을 떠먹인 셈이죠.
1: 네.
0: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박문영님. 어디 가는가?
1: 우리 애기들이 와서 밥 먹으러 가네.
0: 막내인 내 나이 48. 우리 자매의 평균 나이는 어느덧 53이다.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둔 중년이지만 83 엄마 눈에는 아직도 우리가 아기로 보이나 보다. 홀로 계신 엄마의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자며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우리 자매들 모임. 어떻게 된 게 다들 친정과 참 먼 곳에서 살림을 차린지라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자주 오간다는 게 영 쉽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처음엔 사위와 자식들을 두고 혼자 오는 딸들이 걱정됐는지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그러지 마라. 오면 돈만 쓰지 못 알아오냐. 손사래를 치던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딸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제일 화사한 옷부터 꺼내 입으신다. 다 같이 여행 가는 날에는 예전에 사들인 선글라스까지 챙기는 모습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이번 여행은 아버지 기일에 엄마가 툭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1: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살아있을 때 얼굴 많이 보러 와라.
0: 그 한마디에 우리 자매는 늘 가던 1박 2일의 여행 대신 2박 3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쉽기만 했던 시간들. 이번엔 엄마를 모시고 섬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2시간 남짓한 둘레길 코스를 나보다 더 꼿꼿하게 걸으시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나보다 더 튼튼한 것 같네?
1: 요래 딸들이랑 돌아댕기려면 건강해야지.
0: 그 마음으로 매일 동

0: 시내를 한 시간씩 걷는다는 엄마의 고백이 코끝을 찡하게 한다. 꽃사이를 걸으며 연신 이쁘다 감탄하시던 엄마는 자꾸만 사진을 찍어달라 하신다. 자기약 앞에서도 찰칵, 철쭉 앞에서도 찰칵, 수선화 앞에서도 찰칵. 아이고 엄마 무슨 꽃마다 사진을 이렇게나 많이 찍어.
1: 나 죽으면 많이 보라고 찍지. 이왕이면 쪼글쪼글한 얼굴이어도 이쁜 사진이 좋지 않겠냐.
0: 장난스럽게 던진 말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알기에 나는 말없이 셔터를 눌렀다.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엄마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우리 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들려주신다.
1: 앞으로는 하룻밤만 자고 갈 거면 오지도 마라.
0: 그 솔직하고 명랑한 호통이 참 좋다. 2박 3일 친정 나들이. 이제는 바빠도 꼭 다녀와야 할 의무 아닌 의무가 생겼다. 인생의 봄날이 언제였으려나. 자꾸만 뒤돌아보고 앞으로 또 그런 봄날이 언제 올까나 꿈꾸며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눈부신 봄날은 바로 지금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아닐까.
1: 아유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다.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0: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오라. 하룻밤 자고 갈 거면 오지도 말어. 그렇잖아요.
1: 네. 가신 김에 이렇게 정말 하룻밤 주무시고 네, 엄마랑 좋아. 만난 것도 드시고.
0: 너무 좋아요.
1: 나이가 들어도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애기들이지.
0: 아이 그럼 애기들이죠.
1: 네. 우리 애기들 온다니까 밥 차려주러 가야 돼요.
0: 아니 밥 먹으러 간대는데 외식해야지.
1: 그러니까 외식하셔야지.
0: 외식하셔야지. 네. 제일 화사한 옷부터 꺼내 입으시며 참 83 어머니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자주 만나자. 이거 참 좋은 얘기네. 응?
1: 그리고 예쁜 꽃 앞에서 사진도
0: 사진 계속 남기시고
1: 많이 응? 찍으시는 게 본인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나중에 또 예.
0: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난 너무 좋은 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살아있을 때 얼굴 많이 보러 와라 이 말씀.
1: 그쵸.
0: 하, 진짜 맞아.
1: 네 맞는 말씀이시죠. 아유 참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님 사랑은 여전하시고 잔소리도 여전하시고.
0: 아니 뭐 아직은 아니시잖아. 일종 씨가 뭐 잔소리 들을 만큼 어머니가 뭐 열로 하셔서 뭐 우리 애기 그쵸? 하시면서 아니, 잔소리는 안 하시잖아.
1: 네네. 네.
0: 아들하고 딸하고 또 다를걸요?
1: 그런가요?
0: 네, 다를 것 같아요.
1: 하긴 저희 여동생이 워낙에 근처에 살면서 네, 저보다 더 이렇게
0: 효녀야 효녀.
1: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자 다음 사연은요 서울 강남구 언주로의 곽환희 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여성시대를 들으며 큰 위로를 얻고 있는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가오는 6월 8일 다섯째이자 막내딸인 우리 민지의 20번째 생일을 앞두고 제 마음속 깊은 응어리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민지가 제게 왔을 때 제 품에는 이미 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이름을 걸고 피부관리실을 처음 오픈하던 치열한 시기였기에 솔직히 다섯째의 임신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알아챈 걸까요? 민지는 만삭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겨우 8개월 만에 1.75kg이라는 너무나 작고 가녀린 몸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보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유를 유축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면서요. 다행히도 간절한 기도 덕분에 민지는 참 씩씩하게 자라주었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던 전남편의 세금 문제로 피땀 흘려 일구던 매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모진 풍파 속에서 저는 막내의 돌사진을 찍어두고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사진관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진관 사장님께선 괜찮을 때 연락을 달라 하셨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진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가 찾아왔고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무척 힘들었는데 문득 그 난리통에 10여 년 전에 찍은 막내의 돌사진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사진관이 문을 닫아 우리 아이 사진이 영영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 힘든 와중에도 사진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우리 민지의 돌사진이 여전히 무사히 보관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사진을 당장 찾아오지 못하는 처지에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100만 원만 더 벌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까 싶어 새벽잠 줄여가며 야쿠르트 배달에 물류 배송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도 샵 예약이 없는 오전 시간에는 출장 산목 케어까지 하며 몸을 갈아넣듯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야속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여유가 없는 걸까요? 여전히 밀린 공과금과 해결되지 않는 집 문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짐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저를 짓누를 때면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하나 싶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들을 버티며 아이들을 키워냈네요. 막내딸 민지는 미술을 하고 싶대서 재수까지 시켰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낙심하더니 얼마 전 고심 끝에 일본 유학을 다녀오겠다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든든한 혜택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가겠다는 딸아이가 솔직히 조금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니 힘겹게 번 돈의 대부분을 유학 비용에 보태겠다며 적금까지 넣는 아이를 보니 야속함은 이내 말할 수 없는 대견함과 미안함으로 바뀌어갑니다. 다가오는 민지의 20번째 생일에는 큰맘 먹고 오래 묵은 숙제를 끝내려 합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던 그 눈물 어린 첫돌 사진을 성인식 선물로 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사진을 민지 손에 쥐어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오래 걸려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이 사진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지야, 20년 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몸으로 씩씩하게 버텨내 엄마 품으로 와준 것처럼 엄마는 네가 타국에서도 너의 꿈을 멋지게 펼칠 거라 믿어. 형편 때문에 엄마가 툴툴거렸지만 너의 뒤에는 밤낮 없이 일하며 너 하나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했던 강한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엄마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야.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내 막내 딸.
1: 아,
0: 해주셨습니다.
1: 박수. 네. 19년 세월이 지났네. 돌 사진 찍고 나서 그래도 그 사진관에 그걸 참 보관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0: 맞습니다. 언젠가는 찾아가시리라는 네. 생각으로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너무 뜻깊은 선물일 것 같아요. 나의 돌 사진을 나의 성인식 때 맞게 됐다는 거.
1: 그러네 참.
0: 자, 사연 주신 우리 곽환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도 있거든요. 우리 희은 누님의 엄마가 딸에게.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맑아진 거리를 둘러보니 갠 하늘의 연등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모레네요. 여성시대 수요일 순서인 님과 함께 시간에 성진 스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도 생각납니다. 연등은 연꽃 연자를 나타내는 연자가 아니라 밝힐 연, 등잔 등 해서 등불을 밝힌다는 뜻이라고요. 여기서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하셨습니다. 등불 가운데 연꽃 모양이 많은 것은 연꽃이 의미가 각별해서라고 합니다. 연꽃은 늪이나 연못의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면서 자신의 고유한 청정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불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꽃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비록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연꽃으로 설명하신대요. 부처님 오신 날인 초파일에는 등불과 관련해서 오랜 풍속이 있는데 연등과 관등으로 나뉜답니다. 연등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올리는 일인데 조선시대에도 거리에 장대를 세우고 연등을 쭉 이어 달아서 거리가 환했대요. 그래서 밤늦도록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데 조선은 불교를 억압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 민간에서는 연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 관등은 여러 가지 장식물 안에 등불을 넣어서 구경하는 일인데 뭐 탑안 또는 법고, 부처님 모습, 반가사유상, 커다란 연꽃, 물고기 등을 그 등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등을 켜고 행진하고 전시하는 일 우리가 매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 역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전통이 깊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요 별도 달도 해도 등불도 좋아합니다. 빛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좋은 것과 바른 것을 향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빛나고 싶고 주위도 환하게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들으셨습니다.
1: 네. 네.
0: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진짜 주말에.
1: 그렇죠.
0: 코앞으로 다가와 있네요.
1: 예, 일요일. 네. 네.
0: 길거리에 이렇게 촥 설치되어 있는 연등. 네.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1: 그렇죠.
0: 또 한켠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어요. 역시 이제 금요일이고 또 주말 이용하셔서 가까운 사찰
1: 아 좋죠.
0: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 전남 장흥군 임용화 님이세요. 돌이켜보면 나는 늘 선택의 경계 위에 서 있던 것 같다.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단,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은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만남과 이별뿐인 것 같다. 나는 수학과 음악을 좋아했던 철부지 소년이었다. 한때는 과학자를 꿈꿨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꿈이란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니, 그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꿈보다 냉혹한 현실이 먼저 다가왔다. 학력고사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대학의 문은 나를 비켜갔다. 길이 끊긴 그 자리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한 장의 입영통지서였다. 1985년 나는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놓였다. 학교를 찾아가 대학 원서를 부탁했고 담임선생님은 내게 전산학과를 권했다. 다가올 시대를 내다본

0: 사랑의 조언이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국 학비가 저렴하고 취업이 잘 된다는 국립전문대 어업학과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나를 바다로 데려갔다. 처음 바다에 올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1986년 12월 31일 실습생으로 일본 북해도 명태잡이 트롤선에 승선했다. 부산을 떠나올 때부터 계속 따라오던 갈매기를 바라보았다. 너무 멋지다는 생각에 젖어들었는데 곧이어 혹독한 현실이 밀려왔다.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계속되는 항해로 인해 속이 울렁거리는 배멀미가 시작돼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1: 세상에.
0: 11끼를 굶었고 물만 마셔도 토해내는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몸이 나의 의지대로 안 되니 나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바다 위에서 생을 포기하려 했다. 아니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구나 하는 순간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보며 순간 이상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저 작은 갈매기도 살아가기 위해 저렇게 날아가는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부모 형제의 얼굴이 아니라 같이 실습하러 간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멈췄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내 삶을 붙잡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사람은 거대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는 작은 선택으로 버텨낸다는 것을. 그 이후 나는 바다 위에서 8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그해 실습을 마치고 항해사 면허증을 취득해 1987년 7월에 3등 항해사로 시작해 쉼없이 달려갔다. 풍운의 꿈을 꾸며 거침없이 힘찬 항해를 했다. 젊었기에 무서움이 없는 질풍노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순탄한 항해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1988년 먼 타국 인도네시아 망망대해에서 첫 출항한 지 1년 후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돌아갈 수도 마지막을 지킬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지만 나는 그 고요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의 울음은 한 사람의 아들이 세상 앞에서 마주한 가장 깊은 무력감이었다. 그 이후 나는 더 단단해졌다. 시간은 흘러 1990년 25세 나이에 1등 항해사가 되었고 그때 나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 지금의 아내다.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2년 만에 돌아오는 원양어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편지로 사랑을 이어갔다. 미래의 아내는 매일같이 편지를 썼고 난 한 달에 두세 번 편지를 썼으며 나의 여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항공 우편으로 7일에서 10일치 편지를 모아서 보내주었다. 입항이 그리운 건 그 기쁜 소식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나는 그때의 편지 680여 통을 가끔 꺼내 읽는다.
1: 세상에.
0: 그 시절에 나는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27. 나는 선장이 되었으며 아내와 결혼하고 또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밤과 파도, 고독과 책임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점점 바다를 닮아갔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갔다. 바다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장이 된 뒤 마지막 2년의 어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9월 거대한 태풍을 만났다. 나는 또 다른 선택의 무게를 배웠다.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사이 10m가 넘는 파도가 배를 삼키려 했다. 전화도 없던 시절 모스부어 전보에 의지해 항로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태풍이 북상할

0: 것이라 판단했고 그 뒤를 따라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태풍은 예상과 달리 중국 방향으로 움직였고 우리는 정면으로 그 길목과 마주하게 되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정면 선수로 유지하며 긴 시간을 버텨야 했다. 엔진 출력을 낮추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선수를 잃는 순간 배는 옆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건 거센 파도와 싸워 이겨야 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선장의 판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선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다를 떠났지만 그 시절을 잊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후회한 적은 없다. 바다는 나를 흔들었고 때로는 무너뜨렸지만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법. 그것이 바다가 내게 남겨준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나는 공직에 몸담았고 정년을 맞았다. 지금 나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살아가고 있다.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 교단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고 나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인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되진 않는다. 그러나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도 않는다. 내가 건너온 시간은 어느 순간 나의 추억과 삶의 여정이 되어 있었다. 바다에서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수없이 흔들렸으며 때로는 나를 삼키려 했고 그럼에도 나는 끝내 건너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하나의 바다 앞에 서 있다. 이번에도 나는 알고 있다. 바다를 건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것. 이제 나는 다시 출항한다. 제2의 인생을 위하여.
1: 와, 정말. 야, 바다의 모든 걸 경험하셨네.
2: 그러게요.
1: 아우, 얼마나 무서워. 저는 어떤 땐 바다는 무서워요.
2: 아유, 그럼요. 예, 집어 삼키듯한 정말 그.
1: 네.
2: 엄청나게 높은 그 파도들.
1: 텔레비전에서 보더라도 무서워요. 어후. 왜냐하면 하늘은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지만.
2: 네.
1: 어쨌든. 그 바다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2: 아직도 인간이
1: 하나도 모르잖아요.
2: 정복하지 못한 곳이래잖아요. 그 깊은 바다 심해를.
1: 그래서 무서워요.
2: 네. 네. 하, 근데 한 번, 그러니까 저 떠나시면 2년 정도를 피해를 해야 되는. 와,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예, 이 육지가 그립고.
1: 그렇죠.
2: 그 망망대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1: 옛날에 이제 모든 게 어지럽던 1980년대 초에 이 배를 타고 떠난 PD가 있었어요. 라디오 PD였는데 가끔씩 이제 동료들한테 엽서를 보냈는데 가장 그리운 것이 꽃이라고.
2: 꽃.
1: 네. 아. 꽃이 피려면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2: 예.
1: 흙과 꽃. 그것이 가장 그립다고.
2: 그러겠네요.
1: 그렇죠?
2: 바다 위에서는.
1: 네. 그렇죠.
2: 이 숲과. 예, 나무와.
1: 아, 왜 아니야.
2: 이런 것들이 참 그리울 것 같고.
1: 정말 그 가족들도.
2: 근데.
1: 와, 그 여파도 무섭지 않겠어요?
2: 맞습니다.
1: 와.
2: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새로운 저 은유이신 것 같겠죠?
1: 네네.
2: 제2의 인생을 위한 출항.
1: 그렇죠. 네.
2: 그죠?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정말 제2의 인생, 새로운 출항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0: 최연의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아나 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총송군에서 총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광고 나가는 동안에
1: 네, 저희가 계속 바다의 무서움에 대한
2: 하늘은 또 안 무섭겠는가, 토네이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아, 그냥 땅에 발 딛고 나는 게 제일 좋다고
1: 진짜.
2: 그렇게 얘기를 일중 씨가 네. 막을 내렸습니다.
1: 맞습니다.
2: 결론을 내렸어요.
1: 네.
2: 자, 발명의 달입니다. 5월 뇌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보기 전에 선물부터 드려야 되겠죠.
1: 우리 사연 주신 분들.
2: 박문영님하고 곽한희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임용화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1: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전자레인지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경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아버렸다.
1: 그러니까 퍼시 스펜서가 이 레이더를 연구하던 중에 이상하게 바지 주머니가 축축하더래요. 그래서 주머니를 보니까 간식으로 넣어뒀던 초콜릿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2: 어머.
1: 실험실이 엄청 추워서 이게 체온 때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녹는다고, 이게 뭐지? 그 길로 호기심을 갖게 됐고 또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마이크로파.
2: 아.
1: 예.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발명했다네요.
2: 그랬군요. 네.
1: 녹아버렸으면, 아유, 그냥 내가 체온이 많이 높았나 보네. 그냥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야, 이런 거를 또 찾아내시는구나.
2: 그러니까.
1: 네.
2: 우연과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발명품.

0: 도 많다잖아요.
1: 네.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발명품 얼마나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나요?
0: 그럼요.
1: 네. 자, 바비킴의 고래의 꿈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빨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 비가 갠 이후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낮 기온은 4도가량 올라 19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 여야와 무소속 후보가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어제 새벽 0시 포항역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고 이후 포항, 구미, 안동, 예천, 영주, 문경 등에서도 지역 후보별 합동 출정식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철호 경북지사 후보가 영천 호국원 참배로 첫발을 뗀 뒤 영천, 포항 등을 돌며 합동 출정식을 가졌고 어제 저녁에는 대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경북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어지고 5월 29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는 19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2,2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상동 후보가 14억 원대, 임종식 후보는 12억 원대, 이용기 후보는 7억 원대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가운데서는 문경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영석 경북도의원 후보가 243억 원대로 가장 높은 신고액을 기록한 반면 일부 기초의원은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예천 지역 재해 위험 지역과 주민 대피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천 감천면 수한리와 벌방리 등 2023년 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 대피시설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북도는 재난예경보 시스템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발생 시 주민 대피체계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올해 예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7억 7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향수 냄새 때문에 괴로웠던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자는 향수 속 화학성분 탓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실내 공간에서 향수 사용을 자제하자며 무향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제도가 미흡하죠. 악취 방지법을 통해 불쾌한 냄새를 규제하곤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데다 향기 제품은 제외될 때가 많습니다. 소음 공해와 빛 공해처럼 과도한 향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2: 여성시대,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사소함 제가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애청자입니다. 지금 혼자서 고추밭에서 고추줄을 묶고 있다가 라디오와 함께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새학기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밭에서 고추 성장하는 거 보면서 힘들어도 아, 이 여름 지나고 나면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수확할 생각에 기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지만은 여성시대의 양희은 씨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시대가 없었다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자연과 함께 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은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사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나에게 스스로 위로를 건네보고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피부 상하지 마시라고 여성시 대표 크림 에센스 보내드립니다.
1: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0: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1: 아니, 우리 연동님이 희은 누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힘낸다고. 다음에, 아, 제 이름을 언뜻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아. 약간 저 한 템포 쉬고 가셨던 게.
0: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1: 예, 예.
0: 김일중입니다. 아니 그 뻔한 일중 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1: 예, 일중이 김일중이 기억해 주세요.
0: 네.
1: 자, 우리 연동님처럼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는 음성 편지도 환영합니다. 저랑 희은 누님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성심성의껏 답해 드릴게요.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이어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0: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채워주다 보면 정작 아이의 진짜 마음이 가려질 때가 있죠. 그래서 육아도 가끔은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1: 불필요한 불안과 욕심은 덜어내고 아이의 눈높이와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0: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마음 주치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선생님, 그리고 공감요정 육아통반장 코미디언 김경아 씨 두 분 모셨어요.
1: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 덜어내는 육아가 필요하다. 서천석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육아에서 가장 덜어내야 하는 거. 보통은 더 해주고 싶어서.
3: 안달이지.
1: 예, 마음이 쓰이는데. 덜어내야 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2: 뭐 일단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3: 야. 메비우스의 띠군요. 어,
1: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을 덜어내라.
2: 예. 예. 예. 야, 이것도 덜어내야 됩니다.
3: 아, 여기 덜어내고 저기는 좀 더 해주고 싶고. 예. 그러면 예. 그것도 덜어내야 되고. 예.
1: 오. 맞네요. 웬일이니. 그러니까 욕심.
2: 욕심일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이제 욕심 이전에 불안에서 욕심이 나오거든요. 불안부터 덜어내야 욕심이 안 나오죠.
1: 불안.
2: 예, 불안, 걱정.
3: 불안이니까 자꾸 걱정.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예. 그냥 빈틈 없이 그냥 예. 꽉꽉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경아 씨는 진짜 육아에 또 지금 하시면서, 아, 이걸 내가 덜어냈어야 되는데.
3: 전형적인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큰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하는데. 예. 처음 키워보는 애니까 아들을 처음으로 낳았으니 세상에서 키우는 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운동도 잘해야 되고 해서 전혀 운동 기질이 없고 적성에도 안 맞는 애를 막 태권도 학원 보내놓고 우리가 막 축구 시켜보려고 하고 그런 기질이 아닌 친구인데 세상에 말하는 아들은 뭐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정말 다 시켜봤더니 오히려 애가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봉제 인형 사주고.

0: 솔직히 좋아하더라고요.
1: 오히려.
0: 그래서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내 아들을 이제 내 자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덜어냈던 것 같아요.
2: 네. 뭐 태권도 같은 거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태권도장 네. 우리 관장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태권도는.
0: 아유 엄마죠. 제2 엄마예요.
2: 놀이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옛날에 길바닥에서 네. 놀았는데 네. 길바닥 놀이가 사라져가지고
0: 길바닥 놀이 없어요.
2: 예, 사라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태권도장에서 애들이 놀고 있거든요.
0: 그렇대요.
2: 뭐 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너무 사라졌으니까
0: 맞아요. 하루에 한 시간씩
2: 가가지고 좀 놀고 뭐 이렇게 축구 배우는 데서 좀 놀고 네. 약간 놀이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럼. 욕심 그걸 좀 내려놔야지
0: 그걸 덜어놔야 되는데 네. 이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심사가 왜 너는 아직도 띠가 이렇고 이러면 이제 욕심 되는 거지
1: 덜어내야 돼
0: 덜어내야
1: 그럴 때 덜어내야 됩니다
0: 덜어내야 돼 아직도 덜어내야 많이 덜어내야 됩니다. 돼요
1: 예. 아, 그래도 우리 경화 씨가 참 아이를 잘 지켜보고, 예, 관심사 이런 것들을 또 귀 기울여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또 사춘기가 되게 청소년이 되니까 또 세상에 요 16살은 기준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매몰되는데 계속해서 훈련인 것 같아요.
1: 네. 관심은 갖되 너무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지 말자.
2: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도 없어요.
0: 없더라고요.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2: 효과가 없으면 또 우리가 화가 나거든요. 그 화를 애한테 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덜어내야 되는 예. 거예요.
0: 나의 훈련.
1: 욕심으로 인한 화를 또 아이들에게 푸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어. 덜어냅시다. 자, 본격적인 상담 전에 귀여운 에너지 충전하고 가야죠. 여성시대 동심 퀴즈입니다.
3: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4: 지구가 아프면 이게 많아져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봐야 돼요.
5: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6: 사람들이 동물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요.
7: 공룡이 이렇게 됐어요.
3: 와, 아이들 힌트가 정말 네. 자, 여기에 보태 주신다면
0: 공룡이 이게 안 됐으면 우리 살 수 있나요? 공룡
1: 같이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0: 살 수 있었을까?
1: 우리 막 타고 다녔을려나?
0: 있었다고 하는데
1: 길들여서 네. 어 티아라로 이리 와 안 돼 손
0: 한번 이렇게 딱 뒤집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거 안 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1: 됐었을까? 네. 됐을려나?
3: 자 힌트는
0: 그 얼마 전에 제가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그날 너무 추웠어요. 의외로 봄인데도 그래서 그랬는지 호랑이가 네. 엄청 활발하게 다니는 거예요. 오. 저 맨날 누워있는 애만 봤지.
1: 그렇지, 보통 동물원에.
0: 포효를 해주고, 오. 이렇게 하면서 그 덩치를 예. 진짜 집채만 하더군요.
1: 어우, 호랑이. 그래서. 엄청 크다고 그러던데.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경이롭게 느꼈고, 그때 우리 딸이 처음 본 건 아닐 텐데, 처음 본 것처럼 애도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안 됐네! 있네!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 정답, 이게 된 줄 알았는데, 너무 이게 주변에 있는 것처럼, 네. 내가 행동을 하니까, 얘가 이게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살았으면,
1: 사라지지 않고,
0: 인왕산에 이게 있었으면,
1: 아이고.
0: 이거 정말, 서천석 박사님 등산 못했다.
1: 그렇지. 네. 그렇죠.
2: 산에 간다는 건 어렵죠.
0: 네. 목숨 거는 거죠. 예. 네. 경이롭더라고요. 예.
3: 오늘이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0: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3: 네, 오늘이 네. 그런 날입니다.
0: 정말 다양한 날이 있네요.
1: 생긴 것 자체가 오늘의 정답이 자꾸.
3: 예, 네. 이렇게 돼서.
1: 생기니까 다양성의 날을 또.
2: 가끔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위기종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엄청 많은 것도 있어요.
0: 그게
1: 뭐가 있어요?
2: 고라니.
1: 고라니?
0: 고라니가. 이거 위기예요?
2: 고라니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위기종이에요.
0: 근데 우리는
2: 지금 유해 조수로 지금 지정이 돼서
1: 너무 여기저기 출몰해가지고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라니를 잡아먹을 만한 네. 동물이 없어요.
1: 고라니 그 위에 있는
2: 먹이사슬에 위가 없어요.
0: 없네. 세상이 포식자네. 호랑이가 있어줘야 됐었는데.
2: 그러니까.
3: 근데 고라니는 초식 아닐까요?
2: 네, 초식이죠. 예. 초식인데 어쨌든 이걸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0: 그렇죠.
1: 우리나라에는.
2: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
3: 얘네 먹는 소리 희한하잖아요.
1: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 같다고. 예.
0: 와, 이런
2: 친구로는. 너무 놀라죠.
3: 정답 아시는 분,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

0: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정답 주실 동안 첫 번째 상담 편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부산에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시집살이 23년 차이자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한테는 직장에 다니는 23살 딸과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 끝에 글을 올린 건 바로 고3 아들 때문입니다. 오랜 시집살이와 남편의 잦은 실직으로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제 말투도 띡띡 불만 섞인 가시도 친 말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요즘은 잘 안 하게 돼서 대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주사가 있어 술만 마시면 자는 저를 깨워 한 시간씩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문제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저와 말다툼을 할 때면 아들이 아빠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의 불만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처럼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든든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남편에게 아들이
3: 아빠 방에 들어가 제발 들어가서 좀 자
2: 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자 아예 아빠를 번쩍 들어 방에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남편이 아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자식이 아빠를 몰아세우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탓에 아이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앞에서 최대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아빠와 잘 지내다가도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만 보이면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아들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곧 성인이 될 아이인데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굳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고사 좀 하시겠다. 아들이 고3짜리가 아빠를 들어서.
2: 예, 등치가 커지니까.
0: 아, 그렇지.
1: 이제 곧 성인이에요, 진짜.
0: 그렇죠.
1: 네.
2: 잘 들어준 게 엄마를 위해주는 건 좋은데 아빠와 아들 사이가 좋은 게 더 좋죠. 네, 성인이 될 건데.
1: 아, 곰살 맞진 않더라도 부자지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정이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부딪히면 이게 옆에서 그렇죠? 엄마가 보기에
0: 커.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1: 있어요.
2: 맞아요. 그러네요.
4: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네가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는 되게 속상할 수밖에 없죠.
1: 아, 내가 지금 왜 이러는데 엄마가
2: 왜 이러는데
4: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과도한 음주, 엄마가 느끼는 고통, 집안의 어떤 긴장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방어하고 있다.
0: 네.
4: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집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는 없죠. 제일 문제는 아이가 할 필요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쓸 에너지를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2: 네.
1: 고3이 그죠? 예. 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2: 지금
1: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2: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학생이잖아요. 네.
4: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말하자면 예전에 많이 그랬죠. 집안이 어려우면 고등학교 때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고
0: 그랬죠.
4: 사실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얘가 자기의 에너지를 집안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머님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문제는 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네가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엄마 몫이고 아빠 몫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면 좋겠어.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이런 역할을 주도록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보기에는 좀 엄마 아빠가 약간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2: 네, 네.
4: 하지만 네가 지금 집중할 건 엄마는

0: 네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응? 물론 엄마가 너무 지금 위기에 몰려서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막 폭력까지 있고 네. 뭐 엄마를 뭐 학대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다른 상황이 되겠지. 네. 그것도 사실은 어머님이 아이하고 힘을 합칠 게 아니라 엄마가 다른 도움을 요청해야죠.
1: 아, 네. 그렇죠.
2: 다른 전문기관이라든지. 네.
0: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2: 경찰이 정말
0: 이런 네. 도움을 요청해야지 네. 이거를 아이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쓰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응? 세상은 이렇게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곳이고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에 좋을 거는
3: 없죠.
0: 없잖아요. 네. 응? 그래서 어머님이 되도록이면 아이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아이는 자기 일, 자기 인생, 자기 미래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네가 엄마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는 마음으로 애를 대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2: 근데 좀 우리 아빠도 같이 변하면 어떨까?
1: 근데 아빠도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0: 아빠도,
1: 자기를
0: 네. 아빠도 변해야죠.
2: 이런 거에 좀 충격
1: 들어서 방으로 그냥 이동시킨 게 아빠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죠. 뭐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차피 잘 안 될 얘기니까 네. 술 마신 날에 규칙을 좀 정해야 돼요.
2: 규칙?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0: 술 마신 날에는 집에 오면 바로 씻고 잔다. 가족 깨우지 않는다.
3: 그렇지.
0: 부부 간에 대화할 게 있어도 맑은 정신일 때 한다.
2: 그치. 맑은 정신에 응? 술 먹고 하지.
0: 아이 않다.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응?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제지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 면목도 없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자. 네. 일단 술 마시고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잔다.
3: 예. 오케이.
0: 응? 씻고 바로 자고 술 마시고 나서 뭐 싸우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3: 네.
0: 요것만 지켜도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2: 저희도 이 시간이 되면 광고를 듣는다.
3: 예. 들어야겠습니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살랑이야.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아이를 키우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 언제든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생방송 중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상담해드리겠어요.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할까요?
2: 자, 이번에는요. 딸 셋, 자매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중2, 초3,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터라 저는 사실상 독박 육아를 하며 외롭고 지친 시간을 홀로 버텨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상담의 도움을 여러 번 받으면서도 내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견뎠죠.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으며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해 주었어요. 그 뒤로 둘째와 셋째도 같은 처방을 받게 됐지만 저는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들이 터져나온 건지 반항이 시작됐어요. 중학교 때까지 약 복용도 핸드폰 사용도 잘 관리해왔으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더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난 1년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아이를 조금 더 믿고 맡겨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아이는 약을 중단한 채 친구들에게만 몰두했고 거짓말은 일상이 됐습니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동생들에겐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퍼부으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픈 채팅으로 만난 성인 남성들에게 술과 담배, 다른 휴대폰 같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건 아이가 처음 보는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후 피임약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단짝 친구도 있는 아이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가 무엇을 놓친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 약을 먹기 시작했고 다행히 우울증은 없지만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아이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다시 건강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핸드폰과 스케줄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까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내고 싶은 절실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발 저희 아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3: 와, 어머니
2: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얼마나 하셨을까요?
0: 이게 지금
2: 이렇게 빨리 나빠질 수가 있나요? 1년 만에?
4: 네, 좀 심각한 사연이죠. 사실은 뭐 1년 만에 다 나빠졌다기보다는 네. 네. 그 전부터 조금씩 아마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ADHD가 있는 청소년은 충동성, 특유의 충동성 네.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즉각적인 보상이 되게 약하고 위험은 되게 과소평가해요.
0: 아,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네.
2: 이게 위험을 위험처럼 안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4: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2: 아이고야.
4: 응? 그리고 애들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와서 친구나 연애나 인정욕구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부모의 통제는 자기를 억압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0: 이건 억압이다.
4: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은 좀 습관화가 되고
2: 어떻게
4: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지금 잘못 나갔는데 그래도 이거를 내가 못하게 세게 말리면은 애가 더 튀어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뭐 세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2: 지금 뭐 풀어줄 수도 없잖아 지금.
4: 답답한

0: 상황인데 이 경우는 일단 안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돼요.
1: 안전.
0: 응, 안전.
1: 예, 왜냐면 지금 성인 남성들과의 오픈 채팅 이런 얘기가
0: 이게 그냥
1: 너무
0: 뭐
1: 위험해요.
0: 단순 비행이나 예. 응? 예를 들어 애가 무슨 어디 가게에서 물건 조금 훔친 거 응? 이런 거나 아니면 얘가 뭐 연애를 하거나 예를 들어 같은 고등학생끼리 사귀어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도 부모님은 너무 괴롭겠지만
2: 아, 그걸 비밀
0: 잡아주지. 놀라겠지만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2: 이거는 진짜 위험하잖아요.
0: 이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얘가 성착취를 당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가 당하면서 온라인 그루밍이 돼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1: 어이구. 응?
0: 성에 대해서 자기 보호 능력이 이러면서 파괴돼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 문제다.
1: 네, 네. 응? 안전.
0: 엄마가 뭐 너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 네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 아니다. 응? 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2: 그치.
0: 안전하게 가야 된다. 너는 지금 위험성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있을 정도고 이게 좀 지나치다 보면. 네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네가 원치도 않은 성착취를 계속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1: 예.
0: 그러다 보면 네 영혼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인생 전체가 흔들려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나서서 너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1: 예, 응? 이런 얘기를 다.
0: 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1: 해야 돼요.
0: 안전 위주로.
2: 할 수밖에 없다, 응? 엄마는.
0: 응, 안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성인 남성과의 연락은 일단 즉각 차단해야죠.
1: 즉각 차단.
0: 오픈 채팅 그만하고, 성인 남성 연락처를 차단하고, 숨겨진 계정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휴대폰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휴대폰 가진 거는
1: 네.
0: 이거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고 범죄의 증거일 수 있다.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1: 예.
0: 성인 남성 전체는 범죄자죠.
1: 얘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0: 예,
1: 지금.
0: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했다면
1: 예.
0: 전부 가해자죠.
1: 그러네.
2: 정말.
0: 응? 물론 얘가 속이고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했다면은 뭐 약간 법정에서 그런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해자일 가능성은 높은 거죠.
2: 그렇죠.
0: 응? 이런 상황이면 이게 단순히 네가 뭐 성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네가 친구끼리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범죄이고 범죄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지독하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3: 그렇죠. 응? 그럼요.
0: 그 때문에 이 안전 문제는 엄마가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접근하는 게 결국은 아이가 나중에 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걸 고맙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1: 네.
0: 당장은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엄마 왜 그래 뭐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지 몰라도
1: 네.
0: 이건 네가 알아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
1: 확실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해야겠네. 이건 진짜 문제다.
2: 단호해야
0: 이거를
2: 되겠다.
0: 다 신고할 수밖에 없어.
2: 그렇지.
0: 응?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너는 피해 입을 가능성 없으니까 다 신고할 거야. 대신에 너를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게 느끼지 않도록 다 보호할 거야. 학교에 알려지거나 동생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만 알고 이 문제를 엄마 아빠 너를 탓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는 절대 너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을 테니까 다 얘기해도 좋다고.
1: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문제인 거고.
0: 그렇죠. 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너한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얘가 약간 정신이 들어요.
3: 아 그래요?
0: 예.
1: 그냥 너 뭐 핸드폰 일이네. 핸드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삐뚤어지고 더 튀겨나갈 수 있는데.
0: 네가 이딴 식으로 사니까 그런 남자가 붙고 지금 그런 남자가 붙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1: 이러면 튕겨나갈 것 같은데.
2: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도 따끔하게 혼내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진짜
1: 근데 지금의 이 문제의식을 확실히
3: 아, 혼낼 때가 아니에요?
2: 그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0: 혼내면은 얘가 축소하고 도망가거든.
2: 그러니까.
0: 혼내는 건 나중에 얘가 정신 차리면 스스로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내가 좀 이상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오히려 와요.
2: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지금은 우선은

0: 우선은 얘를 엄마는 너를 보호하려고
1: 구해내야지.
0: 엄마가 너를 보호를 못한 거는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라도 너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가야지 얘가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돈 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옷 사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애가 느끼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럼 엄마 아빠 쪽으로 확실히 올 수가 있어요.
1: 그래야지. 일단은 우리한테 와야지 빨리.
0: 네. 우선은 오도록 한 다음에 네.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2: 예.
0: 안전 위주로 접근을 하고 뭐 그런 청소년 위기상담 센터라든지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면 이용하고
3: 네.
0: 아이가 거기에서 뭔가 범죄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의외로 얘가 범죄적인 상황에 놓이는데 그걸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거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0: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자기가 당했다는 걸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못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당하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거 뭐 사후피임약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누군가가 다 만든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기를 계속 내가 어리석어서 한심해서 바보 같아서 결국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역시 쓰레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너한테 그런 생각을 너가 했다면 엄마는 괜찮아. 생각은 바꿀 수 있으니까. 누가 너한테 그 생각을 만들어준 거면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3: 네. 그루밍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살살 돌보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1: 가스라이팅처럼.
2: 네.
3: 네. 네. 네.
2: 길들여
1: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학생과
3: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1: 많이.
3: 모르는 애들한테 네. 조금씩 그렇게
0: 이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잘해주는 거다.
3: 아, 네. 네.
1: 오냐오냐 해주니까.
0: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갖다가 안고 내 얼굴에 뽀뽀를 하는 거는 어 우리 둘이 그냥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다.
2: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단호하게
0: 예. 네,
2: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아이가 만약에 튕겨나간다고 하더라도
1: 네.
0: 부모가 비난하려고 하지 않고 안전만 얘기했다면 분명히 부모에 대한 생각이 나쁘진 않아요.
1: 네. 네. 오케이.
2: 응?
1: 네.
2: 그러니까 혼낼 때가 아니다.
0: 네.
2: 예. 지금은 안정감을 주면서 대화로 충분히 이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자,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볼까요?
1: 자, 이번에는요, 쌍둥이를 키우고 계신 댁에서 보내주셨네요. 14개월 된 일란성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언니, 동생으로 구분하는데요. 키우다 보니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동급생으로 지낼 텐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만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따지는 것도 고작 1, 2분 차인데 그 짧은 시간으로 위아래 평생의 호칭을 정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도 생일에 따라 몇 개월씩 차이가 나지만 언니 동생이라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아이들을 언니와 동생이 아닌 친구라고 강조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저희 아이들을 언니 동생으로 구분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아직 말을 못 알아듣는 나이지만 곧 말문이 트일 시기라 어린이집에서도 호칭을 구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쌍둥이를 친구처럼 키우고 싶은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박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게 참 우리 집에서는 친구처럼 키우고 싶은데 당장 밖에 나가서 쌍둥이다 그러면 어이구 누가 왔냐?
1: 무조건 물어보죠.
3: 그렇게 물어보죠.
2: 누가 먼저 나왔어? 뭐 이거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1: 그렇죠.
2: 아 여기서 좀 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한국에서 이렇게 네. 키우기 쉽지 않으신데
0: 친구는 친구는 아니죠. 자매죠.
1: 자매죠.
2: 확실하게 네. 자매는 친구죠. 자매다.
0: 동갑이자 쌍둥이 자매죠.
1: 쌍둥이 자매.
0: 네. 동갑이죠. 너희는 동갑이고 쌍둥이 자매고 언니 동생은 없고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한테는
2: 네.
0: 언니 동생으로 부르지 말고 꼭 이름으로 불러달라.
2: 아, 이름으로 불러달라. 네.
0: 뭐 예를 들어 아이가 미란이 정란이라면 미란이 정란이라고 그냥 불러달라. 뭐 누구

0: 언니, 동생
1: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난이에게 미란이한테 정난이는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2: 네.
1: 정난이한테 미란이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친구들을 이름으로 부르듯이 얘네들도 각각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
3: 네.
1: 아이들한테도 꾸준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2: 네.
1: 너희는 동갑이고 같이 태어난. 되게 특별한 거야, 같이 태어났다는 건.
3: 특별하지.
1: 되게 특별한. 요즘 좀 많아졌어요, 근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3: 좀 많지. 쌍둥이도 많아졌어.
1: 요즘 많아져가지고, 우리 인공 수정 때문에 좀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많아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동갑인 자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얘네 둘을 각각 개별적인 아이로 인정하고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 네. 친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 가족이니까 확실히 예. 자매, 뭐 형제는 확실한 거고.
1: 그렇죠.
4: 하지만 예. 이름으로만
1: 친구는
4: 불러가...
1: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친구는 싸우면 헤어지는데 자매는 헤어질 수가 없죠.
4: 예.
1: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어떤 피를 받은 어떻게든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싸워도 헤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4: 막 그렇죠. 가족이니까.
3: 그렇죠. 저는 주변에 이제 쌍둥이가 꽤 있는데 꼭 진짜 신기한 게 정말 몇 분 차인데도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언니 이러면서 그 안에 서열이 되게 정해졌더라고요.
4: 쌍둥이에도.
3: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댁들이 많아지셨나 봐요.
1: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 형동생
1: 형동생으로 하다 보면 그 불만이 생기거든요.
2: 그러니까
1: 불만이 생기고 서로 간에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4: 예.
1: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언니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3: 이건 무조건 하죠.
1: 언니 따라하지 마. 뭐 첫째가 의젓하네. 뭐 둘째가 애교가 많네. 뭐 얘는 순하고 얘는 고집이 세고 뭐 이러면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안 좋은 말이죠.
3: 안 좋은 말이죠.
1: 예, 쌍둥이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각각 개별적인 아이처럼 대하고 키우는 게 제일 낫죠.
3: 네.
4: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1: 예, 예.
2: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4: 언니, 누구 동생이 아니라.
2: 네.
3: 그렇구나.
4: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 형제 자매가 있는 집에서는 뭐 네가 첫째니까 혹은 네가 막내니까 이렇게.
1: 그런 말도 좋지가 않죠. 사실은 첫째니까 막내니까 하는 것이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별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애들을 어떤 한정된 틀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게 되고
2: 그렇겠죠.
1: 그 속에서 자기를 제한하게 되고
2: 네.
1: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은 좀 그런 사이였잖아요. 이제 가부장제 그 장자 상속 장자가 그렇죠. 모든 걸 가져요.
3: 그렇지. 요런,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많았고
1: 예, 이런 사회가 이제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둘을 개별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4: 너는 꼭 뭐 누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제 표현보다는.
3: 아 근데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제 배워야지.
2: 그렇죠.
4: 그렇죠.
1: 애들한테도 누가 위아래 아니니까 서로 이름 부르는 동갑 사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4: 그냥. 쌍둥이끼리는.
2: 네. 네.
1: 지아야 서아야 이렇게 서로 이름 부르는 너희는 동갑이야. 하지만 너희는 자매지. 친구들하고는 달라.
3: 그렇죠. 우린 가족이지. 네.
1: 우린 가족이니까. 이렇게 네. 말을 해줍니다. 예.
4: 알겠습니다.
2: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9: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3: 유동 골뱅이로 했어?
0: 양념은?
12: 당연 양 많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나?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6: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6: 자,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동심 퀴즈 정답은요?
5: 멸종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6: 아, 정답이 멸종이면 이 노래 들어야죠.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들으시고요.
5: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선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경서 김준수, 민우혁, 앰비규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5: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엔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오전 6시 반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아연 씨는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땐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며 자신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한 견딜 수 없는 폭력이라 말했습니다. 김하연 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불씨를 되살리는 가운데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SNA 통신은 양국 간 종전협상에 대해서 이같이 전하며 이는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고위 소식통은 미국과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견은 좁혀졌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매체들은 어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절반 넘게 소진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이 가중됐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에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군이 사드 요격 미사일을 200발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전장보다 1.94% 떨어진 96.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헌신을 기리는 건 모든 국민의 사회적 책무라면서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해서 청년주거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경제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특히 최근에는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경제 전문가 박민수 작가와 함께 최근 대만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라디오문화센터 첫 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후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4: 열혈 강호 온라인.
6: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 씹어.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5: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4: 복권도 과학이고요.
5: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4: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5: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4: 그럼 관상도?
6: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7: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이분을 통해서라면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빠져들게 하십니다. 여의도에서 27년째 일하는 직장인이자 경제 역사책을 출간한 작가, 그리고 트로트 음악 상한가 가자를 발표한 가수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떠나자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 하면 가수인가 요리 연구가인가 아니면 여행 유튜버인가 최고민수입니다. 아, 고비가 한번 있었습니다.
7: 가수인가 요리 연구가인가.
8: 네, 여행 유튜버.
7: 여행 유튜버인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8: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문화센터. 네. 패널이 제일 좋습니다.
7: 어디 가셔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8: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7: 정말이십니까?
8: 침 발랐습니다.
7: 알겠습니다.
8: 아, 손에서 기름 나오고 있습니다.
7: 아, 네, 침을 바르셨으니까 네.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은 대만의 1인당 GDP가 최근에 한국을 초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소식을 듣고서 오, 대만이 벌써 그렇게 됐어? 물론 요즘에 뭐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때문에 대만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는데 아 GDP까지 우리를 추월할 정도가 됐나 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8: 네, 이게 이제 1인당 GDP잖아요. 네. 1인당. 국민 1인당. 총 GDP는 우리가 더 많고요.
7: 네.
8: 1인당 GDP는 이제 좀 앞섰는데요. 대만에 네. 1인당 GDP가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자. 뭐 네. 그 정도지. 우리가 너무 뭐 속상해하고 이제 우리가 대만에 뒤쳐져서 후진국인가? 이런 필요는 좀 없겠다. 다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건데요.
7: 네.
8: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7%대 됩니다.
7: 7%나 돼요?
8: 7%대.
7: 뭐 거의
8: 1% 정도?
7: 거의 모든 나라들이 1%대라든지 뭐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8: 그렇죠.
7: 시기에.
8: 8%, 9%는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막 그럴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데요.
7: 네네.
8: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에 반도체가 호황이면서 지금 한 2%대 중반 정도 이렇게 예상할 정도. 원래 한 1%대 후반 정도.
7: 맞아요. 그 정도로
8: 예상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1%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지금 대만이 굉장히 높게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가 부채 비율도 우리나라가 올해 한 54.4% 내년에 한 56.6%인데
7: 네.
8: 대만은 23.4%로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장률은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낮고 여기 이제 물가 수준 자체도
7: 네.
8: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올해 한 2.4% 정도 예상을 하는데 대만은 한 1.9%. 그러니까

0: 통장은 더 높고 부채는 낮고 물가는 더 낮고 이러다 보니까 대만에 좋은 세 가지 지금 기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1인당 GDP가 더 높았는데 올해 이제 역전을 당해서 올해 이제 우리가 36,107달러 그리고 대만은 38,748달러 네. 이렇게 돼서 역전이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2014년에 3만 달러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아직까지 한 12년째 4만 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타이완, 대만은 2021년에 3만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7년 늦게 3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앞섰네요. 하고 있고요. 예. 이제 4만 달러 진입 곧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2028년 정도 되면 4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2: 대만은 인구가 2,300만 정도 되니까
0: 네. 아, 예. 우리 인구의 한 뭐 3분의 2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워낙 네, 환율이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율 기준으로 GDP를 하다 보니까 이 환율 올라간 만큼 GDP가 떨어지니까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아. 또 우리가 뭐 앞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 착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너무 이 GDP만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 7.1%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아쉬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 성장률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2: 지난 시간에 최고민수님께서 경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GDP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수치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책에 나오는 GDP가 어떤 의미인지 한 짧게나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GDP도 아, 저도, 있고 GNP도 있고 그렇잖아요.
0: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요. 네네. GDP는 국내 총 생산입니다. 생산하는 건데요. 소유에 관계없이 네. 우리나라에서 노동, 자본 등이 만들어낸 생산물의 합입니다.
2: 우리나라 내에서.
0: 우리나라 내에서. 네. 소유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들어낸 것도 GDP에는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모든 것들을 GDP라고 하고요. GNP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GNP 기준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GNP는 우리나라가 소유한 게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2: 네.
0: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것도 있고 뭐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
2: 거기도 법인들이 있으니까.
0: 네. 그것들을 다 합쳐서 하는 게 GNP인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일일이 이게 반영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95년부터는 네. 1인당 GDP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화 된 이후에 95년부터는 GNP보다는 GDP를 통해서 국가의 네. 네, 경제 상황을 좀 예측해보는 그런 기준을
0: 사실
2: 삼고
0: 이게
2: 있다는 거죠.
0: 총량 기준이라서 네. 전체적인 어떤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DP가 대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숨겨진 대만의 아쉬움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네. 대만을 샅샅이 네. 발가벗겨 볼 수 있습니다.
2: 한번 발가벗겨 볼까요?
0: 네네.
2: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싸죠, 대만이.
0: 네, 물가 상승률이 앞서 얘기했듯이 1.9%고 우리는 2.4%니까요. 네. 물가는 되게 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 그러면 대만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2: 뭐 버리는 많은데 쓸 게 적으면 좋은 거겠죠.
0: 네. 네. 근데 대만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2: 네.
0: 그래서 대만의 고도 성장의 그 계기에는 네. OEM이라고요. 하청업체가 대만의 주류를 이루고 네. 있습니다.
2: 주문 생산 방식.
0: 네, 뭐 주문 생산. 네. ODM이 있고 OEM이 있는데 네. ODM은 이제 본인 스스로 디벨롭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퀄러티가 좀 높고요.
2: 네.
0: OEM은 이 그냥 그 원청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OEM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밖에 없습니다.
2: 예.
0: 남들보다 싸게 제대로 만드는. 그래서 이 대만의 어떤 기업 문화는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월급을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2: 인건비가 올라가면
0: 경쟁력이 떨어지고
2: 네.
0: 그래서 월급을 되게 적게 주거든요. 월급을 얼마나 적게 주냐면
2: 예.
0: 2025년 1월에서 10월 대만 월 평균 임금이 290만 원 정도

0: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 42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우리 한 70% 수준 정도 되고요. 네. 최저임금도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려니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1: 네.
0: 이 소비되는 문화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가도 그만큼 우리보다 이 작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의 그 비중이 하위 50%의 비중이 한 12% 정도 재산을 갖추고 있고요.
1: 네.
0: 상위 10%가 전체 48%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1: 예.
0: 이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수준의 나라고요. 중요한 건 주택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평균 주택가격이 중위소득 15배를 넘어서면서 홍콩보다 더 이 주택가격이 비싸다 할 정도니까
1: 오.
0: 이 GDP가 올랐지만
1: 네.
0: 실제로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싸늘하다. TSMC나 이런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어떤 부자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어떤 소비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대부분의 그 소비는 급여가 되게 작으니까.
1: 그럼 GDP 상승의 결과물들은 대부분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업계의 사람들만 나눠 갖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반도체가 일으킨 명과 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섬이다 이런 타이완을 별명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실리콘 아일랜드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이 실리콘 아일랜드로 엄청난 부를 2020년 이후로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AI 독보적인 팹리스 기업들과 TSMC가 협업을 하면서 실적이 눈부시게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1: 네.
0: 그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싸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GDP가 총량 기준이거든요.
1: 예.
0: 전체 기준이고 이 수치 자체가 나타내는 왜곡이 심하다. 첫 번째로 기업의 이윤은 증가를 했는데
1: 네.
0: 이거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1: 네.
0: 전체적인 GDP는 늘었지만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적은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 대만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OEM 방식이라 월급을 월 290만 원만 주는데 290만 원 받아서 세금 떼고 국민연금 내고 뭘 얼마나 풍족하게 살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GDP가 자연재해나 이런 지진, 태풍이 발생하면 복구 비용이 듭니다. 복구 비용이 잔뜩 들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거든요. GDP가 늘어났는데 복구 비용에 다 들었어. 그게 과연 나라가 발전한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 아, 자연재해에 들어간 비용들도 생산의 하나로
0: 생산이니까요.
1: 해서 GDP에 들어가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네.
0: 수출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낮춰서 수출하는 거죠. 손해보면서 수출하는 거죠. 수입은 또 이 되게 비싸게 수입해 오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도 결국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면서 GDP는 되게 좋았는데 경제는 되게 어려워지는. 그래서 1인당 GDP 가지고 우리가 대만에 뒤쳐졌으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 재밌는 거 여기서 여담 하나 하자면
1: 네.
0: 실업률 있잖아요.
1: 네.
0: 실업률에 구직을 포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1: 맞아요. 통계에 안 잡혀요.
0: 통계에 안 잡혀요.
1: 네.
0: 그러니까 통계에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지표와 일상, 체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1인당 GDP가 대만과 떨어졌다.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5년 뒤에는 우리가 4만 6천 달러 정도 되고요. 대만이 5만 6천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갭이 더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린다면 뭐
1: 아니 꼭 대만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낀다고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좀 우리 밑에 있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 이 지표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럼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 상황이 좀 엎치락뒤치락 해왔나요? 어땠나요?
0: 아 역사적으로 비슷했습니다. 대만도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 네.
0: 중국에서 공산당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 쫓겨난 곳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1: 네.
0: 수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대만에

0: 갖고 와서 네. 금 때문에라도 살 것 같다 뭐 그런 뭐 농담까지 할 정도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독재를 오랜 기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독재를 하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자기가 그 해왔던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를 너무 내가 이렇게 놓쳤다. 그래서 경제부흥을 정부 주도로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하고 60년대는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받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대규모 원조를 받아서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했고 농지개혁도 하고요.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1980년대까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은 2020년대 들어서 IT, 반도체 중심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면서 이제 대만은 AI의 어떤 중심 나라가 됐고요. 지금도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요. 홍콩, 싱가포르, 맞아요. 대만 그리고 우리 중에 싱가포르와 함께 지금 상당히 많이 치고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지금도 네 마리 용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0: 홍콩은 좀 이제 맛이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생지수 자체가 큰 힘을 발휘를 네. 못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홍콩을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침울합니다. 저녁에 이제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이 춤을 추는 어떤 공연장에서도 사람들이 네.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박수도 별로 안 치고 그래서 아, 이 홍콩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너져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이 될 때 자본주의를 딱 50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홍콩의 좀 미래는 암울할 것인가 이런 우려감들이 자본시장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재밌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대만은 GDP는 높은데 체감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네, 제가 직접 대만에 작년에 한번 여행을 정영돈 선생님이랑 갔다 왔거든요.
1: 네네.
2: 유튜브 여행 찍느라고. 근데 가서 직접 겪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1: 예.
2: 네, 후덥지근한데 주된 어떤 상권이 이렇게 골목시장에서 이렇게 야시장 분위기도 많이 나고요.
1: 예. 네,
2: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도 뭐 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1: 예.
2: 그래서
1: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막 많이 나아지진 않았고.
2: 그렇죠. 우리보다 예. 이제 급 급여 수준이 낮으니까요.
1: 네,
2: 이제 알뜰살뜰하게 살고 반면에 집값은 너무 많이 비싸니까
1: 네.
2: 290만 원 받아서 서울 집값 이상의 어떤 집값을 내.

0: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살기 어려운. 그래서 청년 세대가 이 기성 세대에 느끼는 그런 낙오감 그리고 분노 이런 예. 게 굉장히 많은 나라가 타이완이기도 합니다.
1: 아, 우리가 거기에서 좀 참고해 볼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GDP는 높은데 국민들이 실제 느끼기에 좀 경기가 안 좋다거나 살기가 좀 팍팍하다고 느끼는 나라. 또 GDP도 높고 살기도 괜찮네라고 느끼는 나라들이 또 분류가 될 것 같거든요.
0: 이게 답하기가 너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예.
0: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체감 경기가 다 안 좋다고 하거든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기 좋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실제로 그 체감 경기와
1: 그쵸.
0: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 어떤 낙수 효과는 제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주가 배당금을 많이 받고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지 내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낙수 효과가 적다 보니까 체감 경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총량적으로 GDP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일단 자영업자들은 경기 상황이나 물가가 되게 중요하고 임금 근로자는 고용 상황이나 임금 수준이 높을 정도로 개별적으로 체감 경기는 다 다릅니다. 일단 먹고 살기 어려우면 체감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1: 네.
0: 특히 20대나 30대는 임금이나 고용, 40대나 50대는 자산 가격과 부채, 그리고 60대 이상은 물가에 되게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 이렇습니다.
1: 네.
0: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가 지금 되어 있고 서비스업 중심 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서비스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오랜 저성장이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 무역 갈등이고 유럽도 현재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막 GDP가 막 엄청 좋고 체감 경기도 좋다라고 딱하게 나라를 꼽을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쉽지 않은 복지 선진국조차 뭐 서유럽 같은 경우도 이 복지 포퓰리즘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1: 네.
0: 어려움을 또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릴 게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들어보셨나요? 빅맥 지수.
1: 그럼요. 예, 너무 유명한 지수죠.
0: 네, 이게 1986년부터
1: 물가를 예측할 수 있는.
0: 네, 1986년부터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는
1: 네.
0: 환율과 물가 비교를 하는 지표인데요. 이걸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아, 이 빅맥 가격이 높으면 좀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물가가 일단 좀 높은 거 아니야?
1: 네.
0: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빅맥 가격 1위는 스위스입니다.
1: 네.
0: 스위스가 가장
1: 스위스는 거의 모든 물가가 다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스위스 굉장히 비싸고요.
1: 네.
0: 2위는 홍콩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홍콩. 3위는 노르웨이. 아, 우리나라는 17위 정도 하네요. 네. 그래서 16위는 일본이고.
1: 사실 또 물가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만처럼 한 가지 산업만 발달한 한 가지 산업이 정말 대표적으로 그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할 만큼 발달한 그런 나라는 GDP 증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을 최고민수님의 답을 듣고 하게 됐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디바의 업 앤 다운 듣겠습니다.

0: 예, 디바의 업앤다운 듣고 왔고요. GDP로 본 대만 이야기를 박민수 작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각 나라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려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이제 그 각 나라의 국가의 증시의 대표 지수를 한번 열어보면 그 나라의 산업 구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40%대를 지금 넘어섰어요. 원래 한 30%대 정도 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40%대를 넘어섰고요.
0: 예. 40%대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러니까 부분?
1: 코스피 전체 100 중에 40% 이상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가 차지를 하는 거고요.
0: 예.
1: 대만은 TSMC가 대만의 가권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4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0: TSMC 혼자요?
1: 네. TSMC 혼자.
0: 네.
1: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고 저는 퀘스천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 네. 네.
1: 대부분 10% 이내로 차지를 하고 그 비중들도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0: 네.
1: 그건 뭐냐면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고만고만하게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 건데
0: 여러 산업이
1: 네, 여러
0: 분야마다.
1: 산업이 발전하는데 네. 이렇게 국가 주도적인 한 개나 두 개 기업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0: 네.
1: 좀 취약한 경제 구조다라고
0: 그렇죠.
1: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건 반도체가 꺾이면 극심한 또 불황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0: 네.
1: 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물론 TSMC 자체가 파운드리라는 그 약간의 경기를 덜 타는 그런 섹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몰려 있는 산업 구조는 좀 다양성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진 말고 우리도 좀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좀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빔밥을 좀 만들어보자.
0: 예.
1: 다양한 그런 비빔 재료를 만들 수 있게 국가가 여러 분야에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대만 경제를 다시 들여다보면 TSMC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만 경제에 있어서. 증시 총액의 45%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국민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1: 네, 호국신산이라고 불립니다.
0: 네.
1: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타이완은 대만은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타이완과 중국

0: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도를 정밀하게 더 가까이 하면 푸젠성 중국의 푸젠성 앞에 세 개의 섬인가요? 섬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섬이 타이완 땅입니다. 대만 땅이거든요. 그 대만 땅에 중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손톱 밑에 있는 그 섬 세 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2차 세계대전 이후 여기를 이제 자기 땅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미국이 그 땅을 공격하면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 하면서 멈춰섰고요. 지금도 그 땅에 대한 욕심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국 신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운드리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해져 갖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공정 등은 다 대만 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땅에서 공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만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 우리 대만 땅에서 올스톱해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너희 이 기술을 어떻게 넘겨줄 거야? 이러면서 TSMC를 안보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1: 우리는 인건비 때문에라도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그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네요.
0: 타이완도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상당 부분을 TSMC가 미국에서 자체 생산합니다.
1: 미국에서.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뭐냐면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누구의 돈으로? 아시아 잘 사는 애들의 돈으로. 그래서 아시아 잘 사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 공장을 지으면 관세에서 자유롭잖아.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 로봇, 피지컬 AI들을 개발해서 인건비 안 들이고 여기서 개발하고 그 개발된 거를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네. 외국에 수출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략적인 정책이거든요.
1: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미국에다가 공장 세우기로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필리조선소도 만들기로
0: 네,
1: 했고.
0: 네, 맞습니다. 필리조선소도 하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도 네, 텍사스에 그 이 펩리스 뭐 그리고 공장들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TSMC가 많이 해서 지금 대만 내부에서는 TSMC의 중요 기술들이 미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안보 측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고민들도 있지만 네. 일단 중요한 것들은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적으로 안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래 TSMC는 1987년에 공업기술연구원이라고요. 그 대만의 공공기관에서 맨 처음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공공기관이었고요. 1992년 민영화를 했는데 지금도 정부의 지분이 6.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 엔비디아나 네. AMD가 설계를 해준 거를 직접 생산을 하는 네. 하청업체입니다. 이게 하청산업인데 너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갑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산업이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이 비메모리 분야가 70%고요. 네. 그 70%의 한 70%를 TSMC 혼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7%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네. 한 기업이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 근데 국가 경제를 실제로 돌리는 데에도 TSMC가 대만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0: 그렇죠. 대만의 TSMC가 왜 중요하냐면 TSMC의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네. TSMC가 이제 벌어들이면 그 외에 펩리스, 패키징, 파운드리, 메모리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이라든지요, UMC라든지요, AS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대만은 이 TSMC와 함께 유기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네. 안타깝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세 개 외에는 구멍가게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완의 인프라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1: 촘촘하게 중소기업까지.
0: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주는 그 산업 자체는 좋지만 네. 그 뒤를 받쳐줄 반도체 회사가 너무 적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거고요. 더더욱 더 안타까운 건 이 메모리 산업이 사이클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년에서 3년 사이로 급등했다가 급나가는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1: 그 사이클 산업이 되는 이유는 그 기술 개발에서 한창 생산하던 반도체가 이제 기술의 뒷

0: 높아지고 다른 기술이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1: 그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규격화된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치킨 게임으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죽어나갔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3개 회사가 압도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매출의 80%를 담당을 하고요. 네. 마이크론이 한 20%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대표적인 게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라는 두 개의 종류인데요. 네. D램은 기억이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고요. 낸드는 기억이 들어왔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 하면 이 메모리 섹터의 D램만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규격화된 것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예. 이 대량 생산한 거를 기업에서 세팅을 하고 다음 세팅까지 시간이 한 2, 3년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팅이 끝나면 다음 기술을 넣는데 그렇죠. 바로 다음 기술을 넣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넣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불황이 오는 거죠.
0: 다시 규격화를 하기
1: 네.
0: 위한.
1: 그러니까 그 다음 제품을 갈아 엎는 데까지 우리 핸드폰 쓰고 한 2, 3년 쓰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처럼 2, 3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예. 불황과 화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 비메모리 섹터는 한 7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비메모리 시장이 이 메모리 시장의 2배 이상 큰 시장이고요. 예. 이 비메모리는 설계 분야와 설계한 거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예. 그리고 파운드리 한 거를 잘 맞게 이렇게 해주는 패키징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회사가 어디냐?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런 회사는 설계만 합니다. 예. 미국 기업들은 설계만 하고요. 그 설계된 회로도를 직접 생산을 해주는 건 TSMC, 삼성전자, 뭐 중국의 기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TSMC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네. 삼성전자가 7% 정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거의 20% 정도까지 했다가 TSMC가 치고 나가면서 한 70% 정도까지 치고 나가나. 그래서 이 비메모리는 소량 생산합니다. 네. 원하는 것들을 소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를 별로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훨씬 더 경기에 둔감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생산을 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다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대만의 GDP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앞질렀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살펴본 거였는데 사실 지표상의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우리 삶이랑은 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대만 사람들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0: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런 지표상의 숫자가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실제 삶이 또 나란히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1: 네.
0: 짚어주시고
1: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서
0: 네.
1: 이제 기준금리를 보통 내리는 것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많이 내리거든요.
0: 네. 네,
1: 경기가 좀 안 좋고 좀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대출금리도 좀 낮춰줘야 되고요. 기업들의 어떤 금리 부담도 낮춰주고 뭐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좀 낮추면 체감 경기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우리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목 임금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돈 500만 원. 실질 임금은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아도 500만 원 가치라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4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이미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 급등이 이제 반영되기 네네.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500만 원 받아서 작년보다 한 10% 올라서 너무 좋은데
0: 네.
1: 물가가 15% 오르면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명목 임금은 실제로 물가상승만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물가상승을 좀 정부가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글로벌 어떤 환경 자체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수입하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밀가루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물가가 좀 많이 잡히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0: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상식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벌어지면 네. 또 경기 침체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네. 경기를 네. 좀 침체시키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부분들도 근데 있어서.
0: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말씀하셨으니까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0: 판단을 해서 네. 금리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1: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럼 최고민수님은 어떤 물가와 임금 이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네. 국가적으로 보면 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죽어버리면 네. 결국 경기는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예측을 할 때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려면 결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2.5%보다는 한 5% 정도 네. 이렇게 가열찬 경제 성장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네.
1: 대만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요. 작가님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 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규수.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5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다시 한번 박민수 작가님의 노래 떠나자 어디라도 좋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노출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오늘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소액 주주들은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각각 충북 강원과 경기, 울산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GTX-A 철거 누락 사태에 대한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부처 주관 행사나 설문에 스타벅스 상품은

0: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임원은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권력 남용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12.3 비상기업 당시 정치인 체포지시 의혹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늘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이 미국 CIA의 비상기업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지만 홍 전 차장은 자신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증언한 핵심 증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하지만 오늘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3: 저도 사전에 조사를 받거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되고 오늘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일단 오늘은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2: 지난 4월 2차 종합특검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이른바 대외설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CIA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는데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CIA에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 지시를 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MBC에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계엄옹호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근거가 없는 진술이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홍 전 차장이 핵심 증인이었던 12.3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세입니다.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4: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 비가 갠 이후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낮 기온은 4도가량 올라 19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안동시 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추천장에 주민 서명을 미리 받아두고 선관위로부터 정식 추천장을 교부받자 주민의 이름과 서명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추천장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입니다. 시의원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구 주민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방제 현장을 찾아가 방제 방법의 적절성과 나무 처리 상태, 훈증과 파쇄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평가 결과는 산림병해충 방제 전략 개선에 활용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방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주시 전체 농업 경영체 등록자 가운데 청년농 비율이 3%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영주시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허브센터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영주시는 총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봉현면 농업인 복지회관 1원에 공유주방과 가공랩,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갖춘 실전형 창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보고회를 열어 청년 농업인에게 허브센터 설계 내역을 공유했으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동시와 천주교 안동교구는 사제이자 예술가였던 앙드레 부통 신부의 한국활동 60주년

0: 특별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옛 안동 예식장 건물에서 발견된 부통신부의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으로 프랑스 측 아카이브 자료와 전국 현장 답사로 수집한 작품과 기록들이 소개됩니다. 프랑스 출신의 부통신부는 지난 1966년 입국 후 10년간 국내 성당 등에 한국인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 독창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여객선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울릉 여객선 수요 전망 및 준공영제 추진 방안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공항 개항 후 선사의 여객선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향상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직접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베트남 틱나탄 스님이 그랬죠. 물 위를 걷거나 공중에 뜨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걸으면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 흰 구름, 초록색 나뭇잎,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이것이 다 기적이다. 비로 흐렸던 하늘이 기적처럼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나뭇잎은 더 진한 초록으로 빛나는 금요일, 연휴 앞이라 더 설레는 지금, 어느 땅 위를 걷고 계세요?

양희은의 걸어요로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앞두고 날이 참 밝은 금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초록 옷을 입은 기적. 하루 종일 비를 뿌리던 회색 하늘이 어느샌가 밝게 빛을 내리는 기적. 그리고 그걸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며 씩씩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나.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하나 기적 아닌 게 없죠. 우리 8009님께서 남편이랑 중부내륙 고속도로 타고 칠곡 외관으로 가고 있어요. 남편이 팝송 듣다 12시 20분 되니 손트라를 틀어주네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쉬는데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굿이네요. 아, 팝송을 듣다가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바꾸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일요일 날에는 그냥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손태진의 일주일 딱 단 하루.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진행을 하거든요. 8286님께서 브런치 카페에서 점심 먹기로 해서 동료들과 차 타고 이동 중입니다. 초록초록 가로수들이 생동감이 넘치다 못해 흐릅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한 발만 빼도 찌끈찌끈했던 머릿속이 개운해져요. 이제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휴가를 내서 금, 토, 일, 월까지 쉬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오늘 손트라랑 함께하면 뭐 노래로도 사연으로 따뜻하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954님께서 아파트 담장에 붉은 장미가 화려하게 피었어요. 지나가다 보니 한 청년이 장미꽃 앞 여자친구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꽃도 젊음도 사랑도 예쁘고 부럽습니다. 저는 왜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 그거 있잖아요. 딱 찍은 다음에 아 왜 이렇게 찍었어? 아 좀 다리 길게 나오라니까. 아 하늘 자르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싸우지만 않았으면 예, 부디 그런 혼나는 장면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 3일을 다 쉬는

0: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다 모시고 일부 혹은 전부를 일하는 분들도 씩씩하게 힘 같이 내고요. 네. 저 손태진 얘기입니다. 금요일 생방으로 만나는 손트라 더 밝고 맑고 설레고 흥겹게 같이 가보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시원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3, 4부에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도 함께 있으니 보면서 즐겨야지 더 즐겁다 말씀드리며 시작해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캡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온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 고향가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642님께서 여기 깻잎밭에 라디오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듣는지 아시나요? 진짜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계시길래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일하시느라 보면서 듣지 못하지만 우리 유튜브 오늘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1642님께도 제가 환영 인사 보냅니다. 거기로 아마 더우시면 땀 많이 흘리시겠죠? 그러면 이게 필요할 거예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2428님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치던 오래된 기타가 있어서 먼지 털고 닦고 줄 조율해서 한번 배워보려고요. 근데 손가락 까지겠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도레미파 하면서 진짜 이 기타 뭐 너무 좋죠. 기타는 어디 가지고 가서 그냥 그곳을 공연장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음악을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왼쪽 손에 굳은 살이 이제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견뎌내시면 정말 나중에는 뭐 마음껏 날라다니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요즘 또 어떤 거에 푹 빠져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다가오는 여름 필수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신청곡은 9119님께서 보내셨네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신청한 노래가 방송에 나온다면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박지연의 무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아, 이렇게 사연이 소개되면 가문의 영광까지 가나요? 뿌듯하네요. 감사하고요. 제가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타월 세트까지 안겨드릴게요. 박지연의 무 나갑니다.

박지연의 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12시 35분 27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496님께서 박지연의 무 가사 너무 좋네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쵸, 태진씨? 맞아요. 뭐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웃으면서 기쁘면서 뭐 베푸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아, 요새는 너무 비교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나의 인생이 남들에 비해서 되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더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하루하루 진짜 되게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6501님께서 지금 새싹들이 많은데 옆방송 듣다가 얼마 전부터 넘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요새는 트로트가 귀에 더 쏙쏙 들어오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기념으로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 트로트가 또 더 귀에 쏙쏙 박히는 게 이 가사들이 조금 더 가슴에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이고, 막 우리가 막 뭐 보통 같으면 아,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진짜 사는 게 별거 있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훨씬 누군가가 대화해주는, 말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320님께서 구로 천왕중학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동회 하는지 시끌벅적하고 마이크로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방송도 하네요. 저도 어릴 적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신청곡 박상철의 무조건. 그렇죠. 지금 날씨에 운동회 하기 그나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야외 활동하기 딱 좋고요. 이 음악 듣기도 딱 좋고요. 박상철의 무조건 갑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갑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1: 오늘입니다.
0: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저희가 그냥 찾아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가장 궁금하신 거, 오늘의 미션 반말로 전화 받기. 오랜만에 돌아온 미션이죠. 제가 먼저 안녕 나태진이야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반말로 얘기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 밥 먹으려고 나 지금 세차 중이야 나 지금 요리 중이야 집에서 쉬고 있어 커피 마시고 있어 뭐하고 있어 이러면서 오랜만이야 이렇게 반말로 답해 주셔야지 성공입니다. 근데 제가 막 여보세요 나태진이 뭐 하고 있었어 그죠? 저 지금 반말해야 돼요? 이런 거군요. 이러면 바로 탈락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탈락 시스템이 조금 잔인합니다. 그냥 전화가 끊겨요. 끊겨버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0: 정말 전화를 받기만 해도, 그리고 미션 성공하기만 해도 잡곡 세트! 와! 매운 실비김치! 와!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실패하면 다음 분에게 선물 하나가 더 얹어서 드려집니다. 자, 과연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성공을 하실지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갑니다. 자,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요? 오늘의 주인공 전화를... 안녕, 나태진이야. 뭐하고 있었어?
1: 안녕, 나는 정혜야. 어른들하고 지금 적국 나왔다.
0: 어디 나왔다고?
1: 어르신들하고 소풍 나갔어.
0: 어르신들하고 소풍 나갔어. 이야, 반갑습니다.
1: 야, 신나.
0: 많이 신나셨네요.
1: 너무 신나요.
0: 아이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주간보호센터인데요. 현재 어르신들과 솔밭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어르신들의 최애곡, 내 나이가 어때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맞아요.
0: 이야, 아니,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셨나요?
1: 선생님, 여기는 포항이에요.
0: 아, 포항이에요?
1: 네.
0: 포항의 솔밭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1: 네, 포항에 오면 네. 송도에 솔밭이라는 곳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0: 예.
1: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오늘 그 맨발 걷기 하고 정식으로 김밥 먹고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러세요. 와,
1: 네,
0: 정말.
1: 네, 네.
0: 근데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정말 좋다고 요새 뭐 한동안 네. 뭐 트렌드가 돼가지고 공원에 네. 가면 다 신발을 벗고 걷고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혹시 좀 효과를 좀 보셨나요?
1: 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저희들도 다 그 신발을 양말을 벗고 걷기 네.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 포항의 송도 절밭에는 맨발 걷기를 항토로 만들어놔서 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0: 이야, 네. 아니 지금 어르신들 그럼 몇 분이서 같이 걸어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어르신들이 저희들 42분이 어른들 하고 그다음 직원들 한 5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이야, 거의 100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1: 네.
0: 그 100명을 대표해서 지금 미션 여보세요 성공을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대진님.
0: 아, 근데 그 와중에 이 미션을 듣고 계셨다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
1: 네.
0: 목소리도 너무 씩씩하시고 오늘 그래도 네. 정말 제가 덩달아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서.
0: 아니, 혹시 근데 이 정도 에너지면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1: 제가요,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뭐 노래는 잘 못합니다.
0: 아니 뭐 우리 이은하 선배님도 계시는데 뭐 다양한 목소리 본인 좋아하는 애창곡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자,
1: 애창곡이요. 네. 사랑의 멜로디 불러봅니다.
0: 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너무 탁월한 네. 선택이십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오늘도 열일하시지만 뭔가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함께하면 좀 어떠세요?
1: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힐링하고 가면 또 네.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부터 또 다시 또 힘이 납니다.
0: 아유,
1: 그래서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주인공분은 그 뭔가 그냥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물씬 느낌이 듭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대진님. 네.
0: 아니 혹시 뭐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1: 제가 송도라를 늘 잘 듣고 있는데요.
0: 네.
1: 자연도 몇 번씩 보냈는데
0: 네.
1: 때로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보내보자 해서 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0: 네.
1: 너무 놀랐고
0: 네.
1: 지금
0: 아유.
1: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좋은 음악으로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0: 아,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을 안겨드리면 좋겠지만
1: 네.
0: 진짜 이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돌아온다. 오늘 바로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잡곡 세트에
1: 맞습니다.
0: 매운 실비김치에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오늘 좀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내 나이가 어때서를 신청을 해주셨군요.
1: 그래.
0: 제가
1: 우리 어르신들 학교 교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그러면 그거를 즉석으로 한번 라이브로 여기가 노래방 기기가 있어서.
1: 네.
0: 바로 지금 불러드려도 될까요?

0: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100분이서 듣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같이 부르는 느낌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리에서 네네네 가겠습니다.
1: 네,
0: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1: 네, 행복하세요.
0: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오늘 정말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고 걷기에도 좋은 날 좋은 나이입니다. 갑니다.

0: 아, 진짜 즉석으로 보내드린 라이브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밖에서 정말 이렇게 손빠른 제작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왼쪽을 봤는데 이미 번호가 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제가 힘을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수미님께서 81 소녀 같은 우리 엄마 더덩시 춤추는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5070님 텐션이 넘치는 사연 잡은 목소리 듣는 우리도 행복해지는 오늘입니다. 맞아요. 그분의 그 에너지에서 그냥 듣는 우리도 행복해지잖아요. 1102님 저도 남한산성 산길을 걷고 있네요. 화창한 날씨에 기분 짱이에요. 또 좋은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0356님께서 거침없는 라이브 손트라에서만 맛볼 수 있죠. 손태진 DJ 최고입니다 했는데, 아 뭐 제가 뭐 DJ자 또 가수니까 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해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보내드렸고, 아예 부끄럽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그러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물론 저의 라이브도 있었고 미션 여보세요 성공까지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봅니다. 우리 8255님께서 아, 저 지금 송도 솔밭 지나왔어요. 포항 사연이라니 신기하면서 곳곳에서 또 이렇게 손트라 들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오늘도 아 너무 저한테는 큰 힘이고 이게 제가 늘 그렇지만 라디오 DJ를 하면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저희 제작진분들과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 듣고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잖아요.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이제 어떤 기분이 들으실까. 근데 이렇게 사연들 받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5727님께서 오늘 드디어 할머니가 됐어요. 오전 9시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를 신청합니다. 아, 손자 태어난 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할머니가 된 거 아,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제 손자 바보 되시겠네요. 우리 2부 끝곡으로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무명전설 진선미의 미 3위를 차지했죠.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STJ 노래방 또 특별한 초대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0: 현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을 두고 토론을 하자는 데 대해 오세훈 후보는 꼭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정쟁화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묘 앞 세운상가 개발 문제 역시 토론을 하자며 정치 쟁점화에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안전 문제가 토론으로 되냐며 안전은 정치 쟁점화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며 자신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대시민 메시지를 발표를 통해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 31만 호 중 광진구에서 마포구까지 이어지는 한강벨트에 20만 호 가까운 물량이 있다며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는 오늘 한강벨트를 돌며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권을 놓고 초기업 노동조합과 DX 부문의 주축인 동행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이번 잠정 합의 투표권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동행노조는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

0: 노동조합의 참여가 전혀 문제가 될수 없다며 초기업 노조는 조합 인원 증가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헌신을 기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책무라며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 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두 한국인 활동가와 더불어 세계 40여 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 척을 나눠서 탄뒤 가자지구로 들어가 구호 활동을 하려 했지만 인근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제주가 5mm 미만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달리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할 사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8240님께서 6살 아들 김라운 생일이에요. 텐씨 축하해주세요. 유치원에서 오늘 파티한다고 신나게 등원했답니다. 했는데 우리 라운이 너무나도 생일 축하하고요. 6118님 형님 7순이라서 경북 안동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졸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죠? 이희태 형님 칠순 축하해요 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그 세 시간 졸지 않고 그냥 흥으로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에 흥이 빠질 수 없죠. 우리 오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금일 지금부터 흥 끌어올립니다. 바로 STJ 노래방! 지금부터 애창곡 예약 걸어주세요. 오늘은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라는 주제로 받아볼까 하는데요. 나 이 노래로 100점 나온 적 있다. 이 노래 불러서 사람들 기립박수 받았다 하는 노래. 혹은 나 노래방 갈 때 무조건 이 노래 애창곡으로 부른다. 그러면 약간 많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받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약하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알차고 푸짐한 잡곡 세트 오늘 안겨드릴게요. 오늘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분 함께하는 만큼 또 보면서 즐기셔야죠. 오늘 노래방 손님, 아, 이분이 돌아옵니다. 구수경 씨와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게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싫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5: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네,

0: 나 이제 고백할 건데 잘 받아라.
1: 이대로 영원히. 아, 이 분위기 뭐죠? 연애 센 STJ 노래방 아주 황홀하게 같이 달릴 친구 소개합니다. 아, 아마 고백 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야, 아, 이거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아, 하면서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자, 노래 예약할 때 제목 검색 안 하고 번호 다 외우고 다니는 친구, 점수 99점 나오면 나 오늘 목이 덜 풀렸네 만족 못하는 친구, 고음 부를 때 한쪽 귀 막고 눈 감는 감성 충만한 친구, 이런 친구 또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노래방 메이트 기호강 책임지는 파워풀한 보컬 구수경.
0: 나 이제 고백할 건데 잘 받아주실 거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구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워하세요?
2: 아유, 부끄럽네요. 이게 무대에 할 때는 사실 네.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제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소름 끼치고 아, 네, 부끄럽습니다.
1: 아니, 근데 보통 같으면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하니까 더 이제 약간 좀 집중하게 되는데 귀로만 그냥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또 다른 또 설렘이 있네요.
2: 아, 설레셨어요?
1: 아, 약간 좀 그 뭔가 테토니어스러운 고백. 아, 약간 네. 이제 잘 받아라 하는데 되게 약간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2: 제가 사실

0: 있잖아요. 참
1: 네.
0: 진짜 우선 늦었지만 우리 일단 축하 포를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현역 가왕 3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대표 탑 7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축하를 해주시는데, 이수덕님께서.
1: 네, 구수경님, 현역 가왕 때 정말 나의 원픽으로 응원했습니다. 손틀아 가족으로 오셨을 때 처음 알게 되어 응원 많이 했어요. 구수경님 한번더 초대해달라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더 반가워요. 라고. 아,
0: 이야.
1: 저도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작년
1: 네.
0: 11월에 손틀아에 오셨었는데요. 아,
1: 네.
0: 이번에 또그 이후에 현역 가왕 3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패 행진까지 기록을 하면서, 탑 세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1: 네.
0: 모습들을 보고 우리 1320님께서,
1: 구수경님, 현역 강에서 처음 봤는데 완전 센세이션 그 자체였어요. 시원한 고음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0: 야, 아니, 조금 뭐 그때 여기 찾아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처음으로 또
0: 네.
1: 팬분들도 생기고
0: 네.
1: 이제 식당 가서 서비스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0: 서비스를.
1: 네. 아,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또 인지도가 참 중요하구나. 좋구나.
0: 이게 서비스가 그러면 제가 좀그 굳이 좀 집요하게 좀 들어가자면 음료수인가요? 아니면 메뉴인가요?
1: 음료수는 그 전에도 많이 받았었고요.
0: 네네.
1: 아, 지금 고깃집을 갔는데 고기를 그냥 공짜로 주시고.
0: 이야, 그게 뭐 반찬도
1: 네.
0: 아니고 고기가
1: 메인 요리를.
0: 메인을.
1: 네.
0: 아, 참 이게 근데 이 서비스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1: 그럼요.
0: 참, 제가 봤을 땐 우리 구수경 씨를 응원했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보답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또 이제 보답을 해주시는 거죠.
1: 아,
0: 잘
1: 너무
0: 보고 있었어요.
1: 감사하죠.
0: 응원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하면서.
1: 그러면서 식당 갔는데 이제 구수경 씨 닮았다는 소리 안
0: 아,
1: 됐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구수경 전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또 막 이제 주위 분들이 몰려서 이렇게
0: 예. 네.
1: 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데, 아, 이래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래서 또 우리 클로버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요새 투어 때문에 콘서트 때문에 바쁘실 텐데 내일도 콘서트죠?
1: 네, 내일 부산에서 콘서트가 있어서
0: 네.
1: 오늘 라디오 마치고 바로
0: 부산으로
1: 내려갈
0: 내려갑니까?
1: 거예요.
0: 와,
1: 네.
0: 부산 그 아니, 지금 콘서트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2025그 한일가왕전으로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 또 분위기는 또 어때요?
1: 아무래도 그 한국 대표로서 국가대표로서 이제
0: 네.
1: 자리를 임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마음도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0: 네.
1: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쳤어요.
0: 네네.
1: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현역 가왕만 하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진짜 이게 얼마나 경연이라는 게 힘든지
1: 맞아요.
0: 아는데, 아니, 그거 연달아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좀 막막하지 않았나요?
1: 근데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허전하더라고요. 뭔가
0: 아.
1: 이런 계속 집중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0: 네.
1: 바람을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자꾸 남더라고요. 계속
0: 있어요,
1: 뭔가 하고
0: 있어요.
1: 싶고 도전하고 싶고 이런
0: 예. 네.
1: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그 경연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또 TV에 나오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나 이제 경연이 끝나면 갑자기 되게 공허하고
1: 맞아요.
0: 뭐지? 그 마치 콘서트 끝나고 막 환호받고 집에 와서 누워서 천장 볼 때,
1: 맞아요,
0: 뭐지?
1: 맞아요.
0: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1: 네,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0: 그래서
1: 확실히.
0: 여기서 절대 이제 그 속도를 줄이시면 안 되고
1: 아,
0: 더
1: 우리
0: 달리셔야
1: 선배님이 또
0: 됩니다.
1: 경험자시잖아요.
0: 아, 저는 번아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안 되겠다. 나 너무 힘들다
1: 아,
0: 했는데
1: 네네.
0: 그 상태로 지금 3년, 4년을 계속, 진짜, 제가 지금은 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그냥 일이 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맞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하루하루 힘내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0: 우리 구수경 씨한테 딱 맞는 신곡도 나왔는데 제목이 뭐죠?
1: 네, 제가 그 결승 1차전 신곡 대첩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승승장구라는 노래예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월드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또 노래가 너무 힘을 주는 약간 응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0: 이거 약간 본인의 이야기도 약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현역 가왕 전후로 이렇게 나뉜다면 이제는 좀 입맛이 나고
1: 네, 입맛을 조금 느꼈죠.
0: 살맛이 나고 고기를 두 개 시켜도 하나가 더 나오고 뭐 특수 부위도 나오고 막.
1: 그럼요, 그럼요.
0: 자, 이게 모든 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준비해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요. 승승장구 구수경 씨가 또 결승 1차전 때 신곡 대첩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 STJ 노래방 오늘은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 관련 사연들 그리고 애창곡 신청 받고 있어요. 노래방에서 이 노래만 부르면 무조건 고득점이다 하는 곡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사연과 함께 제가 또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바로 신곡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0: 승승장구 대박의 기운이 철철 넘치는 우리 구수경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야, 우리 김나영님께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하면서 그냥 노래만 들어도 가사만 들어도 왠지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 감사합니다. 에.

0: 또 가수가 그 노래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 신곡 미션이 있을 때 네. 무조건 가사 내용이 좀 뭔가 기운이 나고 네.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 들어왔던 곡 중에 네. 이 곡이 유일하게 한 곡이 이제 응원가처럼 네. 한 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1: 해야 되겠다. 네. 아, 이 노래 약간 좀 월드컵을 겨냥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가사가 진짜 착착 붙는 게 입맛이 나는구나, 살맛이 나는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단다, 서러웠던 날 이제는 안녕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운수 대통 물 오른다, 노를 젓자, 신나게 젓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0: 맞아요.
1: 사실 뭐 저희 모두가 뭐 무명일 때나 뭐 이렇게 초반에는 그냥 늘 젖고 있죠. 단지 물이 안 들어올
0: 맞아요.
1: 뿐이지.
0: 쉬고 있진 않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안 젖고 있진 않았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1: 하지만 지금 더 힘차게 이렇게 노를 저을 수 있는 게 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또 자신감도 생기고
0: 네.
1: 그리고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구나 약간 그런 힘을 받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었을까요?
0: 늘 기억에 다 처음이다 보니까 기억에 네. 많이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1: 그렇죠.
0: 어딜 제가 갈 때마다 네.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 때 집에 제가 돌아갈 때까지 인사를 끝까지 해주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진짜 늘 힘을 얻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게 사실 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다 시간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1: 아유 쉽지 않아요.
0: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저는 네. 늘 걱정하는 게 우리 팬분들의 그 어떤 안 좋은 가정간에 이제 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이제 남편분이나 아니면 아내분께서 되게 지금 못마땅해 하지 않을까
0: 그럴 거예요 아마
1: 뭐 때문에 네. 이렇게 집에서 맨날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0: 돈 쓰고
1: 밖에서 외박하고
0: 그러니까.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아, 과연 이 친구가 누구길래 뭐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지 하면서 모시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잘해야 돼요.
0: 그럴 때 또 뿌듯하잖아요.
1: 해야 됩니다.
0: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뿌듯하잖아요.
1: 아 또. 너무 뿌듯하죠.
0: 네.
1: 저희가 바쁘면 팬분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오늘 여기는 손트라 STJ 노래방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 쭉쭉 예약 넣고 계시죠. 지금부터 소개한 모든 분들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2168님께서
0: 작년에 산사음악회 가서 김용인 부초 같은 인생 불러 2등 전기밥솥 탔소.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 주웠소. 이 애미 잘했죠. 오늘도 화이팅.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1: 2등을
0: 네, 필요하죠.
1: 그러니까 밥솥을 타가지고 그걸 또 이제 아들이 이제 집에 네, 필요할 테니
0: 살림 필요해요. 네 신혼이면 또 필요하죠.
1: 이 노래 약간 좀 우리 구수경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어떤 스타일일까요?
0: 네.

0: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아 구수경 씨가 이 노래를 또 불러주면 좋겠다. 저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맞아요.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많이 신청 들어온 그런 노래들도 있나요?
1: 아무래도 제가 경연에서 좀 약간 파워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목이 남아나지 않겠다.
0: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요.
1: 그래서 제가 요즘 다양하게 이제 트롯도 네. 많이 접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작년 11월에 왔을 때 이제 또 증명을 했지만 모든 장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애창곡 뭐 다 솔직히 다 불러봤을 법한 노래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3268님께서
1: 둘째 낳고 옆집 부부랑 노래방 가서 티얼스 불렀는데 100점 나와서 노래방비는 옆집 부부가 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 티얼스 부르고 이게 그 100점 맞기 쉽지 않은데
0: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7954님도 똑같이 네,
1: 노래방 하면 티얼스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부릅니다. 아무도 리모

0: 내 손 대지 마. 끝까지 간다. 잔인한 여자로 나를 욕하지는 마.
1: 야 네. 시원하다 시원하다.
0: 트로트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 좋아요.
1: 아 좋아요.
2: 좋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쭉 함께요.
1: 이거를 틀어주시다니. 아이 근데 에이. 진짜 티얼스는 근데 또 솔지 씨가
0: 맞아요.
1: 약간 비장의 카드로 네, 이렇게 꺼내는데 네, 네. 충분히 또 이 노래도 잘 소화하실 것 같은데 네. 아 약간 좀 궁금합니다. 우리 4부 어떻게 또 달려가게 될지. 우리 노래방 달리니까 여러분 예약 넣어주세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재밌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5월 22일 금요일 생방송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대낮부터 흥을 싣고 달리는 여기는 STJ 노래방이고요. 오늘 금요일 불금이라고 얘기하죠. 낮부터 한번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저는 주인장 TJ 손태진이고요.
2: 저는 구수경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로 달리고 있는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여러분들의 참고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함께하면서 또 7650님께서 또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2: 구수경 씨 어디 있다 왔어요? 어디 있다 얼굴도 왔냐고. 예쁘고 그 노래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네요.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슬쩍슬쩍 애창곡들 여러분들의 애창곡들을 불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2: 아,
1: 그런 것 같아요.
2: 많이 이제 또 오늘 불금이잖아요.
1: 네.
2: 오늘 또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걸로
1: 아마
2: 이 차가 가시지 않을까. 네. 노래방
1: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금요일은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1: 아주 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아니 우리 3851님께서도 네. 저는 얌전한 요조숙녀처럼 생겼는데 노래방 가면 방실이의 첫 차례 신나게 춤추면서 불러서 모두 놀라서 쳐다봅니다. 이미지 변신의 이 노래 최고입니다. 그렇죠. 약간 조용조용하신 분이 이 노래 부르면 조금
2: 많이 좋아하시죠.
1: 갑자기 이 노래를
2: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이렇게 또 쳐다. 뭐 이 노래가 또 확 바뀌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새벽한기 해치며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1: 네. 갑자기 탬버린 받으면 좌우로 흔들면 혹시 저 친구 원래 저랬어?
2: 그러니까.
1: 이러면서 회사 그러니까요. 회사 회식 뭐 이렇게 직원들 함께
2: 할 때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1: 우리 3845님께서는요.
2: 네. 유진표 천년지기입니다.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부르면 분위기 살리고 10번 부르면 7번은 100점 나와요.
1: 이야, 10번 부르면 7번 100점.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2: 이게 또

0: 친구가 같이 가서 부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그럼 갑자기 다 일어나가자. 아, 좋다.
0: 하고 이제 집에 만취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자, 우린 녹차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차와. 자, 이 노래로 100점 나온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오, 네, 애청곡. 갈색 추억으로 100점 맞은 적 있어요. 그리고 또 0933번님이 저효적 한혜진의 갈색 추억 불러서 100점 받아봤어요. 와,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거든요.
1: 이거
0: 어려운
1: 어려워요.
0: 노래로 100점 맞기 힘든데.
1: 아, 이런 깊은 감성의 또 노래 우리 구수경 씨가 부르면 또 약간 좀 어떨까요?
0: 그럼 한 소절만 네. 뭐

0: 이것도 좋네요.
1: 아유.
0: 아니, 안 좋은 노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겠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우리 남은 시간도 좀 알차게 달려보기 전에 잠깐 좀 쉬어가는 타임인데 좀 재미로 풀어보는 노래방 퀴즈. 우리 구수경 씨가 문제 주세요.
1: 죄송합니다.
0: 네네. 네. 그 현역가왕 3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1: 네네. 제가 현역가왕 3 결승전에서 불렀던 네. 노래가요.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0: 어떻게 불렀었죠? 오늘 노래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1: 괜찮습니다. 네.

0: 돌고 도네.
1: 아.
0: 네, 이런 노래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돌고 돌아가는 길. 아, 이 가수의 데뷔곡이기도 하죠.
0: 네, 맞습니다. 네. 1978년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며 데뷔한 이 가수는요. 히트곡도 정말 많은데요. 네네. 이 노래가 또 유명하잖아요.
1: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예요? 여기 있어요.
0: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1: 참고로 정답은 네. 우연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명곡이죠. 뭐 만남, 님 그림자, 사랑, 바램 등 많은 노래로 네. 큰 사랑을 받은 이 가수는 누구일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잠시 정답 받는 동안 우리 노래를 들어볼까 하는데 라이브를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이 노래 어떨까 합니다. 1156님께서 서울 정릉골에서 이종배 인사 올립니다.
0: 개운산 오르다 문자 보냅니다. 바램 부르면 전부 손뼉 치고 따라 부르고 좋아해요.
1: 오, 그러면 오늘 그 정답 가수가 부르는 바램 같이 듣고 올게요.

0: 오늘 노래방 퀴즈의 정답 가수의 바램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1978년 돌고 돌아가는 길로 데뷔해 만남, 님 그림자, 사랑, 바램 등 많은 히트곡을 가진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 바로 노사연입니다.
0: 정답자 다섯 분 뽑았어요. 0009님, 5826님, 9990님, 권순득님, 허호님께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오늘 DJ 노래방 오늘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네. 우리 구수경 씨 같은 경우에 노래방 가면 뭐 꼭 부르는 애창곡이 있나요?
1: 저는 몇 곡 있죠.
0: 아, 몇 곡 있어요. 네,
1: 티얼스도 물론 부르고요.
0: 네, 티얼스는 뭐 네네. 그냥 다 노크를 부르는 거죠.
1: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거고 뭐 김현정 선배님의 멍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많이 불러요.
0: 아, 안 그래도 그 사연들이 좀 몇 개 들어왔는데 0776님께서
1: 제 애창곡은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요. 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부르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저는 100점을 못 맞거든요.
0: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노래에 딱 이제 전주 나오는 순간 다 우선 소파 위로 올라갑니다. 노래방 소파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누구는 좀 더 심하면 이제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거고.
1: 네, 네.
0: 우리 김영애 님도.
2: 전 완전 음치인데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부르면 만점 나와요. 음치 박치라도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런지 만점 나오더라고요.
1: 아니 이게 전에 한 번도 100점? 만점?
0: 어허. 아니 오늘 한번 점수 한번 켜볼까요? 어떻게 될지.
1: 아니 긴장돼요. 그러면.
0: 아니 왜 그러면 저희 여기 TJ 노래방은 이상하게 점수를 너무 짜게 줘요.
1: 아 진짜.
0: 너무 짜게 줘요.
1: 아 그러면 힘듭니다. 네네.
0: 하여튼 근데 우리 재미삼아 공개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서
1: 그럴까요, 한번
0: 점수를 열어볼까 하는데.
1: 지금 후기를 남기.

0: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1: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그거는 돼요? 돼요? 뭐, 끝자리라도 뭐, 한번 맞춰볼까? 뭐, 몇 분만? 몇 분만 한번. 그러면 저희가, 또, 윤세현 씨가 함께하는 코너에서, 노래방 점수 뒷자리 맞추기 게임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점수 끝자리 한 자리만 보내주시면
0: 네네네.
1: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89점이면 9점이다. 아,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되고, 100점이면, 그러면 0이겠죠. 0 보내셔서 저희가 지금 한번 얘기를, 제가 좀, 이거 논의 없이 갑자기 드리는 선물이라. 자, 한번 이 노래, 라이브로,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를 우리 구수경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조건 떼창 각일 것 같은데, 과연 또 코너 속의 코너, 몇 점이 나올 것인지, 우리 정말, 이거 되게 짠돌이 기기 한번 이겨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0: 구수경의 낭만고양이 점수는 바로 나오나요? 나오나요? 저한테는 이미 100점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끝나요? 아!
1: 이거 봐요. 이거
0: 자, 아니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긴 좀 짜요. 저기에서는 솔직히 한 10점을 올려야 돼요. 아. 네, 10점은 원래 올려. 전 저기, 전 노래방 기기에서 6자가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만 봤어요.
1: 아, 60점대가 나와요?
0: 60점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 그런가요? 저도 처음 봤는데.
0: 네, 근데 중간에 특히 멘트를 하면, 그래서 오늘 막 고양이 소리 내고, 막 멘트하고, 막 다른 애드립 넣고.
1: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0: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윤수연 씨는 다 불렀는데 빵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높게 나온 겁니다.
1: 아우, 네.
0: 자, 87점으로 뒷자리 7위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퀴즈 한번 냈고요. 우리 3579님께서
1: 네, 진짜 잘하면 점수가 오히려 적게
0: 그러니까요.
1: 나와요. 네.
0: 아, 근데 진짜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끝자리 7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커피 쿠폰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진짜 여기 짜죠. 네. 아, 근데 저는 마음만은 진짜 120점 정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분위기 제대로 끌어올리는
1: 맞아요.
0: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1: 사실은 이 노래를 준비한 것도 제가 이제 뭐 잘 부르면 당연히 네. 좋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지금 좀 약간 이제 식사하시고 네. 조금 졸린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네.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신나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이제 야옹이 소리도 이제 개인기로 연습해요. 갖고 네. 중간중간 이제 첨가를 했는데 아니,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구나.
0: 아니, 저는 계속 두리번두리번 걸었어요. 여기 고양이가 어딨나 했는데 반주 안에 있는 줄 알기도 했고 네. 밖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노래하는 내내 이렇게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8128님께서
1: 네, 신난다 구수경님이 낭만 그 자체 응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4827님은요
1: 또. 네, 목소리가 너무 시원스러워 저도 텐션이 마구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0: 9378님도
1: 늘 듣는 소리예요. 네. 구수경님 오늘 목 식었네요. 목 관리 잘하세요.
0: 그러니까
1: 네.
0: 경연 때 얼마나 그렇게 파워풀한 노래들을 많이 했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기도 하지만 그 노래들을 또 콘서트에서 맨날 불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지금도 네. 콘서트에서 부르고 있죠.
0: 그러니까요. 그거를 맨날 해내는 게 정말 대단하고.
1: 아유 아닙니다.
0: 오늘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러준 게스트가 아닌가 할 정도로
1: 그런가요? 진짜 열심히 몇 곡 좀 불러도 되는. 네, 네.
0: 아, 일단 좀 목 좀 쉬고 계세요.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어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가 크고 싶다면
3: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

0: 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트라 STJ 노래방 현역 가왕 3 무패 신화 승승장구의 주인공 구수경 씨와 같이 놀아봤습니다. 좀 그래도 마음껏 노셨나요?
1: 아유, 이제 흥이 오르기 시작해요.
0: 이제 올랐어요.
1: 네, 네.
0: 설마 지금 부산으로 못 가고 뭐 놀러 가시는 거 아니겠죠?
1: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0: 가야 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도 작년 11월에 비해서 많이 또 오늘 더 편하게 노셨던 것 같아요.
1: 네. 너무너무 편했고, 이렇게 또 편하게 또 진행도 해주시니까.
0: 아이, 뭐.
1: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달려오겠다 했는데, 네. 이렇게 또 현역강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돼서 오니까 오늘 더 뭔가 편안한 느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이런 문자가 되게 오늘 많이 왔는데 8088님께서 오늘부터 구수경님 팬 됐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네. 우리 클로버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진짜 그 말 그대로 네잎클로버처럼 약간 행운이.
1: 네, 행운이 여러분들을 같은. 만나는 건 저에게 행운이다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7954님께서는요.
1: 네, 현역강을 다 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구수경 씨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부르는 노래마다 감탄 중입니다. 장르도 상관없이 라디오 생 라이브로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늘 노래 많이 불러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얘기 드린 게 아니고 바로 즉석에서 해줬는데도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해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올해 정말 또 콘서트 때문에 바쁘겠지만 건강 늘 챙기시고요.
1: 네.
0: 우리 끝곡으로 4744님께 그래서 이 노래 보내주셨어요.
1: 남이 영원한 친구. 노래방에서 부르면 100점 그냥 나옵니다. 이 노래 아주 신나는 노래죠. 네. 우리 또 간만에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청취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뵙고 싶어서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부르지 못한 이 흥의 여운은 네.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네. 우리는 늘 그 나갈 때 그 다음 출연 날짜를 뭐 이렇게 잡을 때도 있거든요. 갔다가 아마 붙잡히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한번 다음에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여기서
1: 즐거웠습니다.
0: 구수경 씨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12시 10분에 찾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주세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한민국 사람

0: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1: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방송은 오직 MBC.
2: 역시 MBC.
3: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3: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4: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께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한 데 대해 이재명이 급기야 정원호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조사하라고 하자마자 국토부와 행안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는 닥치고 공사 중지를 외쳤는데 안전팔이 정치선동이라며 불안선동을 멈추고 토론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사태에 그렇게 분노하려면 정원호 후보가 자신의 조악한 범죄를 감추려 5.18에 갖다 대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분노를 표하고 사퇴시켜야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헌신을 기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책무라며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6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 권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합니다.

0: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축은 5만 4천 호, 기존 건축물은 1만 2천 호로 2024년부터 2년간 공급된 물량 3만 6천 호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GTX-A 삼성역 철근누락을 두고 토론을 하자는 데 대해 오세훈 후보는 꼭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정쟁화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묘 앞 세운상가 개발 문제 역시 토론을 하자며 정치 쟁점화에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2도 등 전국의 17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제주가 5mm 미만이 되겠고 수도권과 충남권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누구냐?
1: 박용진의
0: 두시마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 영진이 박용진입니다.
0: 혹시 박용진 씨는 제 전화번호 끝자리 아세요?
1: 외우고 다니냐고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와이프 번호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판에 어떻게 박준영 씨 번호를 제가 머리에 박아놓고 다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모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이 얘기 왜 하느냐? 예전에 툭 치면 친구 집 전화번호 4개 5개 치면 줄줄 나왔어요. 번외로 아버지 회사 번호, 공장 번호, 이모네 번호, 쌀가게 번호 이런 거.
1: 아 그러네요. 진짜.
0: 외우는 게 있었어요 번호가. 예.
2: 그리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내 전여친 집 전화번호.
1: 바뀌었을 거예요.
0: 하여튼 나머지 번호들은 어쨌느냐. 우리는 번호를 수첩에다 적어놨었죠. 기억나시죠? 그 수첩.
1: 있죠.
0: 야.
1: 기억니엔 디글니엔. 그때 이제 그런 순으로 되어 있던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할 때마다 번호를 찾아야 됐습니다.
0: 보자. 박용진은 비읍이니까 박 여기 있네. 다이어리처럼 큰 것도 있고요.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포켓폰도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번호 수집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성씨 중에 김이 박 최 정 이렇게 이제 순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읍 이읍 비읍 이렇게 미어 터져가지고 종이를 덧대고 난리가 납니다. 피읍 히읍 이런 거는 통통이에요. 왜냐면 이제 후씨 뭐 황씨도 좀 많이 홍씨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이박 최정보다는
0: 피읍은 어떻게 할 거야? 펭씨 하면은 현숙이 누나 펭현수 빼고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1: 표씨 표
0: 표영호 형이
1: 표영호 선배님. 그래서 그
0: 표씨가 있네.
1: 다 채워지진 않죠 아무래도.
0: 그러네.
1: 예. 그래도 이렇게 이제 김이박 최정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0: 변승엽 병이네. 변승엽
1: 아 계시네요. 많이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계십니다.
0: 예. 아 있네 푸바오 씨. 미안합니다.
1: 많이 계시죠?
0: 네.
1: 전화번호 수첩에 그래도 이렇게 새 친구 그리고 새 거래처 적을 때 이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설레임을 생각하면서 5월 20일 금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0: 윤미숙님의 신청곡이에요. 혜은이.
1: 아 히읗 찾았습니다.

0: 나 박수영 파영진의 도시 만세 혜은이 피노키오 로문을 열었습니다.
1: 요거 기억나세요 이 노래?
0: 들어본 것 같아요.
1: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내가 다 따라 불렀잖아.
0: 혜은이 선생님이 부르신지는 몰랐어요.
1: 근데 혜은이는 언제 불렀나요? 그 다 애들만 부르지 않나요?
0: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8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1: 아 이걸 따라 불렀네 내가
0: 거기 나온 이제 어린이 목소리가
1: 최문정 송은영님인데 이 최문정님이 지금 지금 눈에 익습니다 이분 저분은 저기 파란나라 부르신 분 아니에요?
0: 파란나라
1: 같은 분 아니에요?
0: 네.
1: 아니면 뭐 아역틀런트인가? 굉장히 최문정님이란 분은 저기 와 닿네요.
0: 익숙한데요.
1: 이름에 그렇죠? 익숙하네요.
0: 예.
1: 아이고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피노키오로.
1: 맞죠. 파란 나라 부르신 분이죠. 어. 아, 그러네. 파란 나라 이제 뭐 대박 나면서 또 같이 2탄 느낌으로 하셨나.
0: 네, 하셨네요.
1: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꼭두각신형 피노키오. 나는 네가 좋구나.
0: 짠짠짠.
1: 아, 우리 아빠 꿈속에. 야, 또 어쩜 내가 이거 외우고 있지, 이거? 아... 87년이면은 중2인데 외우고 있네요.
0: 중2면 외울 수 있죠?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1: 그때 외웠던 노래는 사실은 우리는 고바리안이란.
0: 고바리안, 고바리안.
1: 오, 아네.
0: 네. MBC, MBC.
1: MBC였어요.
0: 만화죠, MBC.
1: 무적의 로봇, 고바리안. 또 사실은 일본의 그 나가이고라는 분의 작품으로 예. 그 약간 뭐 마징가 따라한 거죠.
0: 아, 예. 그것까지 정보는 몰랐는데.
1: 그게 그 대단한 게 거기는 박사님이 없어요. 왜냐면 로봇을 초능력으로 만들어.
0: 아 그래요?
1: 초능력자들 모여서 막 생각하면 로봇가 나와. 그래서 내가 그럼 굳이 똑같은 로봇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8: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9: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너 사연은 너?
12: 사연은 무조건 예스.
11: 라디오는 뭐다?
12: 사연이다. 저희와 나누고픈 일상의 이야기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11: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푸드 컨테이너를 보내드립니다.
12: 2793님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강아지를 보고 나서는 우리도 강아지 키우자고 조르더라고요. 아하. 산책도 잘 시켜주고 밥도 잘 챙겨줄 수 있다고 약속한다길래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산책은 모두 엄마인 제 몫인 거죠. 애들은 산책 다녀온 복순이의 발을 닦아주며 엄마 오늘 복순이 기분 좋아 보였어? 라고 묻습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도 우리 복순이 오늘 산책했어? 응가는 밥도 잘 먹었지? 이렇게 아이를 개의 관리자처럼 보고만 봤습니다.
11: 아하.
12: 좀 힘들었지만 복순이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이후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졌어요. 복순아 고마워.
11: 어머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12: 그 저기 주말 산책은 그럼 아이들한테 맡겨야죠.
11: 그렇죠. 같이 이제도 같이 나가고 산책 나가고 요즘 같은 또 날씨 좋지 않습니까?
12: 그렇습니다.
11: 예, 강아지는 모르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2: 아 해야죠. 예, 친구들이 이제 저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1: 뭐 너무 다리가 아픈 친구가 뭐 아니거나 아니면 뭐 좀 장염에 걸린 친구가 아닌 이상은
12: 그렇지.
11: 매일 또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12: 그렇습니다.
11: 그 냄새를 맡아야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죠. 여러분들의 소파를 지키고 싶다. 여러분들의 벽지를 지키고 싶다 하시면
12: 지키고 싶다.
11: 산책을 하셔야 됩니다.
12: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도 누구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입질을 한다.
11: 예.
12: 그러면 강현욱 씨처럼
11: 예.
12: 강현욱 씨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11: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리드 줄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짧게 잡고 그리고
12: 아, 요즘 제가 그걸 하나 보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누굴 물었는데 그 강현욱 씨가 따고 들이 툭툭 치니까 또 하면서 그래서
11: 교육이 필요하죠.
12: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알고리즘이 계속 그것만 떠. 지금 모든 개를 보고 있어요.
11: 아,
12: 근데
11: 강아지를 키우질 않죠.
12: 이거 입질하는 애들은 무섭던데.
11: 상당하죠.
12: 네,
11: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12: 이게 같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다 이런 걸 또 알려줘야 되고.
11: 그럼요.
12: 소파에 못 올라오게 올라옵니까? 그 집 꽁이는 올라와요?
11: 제가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12: 아 그래요?
11: 제가 바닥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거의 터죽대간이에요. 이 친구가 올라오면 제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12: 아 진짜로?
11: 예예. 예.
12: 알겠습니다.
11: 그런 일상이 있어요.
12: 예. 본인이 바닥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11: 제가 바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 재밌습니다. 예. 우리 2793님께 푸드컨테이너 보내드리고
11: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 오, 땅땅땅땅.
11: 이오공감이 부릅니다. 프란다스에게 땅땅땅땅.

0: 이어공감 프란다스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프란다스가 맞습니까? 플란다스가 맞습니까? 플랜다스가 맞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요 프란다스의 개 이렇게. 아,
0: 프란다스가 맞군요.
1: 요렇게 썼었어요. 예전에 그 만화도 프란다스의
0: 프란다스.
1: 왜 뭐가 궁금했습니까?
0: 아니 플란다스인 줄 알고.
1: 아 어,
0: 프란다스.
1: 오, 약간 좀 플란다스
0: 구수한 발음이라서.
1: 예. 오, 귀엽네요.
0: 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1: 아, 이거 만화 엄청 슬퍼요, 이 만화. 이 만화 맨 끝에.
0: 예.
1: 스포해드려요?
0: 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이 성당에서. 아, 슬퍼요. 아,
0: 거기까지. 예.
1: 예, 동화도 있었어요. 아, 엄청 슬퍼요.
0: 예.
1: 여기까지.
0: 계속.
1: 나는 왜 이렇게 슬픈데 애 동화를 쓰지, 이런 글 쓰지? 애들 막 꿈과 희망을 갖고 써야 되는데, 결국 막 춥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0: 아니,
1: 쓰는 거야?
0: 그런 것들로 인해서.
1: 아니, 도대체 이거는, 근데 이걸 왜 읽는 거야, 그러면? 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0: 좀 동화가 슬픈 동화도 있고 그런 거죠. 엄마 찾아 산 말이면 엄청 슬프잖아요?
1: 그거는 진짜 슬픈 정도가 아니라, 엄마는 왜 이렇게 옮기는 거야?
0: 아, 그래요?
1: 아, 그거는 진짜 바쁘시죠? 사실 좀 드라마가 좀 못 됐어요, 만화가.
0: 바쁘신 엄마예요, 바쁘신 엄마.
1: 애가 너무 고생 끝에 엄마 찾아갔는데, 엄마가 지난주에 옮겨 자리를.
0: 그러니까
1: 아니, 그 엄마는 왜 이렇게 뺄빼거리고 들어있는 게 한지 자리에만 있어도 애가 찾아갈걸?
0: 그래서 산말리에요. 아... 엄마 찾아 삼리 하면 너무 적잖아. 금방 찾을 것 같잖아.
1: 이게 말리가 그 몇 킬로입니까?
0: 예. 예?
1: 심리가, 심리가 4킬로 아니에요?
0: 그, 뭐, 예.
1: 맞아요? 심리가 4킬로인가?
0: 4킬로죠.
1: 그러면, 100리는 40킬로.
0: 아, 예, 그,
1: 1000리는 400킬로. 만리는 4000킬로인데.
0: 아이고야.
1: 아이고, 4000킬로면 우리나라 한 8번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지금.
0: 몇만 보를 거는 겁니다.

0: 몇만 불을 거신 거예요. 예.
1: 아, 저 너무하네, 애를.
0: 뭐, 예, 뭐, 동화가, 뭐, 즐거운 동화도 있고, 슬픈 동화도 있고.
1: 말하고 항상 느끼는 거, 뭐, 하는 빵하고 우유만 먹어. 아, 단백질은 언제
0: 알겠어요.
1: 먹어?
0: 알겠습니다. 예.
1: 한 거 길다란 거, 그거. 맛도 없어 보이는데, 크, 뭐 맛있다고.
0: 자, 또 계속 사연을 만나볼게요.
1: 예, 미안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0: 예, 예. 778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큰 딸과 나이가 같고, 둘째보다 나이가 많은 저의 첫 차. 두 딸 낳고 기르며 15년을 함께한 저의 자동차를 폐차시키러 가는 중입니다.
1: 아, 슬프다.
0: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시키고 폐차장 가는 길인데 마음이 좀 뭔가가 슬퍼요. 그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1: 그렇지.
0: 그래도 좀 보내줘야겠죠. 소중한 나의 에마야. 아, 요 차종이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편히 쉬렴. 안녕. 고마워. 아,
1: 안녕.
0: 슬퍼요.
1: 귀여운 내 친구야. 얼마나 슬퍼. 네. 아이고.
0: 정이 많이 들죠.
1: 보통 그 본네트, 그러니까 보닛이라고 하죠.
0: 예, 예.
1: 차 앞에. 뽀뽀도 해주고 보내고 그래요.
0: 아, 그럼요. 예. 앞에서 보잖아요. 근데 예. 눈, 코, 입처럼 보여요.
1: 그래, 눈으로 보여요.
0: 예. 예. 물론 약간 조금 시크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어요.
1: 날카롭게 생긴
0: 친구들. 날카롭게 생긴 친구도 있지만, 순둥순둥하게, 뭐, 금방 눈물 흘릴 것 같은 그렇게 생긴
1: 친구들. 말도 많이 해줘야 돼. 고맙다. 너 때문에 여태까지 예. 잘 살았다.
0: 아이고, 아, 이 차종이군요. 이 차종이면은, 잔고장이 많이 없는 차종으로 알고 있는데.
1: 어, 이 차종이 참.
0: 저도 이 차종을 좀 탔었거든요.
1: 아,
0: 잔고장 없어요.
1: 이수만 선생님 다섯 명.
0: 아, 잔고장이 없어요. 아, 어쨌든 뭐, 예, 추억이, 예, 가득 담겨 있는,
1: 예.
0: 예, 자동차였는데, 그냥 또 보내줄 땐 또 보내줘야죠.
1: 어쨌든 잘 보내주시고요. 자! 아, 노래를 한 곡 듣고. 예. 뭐 어떻게 잘 보내주시지, 지금 뭐, 못 보내주지.
0: 이러다가, 새 차 들어오잖아요. 예. 한 달만
1: 다 바로 잊어요.
0: 생각이 안 나.
1: 사진 하나 찍어 놓는 거죠.
0: 예.
1: 아, 이수키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0: 신호등 듣고 올게요.

0: 전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부족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 라디오는 사연이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우리 신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춘향씨, 양지씨,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골 손님의 아들이랑 제 딸이랑 선을 봤는데요.
3: 아이고.
1: 그 이후로 그 단골 손님이 저희 미용실의 발걸음을 뚝 끊으셨어요.
3: 아, 어떡해.
1: 아, 둘이 좀 잘 안 됐어도 뭐 공과 사는 좀 구분해 주시지. 아유, 유유유. 사위 얻으려다 오래된 손님을 잃었어요. 아우, 너무 속상해요.
3: 에이, 어떡해. 그 자식 일은 자식 일이고 어른 일은 어른 일인데 쿨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 한 번 본 건데 왜?
1: 아, 그래도
3: 단골인데 시간 지나면 또 슬쩍 오실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뭐 하나 슬쩍 보내면 좋은데. 저기 여기 딸기라도 하나 보내고 뭐 고구마라도 이거 뭐.
1: 그렇죠. 이게 사람 만남이라는 게 특히 이런 선이나 잠깐의 어떤 인연은 엄청나게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3: 그 저기 제 생각에는 저 집에 혹시 네. 그 집 어디신지만 네. 전화번호도 아니까 뭐 알 네. 수도 있잖아요.
1: 네.
3: 고구마 같은 거 그냥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이게 좋은 고구마가 나와서 하나 드린다 그러면
1: 네, 약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적고 있는데 따님이 갑자기 그걸 보고 엄마 그거 왜 보냈는데?
3: 왜?
1: 뭔가 둘 사이
3: 별로야?
1: 둘 사이가 네, 잠깐이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3: 아니 그래도.
1: 어쨌든 그렇죠. 예, 속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수님.
3: 내가 볼 때는 따님이 좀 이게 차신 그런 느낌이죠.
1: 근데 이제
3: 약간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위를 얻으려고 그 사위 그러니까 선을 봤는데 따님이 그렇게 네. 찬 느낌이죠. 그러면?
1: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단골이시다 보면은 잠깐 이제 시간 좀 가지시고 다시
3: 그랬습니다.
1: 찾아오실 거예요. 예, 네. 네. 좀 기다려 보시죠.
3: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부활이에요.
1: Lonely Night.

0: 부활의 론리 나이트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또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1: 박향식님이 예.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네, 투자자신. 수익을 낼 때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백수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친구에게 얘기했다가 제가 주식으로 번 돈을 얘는 꽁돈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술 사라고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이제는 얘기를 하면 술을 사라고 하니까 저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처럼 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라고 외치면서 자랑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다가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얘들아 나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번다.
0: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실명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향식님이. 이거 아시는 분 성함도 사실은
1: 이분 그 유명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분 아니에요? 향식이?
0: 아, 그건 향수기.
1: 아, 그 향수기구나.
0: 예, 향수기.
1: 향수기?
0: 이렇게 또,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향식, 내가 아는 그 향식인가 해서.
1: 이 자식 돈 벌어놓고 또, 지금 또 우리 발레미네 향식이 이 자식 안 되겠네. 그럼 또 저 바로 전화해. 향식이 너 지금 전화 왔던데.
0: 향식이.
1: 야, 동명이인이야. 네. 야, 내 주위에 박향식 이름 쓰는 사람 난 너밖에 못 봤어, 여태까지. 이것도.
0: 그럴 수 있죠.
1: 정황이 너랑 똑같아. 너 백수고 지금.
0: 딱이야 너.
1: 괜히 너 혼자 웃고 있고.
0: 너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너 옛날부터 너 자랑 금방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1: 박향식이 너. 뭐 이러면서.
0: 향신이 어쨌든 뭐 친구들이 자꾸 뭐 술 사라고 하는데 저희 두시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식 때 와서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1: 꽁돈이잖아요.
0: 꽁돈이잖아요. 꽁돈이잖아요.
1: 그러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저는 안 하지만
1: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건 굉장히
0: 제 아내가 살짝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 밤낮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거 그냥 꽁돈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1: 계속 쳐다봐야 되고요.
0: 기업들 아이

0: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최고민수님, 이 집 많이 나와서 또 자꾸 이렇게 걸어.
1: 최고민수님, 슬쩍 우리 몰래, 뭐. 어느 프로그램 슬쩍 왔다 가신 것 같던데, 최고민수.
0: MBC에 왔는데 왜 저희한테 안 들립니까? 어? 민수 형님. 와서 할 얘기 좀 많은데.
1: 지금 다 떨어졌어, 최고민.
2: 넘어갑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신님. 예. 어쨌든 올바른 투자, 건전한 투자 잘하시고요. 예. 계속 또
1: 11시 프로라고서 몰래 왔구만. 11시 프로에 왔다 갔구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는데. 예.
0: 아, 저희가 뒷모습만 봤어요 그때. 뒷모습만.
1: 아주 그냥 거의 뭐 복도를 벽에 붙어서 다니시던데 우리한테 걸릴까봐.
0: 이게. 자꾸 그러면은 우리 또 두중이 분들이 또 오해하시니까요. 예.
1: 최고민수님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0: 어쨌든 결정은 최후의 결정은 당사자가 있다. 아, 그런 말씀드리고요.
1: 그래서 여태까지 최고민수님도 잘 버티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 이제 아시죠? 예. 넘어갑니다. 4309님.
3: 이마 저마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에 사위가 하나 있는데요. 어허. 예전부터 사위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준영 씨랑 영진 씨처럼 귀엽고 재밌는 사위를 보고 싶었어요. 어허. 왜냐하면 두 분은 그 장모님을 좀 재밌게 해줄 것 같고 애교도 많고 편한 사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사위는 조금 너무 어려워요. 언제가 막내딸도 결혼해서 작은 사위를 얻게 된다면 꼭 우리 준영 씨랑 영진 씨 같은 귀염둥이 사위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너무 제 욕심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또 요거를 아이고, 첫째 사위가 들으면
1: 그 사위가 들으면 난 너무 어렵게 장모님에게 행동했단 말인가? 우리 장모님에게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유, 이런 생각.
0: 우리 뭐 사위분들 뭐 특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뭐 음식이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리액션 하나는 좀 크게 좀 끝내주게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1: 그런 거 좋지.
0: 그냥 뭐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보통 장모님이 많이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아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야 장모님, 야 제가 먹은 이거 콩나물국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육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장모님?
1: 천재 아니세요?
0: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1: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장모님이랑 티키타카 맞아요. 장모님.
1: 김지신 왜 이렇게 못 끓일까?
0: 그러면 또 장모님이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또 약간 또.
1: 약간 스킨십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기.
0: 아, 그렇죠.
1: 저기 어깨를, 등을, 저기 목 옆을 항상 주물러주는 리액션 하라면.
0: 아이고. 장모님 뭔가 이제 주방 쪽으로 가신다.
1: 그러다가
0: 그러면 이제 가서
1: 오늘 아들이 용돈 줬다면서요? 나 10,000원만.
0: 귀엽네요. 귀여워요. 예. 이렇게 네? 한번 사위분들 장모님에게 좀 다가가시고요.
1: 네.
0: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리고 노래 듣기 전에 깜짝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1: 퀴즈 내드립니다.
0: 장모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장모님을 이것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철을 뜻하는 각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과연 북한에서는 장모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 1번 가시 어머니, 2번 눈엣가시 어머니. 눈엣가시 어머니 좀 웃기네요.
0: 이게 정답이 아닌 번호가 올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뜻한다고 했거든. 아내를. 철을 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자, 4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분을 뽑아서 제가 모둠 순대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보내드릴게요. 버즈예요.
0: 가시.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리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3: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2: 복권도 과학이고요.
3: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2: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3: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2: 그럼 관상도?
0: 박준영, 박영진, 모나코, 모나놈, 모나코, 모라코, 모나놈. 그래도 웃긴 놈. 2시 만세. 계속 들어주세요.
4: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라디오는 사연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은요. 1번. 가시 어머니였습니다.
5: 정답 맞춰주신 5분 2시만세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세례답게 하세요.
4: 네, 하나
5: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4: 박현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준영씨, 영진씨, 얼마 전 남친이랑 이별한 친구랑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5: 아하.
4: 모든 예약까지 다 끝냈는데
5: 남친의 이별한 친구랑.
4: 글쎄, 친구가요 전 남친이랑 다시 만난다면서 우리 여행 가기로 했던 거 전 남친한테 양보해달라고 하네요.
5: 야, 이 뭐야.
4: 둘이 화해 기념여행 다녀오겠다면서.
5: 야.
4: 진짜 너무너무 진짜 쓴질이 납니다.
5: 야,
4: 날만하죠. 날만해요.
5: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는 정말 찐친이구나. 이렇게 이런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 보면.
4: 아, 그래도 이게 찐친일수록 조금 더.
5: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4: 아.
5: 근데 남자들은
4: 네.
5: 물론 이제 너 여자친구 헤어졌으니까 나랑 여행 가자.
4: 그런 말 자체를 잘 안 하죠.
5: 애매하긴 한데 만약 그렇게 가기로 했어, 놀러 가기로 했어.
4: 네.
5: 근데 여자친구가 잘 됐어. 야, 너 빠져 임마. 그러면
4: 그럼 갔다 와.
5: 그리고 빠질 것 같은데 우리는 빠지.
4: 난 너무 너무 땡큐일 것 같은데.
5: 다만 이럴 것 같아. 일단은 드린 돈이랑 요거 있으니까 그거 일단 주고.
4: 보상을 해줘야지.
5: 아, 그만, 10만 원만 더 줘.
4: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 자꾸 은밀하게 자꾸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야, 나 갔다 와서 술이 한 잔 사. 이렇게 오히려 어제. 그렇게 얘기하죠.
5: 아니, 뭐, 술도 괜찮아.
4: 은밀하게 가서. 야.
5: 내가 막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래, 네가 사라. 그러고 막.
4: 한 떡 사. 그러고 이제 말죠.
5: 아이고야.
4: 알았다.
5: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만난다는데 뭐.
4: 그렇다고 뭐. 셋이 갈 수도 없고.
5: 그럼, 아이, 그냥 갔다 오라 그러세요.
4: 갔다 오라 하세요.
5: 갔다 오라 그러고, 저기 뭐 좀 받아요. 그게 최고지. 약간, 금전적이나, 무슨 이득을 받으세요.
4: 리워드를 받으면 돼요.
5: 그래,
4: 네,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5: 됐습니다.
4: 네. 우리 박현숙님께 푸드 컨테이너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좀.
5: 지금 선물 받으셨네. 박현숙님 이 사연으로도 선물 받았어요.
4: 저희가 좀 위로해드릴게요.
5: 고맙습니다. 네. 자, 브라운 아이즈의, for you. 준비했어요. 돌아가죠라는 노래.
4: 예. 이 노래 띄워드리고 잠시 우리 김종국 교수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3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양군수 선거법정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 5분부터 60분간 안동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후보와 국민의힘 오도창 후보가 참석해 지역 소멸 위기와 산불 피해 복구, 농업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약과 정책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안동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 MBC는 내일 오후 12시 10분부터 60분간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이어 24일 봉화군수, 26일 영주시장, 27일 안동시장, 28일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잇따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추천장에 주민 서명을 미리 받아두고 선관위로부터 정식 추천장을 교부받자 주민의 이름과 서명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추천장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입니다. 시의원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구 주민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방제 현장을 찾아가 방제 방법의 적절성과 나무 처리 상태, 훈증과 파쇄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평가 결과는 산림병해충 방제 전략 개선에 활용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방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주시 전체 농업 경영체 등록자 가운데 청년농 비율이 3%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영주시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허브센터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이는 총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봉현면 농업인 복지회관 일원에 공유주방과 가공랩,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갖춘 실전형 창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보고회를 열어 청년 농업인에게 허브센터 설계 내역을 공유했고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동시와 천주교 안동교구는 사제이자 예술가였던 앙드레 부통신부의 한국활동 60주년 특별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여성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조리 흉은 튀김, 볶음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발암 물질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끼리 두 마리를 들어 밥을 짓는다는 말은 대용량 음식을 만드는 고충을 뜻하는데 많은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이유죠. 여자가 하는 일은 위험하지 않다 하는 통념은 여성 노동 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서늘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144님께서 저는 한국인의 전설 코너를 종종 다시 듣게 합니다. 1년 전보다 김종국 교수님의 연기를 살펴보면 훨씬 느셨어요. 몰래 혹시 연기 학원을 다니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문자를 주셨는데
1: 자 이렇게 연기 학원 등록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 유일무이 연기파 교수님이십니다. 광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김종국 교수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이름 김종국.
1: 네 교수님. 네.
3: 교수님은 성장해. 국문학과를 나오셨잖아요.
2: 네 국문학과.
3: 그러니까 국문학과를 나오셨으면 연기력이 좀 있으셔야죠.
2: 왜?
3: 원래 그 국문학의 그 다 시나리오, 연극 대본 다 있지 않습니까?
2: 시나리오를 쓸 뿐이지 그걸 갖고 연극을 하지는 않죠.
3: 오, 아니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연극 한 번씩 했잖아요. 그 시간에.
2: 그거는 이제 끼가 있는 우리 준영 씨 같은 분, 영지 씨 같은 분들이
3: 하시는. 교수님은 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머리를 웨이브를 주시고 오셨나요?
1: 팔색조십니다. 네.
3: 아, 무슨 좀 헤어스프레이 무슨 모자라시는 줄 알았어요.
1: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네. 이런 어떤 조금의 어떤 연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 아, 필요하지.
2: 애들이도 좋으니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1: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 그런 거 합니까? 혹시 뭐 판서 하시다가 교수님은 뒤에 눈 달렸어.
2: 요즘은 판서 안 해요.
1: 아 판서 안 합니까?
2: 요즘은 다 요즘은 전체 다 이리 그 뭡니까 PPT로 해가지고
1: 아 그렇습니까?
2: 비머로 쏴서 다 합니다.
3: 이 강의는 옛날에 그 분필 같은 거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2: 그런 건 안 하죠 대학에서는.
3: 아 분필이
2: 내부를 둬버려요.
3: 대학에서는 분필 딱 던지면은 저기 뭐야 딱 젓가락으로 탁 잡고 하셔라 하셔라 하셔라.
2: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시 진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시간
3: 생각 해보면 우리가 기억에 또 많이 남는 게 그 선생님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들 나이보다도 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2: 그죠?
3: 그런 느낌이잖아요. 참 열심히들 사시는 선생님들도

0: 없고. 야, 그 와중에도 그렇게.
1: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실까?
0: 안 하고, 어?
1: 무슨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실까?
0: 아, 저 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어? 있었어요.
1: 뭐, 예. 자, 이렇게 우리 김정근 교수님과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전설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2: 오늘 아주 영진 씨에게 반가운 고향입니다. 경북 김천 전설이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네, 영진 씨를 언급하면서 네. 영진 씨 고향 김천 전설 꼭 소개해 주세요라고 올라왔어요.
0: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안 해도
2: 살아왔습니다.
0: 박영 씨 다 이미 알고 있죠, 이 전설들은.
1: 전설 또 제가 예 일단 보겠습니다.
0: 김천에 어떤 전설들이 있는데 뭘 봐.
2: 모를지도 몰라요.
1: 예.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요. 예.
0: 가보죠.
1: 첫 번째 전설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3: 여인의 원혼이 가영진에게 서려 있는 직지사 금강문 전설.
1: 직지사 나왔네. 직지사 나왔어.
2: 아 옛날 옛날. 한 스님이 경남 합천 마을의 촌장집에 시주를 받으러 들렸는데 말입니다.
4: 나는 관세음보살 시주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2: 아 그런데 그 집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아이 그 딸이 이 승려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글쎄.
4: 나는 관세음보살
5: 별빛이 내린다. 스님, 저 스님은 너무 내 스타일이셔. 첫눈에 난 반해버렸지 뭐야.
2: 아 승려를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아 결국은 상사병까지 걸렸거나 알아놓고 스님, 많은데요.
5: 사랑이 빠진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말똥말똥한데.
2: 와이라노 와이라노 갈수라. 어? 정신 좀 차려라. 응? 사랑이고 나발이고 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이 애비 생각은 안 하나? 어?
5: 아버지
2: 어?
5: 스님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전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2: 이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애비 앞에서. 응? 안 되겠다
0: 아버지.
2: 이러다가
0: 어? 어느 동네 사투리예요 아버지 그때 얘기 지금.
2: 내 딸 잃고 말겠다.
5: 알았어요.
2: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스님을 붙잡아 딸과의 혼인을 부탁했고 승려는 마음에도 없지만 여인의 마음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 혼인을 하여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스님은 속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5: 여보, 옛 생각이 많이 나죠?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들도 있고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내어드릴게요. 자 받으세요.
4: 아유 여보 이걸 여태 간직하고 있었어? 야 이거 오랜만이네 내 목탁. 정말 그리웠다. 그리웠어.
2: 아 자신의 물건들을 오랜만에 본 스님은 다시 불심이 발동하였고 그만 가족을 남겨준 채 야반도주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천국을 수소문하는데 아 그러다가 김천 직지사의 남편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5: 아니 가족을 내 핑계치고 야반도주를 하더니 가만히 안 되겠어.
2: 아내는 아들을 등에 업고 합천에서 천하를 걸어서 또 걷고 또 걷고 쉼없이 달릴 것에 아 남편이 있는 직지사에 도착했지만 아 절 입구에서 결국 아들과 함께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5: 너무 많이 걸었어. 호흡 앞에 있을 때보다.
2: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 매년 여인이 죽은 날이 되면 직지사의 스님들이 한 사람씩 불려나가 여인이 죽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똑같이 죽어가는데 이에 다급해진 직지사에서는
4: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죽은 부인의 원한을 달래줘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줍시다.
2: 아 그러던 어느 날 도령 높은 한 고승이 직지사를 찾았다가 아이 여인에게 제사 지내는 관객을 목격하고는
6: 이보시오 사찰 안에 사당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

0: 유독 일주문과 금강문이 멀고 반대로 금강문과 천왕문은 아주 가깝게 지어져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죽은 자리에 금강문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라네.
1: 말 다 살 말 다.
0: 직지사 금강문.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얼 사이언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이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아, 전설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4: 황희정승의
3: 양정승의 밤하늘 별을 듣고 왔습니다. 예.
5: 미안합니다.
6: 네. 영진 씨는 고향이니까 직지사 자주 가요.
5: 요 내용이 있는 거 알아요?
3: 이 내용의 전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5: 근데 그 문 세 개 중에 두 개가 가깝다 이건
3: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절이랑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6: 안 해봤으니까.
3: 아~ 몰랐어요. 네. 근데 원래 있긴 있어요. 통과하는
5: 절이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네.
6: 아~ 원래 일주문이 우리 대문 같은 제일 대문 같은
3: 게 일주문.
6: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고 네.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거 일주문. 근데 이제 옆에 다포를 많이 실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옆에 기둥을 덧대는데 원래 큰 기둥
3: 기둥
6: 두 개만
3: 하나군요.
6: 네. 그 일주문. 그 다음에 이제 금강 역사를 모신 금강문. 금강 역사는 절에 가보면 주먹을 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5: 신사본서
6: 있죠. 에. 그게 이제 나라연 금강이라 해가지고,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함부로 범접하지 마! 라고 하고 삿된 기운들을 아하. 다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강문에 밀적 금강, 나라연 금강 두 분을 모시고 예. 그런데 이제 직지 제가 찾아봤더니 저도 어렸을 때 직지사에 가봤는데 직지사 금강문 안에는 예. 그 건물 안에 금강 역사의 형상은 무슨 사연인지 없어졌고
3: 아,
6: 근래 한 뭐 여하튼 현대에 와가지고 예. 그 문 앞에다가 황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5: 아, 황동으로?
6: 어, 황동을 가지고서 야.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5: 조형물을?
3: 튼튼하게.
6: 나라한 금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천왕을 모시는 거죠. 불교 가람 배치라고 하는 그 불교 사찰 배치가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은 이제, 불법을 전체 사방을 네. 수호하기 위해서 사천왕상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누대가 하나 있어. 그러면 누대 사람들이 항상 신도들이 누대 밑을 지나서
3: 계단으로
6: 올라가가지고 네. 대웅전이 바로 네. 보이는 거거든. 그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짜는 거예요.
5: 야, 지금 우리 강진 씨 그 넘어가면 대웅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네요.
3: 보통은 다 지나가 절에는 다 대웅전이.
5: 불교예요?
3: 불교는 아니고요.
6: 절에 가보면
3: 이제 아버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생일이 돼서
6: 이제 그 보통
3: 큰 지사로 갑니다.
6: 큰 절들은 그런 가람 배치가 원래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시는 대웅전 옆에 명부전이 있고 그 왼쪽에 난전이 있고 그 뒤에 삼성각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지금 직지사의 금강문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 것도 예.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절에서는 이런 뭔가 민간의 신들 범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당을 모셔놓고 했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특수하게 이제
3: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6: 일들이 있으니까 했다는데 금강 역사를 가지고서 그 여인의 기운을 눌렀다고 이야기하는
5: 아니 거죠. 근데 이게 좀 그 스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와가지고 저게 애도 다 났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그 목탁을 받았다고 달라고 무슨 선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6: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직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기 전에 먼저 고구려의 무코자라고 네. 하는 스님이 와서 지었대.
3: 아주 고찰입니다.
6: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찰이라는 말도
5: 있어요.
6: 최초의 사찰.
5: 근데 직지사가 유명한 직지심경 때문 아닙니까?
3: 직지심경.
6: 그 직지라는 말 자체가 네. 불경에서 선종에서 나오는 율법 가운데 직지인심 견성성불. 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똑바로 올바르게 보면 그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거기에서 직지라는 말을 따가지고 직지인심 견불 견성성불에서 직지라는 두 글자를 따서 절 이름을 지었어요.
3: 그 직지사 여러분 사명대사께서 출가한 절이고요.
6: 맞아.
3: 황악산 절터이가
6: 맞아 맞아.
3: 황악산은 1111m 1111입니다.
5: 그걸 알고 있어요?
3: 아이 그럼요.
6: 소풍을 많이 갔지매.
3: 예.

0: 자, 계속해서 김경국 김천
1: 그 인구를 알게 난 제일 웃겨.
0: 김천 전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바로
2: 정조를 지킨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방초정과 최씨담 전설 설설.
3: 아, 옛날 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아, 최씨성을 가진 부인이 김천 출신의 유학자 연한이 씨 이정복과 혼인을 하고 친정에서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는데 말입니다.
4: 여보, 나랑 결혼하니까 좋아요? 전 여친 전화번호는 다 지웠죠?
3: 그럼. 그리고 내가 전 여친이 어딨어?
4: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3: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여자친구에게 당신이 전 여친이지, 그럼. 난 당신이 첫사랑이야.
4: 선 봤는데 무슨 전에 여자친구야, 내가.
3: 그러나 신랑 이정복은.
4: 미안해. 진짜 냄새나, 뭐, 이상해.
3: 벼슬 자리로 떠났고. 최씨 부인은 홀로 시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4: 홀로 시댁으로 가야 하다니.
3: 그런데 임진왜란이 나서 부산 쪽에서 왜군이 침략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4: 어쩌면 좋을까. 이 전쟁통에 내가 혼자 가는 게 맞을까. 그냥 여기 친정집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시부모님도 친정에 있으라고 전 보고 왔는데. 아이, 모르겠네.
3: 아, 하지만 최씨 부인의 친정 부모 생각은 달랐으니. 어허, 아니 된다. 너는 이미 출가 몸 아니냐.
4: 아빠,
3: 살아도 시댁 사람, 죽어도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4: 아빠,
3: 얼른 짐 싸. 짐 싸서 시댁으로 가거라.
4: 아빠,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3: 시댁으로 가래도.
4: 아, 이 아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빠야.
1: 보통 그냥 쫓아내는 것 같은데.
3: 그리하여
4: 그런 걸 제일 먼저 없어야 돼. 진짜 이게 뭐야.
3: 17 어린 신부 최씨는 몸종과 함께 짐을 꾸려 시댁으로 향하는데.
4: 17살인데 보낸다고 나를? 이렇게 숨었다가 저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숨었다가
3: 난리통에 몸을 요리조리 숙여가며 40리길을 걸어 마침내 시댁 마을 어귀에 도착한 그 순간 그만 빼놈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4: 어떻게?
5: 어머나, 이게 웬 여인 이모니까 잘 걸렸으문이다.
4: 안돼, 자리 비키시오. 비켜라 이놈아.
5: 도망고 책을 생각하지 마라.
4: 뭐라는 마시대. 거야?
5: 내 빼 생각하지 마시세.
4: 외놈들에게 내 청조를 뺏길 순 없다. 예, 차라리. 어? 죽어버리겠다!
3: 아, 최씨 부인은 왜군을 피해 마을 앞 연못에 뛰어들어 죽음을 막고 그 이후 신랑 이정복은 벼슬 임지에서 돌아와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6: 여보, 이보시게 최씨 부인 여보, 어찌하여 나를 두고 이렇게 가셨소? 당신 혼자 먼 길 떠나게 해서 내 미안하오.
3: 아, 이정복은 오랫동안 아내가 죽은 연못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중에서는 후손을 잇기 위해 이정복에게 재혼을 권했고 결국 다시 결혼을 했으나 끝내 첫 번째 아내를 잊지 못했는데.
6: 여보, 이승에서 다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인연 부디 저승에서는 이어갈 수 있길.
4: 그러려면 재혼을 하지 말았어요. 지어.
3: 그리하여 이정복은 연못 옆에 정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먼저 간 부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방초정. 그리고 아내가 죽은 연못은 최씨의 연못이라는 의미로 최씨담이라고 불렀다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네, 아주 절절한 전설에 이어서 준영 씨가 그런데 왜 재혼을 했냐고 라고 얘기했는지 후손을 잇기 위해서
1: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2: 네, 몰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0: 지금 마지막 구절에 우리 이정복이 이승에서 못 따이도니 우리의 인연 부딪혔으면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1: 그래서 저는 갈 줄 알았어요.
0: 우리 이야기에는 네. 저승에 갔더니 몰라봐. 재혼을 하면
2: 못 알아봐요.
1: 못 알아봐요.
0: 아내가 먼저 죽어서 재혼을 하면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서 우리 이야기 구조에는 그래. 저승에 가면 먼저 죽은 아내는 나를 몰라봐.
1: 현재 아내가
2: 스파이더맨이네. 그게 천재를 까맣게 잃어버렸네.
0: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시부모도 근데 이제 시부모는 돌아가 계시면 또 시부모는 모시고 있어. 근데 시부모는 아들을 알아보잖아? 여기가 너 남편이야. 그럼, 내가 왜 모를까요? 이성에 다른 아내가 있어서 내가 몰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원망하는 이야기.
3: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 따기를 때려. 그러면 네. 다시 정신이 돌아와.
0: 아, 돌아온다고? 또 이제 그런
3: 거. 어때, 이러면?
0: 그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3: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재밌긴 재밌다.
0: 이거 방초.
3: 룰이 있어, 룰이. 결국은 다 아빠 때문 아닙니까? 아, 집에 있었으면 다 좋았을 것 같다가, 그걸 왜 거기 뭐, 40리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예?
0: 그렇지.
3: 16km요. 멀지도 않아.
1: 당시 또 시대가 예. 시대 저거
0: 또 그 시대는 출가 외인이니까 이제 시갓집에 갈 때가 됐어. 신행을 갈 때는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3: 아니 근데 박영진 씨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1: 저는
0: 방금 그거 나왔잖아요.
1: 처음 들었는데
3: 아니 그러니까
1: 위치는 보니까 알아요. 구성면에
0: 맞아, 맞아, 있는 맞아, 맞아. 구성면에 있는 용현인가 뭐 그게 나왔더라고.
1: 저는 어렸을 때 그 근처에
0: 상원리네. 상원리
1: 구성내과에서 수영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못 갔어요. 구성월드.
0: 그 지금 최씨담에서 헤엄 친 거 아니야?
1: 아, 최씨담에서는 안 쳤어.
3: 아유, 언젠간 최씨를 만났겠구만. 만났겠죠, 밑에.
1: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 최씨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몸종도 같이 있어.
0: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기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전쟁 중에 수절담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수절담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 시기에는 가장 한게 사대부집 여자들이 많이 이제 서로 자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에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비난을. 강화도가 그런데 함락이 돼버렸어. 남자들은 전부 다 배를 타고 도망을 나가버려. 아내들 다 두고. 강도 몽유록이에요.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꿈속에서 그린 게 강도 몽유록인데 15명의 여자들이 자기들이 죽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수절하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야기들이
1: 쳐들어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정말
0: 이제 전쟁이 나면 어린이나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하기 때문에 전쟁은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은 듭니다.
1: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전설을 만나고 왔고요. 이번에는 전설 속의 사연을 드라마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름하여
4: 한국인의 전설 속으로
1: 지금부터 들려드릴 전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께는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릴게요.
3: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죠?
0: 네 두시만세 홈페이지로 이진희님께서 우리나라 전설 이야기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영진씨의 고향 경북 김천에 전해오는 재밌는 전설을 두시만세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시면서 김천 정승바위 전설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

0: 박영진 씨의 표정을 보니까 정승바이가 네.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 정승바이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2: 저 충청도 또 경기에 있죠. 네.
1: 아, 충청도 경기에 그럼 아. 저기 추풍역 넘어가면 아, 그 경기에 있나 보죠. 예.
0: 거기서 바위를 본 적이 있나요?
1: 아 갈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0: 아 갈비를 먹었어요.
1: 갈비 한번 먹었어요. 전설 다 들으시네. 깜짝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0: 옛날 옛날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 부근이 작은 마을 내입성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정승바위라고 불렀죠. 이 바위에는 남편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한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었으니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 때는 조선 성종 때 높은 벼슬을 지낸 이름난 인물 이극배라는 양반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3: 나는 이극배. 아 바쁘다 바빠. 이 조선 사회는 왜 이리 바쁜 거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은 것이냐? 부인, 나 지금 또 출장 갑니다.
4: 어머냐? 어머니 시방님 또 나가세요. 아유 정말 집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십니까요?
3: 요즘 나라 일이 너무 많아. 아유. 어? 일단 옆에 있는 구미 갔다가
4: 구미
3: 또 상주 갔다가
4: 명실상주
3: 또 대구 들렸다가
4: 아유
3: 며칠 또 못 돌아올 것 같네. 그래
4: 아이고 이거 보니까 지금 동선을 보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은 못 들어오시겠네. 아유
3: 아유 그럴 것 같소 부인. 내 속옷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구려. 아이 저번에 모자랐어.
4: 속옷이 두 개밖에 없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냥 입어요.
3: 빨아 입으라고?
4: 아 손으로 빨아 입어요.
3: 아이고,
4: 아이고. 속옷을 이렇게 찾아.
0: 이렇게 이극배는 일 때문에 여러 장의 속옷을 챙기고 늘 타지로 떠돌다시피 했고요. 집에서는 아내 김씨 부인만 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았지요.
5: 나 돈 필요해요.
4: 아니 이게 아니구나.
5: 휘영청 달 밝은 밤 분명히 나는 결혼을 했건만 왜 이리도 외로운 것일까. 아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아 펄펄 나는 젖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왜 맨날 나만 혼자야.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우리 서방님은 내 생각을 하기나 하는 걸까.
0: 그렇게 그렇게 홀로 홀로 남은 아내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시주를 받기 위해서 김씨 부인집을 찾아오죠. 나무 관세음 보살 넓은 아령으로 시주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4: 어머나. 어이, 스님이시군요. 아유, 어서 드시지요. 나 지금 제이도 막 점심을 먹으려던 차입니다.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보태면 되니, 어서 앉으시지요.
0: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4: 예?
0: 밥까지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4: 응?
0: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거구거.
4: 예?
0: 저기 게장 리필도 되나요?
4: 그 게장 드실 때 그럼 다리까진 꼭 드셔주셔야 돼요. 다리를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리필이
0: 꼭꼭 씹겠습니다.
4: 예. 아 그럼요. 자 여기 드세요. 마침 게장 맛이 잘 들었으니까 실컷 드세요.
0: 음냐만 쩝쩝 우거구거.
4: 아니 그렇게 개를 그렇게 입으로 드시나?
0: 그런데 이 큰 집에 부인 혼자 사십니까?
4: 아유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어때요 남편이 있습니까? 아 그런데 저기 스님 혹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때 드시면서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0: 말씀해 보십시오. 응. 부인.
4: 아휴 진짜 저는 참 많은 인생입니다. 예. 이 극배라는 남자랑 혼인을 했는데요. 잠깐 너무 쩝쩝대. 제 얘기 듣고 계시죠?
0: 네 말씀하십시오.
4: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능력 있는 남자라. 일도 너무 많고 괜찮아요. 집게발까지 꼭.

0: 집어드세요. 어제 이 남자가 주위에서 오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는 아이 집에 붙어 있는 적이 없어요. 맨날 밖으로 쌀 걸어 다녀요.
1: 아, 그러시군요.
0: 이렇다 보니까는 남편은 늘 타지에서 지내고 저는 이렇게 큰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된답니다. 아,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마디도 안 해가지고 입에서 막 단내가 납니다. 지금도 단내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실래요?
1: 단내 드세요. 저런.
0: 단내 좀 남.
1: 후! 휘마!
0: 아니, 스님요. 우리 남편이 집으로 빨리 돌아오게 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1: 가만히 있어보자.
0: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1: 가만히 있어보자.
0: 가만히. 얼음.
1: 방법이 있습니다, 부인.
0: 그게 뭔데요? 예, 알려주세요.
1: 부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0: 예, 뭡니까?
1: 저기 마당에 있는 연못에 소금을 석섬을 뿌리세요.
0: 석섬이나?
1: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면 부근이 돌아옵니다.
0: 정말이야, 예. 스님, 그것만 하면 돼, 예. 아이고, 예, 예.
1: 그래,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 그 간장게장 좀 리필 좀 더.
0: 아, 이게, 안 뽑아야 안 되는데.
1: 아, 그럼 저는 이만. 그 말을 남기고 부인은 호련히 사라졌고, 아, 스님은 호련히 사라졌고.
0: 아, 저 여기 있어요.
1: 김씨 부인은 스님이 남긴 말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보는데.
0: 아, 뭐라 했노? 아까 보자. 그래, 뭐, 소금? 소금. 바위. 어이야, 그래. 그거 하면은 내 남편 돌아온다, 이거지. 어이, 얼른 해보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유.
1: 김씨 부인은 곧바로 사람들을 불렀죠.
0: 자, 여보세요. 지금 당장 소금 석섬을 구해가지고 연못에 뿌려.
2: 예? 예? 많이 뭐라고요?
0: 아, 시킨 대로 이들이 참
2: 아니야. 예, 많이. 예,
0: 밥만 저렇게 많이 먹히죠. 그래, 뿌려.
2: 이 비싼 소금을.
1: 그런데 마침 연못에는 학 세 마리가 한가로이 돌고 있었는데, 소금을 뿌리자 한 마리는 보홍계 마을로, 다른 한 마리는 창촌 마을로 날아갔죠.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0: 아유, 왜야, 그래. 소금은 이제 다 뿌렸고. 저건 무슨 새고, 저건 발새가 뭐고? 흙이라고, 그냥 하든 무슨 하기야. 이제 소금 다 뿌렸지?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그래, 바위 깨부셔야 돼.
2: 예? 아니, 그런데, 아유, 그 바위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0: 너 밥 먹는 걸 생각해라, 너, 저기. 아유, 밥만 먹지, 뭐, 일을 안 하나?
2: 너, 그쪽을 어떻게?
0: 힘 어디다 쓰려고?
2: 아이고.
0: 하여튼, 모든 힘과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바위를 다 때려부셔야 돼.
2: 예, 예, 알겠습니다, 형.
0: 참.
1: 바인들은 열심히 바위를 깨 부셨고, 마침내 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0: 아니, 뭔 소리고? 뭔 소리고, 이게? 에?
1: 돌이 깨져야 되는데, 장독깨가 깨지는 소리가 나.
0: 와이크 하겠노.
1: 하여튼, 그리하여 사흘 후.
2: 아, 많이! 아이고, 많이!
0: 아이고,
2: 큰일 났습니다, 요. 아이고,
0: 왜 캐요? 왜 캐요? 뭔데?
2: 아니, 글쎄 말입니다, 요.
0: 뭔데? 뭐 캐요? 왜 캐요?
2: 대단 많이 깨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요.
0: 아유, 너 지금 뭐라 캐서? 뭐라 캐서, 지금?
2: 지금 대감 마님 실은 상여가 마을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가보세요.
0: 아이고, 이게 주드리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 말이 안 된다. 아이, 말이 안 된다.
1: 부인이 마을 입구에 아이고. 있는 큰 바위를 깨뜨린 덕분에 남편의 상여는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욕심 때문에 남편이 죽고 마을의 신성한 존재인 바위가 사라졌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0: 세상에나. 이럴 줄 알고 큰 바위를 저렇게 깨트려버린 거 아닌 거야.
3: 에이, 그 바위가 보통 바위냐, 그.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바위였는데 그걸 깨부셨으니, 에휴, 우리 벌받은 거야.
0: 이렇게 해야
3: 되죠.
0: 아이, 참말로, 정말로.
1: 학이 사라지고 바위가 깨진 뒤 마을에는 더 이상 벼슬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학이 날아간 봉계 마을과 창촌 마을은 신기하게도 점점 번창하여 큰 인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0: 뭐고 뭔데 어떻게 된 건데 내 남편 돌려내서 내가 뭘 그래 잘못을 했다고
1: 당시 김씨 부인의 집은 큰 부잣집이라 처마가 두 겹으로 된 2층집이었는데 주변의 농가밭 대부분이 그 집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일대를 2층론 2층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인이 소금을 뿌렸다는 연못이 남아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깨트린 바위도 남아있는데 훗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정승바위라고 불렀다는 정승바위를 깨트린 어리석은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0: 네, 전설에 이어서 김건모 바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하, 그럼
2: 여기 입성리라는 곳이 네. 돌바위가 서 있어서 거기가 여기가 원래 광주이시들 집성촌이었대. 아~ 지금 여기 나오는 이극배, 이극돈 이분들이 세종 때부터 연산조 때까지 아주 명문가여서 아~ 지금.

0: 이 여기를 왜 정승바위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영의정을 지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 아내가 혼자 지내기야 그래서 그냥 남편이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고 해갖고 바위를 깨뜨려서 결국은 남편이 죽어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이제 전설이 있는 겁니다.
1: 스님이 그럼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0: 스님은 원하는데도 남편이 하여튼 돌아오게 가면 해달라고 했으니까 살아올지 죽을지는 이야기 안 했잖여.
2: 죄송한데 지금 약간 스님 편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스님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화지. 이 뭐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0: 이 부인은 남편을 너무 남편이 공무에 너무 바쁜데.
2: 아니 남편을 그리워 한 게 죄입니까?
0: 네? 또 또.
2: 이게 무슨 남편이 그리워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남편을 없애서 어떻게
0: 영지씨 무시하고 우리끼리 말도 안 되겠죠.
1: 그냥 바로 인순이의 또라서 죠 인순이의 또.
0: 저기 이 김천이라는 곳이 원래 이 연산군 때 지금 이야기가 맞물려서 김천이라는 곳이 명문가들이 아주 많고 고관 대작들이 많이 났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막 오죽하면 거기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자꾸 찾아오니까 그 관원들이 제발 좀 저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뭘 파내버렸더니 그 뒤부터 김천에 인재가 안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이야기 왜 나왔냐 그러면
2: 김천에 인재가 꽤 없었네요.
0: 그래서 너무 많았다고.
2: 그 이유를
0: 그렇지 이제 그런데
1: 이것 때문인가요?
0: 아니 이제 김종직이라고 예. 우리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예. 우리가 흔히 연산군 때 우리가 처음 사화를 이야기할 때 무호사와 갑자사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무호사 때 김종직이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참시를 그 전필제 김종직이 선산 사람인데 선산 김씨인데 이 사람이 처가가 김천이야. 그게 김천에 와가지고 후학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연산군 때 무호사가 나와가지고 김천의 그 학자들이 괴술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1: 사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김천에 사시다가 선산에도 또 인물들이 많이 나나 해서 지금 선산에 가 계십니다.
0: 아니 영진 씨 인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났는데
2: 김천 홍보대행 박영진도
1: 더 잘 되라고
2: 김천을 버렸다.
1: 버리다니요.
0: 또 음해를 맨날 저렇게 하더라.
2: 아버지도 지금 선산에 가 계시다면서요. 선산에 지금 물리동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김천입니다. 본적이 경북 김천시 간문면 태촌입니다.
2: 예? 그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1: 모함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2: 모함을 하기 시작했구만.
1: 모함이에요.
2: 아, 미안합니다. 예.
1: 자. 아 그래서 이 김천 전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2: 별로다. 이게 지금 너무 그 스님이 너무해서 아니 그게 그리워한다는
0: 아니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고 스님한테는 여자가 묻기를 우리 남편만 제발 돌아와달라고
1: 단순하게
0: 간장게장을 그렇게 주고 공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스님
2: 그 간장게장은 다 그렇게 얻어먹고 나서 말이야 이상하게 알려주고 말이야 이분은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0: 그래서 이제 이 김천 지역의 인재가 어느 정도 끊긴 이유들을
1: 자꾸 인재가 끊겼다고 그렇게 좀
0: 말씀하시네요. 이제 조선 시대 때 학자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2: 근데 김천에서 커다란 인물이 드디어 나지 않았습니까? 박영진이라는
1: 그 큰 인물이 굉장히 또 많은 인물들이 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배우 송윤아 누님의 오빠께서는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전국 수석. 김천의 인물이에요.
2: 배우 송윤아 선생님 오빠를 오빠.
1: 아버님이 저희 학교 또 선생님이셨습니다.
2: 자 퀴즈 내드립니다. 깜짝 퀴즈요.
1: 자 퀴즈 내드릴게요.
0: 전설 내용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던 김씨 부인이 스님에게 남편이 집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스님은 마당에 있는 연못에 이것을 석선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음식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하얀 조미료로 옛날에는 귀한 생필품으로 여겨졌는데 정답이 무엇일까요?
2: 정답! 미역?
0: 응?
2: 미역?
1: 미역이요? 미역이요?
2: 아니 하얀 간.
1: 아, 하얀 간.
0: 아니! 예. 간을 맞춘다잖아 간!
2: 18.1번 짧은 걸음 놓지만 긴 걸음 매간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전화는 말씀이요.
3: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3: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3: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마트를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골뱅이 호국망상
7: 따량후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도시만세 한국인의 전설 김종국 교수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뭐였죠 교수님?
2: 네 소금입니다.
1: 소금이
2: 네.
1: 정답이었습니다.
3: 김태환 전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돌아와주세요. 1등이
1: 고맙습니다.
3: 도시만세 포라이버. 포라이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 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경석, 김준수, 민우혁, 앰비규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조준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주요 증권사들 온라인 판매 물량은 모두 소진이 됐고 오프라인 판매 물량도 한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온라인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으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고 첫 주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6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축은 5만 4천 호, 기존 건축물은 1만 2천 호로 2024년부터 2년간 공급된 물량 3만 6천 호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에 사용된 정찰 드론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과 원산 남포 등에 침투시킨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의 도입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무인기의 전력화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누구의 지시로 무리한 전력화가 강행됐는지 등을 집중 감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진전 신호를 내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측 역시 종전 요구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이란 수뇌부가 농축 우라늄 반출을 정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보 후 파괴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구는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팀 어번이란 미국의 라이프 코치가 유명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엔 두 주인공이 경쟁한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어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원하는 어린 원숭이다. 포인트는 꼭 원숭이를 이겨내서 항상 건실하다가 아니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본능을 무조건 떨쳐내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란 건데요. 많이 일한 다음엔 휴식을, 속을 많이 끓인 날은 꼭 스스로에게 보상과 즐거움을 주라. 안 쉬고 안 놀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쌓인답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어제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니들 이거 아냐? 이런 주제로 문자 받았잖아요.
1: 그렇죠. 흔들어서 밥 주는 손목시계부터 OTT 아니고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본 얘기까지 다양했죠.
2: 근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얘기 안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1: 네?
2: 줄 이어폰.
1: 아, 요즘은 다 선 없는 그 블루투스니까.
2: 네.
1: 근데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옛날처럼 줄이 긴 이어폰이 MZ세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잖아요.
2: 아, 제 조카가 제 줄 이어폰 가져가더라니까.
1: 어.
2: 근데 그렇다고 진짜 옛날 줄 이어폰 꺼냈으면 조금 유행에 뒤처진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1: 요즘은 줄 이어폰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2: 아, 모르시는 거네. 옛날에는 거의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었잖아요.
1: 그렇죠.
2: 요즘 화려해졌어요. 줄 이어폰이 이렇게 꾸미는 또 이 무늬가 있어가지고 줄꾸 들어봤나?
1: 아니, 그 가방 꾸미기 뱉고 뭐 이런 것처럼 줄 이어폰도 꾸미는 거예요?
2: 맞아요. 줄을 뜨개질로 감싸기도 하고 그 귀에 들어가는 헤드 부분에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1: 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레트로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유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뭔가 변형되거나 추가됩니다.
2: 그래서 왜 옷 못 버리는 저 같은 사람들 핑계가 뭐냐면, 네, 이거 몇 년 후에 부츠컷 유행한다.
1: 아,
2: 몇 년 후에 이거 디스코 바지 항아리 바지 유행한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아, 예전에 입었던 걸 입으면 그 핏이 안 나. 유행하는 핏이 안 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문천식 씨도 상태가 좀 열악하지만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1: 네,
2: 잘 보이진 않죠?
1: 뭐 동안이다 하시는데 매일매일
2: 누가 그래요?
1: 늙어가고 있어요.
2: 동안이다.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1: 술 얻어먹는 후배들이. 예, 예.
2: 애기라고 그러지, 그러면. 나 술 사주면 애기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조금씩 미묘하게 미세하게 어제와는 다른 차이가 있네요. 서지원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또 다른 시작.

0: 네, 우리 첫 곡으로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들으셨고요.
1: 네. 네. 지금 미니의 줄 이어폰 정보가 막 오가고 있어요. 윤구경 님이 이어폰 단자가 없는데 충전기 같이 C타입인가요? 하셨는데 그렇게 뭐 바뀌어서 나오겠죠?
0: 네, 나왔어요.
1: 요즘 유행하는 예. 예, 줄 이어폰은. 충전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C타입도 요새 예전에는 USB 같이 꼽을 수 있게 좀 컸잖아요.
0: 맞아요.
1: C타입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변광성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C타입용 이어폰도 나오고요. C타입 젠더라고 해서 예전에 쓰던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제 휴대폰에 연결된 그 유선 이어폰을 가져다가 쓰는데 근데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줄 이어폰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요즘 말로 하는 겐지 그 느낌이 살아요. 근데 약간 네. 우리가 하잖아. 네. 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의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미련을 갖고 붙잡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네, 편하게 쓰자고요. 네.
1: 그 줄 이어폰을 왜 쓰는 걸까? 그 불편하기로는 또 엄청 불편한데 아, 안정감은 있겠다.
0: 잃어버리기도 이제 뭐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 네, 줄 이어폰은 이 무선 이어폰요 많이들 잃어버리세요.
1: 아, 그거 알아요? 에픽하이 네. 타블로가 왼쪽 이어폰만 세 번을 잃어버렸대요.
0: 아하.
1: 지금 무선 이어폰 세 개가 다 오른쪽이래요.
0: 고마워요. 네, 다 잃어버렸네.
1: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중고시장에 나와요. 오른쪽 한쪽만. 이어폰 갖고 계신 분, 막 이러면서. 2706님, 저 지금 줄 이어폰 하고 있어요. 급할 경우 무선 이어폰 안 보일 때랑 미니로 라디오 들을 때 싸요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때 유선 이어폰을 쓰거든요.
0: 맞아요.
1: 이게 무선이 안 되니까 시스템이. 근데 가끔씩 막 게스트 와서 막 열광적으로 리액션 할 때는 무선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0: 왜, 저
1: 약간
0: 뛰고 싶어서?
1: 목줄 같잖아요.
0: 멀리 못 가니까. 자 오늘은요 비슷해 보여도 모두가 다 다른 각자의 사랑 얘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사랑극장 있는 날입니다.
1: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은 3부부터 보실게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신젠타 코리아,
1: 백조싱크,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한국노총,
0: 당진시청,
1: 성원 에드피아,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열혈 강호 온라인,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타연 테크놀로지,
1: IS동서,
0: 올품,
1: 우미건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6: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1: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3: 오!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1: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1: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6: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9: 참은 거지? 와만 콩닥이에요
1: 제목 그루터기와 말년 곽병장 신병 교제에 오르다 음? 경기도에서 인키 명성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종선희 씨 문천식 씨
1: 네.
10: 시골뜨기 재수생이었던 내가 자기가 다니는 대학 구경시켜준다는 친구 말에 어렵게 찾아간 그날 대학 가는 데모가 극에 달했고 친구와 저는 함께 도망치다 잡혀 군에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1: 아이고야.
10: 그리고 최전방 방책선 근무지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참고로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엔 유난히 무장공비 침투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해서인지 툭하면 비상 전투 태세 진돗개 발령이 자주 있었습니다.
11: 후방 CP에서 GOP까지 완전 군장하고 산 꼭대기 진지까지 걸어서 투입한다 실시.
10: 아 느낌 잘 안 오시죠? 근데 이거 두세 번만 해보십시오. 완전 사람이 깡과 악만 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여름밤 모기들이 때로 몰려와 내 몸을 더듬던 그런 날이었는데 한밤중에 진돗개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11: 전 장병 비상수집 비상수집! 현재부로 진돗개 하나 발령. 전인은 즉시 전투복 착용 집합!
10: 우리는 익숙해진 완전 군장을 하고 정해진 구역에 투입됐습니다. 간첩 일부가 전방 철책선으로 복귀할 거라는 예측에 우리는 후방을 향해 경계를 섰고 진지해서 기다렸죠.
11: 공비생포 시 포상금과 한 달간 휴가를 주며 헬기로 집에 간다.
10: 그 말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헬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우리는 아씨 헬기고 나발이고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특히나 말년 병장 곽병장님은 말년에 이게 뭔 일이라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저와 2인 1조가 되어 보초를 서셨습니다.
11: 아, 야, 저녁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10: 아, 예. 어쩜 나쁘게 생각합니다.
11: 야, 너 첫 연애 언제 했냐?
10: 예.
11: 나는 말이야. 사회에서 때 나를 보겠다고 동네 여자들이 우리 집 앞에 막 줄을 섰어. 아 피곤하다 진짜. 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10: 와.
11: 너 대문 앞에 선물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문을 못 열어본 적 있냐? 없지? 예. 나는 내 생일에 선물 때문에 집에 아예 못 들어갔다. 아 막 담 위에도 동네 여자들 선물 올려놓고 막 아.
10: 와.
11: 근데 여자애들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군입대하고 조직 행동대장으로 활동할 때는 그 나를 존경한다는 후임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을 서는데 내가 딱 등장하잖아? 그러면 저기서부터 와 소리 들리는 거야. 그 함성에 막 북한 군인들이 놀라가지고 막 허공에 대고.

0: 근데 그걸 그렇게 막 쏴도 됩니까?
1: 물론 안 되지. 그래도 어떡해. 내가 떴다고 북한에도 소리를 쫙 났는데. 당시에 북한군들이 그 막 오줌을 지르 난리도 아니었다.
0: 아, 예. 각병장님의 무용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고, 그 옆에서 저는 영혼 없이 그냥, 와, 와, 대박, 오, 뭐, 이 정도의 추임새를 넣어줬는데, 그러면 곽병장님은 그 리액션에 취해가지고 더 신나게 뭐 자기가 액션까지 막 취해가며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호기와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어느 날, 여름밤의 열기는 시들어가고 달빛이 사물을 흐려보이게 하던 그날 밤, 곽병장님과 저는 진지의 투입 경계를 서게 됐습니다. 늘 서던 경계 근무지가 아니어서 조금 낯설지 말입니다.
1: 야, 쫄지 말고 부동자세로 후방 제대로 향하고 있어. 난 잠깐 눈 좀 붙일 테니까.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내 눈꺼풀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질 때쯤이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검은 물체가 내 시야에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나를 마주보고 있는 듯 움직임이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를 노려봤고, 저는 손에 땀이 나며 머릿속에선 딩딩 총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사방 살아있는 모든 게 숨을 멈춘 듯 했고, 총을 든 손은 떨리고 오줌은 조금씩 지려왔죠. 그러나 나는 헬기를 타고 휴가를 갈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으로 계속 상대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때 곽병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1: 아, 야, 뭐야,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냐.
0: 잠깐. 응?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뜻을 전달한 뒤 드디어 간첩이 나타난 것 같다는 신호를 보냈죠.
2: 아, 그래?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주다 봤군. 야, 내가 어떻게든 잘 봐. 응? 내가 말로만 허풍을 떨던 놈이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응? 넌 내 뒤를 서포트하고.
0: 예, 알겠습니다.
2: 자, 간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봐.
0: 그러면서 곽병장님은 총을 겨드랑이에 끼고 호랑이가 먹이를 향해 다가가듯 다가가다 멈추고 다시 다가가다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는 도중 감첩을 향해 말했죠.
1: 네 평양에서 왔지비?
0: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곽병장님은 간첩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 내래 햄경도가 고향이 오시다 보시오.
0: 보시오? 어? 참고로 곽병장님 고향은 서울입니다.
1: 내래 고양이가 같은 일을 만났으니까네 좀 봐줄라 카지비. 그러니까 총을 내려놓으시더라드레봉.
0: 시더레봉? 이거 뭐지? 아씨, 불안하다. 그러나 적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결국 광병장님은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1: 그러면 내래 너를 향해 몸을 날리겠시봉. 내래 가겠다봉 수령이 그러다 당당하라.
0: 미친 거 아니야. 수분그리 당당. 이거 뭐지? 그렇게 곽병장님은 대자로 뻗어버렸고 비명소리에 들것이 들어오고 곽병장은 그대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아침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간첩이라 믿었던 그 검은 물체는 맙소사.
3: 뭐야?
0: 너무 수치스럽네요. 수년 전 불탄 고목나무 구루터기였습니다.
3: 아이고.
0: 구루터기 주변엔 곽병장님의 혈흔이 남아있었고 곽병장님은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 사건은 전설처럼 신병훈련교재의 내용으로 실리게 됩니다.
3: 물체를 5분 이상 집중해서 보지 말라. 계속 집중해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루터기를 간첩으로 5인, 몸을 날리다가 들것에 실려나간 병장이 있었다.
0: 저도 벌써 군 제대한 지 언 45년이 됐습니다. 곽병장님, 잘 지내시죠? 내가 가겠다 부르중중 숭구리당당둥 잊혀지지도 않아요. 비록 간첩은 아니었지만 그루터기를 향해 온몸을 날리시던 곽병장님의 모습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라도 물체를 5분 이상 집중해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용. 나름 북한 말 하면서 메소드 연기했는데
3: 친해져가지고 해볼라 그랬던
0: 무생물이었어.
3: 에.
0: 그루터기였다고. 내 집은 그루터기 못 이기지. 9963님. 저는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작전 시 작전 참가 및 귀순자 유도 작전에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3: 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0: 이게 찐이지.
3: 제가 96 11월번인데 아마 96 여름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아마 대박. 있었을 겁니다.
0: 오!
3: 난리가 났었어요, 대한민국 그때.
0: 네. 그때 작전에 참가하신 분이죠.
3: 그러니까요. 아유, 좀
0: 그러니까 여기 곽병장님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거죠.
3: 그렇죠.
0: 네. 네. 곽병장님.

0: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사투리를 다시 네. 재부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잘못 배우셨네요. 그죠? 네. 네.
0: 프랑스어랑 약간 민담만담 수준의 북한 말이 지금 나왔죠?
1: 3698님. 맞아요. 2005년에 전 육군 생활을 했는데요. 물체를 5분 이상 보지 말라는 항목 기억납니다.
0: 곽병장님이 우와. 해내신 겁니다.
1: 아, 그래요? 아, 세상에.
0: 예. 뭐. 이 법은 곽병장님 법입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1: 아유, 그만 한번 날려서 그냥 이렇게 했다, 그죠? 예.
0: 나는 이미 북한 말 할 때 왔어. 느낌이 예. 왔어.
1: 그 왜 말을
0: 좀 왔지
1: 그래.
0: 않았어요? 아, 이거는 기쁘게 끝나진 않겠다. 예. 예. 곽병장님 하여튼 저녁 무사히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구루터기엔 아직도 피가 묻어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내려온대요. 네. 전영록 씨의 노래 듣고 갈까요?
1: 좋아요.
0: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0: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제,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바른 C3 샴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고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가는 이야기.
1: 네네, 함경도가 고향이오시다시봉.
2: 북한 말이 좀 이상한데?
1: 어서 총을 내려놓으드려봉. 그럼 봐준다 카이.
2: 러시안가? 아무 반응이 없지 말입니다.
1: 그러면 내래 너를 향해 몸을 날리기시봉. 간다다다다다.
2: 솔직히 시봉을 좋아하죠 그냥. 어? 시봉이야. 약간 시봉이란 이름도 있거든요. 예. 제 지인 중에.
3: 아 그래요? 예. 예.
2: 하여튼 이거는 그 이름과 상관없이 나무 그루터기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이야기였어요. 네. 문천식 기자가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될 만한 상황이었던 게 이런 일이 있어요.
3: 그렇죠. 네. 가끔씩 헛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2: 있어요. 네. 뭐 어떤 이유든 만취가 아닐지라도 기가 허해서.
3: 어 맞아요.
2: 자 오늘 이 주제로 얘기 나눠볼게요. 헛것을 보았다.
3: 피곤해서 또는 취해서 볼 수도 있고 주변이 어두워서 잘못 볼 수도 있고 그죠?
2: 아니면 그거 알아요? 간절해서 보일 수도 있다.
3: 오,
2: 너무 간절하면
3: 진짜?
2: 한청이나 환각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3: 그럴 수 있죠.
2: 네. 네. 자, 뭐 그리고 그 입간판 휴대폰 광고 때문에 많이 예전에 서련 씨도 그렇고 입간판 많이 써놨잖아요.
3: 아,
2: 예, 그 서련 씨랑 계속 대화하다가 서련 씨랑 같이 2차 간다고 그 입간판 끌어안고 간 분도 있었어요.
3: 남자 입간판 보면서 이제 시비 거냐고 뭘 쳐다봐 이러면서.
2: 괜히.
3: 네.
2: 새벽에 남편이 들어왔어. 어? 내 입가에 피를 묻히고 있어.
3: 아이고.
2: 허, 미쳤어? 당신 누구랑 싸운 거야? 뭐야? 얼마나 다친 거야? 늦게 왔다고 그만 안 할게.
3: 아이고, 추장.
2: 나가.
3: 예, 이렇게 코스에 본 거.
2: 네.
3: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 부터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자, 문자 소개되시면 베이커리 교환권,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3: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손담비입니다. 미쳤어.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헛것을 보았다. 8176님. 4월에 과천 갔다가 우연히 지라시 공개방송 보고 박보검이 온 줄 알고 목청껏 소리 질렀는데 동생이 천식 씨야 하는데 제가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로 천식 씨랑 보검 씨랑 닮았어요. 응?
1: 제가 밖에서도 제작진이 지금, 네?
0: 건강검진을 빨리 서둘러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 어떻게든 서둘러서.
1: 8176님, 우리 엄마 위에 최초세요.
0: 엄마도 인정 안 해요.
1: 사랑합니다.
0: 어머님도 지금 8176님과 결을 달리합니다.
1: 덕분에
0: 제작진 다, 응? 어? 이거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싹 복복해가지고 모니터에 붙여주거든요. 저희 소개하라고. 작가가 응?
1: 그러니까 이게 파르치님이 저한테 팬심을 어?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 저를 죽이려고 그러신 건지. 네.
0: 맥인 것 같아.
1: 그죠?
0: 어. 문찬식 먹을 때 됐어. 예. 이러면서 한방 맥인 것 같아. 예, 하여튼 소중히 한번 접어 넣어서 예. 문찬식 씨가 가져갈 거예요.
1: 김하정님. 예. 신입 시절 회식 후 주는 취해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
0: 술에 취해가지고
1: 술에 취해서
0: 회식 후 주는 술에 술에 취해가지고
1: 부장님과 팀장님이 가로등 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0: 에?
1: 그래서 사내 연애를 이렇게 핫하게 하는구나 하고 취했지만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팀장님이 부장님께 담뱃불을 주는 모습을 키스 현장으로 헛것을 본 거였네요. 개방적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0: 담뱃불을 붙여주는 모습 담배에서 담배로.
1: 이렇게. 그걸 뒤에서 보니까 턱이 꺾여 있으니까.
0: 꺾여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키스로 오해하려면 보통 담뱃불을 붙인 건 손으로 해주잖아요. 담배를 두 분 다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담뱃불 좀 하니까 입에다 야, 그것도 특이하지 않아?
1: 화장님.
0: 보통 담배를 들어서 손으로 붙여주지 않나요?
1: 네, 김화장님 특별한 분이네요, 그죠?
0: 네. 야, 굉장하다. 모르는 거다, 이거는. 이러다가 정군이 날 수 있다.
1: 오늘 헛것 세게 보시네요.
0: 이거는 헛것이라고만 칠 순 없다.
1: 네.
0: 각이 안 나와요. 자, 6753님. 신혼 시절 시부모님과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술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 시아버님 주신 대로 다 받아먹지 않았겠어요?
1: 네네.
0: 그러다 만취한 제가 자꾸 베란다 쪽을 보면서 어서 이리 와 앉으세요, 조연님. 조연님? 이렇게 자꾸 외치더래요.
1: 베란다 쪽을 향했어요?
0: 예. 네. 베란다에는 시어머님이 기르는 해골목이 커다랗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자꾸 도련님이라고 도련님! 도련님 여기 와요. 도련님 빨리 여기 앉아요.
1: 누구한테 하는 얘기니?
0: 도련님.
1: 아까 그 나무야.
0: 해골목. 아니야.

0: 도련님인데?
1: 돌아버리겠네.
0: 행운목이 훤칠해, 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전 이해해요. 행운목이 한 180까지 커요.
1: 예,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0: 도련님이지 뭐. 180이면 나무도 도련님이야. 인정해 줍시다.
1: 아, 김상규님. 여친과 헤어지고 캔맥주 마시고 놀이터에서 키 큰 아저씨가 집에 가라고 하시길래
0: 오, 예.
1: 아, 한 캔만 더 마시고 갈게요 했는데 알고 보니 아저씨가 시소였어요.
0: 아저씨가 안 일어났구나. 누워서 계속.
1: 특이하네 성규씨도.
0: 네. 성규씨 아이고 세상에.
1: 아저씨하고, 많이 취하셨나?
0: 아저씨하고 많이 얘기했겠네. 네. 그럼 그 놀이터에 아저씨 아줌마들 많지. 정글짐도 아줌마고.
1: 네, 그네도 있고.
0: 미끄럼틀도 아저씨고.
1: 근데 여친과 헤어져서 그러신 거니까, 우리 넘어가죠.
0: 문준식 씨는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계속 삼으라고 얘기해요.
1: 그러니까.
0: 어이. 이건 캔맥주야. 1504님, 낮에 방 청소하다가 둘째 아이 방 침대 위에 웬 까만 덧신이 놓여 있어서 아이 오면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까 스누피 귀였어. 아, 미안해 딸. 아, 아. 그 강아지 스누피 귀가 딱 덧신 같이 보여.
1: 아,
0: 하원이요.
1: 아, 양말인 줄 알았구나, 그죠.
0: 저는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그렇게 똥으로 보여. 고무줄이 똘똘 말려서 떨어졌는데, 아, 찰리! 이러면서 어떤 자꾸 똥을 흘려! 어. 똥이 아니야.
1: 오해군요. 헛거요. 네,
0: 맞아, 헛거야, 헛거.
1: 9097님. 야근하고 퇴근하는데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큰 계란 보호자분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 너무 놀라서 다시 뒤돌아서 뛰는데 바람처럼 나를 스쳐가던 보호자와 그 개는 어이없게도 커다란 검정색 캐리어를 끌고 가는 남성이었네요.
0: 아,
1: 혼자 뭘 한 건지 나는.
0: 이 정도면 공진단을 드세요.
1: 네.
0: 이 정도면.
1: 허하시네.
0: 마녀에 몇 개 굴려 드세요.
1: 그 캐리어가 네. 왜 개로 짓지 않았을 텐데 그죠?
0: 이 정도면 하여튼간 콜라겐을 좀 드시든지.
1: 아 캐리어 바퀴가 더그럭더그럭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나 보다 그죠?
0: 성이 있다. 성이 있어. DJ가 이래야지 암만.
1: 네, 네. 최대한 맞춰드려야 돼요.
0: 그럼 그럼.
1: 네.
0: 조롱할 땐 하더라도 그쵸, 편 들어줄 땐 확실해져야지. 네. 그럼요. 개야. 캐리어는 개였어.
1: 개 같은 캐리어.
0: 그 개 같은 캐리어였어.
1: 네, 네.
0: 자 8733님. 네. 술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와 불을 탁 켰는데 방바닥에 엄청 큰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파리도 무서워하는 저는 덜덜 떨면서 땡땡킬라 반통집 쫙 뿌려대고 밥그릇으로 덮어서 가둬놓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 다음날 아침 죽었겠지? 죽었겠지? 하면서 밥그릇을 열어보니까 까만색 바둑알이었어요.
1: 아.
0: 바둑알을 잡았어. 땡땡킬라로.
1: 8734님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그래.
0: 바둑알이 촉촉해져 있겠네.
1: 수리했어, 수리. 그죠?
0: 빳빳하니.
1: 네. 아이고야.
0: 이 정도 뿌리면 바둑알도 죽어.
1: 네.
0: 걔는 이제 내일부터 바둑 못할 거야.
1: 네.
0: 기능을 잃었어.
1: 고생하셨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어쩌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헛것을 보았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네. 아내가 미용 초짜 시절 사람 머리 모양 마네킹을 베란다에 놔두었는데 그거 보고 기절.
1: 아, 진짜로 기절.
0: 아, 이거는 이건 100% 공감해요. 이거는 네. 진짜 무서워요.
1: 그렇죠. 어둑어둑한데 사람 머리가 베란다 쪽에
0: 있으니까. 걔네가 표정이 쎄, 되게.
1: 와.
0: 웃고 있지 않아. 그 머리가. 되게 귀신이야. 누가 봐도 귀신이야.
1: 너무 고생하셨고 기절이라면
0: 이 정도면은 네. 이거는 김종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1: 한번 연결해볼까요?
0: 네, 네. 이분 보듬어 드려야 돼요. 머리통신원?
2: 안녕하세요. 김에 사는 머리통신원 김정희입니다.
1: 네.
2: 아내가 한참 미용 배울 때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베란다 사람 머리가 있어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가발이 민머리였는데 지금까지 머리통 보면 그때 생각에 가끔 웃음이 납니다. 지금까지 머리통 신원이었습니다.
1: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0: 김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2: 예.
0: 네. 네, 지금도 그때 트라우마가 안 지워진 듯한 느낌, 공포가 느껴졌어요.
1: 네.
0: 소리 많이 지르셨어요, 네. 그때?
2: 아유, 뭐 난리 났지요, 뭐.
1: 아. 혹시
2: 아내가 자다가 뛰어나가지고 일부를 볼 뻔했어요.
1: 아.
0: 아니 몸통도 없어 머리만 있어. 네. 그러면 이게 잠결에 보면 머리가 동동동 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그 베란다에 있으니까.
1: 네.
0: 그렇지 맞아.
2: 그렇지 아무리 또
1: 귀신 본 것처럼.
0: 심지어 긴 머리.
1: 아이고야 아이고 귀신.
0: 아 지금도 가끔 그 가발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시겠다.
2: 그래 지금도 안 보기 위해서.
0: 네.
2: 보자기를 꽁꽁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0: 아, 예. 그럼 이제 갖다 중고시장에 내놓으셔야겠다. 이젠 초짜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2: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리통 대신에 제 머리로 많이 제가 해줬죠.
0: 참마도
2: 하고, 풀업도 하고, 커트도 하고, 예.
0: 야, 그럼 이젠 베테랑 미용사가 되셨겠네요.
2: 한 7년 하다가.
0: 아, 네.
2: 아이 낳고 이래서 잠시 그 꿈을 접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아, 네. 아이고야. 그럼 정인님 머리는 7년 동안 되게 변화무쌍 하셨겠다. 부인 덕분에.
2: 네, 맞습니다. 잘난 얼굴,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여러 가지였지요.
0: 네. 나중에 이사라도 가실 때, 그 네. 창고에 있는 비닐봉지는 김정인님이 뜯지 마세요.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1: 또 한 번 기절하실 거예요.
0: 네, 두 번 비명 소리가 들릴까 봐.
2: 그래도 아는 사람이 뜯어야지. 모르는 사람 뜯어. 더 놀라면 큰일 납니다.
0: 그렇지요. 부인이 하시는 걸로.
1: 네.
0: 자,
1: 네.
0: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연결되셨는데, 사랑하는 분께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까요?
2: 아니, 안 하겠습니다.
1: 왜, 선생님, 왜요?
0: 왜요?
2: 아, 그때 그분 그 아주 생각이 나가지고.
0: 아, 진짜?
1: 아, 놀라셔서.
2: 예. 네.
1: 알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부인이 네. 이렇게. 괜히 기대하고 계시다가 어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안 하실 수 있죠 뭐. 예, 최초입니다.
0: 사랑은 하시는 거죠?
2: 당연하죠.
0: 네, 사랑의 네. 메시지만 안전하는 걸로.
1: 그럼 됐습니다.
0: 멋지시다.
1: 퀴즈 준비해 주셨죠?
2: 예.
1: 네, 퀴즈 부탁드릴게요.
2: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레, 2번 귀신, 3번 아내입니다.
1: 벌레 귀신 아내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0: 뭐 혹자는 2번, 3번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1: 아, 예. 네.
0: 저희는 구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베이커리 교환권 그리고 문어크림 함께 보내드릴게요.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0: 한얼 사이언스.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머리통신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8: 3번 아내였습니다.
7: 예. 예. 최초로 한 말씀 하시라는데 안 하셨습니다.
8: 너무 두려워서. 잘못 고백하면 예. 혼날까봐.
7: 임석택님 맞추셨고요. 3919님, 9730님 세 분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문자 조금만 더 볼까요? 헛것을 보았다. 2995님. 몸살나서 약 먹고 낮잠 자고 눈 떴는데 시어머님이 TV를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래 뻘떡 일어나 다시 보니 남편이었어요.
7: 예?
8: 아, 너무 닮았어.
7: 아.
8: 깜짝 놀랐네.
7: 아, 똑같은 거구나.
8: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네. 이렇게 내 아이에게서 시아버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8: 너무나 그 유전자가 강하여.
7: 네. 3120님, 우리 신랑 볼 때마다 헛것을 본 것 같네요. 아, 내 눈이 삐었지.
8: 이거를 이제 이 카테고리로 잡으면 우리는 올해 안에 문자를 다 소개를 못합니다.
7: 아,
8: 배우자.

0: 감정은 우리가 예 여기서 지웠어요.
1: 그리고 그때는 좋았잖아요, 옛날에는.
0: 그러니까 지금의 행복을 다 그때 끌어다 쓴 거예요.
1: 예.
0: 그럼 됐잖아.
1: 예.
0: 혁오의 노래 와리가리.
1: 뭐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0: 몰라. 하여튼 준비했어.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제작진이 준비했어요.
1: 이래 듣고요. 제가 사랑극장 준비해서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양군수 선거법정토론회가 방금 전 안동 MBC를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후보와 국민의힘 오도창 후보가 참석해 지역 소매 위기와 산불 피해 복구, 농업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약과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는 안동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 MBC는 내일 오후 12시 10분부터 60분간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이어 24일 봉화군수, 26일 영주시장, 27일 안동시장, 28일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잇따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추천장에 주민 서명을 미리 받아두고 선관위로부터 정식 추천장을 교부받자 주민의 이름과 서명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추천장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입니다. 시의원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구 주민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027학년도부터 AI 단과대학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AI 대학 신설안을 심의 가결했고 기존 IT대학 컴퓨터학부 일부 전공과 인공지능 관련 교원을 AI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경북대는 대학 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칙에 반영한 뒤 올해 하반기 2027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천주교 안동교구는 사제이자 예술가였던 앙드레 부통 신부의 한국활동 60주년 특별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옛 안동 예식장 건물에서 발견된 부통신부의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양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으로 프랑스 측 아카이브 자료와 전국 현장 답사로 수집한 작품과 기록들이 소개됩니다. 프랑스 출신의 부통신부는 지난 1966년 입국 후 10년간 국내 성당 등의 한국인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 독창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영양군 1월면 도곡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정자 취은당이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3.3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일하는 여성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조리 흉은 튀김, 볶음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발암 물질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끼리 두 마리를 들어 밥을 짓는다는 말은 대용량 음식을 만드는 고충을 뜻하는데 많은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이유죠. 여자가 하는 일은 위험하지 않다 하는 통념은 여성 노동 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서늘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죠.
2: 네, 6345님 주말 부부라 금요일마다 사랑 이야기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어떤 사랑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주말 부부는 늘 애틋하시겠네요.
1: 그러게요.
2: 네. 문천식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말 부부래요.
1: 어우, 큰일 나요. 와이프 없이 못 살아.
2: 큰 소리도 못 떨어지 있겠다.
1: 좋아요? 조롱하니까?
2: 아니, 진심 아니에요? 어? 살아야지, 살아야지. 네,
1: 그럼요, 그럼요.
2: 빨리, 빨리 멘트 쳐. 살아야지.
1: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떨어질 수 없잖아요. 네.
2: 더듬지 말고 해야지. 연습해야지. 네.
1: 김영선 사원님, 남유정 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대해 주시고요.
2: 네. 아, 잠시만 기대해 주시, 기다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기대를 잠시만 할 순 없잖아. 괜찮아? 정신 좀 오락가락 하게.
1: 그러지, 예, 예.
2: 사랑하죠?
1: 그럼요. 예.
2: 자, 오늘 지라시 함께하는 분들 문자 샵 8001번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 주는 분들이에요.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동국제약 페라민 Q.
2: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저축은행 중앙회.
2: 신젠타 코리아.
1: 한인제약.
2: 한국 MSD 캡박시브.
1: 청호나이스.
2: 시아브 올데이.
1: 빅토스.
2: 웰템.
1: 삼선증권.
2: 데이펫.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D&D.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자나봐요.
2: 훔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명배우 두 분입니다. 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0: 사랑극장 듣다가 자동차 점검하게 됐다는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2: 0579님인데요. 아, 사랑극장을 차에서 결말까지 듣다가 차 에어컨 가스가 떨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0: 에이?
2: 남의 사랑 이야기에 열받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차 안이 실제로 더운 거였어요.
0: 어머.
2: 아, 어쩐지 너무 덥더라.
0: 그걸 이겨내고 들으신 거 아니에요?
2: 네, 아, 궁금해갖고요.
0: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차가 과열된 것도 모르시고. 도파민! 자,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을 예측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2: 전라남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교통사고.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0: 유정씨의 나이 33. 당시 유정씨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팅 인별그램으로 알게 된 업체, 결혼정보회사, 로테이션 미팅, 소개팅 어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만났고 한 남자를 알게 됐죠.
2: 유정아,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1: 알긴 아는데, 근데 난 솔직히 그렇다? 이제 겨우 한 달 만났는데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2: 에? 아,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내가 그동안 표현 얼마나 많이 했어.
1: 에이, 알았어. 근데 처음에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2: 아, 우리 소개팅 약속 정할 때 네가 그랬잖아.
1: 제가 계신 지역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2: 원래 소개팅 하다보면 누구네서 더 가까운 동네로 잡나 뭐 그런 것도 약간 신경전인데 자기가 오겠다고 하니까 나는 진짜 많이 놀랬지.
1: 그래?
2: 응.
1: 내가 원래 좀 적극성이 좀 있어.
2: 그리고 첫날 밥도 네가 샀잖아. 보통은 다 내가 냈는데 진짜 놀랬어.
1: 아, 그랬나?
0: 그래서 유정신 이제 나는 결혼이란 걸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여친이 있으니까 고민 안 하겠더라.
1: 응? 뭘?
2: 나 오늘 살폈었어.
1: 뭐? 뭐?
2: 아니, 너무 다니기 싫더라고.
1: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적어도 미리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부모님하고는 상의했지.
0: 그때 유정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미래를 같이 고민할 사람이 아니었나?
1: 그래서 앞으로 뭐 하려고?
2: 먼저 생각해봐야지.
1: 대책도 없이 그만뒀단 말이야?
2: 아이, 사표라는 게 맘먹었을 때 바로 내야지. 민기적되면 평생 못 낸다 그러더라고.
1: 그래도 나랑 상의 좀 하지.
0: 그렇게 한 번 깨진 믿음은 결혼하면 모든 걸 상의 없이 혼자 처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유정 씨 생일을 앞둔 어느 날
3: 택배였습니다.
1: 택배할 게 없는데 이게 뭐지? 남자 추리닝?
0: 택배 안에는 2X라지 사이즈의 남자 추리닝 바지가 있었고 택배가 도착한 지 얼마 안 있어 문자가 왔습니다.
2: 안녕, 나야. 아니, 내가 택배를 니네 집으로 잘못 시켰어.
1: 뭐야 얘는?
2: 미안한데 그거 지급해 좀 놔줄래?
1: 무슨 소리야? 바지 버릴 거니까 찾지 마.
2: 아, 그거 메이크 있는 거야. 마크 보면 알잖아. 나 찾으러 지금 간다. 간다. 지금 가.
1: 오지 마. 다신 연락하지 마.
3: 갈 건데. 가서 꼭 들고 올 건데.
0: 그때 깨달았죠. 어플로 만난 소개팅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은 동호회에서 사람을 찾아봤고 외모가 딱 유정 씨 스타일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4: 동호회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기다니 참.
0: 덩치도 좋고 어깨도 넓고 딱 듬직한 스타일. 그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유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4: 나 네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받았어.
1: 우와, 어떻게 그런 우연이?
4: 아이, 우연 아니지. 내가 내달라고 요청했어.
1: 뭐?
4: 원룸도 알아봤는데 신혼집으로도 괜찮겠더라고. 복생이거든.
1: 벌써 신혼집을 알아봤다고?

0: 나는 해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1: 뭐?
0: 와, 깜짝이야.
1: 내가 원룸 계약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에이씨. 대답해봐. 내 원룸 무사는 거야 지금?
2: 그때 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손찌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유정신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남자와도 헤어졌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게 되는 일들만 겪다 보니 유정 씨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일상의 모든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0: 아, 진짜! 아, 이 길은 맨날 막혀! 아이씨, 다시는 내가 아침에 외부 현장 나오나 봐라!
2: 그런데 그때였죠. 갑자기! 네, 누군가 뒤에서 유정 씨 차를 박았습니다.
0: 목이야. 이 어떤 놈이야! 오늘 다 죽었어 진짜!
2: 유정씨가 차에서 내리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 뭐야? 외국에서 살다 왔나? 정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네.
4: 아,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제 차를 좀 박으셨네요.
5: Yes, sorry. 제가 코리아도로 운전 좀 서둘러 가시기.
2: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정신 어쩌면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정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죠.
5: 하스피탈 입원하실 건가요?
4: 네?
5: 하스피탈?
2: 아무리 한국말이 서툴러도 적어도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유정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진짜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 그러다 병실에서 한 언니와 친해지게 됐는데요.
6: 유정신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면서 왜 잘 안 될까?
4: 아, 모르겠어요. 진짜 노력 나 많이 하는데.
6: 그러게. 내가 한 명 소개해줄까?
4: 진짜요?
6: 어젯밤에 불현듯 유정 씨랑 취미가 같은 남자가 생각났잖아. 느낌이 유정 씨랑 비슷한 사람 아는데 혹시 한번 만나볼래?
2: 그러나 유정 씨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땐 이미 소개팅 대기자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몇몇은 약속이 잡힌 사람도 있었고 연락 중인 사람들도 있었죠.
6: 진짜 유정 씨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인데.
4: 아,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입원 중이니까 이미 잡아놓은 사람들한텐 당분간 약속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6: 그래 그러면 유정씨 연락처 넘길게.
2: 그리고 병실 언니에게 소개받을 남자와는 전화통화부터 하게 되는데요.
7: 안녕하세요, 천수 누나 소개로 전화한 김영선입니다.
4: 아, 예, 안녕하세요, 남유정입니다.
7: 케이크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4: 네?
7: 아, 저기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회사에서 케이크 쿠폰을 줬는데 지금 빵집 가는 길이거든요. 뭘로 할까 고민 중이라서요.
4: 저는 딸기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는데.
7: 우와! 아,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순 누나가 취향이 많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보네요.
4: 생일 축하해요.
7: 아니, 축하는 직접 만나서 해주시죠. 내일 어떠세요?
4: 아, 근데 제가 지금 입원 중이라.
7: 아,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병원 안에 카페 같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4: 네, 1층에 있긴 한데. 아, 근데 그래도 제가 환자인데.
7: 아이, 잠깐만 봐요. 내일 갈게요.
2: 첫 통화였는데 유정 씨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잘 흘러간다고? 라는 생각도 했죠. 사진을 보지 않은 건 그래서였습니다.
6: 진짜 사진 미리 안 보고 나가도 되겠어?
4: 네, 일단 만나보죠 뭐. 목소리는 느낌 되게 좋아요.
6: 그래 뭐. 근데 진짜 사진 안 보고 나가도 돼?
4: 네.
6: 그래 뭐. 유정 씨가 괜찮다면 괜찮은 건데 진짜 사진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는 거야?
4: 그렇다니까요. 아, 그리고 뭐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굳이 따진다면 스타일이 멋있냐 아니냐 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저는 스타일만 나쁘지 않으면 돼요.

0: 스타일. 그래 그러자.
1: 뭔가 이렇게 저 느낌이 좋아요.
2: 난 아닌데. 그렇게 유정 씨는 다년간 쌓아온 소개팅 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을 믿고 있었죠. 세번 확인했어, 3번.
0: 그러니까.
2: 진짜 사진 안 봐도 되냐고, 3번.
0: 사연자분과 제 자신이 전화를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소개팅을 한 90번 정도 진짜로. 와, 하셨대요.
2: 5299님이 오늘도 텄다. 앞날이 보이는데요.
0: 그래요?
2: 3번. 언니가 3번 물었어. 사진 안 봐도 되냐고. 7904님. 아니 뭐 그렇게 다들 상의도 안 하고 그게 막 저질러? 어? 왜들 그래?
0: 아까 그 회사 그만뒀던 남자 네. 말하는 건가? 네.
2: 그렇죠. 그 양판수님 너무 웃겨.
1: 그래도 잘 만나는 지네.
0: 그렇죠. 만남 자체가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1: 그래도 소개팅은 계속 들어오네. 그래 살아있네.
0: 이건 약간 호감형 외모인 것 같아요. 소개팅이 잘 들어오는
2: 예쁘신 것 같은데? 소개팅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제3자가 봐도 좀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욕은 안 먹겠다 싶은.
0: 그렇죠. 3891님. 지금 대한민국이 고유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이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0: 고유가 시대에 희망을 좀 줬으면.
2: 예.
0: 기름이 2,000원이 넘어요, 지금.
2: 기름값?
0: 예, 희망을 좀 주셔야 됩니다.
2: 기름값은 사랑으로 대체해야지, 우리가.
0: 어느 날 기름이.
2: 유가가. 어느 날 경유가. 어느 날 휘발유가. 그래요, 네. 여러분.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고용 불안정, 이 경제적인 어떤 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기에 사랑이라도 합시다.
0: 그렇죠.
2: 그래도 잘 만나는 지네요. 라고 말씀하신 양판순 씨의 이 한마디가 너무 메아리가 크다. 그리고 정희호 님도 그래도 유정 씨랑 만나는 남자들은 모두 적극적이네요. 오늘 왜 이렇게 사연에 그래도가 많아요? 그래도 만나는 지네요.
0: 아까
2: 그래도
0: 그
2: 적극적이네요.
0: 폭력적인 남자 하나 있었죠. 그 남자는 진짜 거르기 잘한 것 같아요.
2: 그 남자는 손수 변호사님 코너로 가야 돼요.
0: 맞아요.
2: 그 남자
0: 옛날 사람이야 진짜.
2: 오, 어디다 대고 지가 멋대로 계약하고 지가 멋대로 화내고.
0: 정말.
2: 근데 하여튼 그래요. 사진을 확인 안 했다는 게 좀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 소개해 주신 분이 남자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왜 그러지?
2: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괜찮은데 외모. 근데 모든 거 안 보고 외모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0: 연봉 스펙 다 괜찮은데 외모가 좀 빠지나 보다.
2: 모르겠어요. 네. 8069님이 이제껏 이제 소개팅 이력으로 봤을 때 아이고 유정 씨도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없어. 크크크 하셨는데 본인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유정 씨 도라고.
0: 그렇겠네요.
2: 지쳐가지고 지금. 네. 너나 내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
0: 0922님. 여성분 너무 금사빠 아닌가요? 크크크.
2: 예. 금사빠 쪽은 저도 뭐 크게 뭐. 예.
3: 이것도 굉장히 사교성 있고 성격도 좋고 하니까 남자분들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사람이 절박해지면 금사빠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 이제 뭔가 하나의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로 재고 뭐 이럴 때가 아닌 거야 지금.
0: 0787님. 네.
4: 70이 넓은 할멘데 뭘 그리 결혼을 서두르냐. 에휴. 그래도 아직은 두근두근 좋은 코너입니다.
0: 선생님. 저기 어느 날 사랑인데요?
4: 그래 두근두근 아직은. 내 맘대로 붙였어.
0: 네 알겠습니다.
4: 나 뭐 심장 안 좋다고 걱정하는 거요?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 하여튼 좋은 때야. 예. 희 봐. 희 보면 이제 욕도 늘고 술도 늘지. 그래요?
3: 어느 날 두근두근 해도 좋겠다.
0: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2: 네. 나중에는 성질이 나서 두근거리지. 아가 안 풀려서 두근거려, 나중엔. 계속 두근거리긴 해. 라고 네. 속마음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0: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2: 노래를 듣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0: 네.
2: 잭스키스의 노래예요. 예감.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정은 지난 줄거리.
2: 제가 대신 지역

0: 갈게요.
1: 나 오늘 살폈었어.
2: 나 네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받았어.
0: 해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2: 에이, 내가 원룸 계약해놨는데.
3: 호스피탈 입원하실 건가요?
4: 느낌 유정씨랑 비슷한 사람 아는데.
5: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4: 아, 진짜 사진 미리 안 보고 나가도 되겠어?
0: 네, 뭔가 느낌이 좋아요.
6: 과연 유정씨의 느낌은 맞아떨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병원 1층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던 유정씨. 그런데 저 멀리 웬 고등학생 같은 남자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0: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7: 안녕하세요.
0: 네?
7: 김영선입니다. 남예정 씨 맞으시죠?
0: 네? 네.
7: 많이 다쳤어요?
0: 아니요.
6: 유정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고등학생 같은데 아빠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헐렁한 양복에 엄청 큰 70년대 넥타이를 메고 온 남자.
7: 제가 원래 양복을 잘 안 입는데 오늘 소개팅이라고 해서 특별히 입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0: 네?
7: 유정 씨는 환자복 잘 어울리네요.
0: 저기 근데요.
7: 네.
0: 나이가 저랑 비슷한가요?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7: 맞을걸요? 32. 33이라면서요.
0: 네. 아니 근데 좀 고딩 같으셔서.
7: 동안이란 얘기 많이 들어요.
6: 아, 사진 보고 나올걸. 유정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7: 근데 여기 병원 밥은 잘 나와요? 저도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한 적 있었는데 저한테는 간이 너무 싱겁더라고요.
0: 네, 저도 뭐 입에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7: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6: 그가 내민 건 도시락이었습니다.
7: 이 도시락집이 진짜 맛이 괜찮거든요. 소개팅 주선해준 천수 누나도 고맙고 해서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나눠드세요.
0: 어라? 또 이런 센스는 있네.
7: 퇴원은 언제예요?
0: 내일 모레예요.
7: 그럼 내일 또 올게요.
0: 네? 아니 그냥 퇴원하고 나중에 만나는 게.
7: 아이, 내일 봐요. 빨리 정 쌓죠. 인간관계는요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0: 요것 봐라. 제법 다정한데?
7: 그럼 내일 만나요.
6: 그러면서 그는 헐렁거리는 바지통을 휘날리며 병원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0: 저 패션 스타일은 정말... 저건 아니지 않아?
6: 예전 같으면 저런 첫인상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쌓인 만남의 경험들은 유정 씨를 조금은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4: 그래서 더 만나보겠다고?
0: 네, 내일 또 온다니까 내일까지는 일단 보려고요.
4: 대화는 잘 통했지?
0: 네, 재밌었어요.
4: 다행이다.
6: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또 말했죠.
7: 내일 또 올게요.
0: 네? 저 내일 퇴원하는데요.
7: 그럼 잘 됐네요. 우리 저녁 먹어요. 할 얘기도 있고.
0: 무슨 얘기요?
7: 만나서 얘기할게요.
6: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퇴원 후 그를 만났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7: 결혼할래요?
0: 네? 잠깐, 잘못 들었나? 아니, 저 사귀지도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7: 어차피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팅 한 거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잡힌 소개팅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리하기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건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와도 될까요?
7: 그건 안 되죠. 썸 타는 사이에 소개팅 나가면 나는 100% 누나 뺏길 것 같은데.
0: 아니 저희 솔직히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7: 그럼 사귀고 가요.
0: 사귀는데 누가 소개팅을 나가요?
7: 그럼 나가지 말아요.
0: 아니, 잡힌 소개팅이 있다고요. 주선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거절하기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0: 사귀는 사람 생겼다고 해요.
1: 아니 우리 아직 사귀는 사귀가 아니잖아요. 아,
0: 그러니까 사귀자고요.
1: 아이씨. 이게 말이야 방구야. 서로 옥신각신 이상한 논리를 늘어놓다가 결국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요, 이 남자에게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유정씨.
2: 우리 만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부모님 안 보여줘?
3: 어?
2: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3: 아니 그게 아니라.
1: 유정씨는 불현듯 과거의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신혼집을 말하던 그 사람.
4: 나 네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받았어. 원룸도 알아봤는데 신혼집으로도 괜찮겠더라고.
3: 아, 저기 영선씨 뭔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
5: 아니 전혀. 일어나 갈 데가 있어.
3: 어디?
5: 결혼 당나매장 티켓 사놨지롱.
3: 뭐?
5: 가자. 예식장이랑 혼수용품 그런 거 구경하자. 아, 빨리, 저, 빨리 빨리 빨리.
3: 영선씨 영선씨 저기 너무 빠르잖아. 어? 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렸는데.
0: 아 그러니까 아버지 뵐 날짜 빨리 잡으라고 했잖아.
5: 아이씨 몰라. 차 빼고 있을 테니까 얼른 나와.
1: 그래서 유정 씨는 그를 따라 결혼 박람회를 둘러보고 집에 인사시킬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죠.
6: 결혼이 장난이냐? 만난 지 한 달 만에 무슨 결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3: 아버지.
6: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 사람이 말이야 가벼워도 너무 가볍잖아.
1: 유정 씨는 아버지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 씨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동안 결혼을 서두른 모든 남자들과는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우.
7: 아.
1: 너무 웽웽 소리가 난다.
7: 좀 이렇게 맛듣지 않네요. 예.
1: 아, 너무 뭐랄까? 진짤까?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 에헤, 아. 누나. 에헤, 누나. 에헤.
7: 그러니까.
1: 아우, 나 계속 이러면 막 딸꾹질 날.
7: 오이구부님께서요. 아니 저 많은 남자들 우리 딸 29살인데 좀 나눠줘봐요.
1: 예?
7: 여태 남자 한 번 못 만난 제 딸한테 말하고 싶네. 딸아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1: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오이구구님 따님 알면 집 나갑니다. 예. 이재영님. 아 나 지하철에서 듣다가 결혼할래요 해서 뿜었어요. 예. 6432님이 뜬금없이 아 이런 자답으로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가만 보면 면접보다 냉정한 게 소개팅 같아요.
7: 어, 그럴 수 있죠.
1: 면접보다 냉정하죠.
7: 왜냐면 소개팅은 여차하면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냉정해야 됩니다.
1: 아, 근데 난 진짜 쇠했어, 지금. 약간 촉이 이어질 것 같아.
7: 예? 이처럼은 난자고요?
1: 느낌이. 느낌이
7: 아,
1: 그래요.
7: 아버지도 되게, 반대하시는데?
1: 되게 어처구니 없죠. 아니, 약간 이 빌드업 같은 거야, 앞에 모든 이 똥차들이. 이 마지막 되게 똥차 같지만 결국은 결혼으로 이렇게 골인한다는 반전을 앞둔 빌드업 같다는 느낌. 구성으로 봤을 땐 그래요.
7: 아, 그런가?
1: 네. 그래서 촉이 좀 그런 쪽으로 잡혀. 나도 지금 스스로 짜증이 나는 거야. 진짜로. 아, 그러니까 아까 김영선 성우님 또 이렇게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 지난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목으로 치고 싶다 그냥. 저 목젖을 당수로 한번 치고 싶다. 이럴 때.
7: 그러게.
1: 결혼 박람회 갈래요? 이럴 때 진짜
7: 함정인가?
1: 당수로 한번 팍 치고 싶다. 기절시키고 싶다.
7: 근데 또 갔대요. 그렇잖아요.
1: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지금 봐봐요. 사겨요. 그리고 결혼해요. 뭐 허락받으러 가요. 너무 빨라 이러면서도 쭉쭉쭉쭉 달리고 있는데 이 여자의 니즈가 또 여자분이 그거였잖아요. 결혼이었잖아요. 어, 4730님. 아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8091님. 그런데요. 이루어질 듯.
7: 어, 저는 소연 씨랑 같은 얘기.
1: 저희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어요.
7: 와.
3: 일주일 만에요?
1: 결혼을 한 건 아니겠지. 결혼을 결정했겠지. 왜냐면 식장을 일주일 안에 잡을 수 없어요.
7: 그 구한 말 네. 얘기 아니야.
8: 저희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했어요.
6: 얼굴을 모르고 했어. 보람은 어느 시대였거든.
8: 그럼 해야지.
6: 근데 전날 밤에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8: 못 봤어.
1: 이걸 안 켜주는데 어떻게.

0: 자, 이대로 아버지 반대로 헤어진다. 만남이 너무 짧다 생각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교직은 짧아도 결혼하더라고. 2번입니다.
1: 그럼 결혼하더라고요. 네. 진짜 짧아도 결혼하더라고요.
0: 이제 어디로 보낼까요?
2: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두 분은 그러면 이렇게 초스피드 결혼 찬성하세요?
3: 저도 넉 달 만에 결혼했어요.
1: 아, 당사자시구나.
3: 네, 짧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1: 그렇죠.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그리고 잘 사시는 분 반 계시고 또 이제 돌아오신 분들 반 계시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겁니다.
1: 이클립스의 노래로 한번 달려봐요. 네. Run, run!

0: 유정 씨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한다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1: 인생이 달린 문제야. 사계절은 다 지내봐야 사람을 아는 거다. 아니 그걸 다 지내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야. 이왕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고. 하여튼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 꿈도 꾸지 마.
2: 일단 그 차려주신 밥이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어요.
3: 밥이 넘어가니 인간...

0: 결국 이 사람도 아니구나. 유정 씨는 갈비를 뜯고 있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유정 씨와 인연이 되지 못했던 많은 남자들이 떠올랐죠.
1: 내가 택배를 니네 집으로 잘못 시켰어.
2: 내가 원룸 계약했다고 했잖아.
3: 나 연봉 많이 올랐어. 우리 본가 되게 큰데 인사 갈래?
4: 제 커피는 일찍 와서 미리 시켜놨어요. 키오스크 가서 본인 커피 사오시면 돼요.
3: 오늘은 커피만 마셨으니까 다음에 밥 먹어요. 아, 등산 좋아해요? 언제 한번 등산 가요, 우리?
0: 그렇게 또 만날 것처럼 얘기해놓고 다음날 연락조차 받지 않은 남자도 있었죠. 그런데도 유정 씨는 순진하게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되어 주선자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아,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너한테 호감이 없대.
0: 그리고 오늘 이 남자.
2: 우와, 아니, 술이 달아요, 아버지.
0: 유정 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에 매달리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6: 영자 씨, 다 먹었으면 일어나. 아빠, 아빠 말씀이 옳아요. 쟤 어떻게 결혼을 한 달 만에 결정해. 나 다 그만둘래.
1: 아니다, 아니야. 사람 오래 본다고 뭐 제대로 알게 되겠냐? 살아봐야 알지.
6: 아니, 아빠가 아까는 사귀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잖아요.
1: 이 녀석 말이야. 나이가 어려서 만만하게 봤더니 보통이 아니야. 마음에 든다.
2: 에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1: 아주 그냥 배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결혼 지내줄게요.
6: 아버지.
0: 네, 그랬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시던 아버진 그와 함께 밥과 술을 드시며 그에게 완전 빠져들었고 두 사람의 결혼을 아주 흔쾌히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6: 네, 결혼 허락받자마자 그날로 바로 예식장 알아봤고 대기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만난 지 3개월 됐을 때 웨딩홀 계약서 썼어요. 그 뒤로 4개월 후 결혼식 올렸고요. 남편은 지금도 농담처럼 말해요.
7: 그때 자기가 교통사고 안 났으면 우리 못 만날 뻔했다. 그치? 그 사고가 운명이었나 봐.
6: 이 모든 게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기까지 생겨서 지금 21주 차가 넘었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텐 그날이 교통사고가 난 날이었습니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제약.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스부
9: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9: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1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상세!

0: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이렇게 되면 결말은 2번 결혼한다였습니다.
3: 네, 4644님 맞추셨어요. 결혼한다입니다. 얼굴 괜찮고 현재는 패션을 바꿔드렸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 그 작가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그 남자분 얼굴이 그 남편 되셨죠 이분이. 네. 이찬원 씨 닮았대요.
2: 소글소글한
3: 약간 그런 그래서 얘기고.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풋풋하게 보여지긴 네, 해요. 네.
2: 7702님 이루어진다에 500원 걸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면 꼭 사귀는 시일에 비례하는 게 아니더이다. 은근히 남성분에게 끈기 있는 연속의 힘이 있어 보여요. 네.
3: 딱 500원어치 인 거죠. 그러니까
2: 이기셨어요.
3: 1,000원 빌어놓고 500원. 네. 4020님 끝까지 들어보니 남자분 뭐 추진력 있고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결혼해서 잘 사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예, 어른들이 허락을 했을 땐 왜 보나지 않은 부분 같은 걸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둡거나 음흉하거나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맑잖아요. 아까 그 남자분. 결혼박람회 갈래요? 소년소년한 느낌.
2: 싹싹하고.
3: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약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셨겠죠?
2: 8412님. 근데 저 60대 중반인데요. 네. 참고로 저는 19일 만에 결혼했어요. 와. 12월 30일 날 선을 보고서는 1월 19일 날 결혼했잖아요.
3: 아 식장이 그렇게 빨리 잡혔나 봐요. 한결레도 뭐고 다 번개처럼.
2: 일사천리. 운명이신 건가?
3: 그렇죠. 12월 31일 날 선 보고 일주일 뒤에 상견례 잡고 그리고 식장 예약해가지고 1월 19일 날 결혼 바로 한 진짜 특이한 케이스다. 이야. 근데 60대 중반이시면 아마 그때 맞선 느낌이었을 텐데, 그죠?
4: 집안끼리
3: 아시는 분인가?
5: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무튼.
3: 어쨌든 굉장히 오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맞아요. 사연들이 많네요.
2: 오늘 2번 맞추신 분들 중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3: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보세요.
2: 맞아요.
3: 예. 예. 이런 경우는 개기월식처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더 보시는 게 옳아요.
2: 한 1년 보면 좋죠.
3: 네. 예. 계절 바뀔 때마다 네. 또 네네. 사람에게 숨겨진 기질이나 성향이 또 있어요.
2: 맞아요. 그러니까
3: 보세요. 네. 보름달 뜰 때도 보시고, 네. 우기에도 보시고, 건기에도 보시고.
2: 추울 때 짜증내는지도 보고, 여행도 가보고.
3: 그렇습니다. 네.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게 해도 해보고, 그래 보세요.
2: 짐승.
3: 아니 성격을 보려 그런다니까. 네, 어머 세상에. 뭐 그래.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두 분 성우분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뵐게요.
3: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0: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관건선거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괴담화에 마치 모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전략에 대통령의 화룡점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 개입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논평에서도 국토부가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뒤 98회 시범 운행을 강행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언행을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란다며 직격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국토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오 후보 캠프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조롱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공직사회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체 지부에 배포하고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SNS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비하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에 대한 공직사회 내 불매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기업의 불매운동에 개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외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건 국민 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정치 목적을 앞세워 개인의 자율 영역인 시장에 개입하면 더 큰 파국이 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팀 어번이란 미국의 라이프 코치가 유명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엔 두 주인공이 경쟁한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어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원하는 어린 원숭이다. 포인트는 꼭 원숭이를 이겨내서 항상 건실하다가 아니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본능을 무조건 떨쳐내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란 건데요. 많이 일한 다음엔 휴식을, 속을 많이 끓인 날은 꼭 스스로에게 보상과 즐거움을 주라. 안 쉬고 안 놀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쌓인답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최근 한 커피 브랜드가 쏘아올린 비뚤어진 문구 하나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입니다. 나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쓰던 머그컵을 깨뜨리며 거센 불매운동에 돌입했고 급기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마저 손절에 나섰습니다. 한때 혁신과 일 잘하는 기업의 대명사였던 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의 완전 인수 이후 크고 작은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여 왔는데요. 이번 사태는 특히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공개적으로 멸공을 외치며 특정 정치권과 교류해온 오너의 행보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란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오너가 이례적으로 직접 고개를 숙이고 대표를 해임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기업의 촘촘한 검수 과정을 무사 통과한 이 기막힌 우연,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확실한 파트너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강호 온라인
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강호 온라인
0: 열혈강호 온라인

0: 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5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삼성전자가 파업 직전 노사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부터 성과급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7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0: 네.
1: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찬성이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거기 초기업 노조라고 하죠. 초기업 노조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초기업 노조의 노동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숫자가. 한 7만 명 이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개 노조는 만여 명 정도 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초기업 노조만 다 찬성해도 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0: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전망할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망으로만 본다면 초기업 노조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초기업 노동조합과 DX 부문 주축의 동행 노동조합이 이 투표권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0: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DX 부문의 노동자들 이분들이 이제 공동투쟁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계 노조가.
1: 네.
0: 지금 초기업 노조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나머지 두 개 비메모리, 비반도체 분야 노조들도 함께 이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업을 함께 대응을 했었죠.
1: 네.
0: 근데 이제 그 투표하기 전에 초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집행부에서 21일 기준으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투표 명단에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제 대거 이 DX 부분에 있는 사람 노조원들이 이 공동투쟁본부에 가입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숫자가 다섯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게 이제 너무 그 성과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하고 비반도체 분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불만이 있는 분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을 하고 공동투쟁본부에 들어와서 투표를 통해서 무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업 노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 DX 부분이 투쟁하다가 투쟁에서 빠져나왔거든요.
1: 네.
0: 뭐 아마 청취자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별로 대변 안 하고 반도체 라인에 있는 분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X 부분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처음에 참여를 했으니까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X 부분이 한 12,000명에서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기 때문에 전체의 찬성과 부결 이 두 가지를 집앞을 만큼의 숫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안 부여되고 논란은 되지만 이것이 이 찬반, 그러니까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의 결과를 바꿀 정도까지 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협상 타결이 앞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몰고 올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0: 이제 이게 다른 노조들도 그러면 성과급 날 때마다 성과급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1: 네.
0: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노조의 노조 활동들을 보면 임금과 관련된 건 주로 많이 했지만 성과급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성과급 금액이라는 게 지금 뭐 반도체 분야는 거의 6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게 단순히 노동자들의 노력만이 성과에 도움을 준 거냐. 예컨대 삼성 주주들은 그러면 주주들이 주식을 구매하고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R&D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삼성이 도움을 얻은 거잖아요.
1: 네.
0: 또 하나 정부가 전기를 포함한 인프라를 싼값에 제공해주고 국민들도 고통분담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등 반도체 산업이나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법인세를 인하해주거나 세금적 혜택도 많이 줬어요.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로 성과가 났는데 왜 이거를 노동자들만 나눠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산업 분야로까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분야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죠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분들도 만약에 성과급을 나누달라고 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지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월요일이 5.18 기념일이었는데요. 스타벅스의 네. 5.18 조롱 마케팅 파문이 물매운동을 넘어서 신세계그룹 총수인 정용진 회장 퇴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1년의 상황도 어떻게 보셨나요?
0: 일단 이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사태가 왜 나왔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이제 5.18 기념식에 땡크 뭐 데인가 그걸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책상에 탁 이거 이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

0: 네.
1: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의진 회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였는데 이번 사태 파장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1: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법안 발의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금 사실 5.18 특별법이 있어서 5.18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5.18의 내용을 왜곡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국가폭력, 예를 들면 뭐, 제주 항쟁, 4.3 제주 항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순, 사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당의 네. 법안 발의를 통해서 실현될까라고 보고요.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아니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요. 온라인상에 보세요. 전두환 박정희가 스타벅스 들고 그거 커피 마시고 또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뭐 탱크로 밀어버리고 이런 영상들이 막 AI로 만들어서 계속 넘쳐나고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분들을 모독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렇게 5.18 조롱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인데 가자지구 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아침에 인천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한국인 나포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일단 다른 걸 다 떠나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삼은 건 왜 남의 나라 국민을 구금을 하냐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배 나포 됐잖아요 배가.
0: 네.
1: 그 구호선입니다. 구호선이 구호제품 구호물품들을 전달해서 파키스탄으로 가던 배들이 나포가 된 나포된 장소 공해상이에요 공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왜 자기 나라 영해도 아닌 지역에서 군인들이 와서 민간인들을 잡아가지고 나포를 하고 구금을 합니까? 그 영상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막 머리를 짓누르고 뒤로 무릎 꿇게 하고 뒤로 손을 해서 머리를 무릎 끝까지 대게 만들고 이런
0: 네.
1: 아주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0: 네.
1: 그 남은 나라 국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영내에서 또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0: 네.
1: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대우를 받고 구금이 됐으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국제영사재판소에서 2024년도에 메타니얼 총리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0: 네.
1: 그 국제영사재판소에 가입한 나라가 124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거의 가입이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0: 네.
1: 근데요, 이 국제영사재판소의 로마 협약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가입한 사람들 의무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된 영장, 그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돼요. 대통령 말이 뭐가 잘못됐죠?
0: 네.
1: 만약에 네타냐고 우리나라로 피신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협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체?
0: 네.
1: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네타냐고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마음대로 막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허용한다면 무력으로 힘으로 강대국이나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침공하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0: 네.
1: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석방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비판하던데
0: 네.
1: 대체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그 대한민국 분들 아닙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나포됐다가 풀려난 활동가 중에 김아현
1: 네.
0: 씨가요. 지난해
1: 네.
0: 10월에도 같은 배를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석방됐고 한국 정부가
1: 네.
0: 김 씨의 여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1: 네.
0: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분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우리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건 잘한 일이지만
0: 네.
1: 자 국가에서 위험주행 가지 마세요 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0: 네.
1: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 갔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위험한

0: 방법이니까 여행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 저는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어떤 규정을 하고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와 규정에 따라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국가가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이런 일까지 하고 이렇게 또 강하게 말도 해야 되고 또 외교력도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저는 좀 안타깝고요. 국가가 정부에서 이거 위험지역이니까 여행하지 마세요 하면 따라주는 게 맞다 그거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부가 금지하면 안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가자지구는 여행 금지 구역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봉쇄 이후에 80일 만인데 지금 여전히 25척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어떤 걸 뭘 더 해야 할까요?
0: 지금 외교적 노력이죠. 이번에 나온 것도 외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 네.
0: 조현 외국의 장관, 특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란 외교부와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요청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란의 협의 안에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네.
0: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란에 대한 침공이나 아니면 공격 의사가 없다. 그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배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이걸 계속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것도 나무 피격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1: 네.
0: 물론 이란의 공격이라고는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나무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것도 이란에게 압박이 됐을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자기와 좀 우호적인 세력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나머지 배들도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 성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뭐 성격은 기본, 이제 기존의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1년 되는 날이잖아요.
1: 네.
0: 선거날이.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물론 지방선거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는 거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잘했냐, 아니면 못했냐,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이번 이제 선거의 하나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내란 세력의 심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1: 그
0: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국민의힘의 장동윤 대표 지도부가 내란 세력과의 결절을 못하고 구구적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왜냐면 송원석 원내대표나 의원들은 뭐 반성한다, 잘못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장동윤 대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 볼 때는 이거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럼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 네.
0: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 이 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게 바로 이번 선거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세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한 판세는 맞아요. 전국적으로
1: 네.
0: 보면. 물론 TK 지역이나 TK 지역은 박빙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북 지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요새가 점쳐지는 예상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1: TK, PK 지역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재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단일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예요. 제 생각은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해요. 할
1: 네.
0: 이유가 없죠. 장동혁 대표는 지는 안 있어 단일화 안 할 겁니다.
1: 네.
0: 한동훈 후보가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단일화하면 지금의 지지율만 보면 한동훈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단일화를 해봐요. 그럼 한동훈을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장동훈 대표가 좋아하겠냐고요.
1: 네.
0: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능성 하나는 박민식

0: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경우예요. 지금 이제 이미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해버리면 당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할 수는 있는데 장등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가 대표의 의사와 반하게 행동한다? 그건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추진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할 거다. 한동훈 후보에서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네. 장동혁 체제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단일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3자 구도로 치러질 것 같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하정 후보한테 좀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그것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박빙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1: 네.
0: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이라면 하정 후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 대구시장 선거도 접전인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혹은 강한 여당 후보를 밀어줄 거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치열하다는 의미겠죠?
0: 그럼요. 치열해요. 장담 못해요. 누가 이긴다고. 두 분 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예요.
1: 그렇죠.
0: 아니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 네.
0: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빙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우리 앵커도 네. 상상 못했을 건데 그렇죠. 찍혀있는 분들 아 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들이 이제 그동안 의사표현을 안 했던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적적 의사를 표명하고 결집해서 위기감이 들어서 결집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이유가 보수 계속 찍어줬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 이성만 챙기다가 그냥 뭐 나오기만 하면 당선시켜주니까 열심히 일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1: 네.
0: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잖아요.
1: 네.
0: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 신공항 만들고 대구 경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정성을 대표도 그랬잖아요. 대구가 원하는 거, 김부겸 만약에 시장이면 시장이 원하는 거 다 밀어주겠다 이랬어요. 법적으로도.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념적으로 보수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지율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국정운영 지지율 대구 TK 지역에서 50%가 넘었어요.
1: 네.
0: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거는 김부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요.
1: 네.
0: 그런 점에 보면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아주 박빙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1: 네.
0: 그러나 이런 일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대구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건 분명하다. 이런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띄워드립니다.

0: 땡기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청룡길의 정치의 TM.

0: 마의 선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1: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후보자가 많다 보니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정보를 각급 선거별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도 공개가 되는 내용이지만 좀 의원,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사항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일단 경북도지사 후보들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두 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는 58세이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70세, 나이 차이가 띠동갑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재산 신고액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0: 네.
1: 그 오준기 후보는 2,200만 원을 신고했고요. 반면에 이철우 후보는 1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0: 오, 네.
1: 네. 이 재산 격차가 상당히 또 많이 나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체납액은 없고 이 정과는 오준기 후보가 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이 정당법 위반 이 두 건이 있고
0: 네.
1: 이철우 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벌금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후보가 이 제출한 5대 공약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후보자 정보뿐만 아니라 공약만 살펴보시려면 후보자 정책 정보라고 검색하시고 이 후보자 원하는 선거를 선택하시면 5대 공약서 제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뭐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오준기 이철우 후보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공약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5대 공약 안에 오준기 후보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
0: 네.
1: 이철우 후보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포함이 됐고요. 두 후보 모두 그 이 제조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신산업을 경북에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게 좀 내놓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차이가 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이 오준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연금, 태양광과 이 풍력을 활용한
0: 네.
1: 에너지 협동조합 연금 요 부분을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 이 반면에 이철우 후보는 원전과 수소를 통한 에너지 산업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차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후보들 간 겹치는 공약도 있지만 에너지 연금 또 수소 환원 제철 관련해서는 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1: 네.
0: 교육감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출마했죠?
1: 네,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0: 네.
1: 기호와 정당이 없다 보니 이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먼저 이 김상동 후보가 67세에 이 재산 신고액은 14억 6천만 원. 그리고 이용지 후보가 59세에 이 재산 신고액은 7억 9천만 원. 임종식 후보가 70세에 이 재산 신고액 12억 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한 후보는 50대, 한 후보는 60대, 또 한 후보는 70대입니다. 이게 연령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모두 뭐 체납액은 없고요. 이용기 후보만 전과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정교조 경북지부장을 하던 당시에 이 정교조 법의 노조 사건으로 이 전과가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0: 네.
1: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세 후보 모두 이 공약을 살펴보면 아마 그 우리 송나영 앵커께서는 어떤 공약이 좀 겹칠 것 같습니까?
0: 어떻게 겹칠까요?
1: 네, 아무래도 지금 AI 분야 공약은 세 후보 모두 5대 공약서 안에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김상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바칼로레아 인증교육, IB 교육과 AI 교육을 함께 좀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을 내놨고요. 그 이용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 AI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이 먼저다. 이런 메시지를

0: 내놨고
1: 네.
0: 임종식 후보 역시 AI 대전환에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정당이 없다 보니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1: 네.
0: 무엇보다도 이 공약이 가장 좀 자체로울 수 있는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그래서 후보자 정보, 정책 정보 시스템에서 5대 공약서 한번 살펴보시고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것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 동일한지 비교해보는 것도 후보자의 진심을 살펴보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네, 김상동, 이용기, 임종식 후보가 출마한 교육감 선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장 후보들 살펴볼게요. 먼저 안동 어떤 후보가 맞붙죠?
0: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걸 후보가 70세고 재산 신고액은 16억 원입니다.
1: 네.
0: 이 권기창 국민의힘 후보가 63세에 15억 원 재산 신고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뭐 정가나 체납액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좀 흥미로운 거는 이 보통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를 내고 국민의힘에서 좀 연배가 있는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이 우리 북부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나이대가 조금 더 높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이대가 젊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영주도 살펴보면
1: 네.
0: 민주당의 우창윤 후보가 63세, 재산 신고액 35억 원. 그런데 국민의힘 황병직 후보가 62세에 재산 신고액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황선종 후보의 경우에 재산이 마이너스 2,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정가는 이 우창윤 후보는 정가가 없고 황병직 후보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신용카드법, 식품위생법 위반 두 건이 있고요.
1: 네.
0: 이 황선종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세 건 정가가 있습니다.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한 살이지만 더 어린 상황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상주시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용 후보가 69세에 재산 신고액은 6억 3천. 이 국민의힘은 안재민 후보가 46세에 재산 신고액 13억 원입니다.
1: 네.
0: 우리 북부 지역 가운데 유일한 40대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도 있는데 윤희영 후보가 65세에 2억 2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1: 네.
0: 무소속 강경모 후보는 55세에 5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안재민 후보만 정가가 한 건 있는데
1: 네.
0: 역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장도 동일합니다. 민주당 이윤희 후보가 62세에 재산 신고액이 8억 2천만 원이고
1: 네.
0: 국민의힘 김학홍 후보가 59세에 8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가 나이가 좀 더 많은데요.
1: 네.
0: 신영국 무소속 후보가 74세에 재산 신고액은 2억 4천만 원. 이 정가는 신영국 후보만 이 두 건이 있는데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건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장 후보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군수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북부지역 중에 이 맞붙는 후보자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최유철 후보가 72세, 무소속의 이왕식 후보가 73세. 이 정가는 두 후보 모두 없는데
1: 네.
0: 이왕식 후보가 좀 특이합니다. 재산 신고를 4만 원 했습니다.
1: 4만 원이요? 오.
0: 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것도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 독립 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자녀 앞으로 재산을 상당수 이미 상속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 네.
0: 어쨌든 70대가 맞붙는 선거 참 이례적인 선거고 우리 지역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고요.
1: 그러네요.
0: 네, 청송군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젊습니다. 이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젊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1: 네.
0: 임기진 후보가 61세, 국민의힘의 윤경희 후보가 66세. 정가는 임기진 후보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한 건이 있고

0: 윤경희 후보는 4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공직선거법, 업무상 횡령까지 4건의 전과 모두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 영명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상훈 후보가 58세, 국민의힘 오도창 후보가 66세입니다. 이 전과는 두 후보 모두 없습니다. 예천군수는 민주당 윤동춘 후보가 64세, 국민의힘 안병윤 후보가 62세, 역시 전과는 없습니다. 이 봉화군수 역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68세로 가장 이 나이가 많고요. 이 국민의힘 최기용 후보가 59세, 무소속 이 박만우 후보가 66세입니다. 이 전과는 이 이상식 후보가 6건인데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와 무면허로 6건이고요.
1: 네.
0: 박만우 후보는 한 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역시 한 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전과가 눈에 띄는 네. 봉화군수 후보들이고, 그런가 하면 광역의원들의 후보가 많은데 후보가 공개한 네. 이력 가운데 눈에 띄는 후보들이 좀 있다고요?
0: 네, 우리 북부 지역이 16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나머지는 무투표 당선 지역도 있는데요. 평균 나이가 60세입니다.
1: 네.
0: 34명의 후보가 있는데 도의원은 예, 이후에 살펴볼 기초의원보다 평균 연령이 좀 높고요. 재산도 좀 많습니다. 평균 재산이 2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재산이 높은 이유가 그 문경에 출마한 박영수 후보가 재산이 2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의성의 김수문 후보가 138억 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명이 유의하게 100억대 재산을 신고했고 반면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안동의 김대진 후보는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5억 3천여만 원입니다. 가장 재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눈에 띄는 후보가 단 한 명 출마시킨 자유화혁신의 신봉식 후보인데
1: 네.
0: 77세로 최고령입니다. 근데 정가도 최다 9건이고요. 그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가장 네. 젊은 후보는 상주의 일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정원 후보가 39세로 가장 젊은 도의원 후보다. 이 지역별로 보면 안동이 도의원 후보 평균 나이 44세로 가장 젊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 짚어주셨고 그런가 하면 기초의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전체 173명, 9개 시군의 후보가 나왔는데 평균 나이가 57.9세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의원보다 평균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요.
1: 네.
0: 기초의원은 9개 시군 모두 평균 나이가 6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는데 상주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길수 후보가 74세로 가장 나이가 많고 예천의 다선거구 국민의힘 권동우 후보가 36세로 가장 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안동에 30대 후보가 2명 있고요. 의성에 1명, 예천에 1명 있습니다. 이 정가는 이 봉화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재건 후보가 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1: 이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뭐 눈에 띄는 후보들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눈에 띄는 전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후보가 안동에 있습니다. 그 안동시 라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갑 후보인데
1: 네.
0: 이 후보 횟수가 모두 9번, 이번까지 10번째입니다.
1: 와.
0: 모두 기초의원으로만 출마해서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계속 당선된 이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이번에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국내에 10선에 성공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모두 9선이었는데 이번에 당선된다면 가장 많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되는 이재갑 후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원외정당 후보들도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 던진 후보가 있죠?
0: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이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민주당 국민의힘 이외에는 후보를 낸 정당이 이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이 두 개 정당에서 기초의원 한 명씩 냈습니다. 의성군 나선거구에 진보당으로 출마한 신광진 후보 4년 전에 39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었거든요.
1: 네.
0: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눈길이 가고요. 그리고 안동의 마선거구에 녹색당으로 출마한 허순규 후보 역시

0: 안철수 후보도 4년 전에 한 3%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이번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 소수 정당이 경북에서 어떤 선전을 하는가 지켜보는 것도 좀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의성군 나아선거구에 진보당으로 출마한 신광진 후보 그리고 안동시 마아선거구에 녹색당으로 출마한 허순규 후보가 원외정당 후보들인데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 쓰고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브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브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서원 에드피아.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5: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6: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성명서 및 여권 필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적 위서.
6: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노노 갈등이 변수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DX 부문으로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와 이번 협상을 주도한 과반노조, 초기업 노조 간의 갈등은 또 다른 파업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과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성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땀방울과 지역사회 희생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라디오 오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5분에 뵙고요.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1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15: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4: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삼성전자 제2, 제3노조가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동행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협상이 아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교섭으로 변질됐다며 DX 부문은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회사를 지탱했는데 특정 부문만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0: 밝혔습니다. 또한 쟁의 도중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동행노조는 과반인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으로 투표에서 배제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의 동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주요 증권사들 온라인 판매 물량은 모두 소진이 됐고 오프라인 판매 물량도 한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온라인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으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고 첫 주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6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 권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축은 5만 4천 호. 기존 건축물은 12,000호로 2024년부터 2년간 공급된 물량 36,000호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으로 인한 불매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부처 주관 행사나 설문에 스타벅스 상품을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배달 노동자들도 배달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1: 윤호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은 설문조사, 공모전 등 국민참여 이벤트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왔습니다. 사실상 스타벅스에 대한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 선언인 겁니다. 윤 장관은 이번 조치에 많은 기관과 국민이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동참을 촉구하면서 불매운동은 관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스타벅스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역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역사 모독이 묻어있다면 배달 거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경찰서, 광주경찰청 등에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들 고발건을 모아 서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0: 5.18 비하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매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기업의 불매운동에 개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외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건 국민 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정치 목적을 앞세워 개인의 자율 영역인 시장에 개입하면 더 큰 파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합의는 아직이지만 이견은 좁혀졌다고 합니다. 백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이란 방관영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 같은 메시지 교환이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견은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라늄 농축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쟁점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고위 소식통들은 이란 수뇌부가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0: 우리는 필요 없고 원하지도 않지만 이란의

0: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갖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란이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도 미국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상 가장 많은 수인 100개국 참여로 통행료 징수 반대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석 달 후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해협 봉쇄로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원유 재고 감소 속도도 빨라져 지난 3월 하루 527만 배럴이던 감소폭은 4월에는 하루 862만 배럴로 확대됐고 일부 상업 재고는 이르면 8월 최소 운영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협 봉쇄가 8월까지 이어질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절반 넘게 소진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이 가중됐다는 진단이 제기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군이 사드 요격 미사일을 200발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쿠바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된 재벌기업 가에사 수장의 여동생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가에사 총괄 사장의 여동생인 아리스 모레라를 체포했다며 모레라가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쿠바 정권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재벌기업 가에사에 대해 쿠바 정권의 지시로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가로채는 군부 통제 복합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권순필의 뉴스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

0: 탄을 던진 뒤 이 석방과 귀국이 이뤄졌습니다. 귀국한 활동가들은 수감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4부에 박현도 교수와 중동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연휴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화들 3부 하이킥 테마극장에서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신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북항에서 만나요.
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원래는 네. 4부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예. 오늘은 3부에
0: 예. 예. 3부가 왜 하여튼 3부에 모셨습니다.
8: 아직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전혀,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0: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8: 갑작스럽게 코너가 교체가 되면 예. 아, 진행자가 당황할 수 있죠.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8: 아, 당황 안 하셨습니까?
0: 예, 전혀.
8: 아, 예. 그러시군요.
0: 예.
8: 역시 베테랑.
0: 아, 오늘은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영화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8: 아니, 왜 제가 예. 좀 더 헛소리하게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0: 아니요. 전혀 듣기 싫습니다.
8: 아니, 진짜 칭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0: 예, 왜요?
8: 예?
0: 왜?
8: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0: 아니, 저는요.
8: 예.
0: 거의 없다가 저를 칭찬해주건.
8: 예.
0: 욕을 하건 별 상관없는데요.
8: 네네. 아, 욕을 하는 게 상관이 없나요?
0: 아니, 그런데.
8: 예.
0: 길게 얘기하는 게 싫어요.
8: 뭐, 저도 돈 받으니까 하는 거죠.
0: 영화 뭡니까?
8: 예. 아, 여러분, 저랑 구자님만 이러고 노는 거 다 농담입니다. 예. 아, 실제로 막 저한테 예. 구자님한테 너무 예의 없이 구는 거 아니냐.
0: 아, 그런 분이 예. 있습니까?
8: 아, 이런 분이 계세요.
0: 예, 그런 분이 계시면요.
8: 예, 예.
0: 거의 없다 유튜브 채널 가세요.
8: 네.
0: 폭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제 채널 오셔서, 예, 욕하셔도 됩니다.
0: 예.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8: 예, 예. 스트레스 얼마든지 마음껏 푸시기 바랍니다. 예. 예.
0: 너무 세게 푸시지 마시고.
8: 아, 예. 예. 오늘의 테마는 이제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예. 개봉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고 왔는데
0: 예.
8: 지금까지 연상호 감독이 만든 좀비물과도 좀 결이 다르고요.
0: 아, 그래요?
8: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좀비물 몇 편 안 만들어졌어요.
0: 군체가 이 모여 있는 어떤 몸체란 뜻입니까? 좀비입니까 얘네들이?
8: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0: 예.
8: 아, 뭔가를 형성, 군체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0: 연상호 감독이 그 부산행 만든 분이 아닙니까?
8: 맞습니다.
0: 아, 예. 이렇게 아는 게 많죠.
8: 이럴 때도 똑같이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연상호 감독 예. 영화 부산행 말고 보신 거 있으십니까? 되게 많은데 연상호 감독 영화가?
0: 그 연가시.
8: 연가시
0: 예.
8: 아닙니다.
0: 아, 연가시는 아니었나요?
8: 예.
0: 아, 그 사이에 감독이 바뀌셨나요?
8: 감독이 바뀐 게 아니라 예. 원래 그 영화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8: 아, 애니메이션 원래 예. 되게 많이 만들었고요. 예. 뭐, 돼지의 왕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0: 연상호 감독의 대표작은
8: 네.
0: 부산행 아니겠습니까?
8: 그렇습니다.
0: 아,
8: 부산행 말고 한 편만 더.
0: 예?
8: 한 편만.
0: 아, 군체 재밌습니까?
8: 저희 연상호 예. 특집도 했었습니다. 아, 국장님.
0: 그렇죠.
8: 예.
0: 예. 그때 가장 네.
5: 제가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특집을 할 때요.
8: 예예.
5: 대단히 윤석열

0: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도 있고요.
1: 지옥. 그것도 예. 아, 다 봤네, 진짜.
0: 네.
1: 제가.
0: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만약 제 얘기를 들어서 섭섭하실 이유가 없는 게.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본 감독이 많지 않아요.
0: 예. 제가 연상호 감독이라면 예. 점점 더 열받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
1: 군체는 어떻습니까? 예.
0: 사실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극장 개봉 영화를 예. 만들어서는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아, 부산행 이후로. 네. 그래서 각종 OTT에서 이제 시리즈를 만들기도 예. 하고, OTT가 제작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예. 했었는데, 오랜만에 극장용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좀 사이즈가 커졌고요. 예. 얼굴 같은 경우에 순제작비가 2억 원 밖에 안 되는 아주 초저예산 영화였지만, 아, 예. 이 영화는 한 2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전지현 씨가 나오고요. 예. 예. 전지현 씨, 구교환 씨, 그리고 지창욱 씨, 김신록.
1: 호화 캐스팅이네요.
0: 예, 호화 캐스팅입니다. 예. 예. 거의 뭐 티본 무비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예. 유명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 일단 좀비 영화가 그렇게 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들의 좀비와는 조금 다른 좀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얘네들이 뭐냐 그러면 예. 제목이 군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제목 보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예.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예. 소통을 해서 진화를 해나가죠. 예.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예.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두 발로 걷는 예. 두 발로 한번 일어서서 걸어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블루투스처럼 예. 통신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점액질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끈적한 거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 왜 그 네. 그런
0: 에일리언 침 네. 같은
1: 에일리언 네. 침
0: 네.
1: 아, 그건 참 볼 때마다 기분 나쁘죠.
0: 기분 나쁘죠.
1: 네. 예. 이게 묻어요 이렇게.
0: 그런 점액질의 액체를 예. 서로 예. 공유를 하면서 예. 정신 공유를 하는 거죠. 예. 한 명의 좀비가 무언가를 보면 다른 좀비들도 모두 알고 예.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 예. 아. 예. 신경 전달 물질이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아, 정확하십니다.
1: 아, 예. 뭐 정확하죠. 그럼 뭐 그게 예. 알게 된다면서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란 말이 예. 영화에 딱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0: 영화를 보신 거 아닙니까?
1: 아, 예, 아, 참 오늘 칭찬을 너무 들으니까
0: 예, 아,
1: 찝찝합니다.
0: 걱정하지 마시오. 예, 진심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좀비들에 맞서서 예. 좀비가 창궐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지금까지 또 좀비물과 다른 것이 좀비를 일부러 창궐시킨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사람이 예. 이 좀비들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재밌습니까?
0: 아마 영화에도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구교환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구교환 씨 요새 날라다니는군요.
0: 굉장히 앞으로 지금 네. 잡혀져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1: 아, 그래요.
0: 당분간 네. 충무로는 구교환이 아,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1: 그래요.
0: 예. 실제로 잘 하고요.
1: 매력 있어요.
0: 예, 상당히 네. 매력 있고요. 네. 예.
1: 제가 이거는 욕먹을 얘기 같은데요.
0: 예.
1: 어디 가서요?
0: 예.
1: 그 구교환이란 배우는 참 요새 뭐 드라마도 요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0: 아 모자 못 써요. 예, 예, 네.
1: 아, 저 배우가 참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요새는 잘생긴 게 필요 없는
0: 오늘 여러 사람 연락해 하시는데요.
1: 그렇게 얘기했다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요거 네. 바가지로 먹었어요.
0: 아, 예, 예.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아, 사실 구경 외모가 상당히 매력 있는
1: 네. 무엇보다 아, 매력이 저는 매력이 네.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0: 근데, 아,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네. 전형적인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0: 네.
1: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제가. 네.
0: 예. 아, 지금 댓글창에서도 욕 나오고 있다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아,
1: 그렇군요. 예.
0: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예. 인간 알겠으니까 글자 크기 좀 그만 키우세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인간들과 예. 그, 이 건물이 그래서 예. 봉쇄가 됩니다.
1: 아, 예.
0: 그 봉쇄된 건물 안에서 이제 생존 자 인간들이 이제 뭔가를 해서 예.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예.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1: 재밌습니까?
0: 지금까지 연상호 감독이 예. 만든 좀비물이 두 편입니다. 예. 하나는 반도고 예. 하나는 부산행이에요. 예. 부산행의 소편이 반도인데 예. 반도는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반도보다는 부산행에 가까운 영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연상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드는 예. 방식이 예. 굉장히 다작을 하거든요. 예.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예. 드라마 제작도 하고 드라마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예. 막 굉장히 다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예.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예.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예.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아이디어의 빛이 바래기 전에 예. 곧바로
1: 아, 그렇군요.
0: 제작을 해서 바로 영화로 만드는 제주가
1: 그래서 아니 이분이 뭘 만들면
0: 예.
1: 손이 가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예.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감도 항상 받고 있죠.
1: 손이 가요. 딱. 예. 아, 이거, 이 딱, 어디, 예. OTT 같은 딱 보면요.
0: 예, 예.
1: 아, 그냥 클릭하게 돼요. 아. 이상하게. 그런 맛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연상 감독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0: 예.
1: 다 봤잖아요. 예. 그게. 다 봤잖아요.

0: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 이분이.
1: 아,
0: 예. 예.
1: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그로를 잘 끈다.
0: 아니, 아니, 그런 예. 얘기가 아니고. 예. 이상하게 보고 싶게 만드는 게.
1: 아하.
0: 예. 예. 어그로가 아니고. 이상하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영화를 하나 봐야지 하면 손이 가게 만들어요.
1: 아, 최근에 예. 넷플릭스에 이제 계시록이라는 예. 영화를 만들기도 예. 했었고요. 예.
0: 아, 그건 손이 안 갔네.
1: 아, 왜 안 갔죠?
0: 모르겠어.
1: 어쨌든, 영화. 그래서 예. 이 군체는 예. 굉장히 친절합니다.
0: 예.
1: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주인공들의 사정이라든지 예. 이런 걸 전부 친절하게 대사로 다 설명을 예. 해주기 때문에 대 넷플릭스 시대의 관객들이 보기에는 예. 굉장히 타이트하고
0: 아,
1: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0: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1: 네, 예. 그리고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분이 없어요. 왜? 예. 다 대사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굉장히 친절한 영화다.
0: 이 영화도 분명히 나중에 예. 보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 뭡니까?
1: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사실 이제 이 좀비들이 조금씩 지능을 예. 갖게 된다는 얘기는 연상호 감독이 처음 이 영화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예전에 다
0: 예.
1: 이제 다른 좀비물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영화 쪽까지 예. 올라가면 너무 많아지니까요. 예. 헐리우드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좀비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예. 조지 A. 로메로 감독이라는 분이 예. 계세요. 이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0: 예.
1: 이게 현대적인 좀비물의 시작이었죠.
0: 예.
1: 그 다음 속편이 바로 Day of the Dead라는 영화입니다.
0: 뭐요?
1: Day of the Dead.
0: 아, Land of Dead가 아니고요.
1: 아, 이거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예. 겁니다. Day of the Dead라는 영화에서 예. 이제 최초로 예. 군인 좀비가 등장을 해서
0: 예.
1: 막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0: 아, 좀비가 총을 쏴요?
1: 그렇습니다.
0: 이런 나쁜 분들. 그냥 물어도 되는구만, 그 총을 쏴요. 네.
1: 그래서 이제 조지 A. 로메로 감독이 네. 더 이제 탐구를 계속 하다가, 네. 2005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005년에 랜드 오브 데드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네. 이 영화에는 지능을 갖고 있는 좀비 리더가 등장을 하게 돼요.
0: 네.
1: 예. 그래서 이 좀비 리더와 네. 인간들과 네. 그 좀비 리더를 따르는 수많은 좀비들, 네. 약간은 무지성 좀비들과의 네. 대혈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0: 아, 재밌습니까?
1: 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미는 없습니다.
0: 근데 왜 들고 왔습니까?
1: 그냥 이런 특이한 좀비 영화가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
0: 그러면 오늘 들고 오신
1: 관심이 가신다면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예. 있는데 조지 A. 로메로 감독을 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1: 이분의 예전 영화들.
0: 예.
1: 예전 영화들 시체 시리즈
0: 예.
1: 3부작은 다 재밌습니다.
0: 근데 제가 좀비 영화 좋아하거든요.
1: 예.
0: 그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 가지고 좀비들 보고 있으면 예. 정이 가요.
1: 아, 굉장히 앞뒤 문장이 안 맞는군요. 따뜻한 방에 앉는 것과
0: 안락감이 느껴져요.
1: 안락하게 네, 네.
0: 놀이공원에서 왜 무서운 걸 타는데요?
1: 예.
0: 내가 이걸 타도 죽지 않는데 이런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것 때문에 놀이공원에서 그걸 타거든요.
1: 예, 예.
0: 제가 해석하기에는
1: 아, 예.
0: 좀비 영화를 보면 내가 좀비한테 물리지 않을 때도 이렇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게 안락한 거거든요.
1: 아하.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제 전 지구가 박살나는 예.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0: 저 그런 걸 좋아해요.
1: 재난 영화로 부르는 것들.
0: 아직은 그래서 할 만하구나.
1: 네. 아, 예.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예. 실제로 안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어쨌든 예.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랜드 오브 데드는 예. 내가 어지간한 좀비물 다 봤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저희가 좀비 영화께 본 편인데.
1: 게다가 이분은 예. 또 고어적인 연출을 아주 예. 가감 없이 하시는 감독이기 때문에 예.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잔인하군요.
1: 아, 잔인할 수밖에 예. 없죠. 아. 좀비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시체들이기 때문에.
0: 예.
1: 또 좀비가 사람을 고급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0: 물잖아요.
1: 쥐어뜯고
0: 예,
1: 뭐 깨물고 뭐 이러지 예. 않습니까? 고어적인 장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하여튼 좀비가 좋아요.
1: 예. 왜 이렇게 좀비를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이번 연상호 감독의 군체에서도 그렇고요. 예. 여기 랜드 오브 데드라는 영화도 그렇고 예. 이제 망해버린 세상에서도 현격하게 존재하는 계급의 차이.
0: 예. 예.
1: 아, 이런 것들.
0: 그런 것들이 있군요.
1: 그렇게 본다면은 예. 지성이 생긴 좀비라 함은 예. 마치 이 영화 제가 봤을 네. 때는 말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각성해버린 하층 계급
0: 네.
1: 혹은 노동자 계급 네. 이렇게도 읽히기도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어떤 사회를 풍자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런 좀비 영화를 한번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영화도 추천해드릴만 하겠습니다.
0: 예.
1: 예.
0: 다른 영화 뭐가 있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일본 영화인데요.
0: 예.
1: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이 2018년에 만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0: 예.
1: 영화인데
0: 예.
1: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장르를 말하는 것부터
0: 예.
1: 스포입니다.
0: 예.
1: 절대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재밌습니까?
1: 엄청나게 웃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웃겨요.
1: 예.
0: 아, 그렇군요.
1: 엄청나게 웃긴데.
0: 예. 왜 실사 영화죠?
1: 아, 당연합니다.
0: 예. 예.
1: 왜 웃긴지를 말씀을 드리면.
0: 예.
1: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드릴 수가 없어요.
0: 오늘 이 3번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될 장사를 가장 많이 하는군요, 거위.
1: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요?
0: 아, 그래, 네. 말이 많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예.
1: 그래서 이 영화는 예. 상당히 저예산으로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졌는데
0: 그래요.
1: 나중에 보시다 보면 그 조악함 때문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0: 아, 옛날 예. 영화도 가져왔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이거

0: 이거는
1: 예.
0: 이제
1: 데드 올 라이브.
0: 데드 올 라이브. 예. 반지의 제왕을 만든 감독 아시죠?
1: 아, 예.
0: 피터 잭슨.
1: 예.
0: 피터 잭슨은 원래 이런 영화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1: 아, 예.
0: 예. 데드 올 라이브.
1: 예.
0: 이게 이제 피터 잭슨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예. 된 영화인데요. 정말 B급 호러 무비란 무엇인가.
1: 아, 그래.
0: 정말 키치함이란 예. 무엇인가를 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1: 그래요.
0: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요.
1: 아.
0: 그리고 온갖 좀비, 괴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1: 예.
0: 뭐 자기네들끼리 뭐 아무튼 예. 뭐 아이도 낳고요.
1: 아.
0: 뭐 온갖 짓을 다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잔디깎이도 등장을 하고요.
1: 아이고야.
0: 예, 막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요.
1: 전 이런 산만한 종류는 좀 안 땡기는데.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아, 근데 또 피터 잭슨 감독이
1: 예.
0: 아주 정제된 영화들을 만든 것만 보셨을 거 아닙니까?
1: 예.
0: 반지의 제왕처럼.
1: 예. 예.
0: 그런데 정말 이분이 정줄 놓고 만들면 이런 영화를 만드는구나.
1: 아, 그래요.
0: 그런 걸 즐겨보기 아주 좋은 영화.
1: 예.
0: 다만 이것도 예. 역시 잔인한 걸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1: 오늘 잔인한 거 못 보는 분들은 뭐 보라고 이런 거 만들고
0: 잔인한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애초에 좀비물 안 보시겠죠.
1: 아, 똑똑했어요.
0: 예, 예, 예.
1: 새벽에요.
0: 그 다음은 이제 예. 새벽의 저주를 패러디한 영화죠.
1: 예.
0: 새벽의 황당한 저주.
1: 아.
0: 에드가 라이트 감독.
1: 예.
0: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누군고 하니, 아, 베이비 드라이브를 만들었던.
1: 예.
0: 예. 아, 기억 못 하시는군요.
1: 예. 아니, 제가 아직 대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0: 표정만 봐도 압니다.
1: 아.
0: 근데 여기서 국장님 표정을 본 게 벌써 몇 년째.
1: 겁은요?
0: 예.
1: 점점 똑똑해지는 거.
0: 아,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 같은
1: 예.
0: 경우에는 왜 베이비 드라이브가 유명한 이유가
1: 예.
0: 그 음악과 화면을 딱딱딱딱딱 칼처럼 맞춘 그 편집
1: 예.
0: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기어 내릴 때
1: 뭐 못 봤다면서 물어봅니까?
0: 예?
1: 못 본 줄 알았다면서
0: 사실 근데 국장님 보시고 나서 기억을 못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면을 설명드리면 기억이 예. 나실 수도
1: 아, 그럴
0: 있어요.
1: 수 있습니다.
0: 예.
1: 아,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0: 예. 예. 천재 소년 드라이브가 예. 이제 차를 타고 도주하는 내용의
1: 예.
0: 영화인데
1: 예.
0: 그 영화 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때부터
1: 예.
0: 음악이랑 화면이랑 맞추는 장난질에는 이 양반이 도가
1: 아,
0: 쳤었거든요.
1: 그래요. 예.
0: 좀비를 때리는 리듬으로다가
1: 예.
0: 갑자기 퀸의 돈 스탑이 나오고
1: 아.
0: 흘려 나온다든지 좀비물을 역으로 패러디한
1: 예.
0: 어, B급 호러 공포 코미디 영화가 되겠습니다.
1: 역시 못 봤습니다.
0: 아, 예. 이 영화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좀비가 막 예. 다가오는데
1: 예.
0: 가령 저하고 이제
1: 예.
0: 권수표 국장님 친구입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순표야 재우가
1: 예.
0: 이러고 놀고 있는데
1: 예.
0: 좀비들이 나타나는 거죠.
1: 예.
0: 뭐 주변에 뭐 집어던질 게 없으니까 레코드판을 예. 막 하나씩 꺼내서 던집니다.
1: 예.
0: 근데
1: 뭔 어떤 분위기인지
0: 예.
1: 알겠네.
0: 재우기가
1: 예.
0: 프린스의 저 뭐야 퍼플레인의 음반
1: 예.
0: 던지려고 하니까
1: 예.
0: 순표가 그건 안 돼!
1: 예.
0: 이러면서 잡는
1: 아,
0: 뭐 이런
1: 현실성이 없습니다.
0: 영국적인 재미.
1: 현실성이 없습니다.
0: 아, 좀비가 무슨 현실성이 있습니까?
1: 순표는 이미 도망갔어요.
0: 자전거 타고 왔습니까?
1: 예.
0: 아,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1: 예.
0: 계속 출연하고 있는 사이먼 페그.
1: 예.
0: 헐리우드에서 유명 배우가 됐죠.
1: 예.
0: 아, 이때 이제 사이먼 페그가 에드가 라이트 감독하고 같이 작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예.
0: 예. 요 영화 상당히 재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좀비물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패러디 영화의 즐거움이란 이런 것이다를
1: 예.
0: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1: 아, 이 영화 조금만 볼까 했는데요.
0: 예.
1: 안 보기로 했습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애플 TV에서 말합니다.
0: 그럼 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언어의 올바른 용례를
1: 예.
0: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 아니죠.
0: 못 보시는 거죠.
1: 애플 TV에 예. 가입을 할 수도 있죠.
0: 아이.
1: 저 많이 보고 싶은데.
0: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하셨는데. 갑자기.
1: 다음 영화 뭡니까?
0: 다음 영화는. 예, 이거는. 아, 이건 정말로 정신 나간 영화라고 볼 수
1: 예.
0: 있겠습니다. 플래닛 테러.
1: 예.
0: 로버트 로드리게즈
1: 예.
0: 감독이 만들었는데.
1: 예.
0: 이 감독이 무언가 하니, 어떤 사람인가 하니,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만든 감독입니다.
1: 예.
0: 데스페라도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고요.
1: 예.
0: 이분이, 정말로 완전히 정줄을 놓고.
1: 예.
0: 정말 내가. 정말 구역질나게 재밌는 영화만 만들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만든
1: 예.
0: 정말 온갖 패러디와
1: 예.
0: 정신나간 개그와 19금 개그와
1: 아,
0: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0: 하지만 여기도 좀비가 등장을 합니다.
1: 예.
0: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1: 예.
0: 어떤 여성분께서 포스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 예, 여기 있네요. 예.
0: 어떤 여성분께서 한쪽 다리에 의족 대신에
1: 아.
0: 기관총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벌써 분위기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느낌
1: 예,
0: 드시죠?
1: 예.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0: 저거는
1: 예.
0: 그냥
1: 예.
0: 약간 내가
1: 예.
0: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1: 예.
0: 향정신성 의약품을 섭취한 뭐 그런 기분으로 봐야 재밌는 영화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예.
1: 아, 재밌을 것 같네요.
0: 요 영화는,
1: 네.
0: 취향이 맞으면,
1: 네.
0: 정말 끝장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1: 아, 그래요?
0: 취향이 안 맞으면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1: 근데. 이건 OTT가 아예 없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알아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1: 이런 영화는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이거는 말이에요. 저 들떴다가 핑계 쳐지는 기분이에요. 예? 네? 금요일날 저녁에. 아,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영화 하나 봐야지.
0: 아, 예, 예.
1: 이러다가 집에서 또 겁이 했다고 찾아보잖아요?
0: 예.
1: 근데 한, 뭐 찾으면 없어요.
0: 아.
1: 그러면요,
0: 예.
1: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0: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0: 앞으로는 말이에요. 예. 없는 건 좀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아,
1: 근데 또 예.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예. OTT에 없다고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언젠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0: 그걸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예. 오늘 그래 다 이 예. 볼 수 있는 거 중에 뭘 하나만 딱 추천한다면
1: 일단 뭡니까?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0: 아니 아니 예. 여기 다 있어요. 예. 아 OTT 없는 게 많네.
1: 네 예. 여기 보니까 군체는 저 극장에서 예. 보셔야 되고요. 예. 랜드 오브 데드는 이제 웨이브에서 대여로 보실 예. 수 있고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도 OTT에 없네요. 예. 데드 얼 라이브도 OTT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일단 보실 수 있는 게 랜드 오브 데드하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밖에 없거든요. 예. 아,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좀 더 재밌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아 저는 오늘은 거비 예. 추천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1: 네, 면목이 없습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기대어 보세요.
0: 연휴 잘 보내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다시 뜨거워졌었는데 내일 다시 또 비 소식 들어있으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지만 작은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5도 그리고 대전과 전주가 14도로 아침에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오늘 많이 밀립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는 부천권으로 사고도 있는데요. 일산 방향으로 장수나들목 앞에 5차로에서 사고차 처리 중이라 도리분기점부터 중동나들목까지 15km 정체고요. 중인왕 고속도로 군익권 부산 쪽으로 다부터널도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신채희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박현도 서강대 유로맨화연구소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이스라엘 이슈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아, 사실 저는 이제 그 어제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0: 아, 예.
1: 그 기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발언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냐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을 때만 해는
0: 예.
1: 아, 맥락을 잘 모르니까 예. 대통령이 굳이 그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 예.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 그래서 그런 말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예. 하시면은 우리 외교의 공간이 좀 줄어드는 예.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이렇게 저는 의견을 표현했어요.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살펴보니까
0: 예.
1: 아 이게 궁극적으로 예. 차관 제 2차관과 장관의 그 답변이 예. 너무 부실했어요.
0: 아,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예. 외교부가 전혀 준비가 못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0: 예.
1: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뭐 인도적 지원만 생각을 했지 예.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선단에 대해서
0: 예.
1: 우리가 사실은 튀르키예가 계속적으로 그걸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계속 마찰이 있었던 그 선단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어간 건 지금 작년부터 처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0: 아, 예.
1: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0: 예.
1: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답을 제대로 못한 거죠.
0: 예.
1: 더군다나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 국민들을 빨리 안전하게 구출해 오겠다
0: 예.
1: 얘기했다 그러면 될 것 같다가
0: 예.
1: 아 그게 뭐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0: 예.
1: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건 이스라엘 약간 두드러는 듯한 발언을
0: 예.
1: 하니까
0: 아, 예.
1: 네 그런
0: 예.
1: 부분들에서 아 이거는 대통령이 좀 화가 날만하다라는
0: 예.
1: 생각을 했어요.
0: 가장 대통령이 화가 난 부분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1: 그러니까
0: 예.
1: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 예.
1: 국민이 어떻게 했든 간에 국민이 잡혀갔으니까
0: 예.
1: 그걸 빨리 풀어내야
0: 그렇죠.
1: 되고 그걸 해야
0: 예.
1: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0: 예.
1: 마치 그 국민이 잡혀가는 게
0: 아.
1: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들렸거든요 저는요.
0: 아, 예, 예.
1: 근데 그 부분에서 아 이건 대답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서
0: 예.
1: 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는
0: 예.
1: 느낌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0: 그 활동가들은 뭘 하는 분들인가요?
1: 그냥 사회 활동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0: 예.
1: 운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0: 예.
1: 또 이제 외교부에도 문제가 뭐냐면
0: 예.
1: 외교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0: 예.
1: 아, 이 여권도 못 가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안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0: 예.
1: 그 전에 우리가 샘물교회 사태도
0: 그렇죠.
1: 있었잖아요.
0: 예.
1: 그거하고 똑같은
0: 예.
1: 거예요.
0: 예.
1: 예, 그게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0: 예.
1: 가지 말라고 했으면 좀 국민이 안 가줘야 되는데
0: 예.
1: 너무 신념에 차서
0: 아.
1: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니까
0: 예.
1: 아 이것도 좀 외교부로서도 좀 당황스럽죠.
0: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국자로서는요.
1: 네네.
0: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는 없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다 이제 돌발적으로 사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외교부가 잘 답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0: 네.
1: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면서 급기야는 뭐 네타냐후 총리의 그 체포까지 한번 검토해 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0: 네.
1: 그 체포 검토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0: 네.
1: 그냥 맥락을 딱 띄워놓고 보면 와 이거 큰 발언이다
0: 예.
1: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0: 예.
1: 절 치면은 근데
0: 예.
1: 방송을 다시 보니까
0: 예.
1: 그렇게 큰 맥락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0: 예.
1: 들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맥락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0: 예.
1: 뭐 이분 또 법률가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 예. 예.
1: 예. 그런데 제가 이 그 비디오를 잘 안 봤으면은
0: 예.
1: 아 문자로만 봤으면
0: 예.
1: 왜 이런 말을 했을까
0: 예.
1: 했는데. 아, 맥락을 보면은,
0: 네.
1: 아, 그러면, 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그런 수준인데
0: 아, 네.
1: 이제 그 맥락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0: 그러니까 자국민 구출의 어떤 방점이 강하게 찍혀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 맥락에서
1: 그렇죠.
0: 어떤 법적인 부분을 설명했고.
1: 네네.
0: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1: 예, 그래서
0: 네.
1: 이제 그게 그런 전체를 쭉 보면은 아, 이해가 가는데.
0: 네.
1: 문자 활자화로만 된 거를 본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0: 예.
1: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0: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수감자들을 폭행이 있었다는
1: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1: 전 놀랍지 않습니다.
0: 예. 아, 늘 그리 있는 일인가요?
1: 예, 놀랍지 않아요.
0: 예.
1: 이스라엘,
0: 예.
1: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앙된 상태이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아, 뭐, 제대로 된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0: 아, 이건 잡혀가면 뭐 이런 폭행은 당연히
1: 네,
0: 막 일어나, 예.
1: 근데 그날 그 비디오 봐주십시오. 저는,
0: 예.
1: 저는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0: 예.
1: 아니, 어떻게 그 외국, 그, 아무리 자국에서 적대시 한다 하더라도.
0: 예.
1: 아, 적국의 군인들도 그렇게 왜 뒤에 손을 묶고 무릎을 꿇리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거, 이거
0: 예.
1: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0: 그렇죠.

0: 예. 어떻게 이거 선량한 시민한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1: 활동한대요.
0: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저도 훅 올라오더라고요.
1: 예.
0: 저기 그런 것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네. 몹시 저도 격노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자국 국민이 그런 데 잡혀가서 폭행을 당하고 이럴 때 그걸 구출해 내오자고 강하게 얘기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0: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예.
1: 활동가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네. 그분도 그 신념이 나요. 하는 네. 행위가 굉장히 선량한 목적이 있고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귀할 수 있는데 혹시 국가가 금지한 행위를 굳이 자기 어떤 신념 때문에 반복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거는 또 달리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우리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끼어들지 않고
1: 예. 예.
0: 인도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또 하마스를 돕는다라는 그런 국제적 예. 오명을 받을 수도 있고
1: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으로 곤란한
0: 예. 외교적으로 곤란하죠. 예. 그렇지. 근데 또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0: 그분들이 다시 또 가는 게 또 불편하거든요.
1: 이 활동은 자기의 신념을 자기가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게 국제적으로 그럴 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정부의 상황에서는 예. 국민이 어쨌든 간에 또 가면 또 구출을 와야 되잖아요.
1: 거기에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뭐 이런 네. 부분도 있고요.
0: 예. 예,
1: 참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쉽게 그래도 풀어줬습니다.
0: 네.
1: 이건 어떤 상황?
0: 더 문제를 예. 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이스라엘 역시요.
0: 근데, 예. 근데 그 대통령 발언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도
1: 예.
0: 벵그비르 장관이 한 행동이 너무나 몰상식했어요.
1: 예.
0: 비인도적이고 그거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와 예.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요즘 저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주국가인가?
1: 예.
0: 예. 예. 그 아니죠. 지금 뭐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오는 거 환영한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뒤로 손을 묶고 예. 머리를 박게 하는 마치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원산 폭격을 예. 연상케 하는 야 이게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 예. 할 수 있는가?
1: 예.
0: 아마 이게 이스라엘도 놀랬을 겁니다.
1: 예. 예. 자,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행위는 비판을 받는 게 분명하고요.
0: 네네.
1: 여러 국제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0: 네, 이스라엘 관계는 예. 뭐 이스라엘을 일단 뭐 대통령의 뭐 네타냐후 총리 한국에 들어오면 체포 검토 여부 발언에 예. 대해서 뭐 그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1: 예.
0: 분위기고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이스라엘이 그거를 문제 삼기에는 예. 지금 이번에 그 외국 그 운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네.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네.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1: 지나치게 나갔다는 걸 알고
0: 네,
1: 있군요.
0: 스스로 깨달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세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서 좋을 건 없고 우리도 네. 사실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빠서 좋을 건 없거든요.
1: 국제관계가 나빠서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0: 아, 그럼요.
1: 예, 어느 나라랑요.
0: 네, 그렇죠.
1: 예. 예. 자, 호르무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0: 보십니까? 호르무즈 상황은 예.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뭐 국장님하고 예.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예. 거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하나도 없습니까?
0: 네,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만 더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뭐 자꾸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0: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예.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죽겠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로버트 말리라고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예. 때 이란 협상을 대표했던 사람이
1: 예.
0: 최근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아주 웃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1: 예. 뭡니까?
0: 지금 뭐 정치 분석가들 예. 반응이 아무 필요 없다.
1: 예.
0: 지금 필요한 건 딱 한 사람이 예. 필요하다.
1: 누구요?
0: 트럼프 대통령 심리 분석하는 사람. 심리 상담가가 필요하다.
1: 예.
0: 예. 한치 아픔 못 대다 본다는 얘기죠.
1: 아, 그러면요. 아까 네. 말씀해. 2, 3주 전에, 지금 박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0: 똑같습니다.
1: 종전협상도 네. 하나도 진전 없습니까?
0: 진전 없죠, 사실은.
1: 네.
0: 지금 뭐 서로 한 발도 안 물러나니까.
1: 예.
0: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1: 예.
0: 조금 이란 안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냥 니네 안 봐도 그럼 나 때릴 거야. 니네 안 봐도 때릴 거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에요.
1: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0: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1: 예를 들어서 핵 조건,
0: 네.
1: 농축 조건 이런 건 한 발짝
0: 조금.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 아, 그러면요. 지금 한 며칠 전까지 비축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어느 국가들이요.
0: 네.
1: 뭐 미국, 중국 뭐 할 거 없이요. 이거 국제유가가 견디겠습니까?
0: 못 견디죠.
1: 네.
0: 지금 우리가 이나마 견디고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우리가 절을 여러 번 해야 돼요.
1: 예,
0: 사우디아라비아가 700만 배럴씩 계속적으로 홍해로 밀어내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유럽에 만들어놓은 저장고에서 석유를 계속 갖다 쓰고 있거든요.
1: 예.
0: 이제 그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이죠.
1: 저장고 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1: 미국은 또 그 셰일가스 같은 걸요.
0: 네.
1: 자국민 석유

0: 이게 오를까 봐.
1: 네.
0: 수출 금지까지 가게 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요?
1: 대혼란이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왜 미국은 셰일이 많이 나는데 예. 셰일은 기본적으로 경질유예요.
0: 예.
1: 그리고 이 경질유는 휘발유 만들 때는 좋거든요.
0: 예.
1: 그런데 미국의 시설들은 70, 80년대 만드는 시설은 중질유에 맞춰져 있습니다.
0: 예.
1: 싼 중질유를 사와서 예. 거기에서 경유도 만들고 그리고 항공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화학물질들을 만들어서 예. 화학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질유 수입이 어렵죠.
0: 예.
1: 그러면 경질유 내보내는 거를 또 안으로 써야 된다면은 미국도 어렵죠. 미국도 예. 상당히 많은 그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0: 예.
1: 하루에 한 4에서 600만 배럴씩 예. 평균은 수입하거든요.
0: 미국은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
1: 미국 어렵죠.
0: 예.
1: 미국도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급자족 국가라는데 왜 석유값이 오르냐?
0: 예.
1: 왜냐하면 자급자족을 하지만 좋은 석유를 경유를 팔고 그다음에 좀 싼 석유를 갖고 들어오는 예. 건데 그게 순환이 안 되니까.
0: 예.
1: 더군다나 미국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미국 내에서 석유를 움직이잖아요.
0: 예.
1: 셰일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미국인이 건조하고 미국인이 운영하고 미국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배로만 가능합니다.
0: 네.
1: 근데
0: 네.
1: 그런 배가 제대로 없으니까 운송료가 오를 수밖에 없죠.
0: 그 미국이 수출한 것도요.
1: 네.
0: 지금 자국민 아까도 여쭤봤지만
1: 네.
0: 자국민 석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 수출 금지까지 하게 되면
1: 네.
0: 국제사회는 지금 폭등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나 못 나오니까요. 석유가. 다른 네. 나라 나요. 석유가 못 나오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죠. 미국도 비축료 많이 떨어졌어요.
0: 미국 비축유도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1: 네, 미국 비축유도 어렵고요.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략 무기들도 재고가 떨어지고 있고.
0: 예.
1: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0: 그렇다면 미국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나서야죠.
0: 예.
1: 그러니까 이란의 작전은 그겁니다.
0: 예.
1: 누가 더 버티나? 우리는 더 버틸 수 있다.
0: 누가 더 버티냐?
1: 예, 누가 더 버티냐?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예. 이란은 계속 빠떼고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이란이어도 빠떼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누가 먼저 떨어지냐 보자 이거죠.
0: 예.
1: 네가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쟁을 할 때부터 미국이 이란이 미국이 이길 수 없잖아요.
0: 예.
1: 딱 두 가지 목표를 예. 했습니다. 유가와 그리고 예. 미군 사상.
0: 예.
1: 예. 그래서 끌어왔잖아요.
0: 예.
1: 지금 이제 최고의 카드는 유가예요.
0: 예.
1: 유가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르몬즈를 막고 있어야 될 거고요.
0: 예.
1: 미국이 풀기 전에 호르몬즈 안 푸니까.
0: 예.
1: 그럼 호르몬즈에서 석이 제대로 못 나오면 당연히 유가를 올라가고.
0: 예.
1: 이란의 좋은 시나리오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0: 그럼 이 상태면 말입니다.
1: 네.
0: 지금 당장 협상에 큰 진전이 있어도요. 당분간은 유가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1: 아, 유가 어렵습니다. 당분간
0: 당장 진전이 예. 있어도요.
1: 당장 있어도 어렵습니다.
0: 몇 개월 동안은.
1: 예, 그렇죠.
0: 그럼,
1: 아마 연말까지는 예.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더 오르면 오르는 거고요.
1: 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올라서는 안 되겠지만
0: 예.
1: 지금 전쟁이 난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유가가 한 57% 60% 올랐거든요.
0: 예.
1: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영을 그대로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우리가 오늘 휘발유 1리터에 2,500원입니다.
0: 아, 예.
1: 지금 많이 막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참 막고 있어요.
0: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하면
1: 그렇죠.
0: 반영할 수밖에 없는
1: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버물 터지는 거죠.
0: 예.
1: 큰일입니다.
0: 그렇다면요.
1: 네.
0: 지금 협상을 한다면요.
1: 네.
0: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못 견뎌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뭐부터 양보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1: 아, 미국이 일단 네.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0: 농축 조건 정도는 받아줘야
1: 농축 조건보다
0: 예.
1: 이란에게 야 역봉쇄 풀 테니까 내일 호르몬즈
0: 열어라.
1: 예. 그리고 예. 호르몬즈를 열어라. 그러면 이란이 바로 열진 않습니다.
0: 예.
1: 그러면 우리 저기 동결 자금 풀어줘.
0: 예.
1: 예. 그러니까 예. 이란은 먼저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말을 들어주려면 예. 먼저 종전 협상을 해야 돼요.
0: 예.
1: 근데 미국은 종전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0: 예.
1: 핵 문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종전 한 다음에 핵을 하겠다는
0: 예.
1: 거예요.
0: 예.
1: 요게부터가 벌써 셈법이 달라요.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란 말을 들어주려면 먼저 종전 협상하고 그다음에 핵은 추후에 하는 예. 걸로 해야 돼요.
0: 선거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1: 이란이요?
0: 아니요, 미국이요, 선거.
1: 그러니까 미국 네. 이란은
0: 선거까지 버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선거까지 예. 못 버틸 겁니다.
0: 예.
1: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미국이 마음이 급하니까
0: 예.
1: 이번 지금 우리도 월요일에 쉬잖아요, 대체위를해서
0: 예.
1: 미국도 현충일에서 월요일에 쉬거든요.
0: 예.
1: 그때까지 답을 달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제대로 된 답이 안
0: 온다. 이거는
1: 때리겠다. 네.
0: 아, 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1: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예.
1: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0: 예.
1: 네타냐후 총리는 때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0: 예.
1: 트럼프 대통령 좀만 참자고 그러고 있는데 정 안
0: 예.
1: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때릴 거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0: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왜 화를 내고 이러고 있습니까?
1: 아, 이란의 예. 이란의 핵 능력이 하나도 없어진 게 없다.
0: 예.
1: 다시 재건하고
0: 있습니다.
1: 더 때려야 된다. 예. 핵과 탄도미사일 이런 걸 전략 시설 더 때려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더 때리고, 더 막히고.
1: 예, 더 막히고.
0: 예. 예. 지금 하나도 진전된 건 없고요.
1: 진전된 건 없고, 예.

0: 그러니까 그동안 뭐 쉬는 동안에 휴전하는 동안에 양쪽이 계속 좀 무기를 증강시킨 거죠.
1: 이란도 회복한 거고요.
0: 그렇죠. 이란도 엄청 회복했죠.
1: 아, 군비 수준을 회복한 건가요?
0: 이란?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이 지하 500m 시설에 네,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만들어놨다고 그러고요. 예. 만들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입구가 막힌 거를 채워서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스라엘은 그거 또 때려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1: 그럼 이란도 말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때리면 네, 또 주변국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유시설 특히.
0: 경유시설 뭐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네, 그대로요.
1: 네. 그럼 지금 이란은 극단적으로요. 네. 버티는 데 하나는 일가견이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유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0: 그럼요. 네. 미국이 손을 떼야 된다는 목적하에 네, 미국이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은 간단해요. 아주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끝까지 버텨서 유가를 최대한 올려서 트럼프 네가 스스로 손 떨어지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이란의 생각이에요.
1: 아,
0: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너 못 예, 견딜 걸 이거요.
1: 선거도 앞두고 있고 못 견딜
0: 네,
1: 걸.
0: 못 견딜 걸. 예.
1: 그 미국은 급하니까 더 폭력적인 어떤 해결 네,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0: 네, 폭력적으로 하면 예, 이란이 아이고 무서워요 형, 예,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는 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나왔으면 진작 나왔죠. 예. 지금까지 마주하고 안 나오는데 왜 지금 맞고 나오겠습니까?
1: 호르무즈 해협을 더 막을 수도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을 뭐 지금은 다 막을 필요도 지금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좀 나오는 걸 막아버리면은.
1: 아, 그게 막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어차피.
0: 예. 아, 이란은 지금 얘기하면 우리 막은 적 없다.
1: 아, 그래요?
0: 예.
1: 막은 적 없다는데 왜, 뭔가요, 그 얘기는?
0: 막은 적이 없는데 못 나가는 거죠, 배가. 그러니까 막은 거죠.
1: 아.
0: 이란의 예, 공식점점 우리는 해볼,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건 없다. 지금 못 나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예, 니네 보험료 때문에 애들이 못 나가는 거지 우리가 막은 건 없다. 사실 이란이 위협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1: 예. 근데 앞으로 더 막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0: 이제 상황이 되면 더 막을 수밖에 없죠.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예.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3-8777.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 흑차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음악단 연희단 83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 뉴스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5: 가끔 도로 위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앉아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주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무척

0: 위험한 행동이죠.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 쉬운 데다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되죠. 어린이와 반려동물은 전용 카시트에 앉히는 것,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달라며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사측이 조속히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핵심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중

0: 버퍼 제조 및 공급 등 3개 공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저녁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용 소방청장은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내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올해 3월 소방청장에 임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1년 반 만에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재 시간 21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현재 61억 달러, 9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백악관 복귀 직전 23억 달러, 3조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자산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암호화폐 사업이 꼽힙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 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대화할 때 가장 신이 나세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얘기를 할 때 신이 나지만 먹는 거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음식 얘기가 나오면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영화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은 대화에 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찾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도 어느 동네에 살아요? 라고 묻는 것도 실은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제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에는 언제든 신나게 맞장구 쳐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얘기, 영화 얘기, 농작물 얘기, 자식 자랑, 취업 고민, 너튜브 구독자 수 자랑, 기타 등등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권진원의 살다 보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5당제 시작하기도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9875님이 젠디 어제는 듣기만 하고 출석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젠디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골에는 모내기가 70에서 80% 정도 돼서 이제 거의 다 심어가요. 그러면 조금 덜 바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젠디 어서 와요 하면서 저를 미리 와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 셨네요. 모내기가 그래도 70에서 80% 정도면 거의 다 되어가네요. 요즘 많이들 바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30%도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닝 들으시고 박진호님이

0: 공통 관심사로 서로에 대한 아이스브레이킹 타임을 가질 때 오늘 날씨 얘기만 한게 없죠 하셨는데 그쵸 이게 가장 가벼운 대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이러면서 제가 박진호님이라고 했나요? 범진호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현진님은 저는 야구요. 그래서 오늘만 야구편 하는 날이 제일 신납니다. 저 내일 직관이라 지금 광주 가는 중이에요. 오늘 경기는 못 보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중계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한 대화 주제가 없죠. 어제 경기 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아주 뭐한 시간은 기본이고 뭐 좋아하는 야구팀 선수 뭐 경기 내용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정은상님도 역시 저도 야구 이야기할 때가 제일 신나요 하셨고 방수영님은 저는 자동차랑 신해철님 얘기할 때 제일 신나요. 오, 자동차 좋아하시는구나, 수영님.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뭐, 신해철님이라든지, 또, 그 가수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 노래들, 뭐, 얘기하다 보면 진짜, 뭐, 끝이 없죠. 박상훈님은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화 이야기로 뭐, 하루,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좋아하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개봉한 어떤 영화가 뭐 이렇고 저렇고 재밌는 이야기. 끝이 없죠, 진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너무 다양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이렇게 오당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관심사 이야기 해주신 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있다. 그럼 언제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귀로하는 등산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스타벅스의 5.18 조롱 마케팅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이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스타벅스를 상대로 배달 거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타벅스의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당초 강남서에 배당했던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해온 대법원의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이 된 건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에 벌금형을

달걀을 고를 때 왕란도 있고 특란이나 대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들이 달걀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명칭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달걀 크기를 왕, 특, 대, 중, 소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앞으로는 5사이즈를 표기하는 방식처럼 가장 큰 왕란이 2X라지, 그 다음으로 큰 특란이 X라지, 대란, 중란, 소라는 각각 라지, 미디엄, 스몰을 뜻하는 LMS로 표기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가격표와 포장 상자의 기존의 표기 방식도 함께 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5.18 조롱 마케팅 파문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스타벅스 제품 이제 배달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매 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논란이 정말 많은 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담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5.18 민주화 운동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고를 때 이제 표기가 달라진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뭐 특란 대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헷갈린다는 소비자들 불만 적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옷처럼 라지, 엑스라지, 그다음에

미디움, 스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달걀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오. 어쨌든 0511님도 계란 사이즈를 옷 사이즈처럼 표기해 놓으면 알기 쉽고 이해하는 데 편하겠다 싶네요. 평소에는 대특대 기준도 몰라서 뭘 사야 할지 몰랐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하셨고, 방수영님이 저희는 왕란만 먹어요. 근데 대중소도 있는데 굳이 2X라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될지 너무 궁금해요. 의견이 지금 저희 오당제 안에서도 다양하니까 규격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뉴스 만나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비틀즈의 헤이 주드.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5단계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안은비님, 어린이집 출근 3주째. 오늘은 지적받은 게 없어요. 잘 버텼다, 오늘도. 오, 은비님, 잘하고 계시는군요. 벌써 3주 됐어요. 아, 그동안 진짜, 힘들다. 좀 적응 중이다. 이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지적받은 거 하나 없이 잘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은비님. 그리고 9534님은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20살이 된 청취자예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어서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대학을 다 타지로 가면서 멀어졌어요. 물론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있지만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주말 알바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솔직히 잘할 자신이 없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젠디 이 문자 보신다면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올해 20살 때는 우리 9534님 일단 어서 오시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제 타지로 다 대학을 가서, 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알바를 또 주말부터 시작한다고, 내일부터. 오,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시작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9534님. 일단 안 해봤으니까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막상 해보면, 오, 별거 아닌데? 나한테 잘 맞는데?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어땠는지, 첫날. 너무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아니면 뭐 생각보다 괜찮았으면 괜찮았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534님에게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잘할 수 있어요. 6203님은 우리 회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입니다. 모처럼 덜 바빠서 가까운 백만송이 장미공원에 다녀왔답니다. 축제는 23일부터지만 우리는 미리 다녀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직원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장미축제를 하는군요. 백만송이 장미축제? 예쁜 곳에 더 예쁜 그대라고 쓰여진 그 팻말 같은 곳에서 직원분들이 다 함께 밝은 표정으로 사진 찍은 단체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다들. 그리고 또 예쁘게 하트 포즈하고도 찍어서 보내주셨고, 직원분들이 다들 친하신가 봐요. 엄청 즐거워 보이세요. 이렇게 또이일 열심히 하고 같이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장미축제 곳곳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에 또 날씨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 장미 보러 구경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대화할 때 신이 나시는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5652님은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딸들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그쵸.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즐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 딸들. 그리고 신지연님은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들 자랑은 많이 안 해주시고 거의 딸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들 자랑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지연님은 저는 제주도 이야기 나올 때가 제일 신나요. 오, 좋아하는 여행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지역 이야기도 좋죠. 제주도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좋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공유해주세요, 저희한테도 지연님. 임채영님은 저는 야식 얘기하면 신이 나요. 오, 좋다, 좋다. 어떤 야식 오늘은 끌리시는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뭐 야식 괜찮은데? 뭐 드실 건지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정호준님은 저는 방탈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허! 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방 정도 탈출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와. 전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방탈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방탈출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뭔가 내가 어딘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거겠죠? 탈출하는 그 묘미, 재미가 있으니까. 와, 호주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웬만한 방은 그냥 너무 손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을 탈출하는 게임 맞죠? 이 방탈출 안 해봐가지고. 재밌다. 천방 정도 탈출하셨다네요. 와. 이현주님, 저도 자동차 좋아해서 자동차 이야기 나오면 신나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운전할 때도 저 차는 뭐 이름이 뭐고, 어디서 나왔고, 뭐몇 년도에 나왔고, 뭐 어떤 기능이 있고, 막 술술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동차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 2940님은 친정엄마와 크루즈 여행하고 강릉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춘천으로 향하는 길에 소식 전해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라인댄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춤 이야기하면 행복한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최원경 드림. 우리 원경님 크루즈 여행 다녀오셨군요. 와, 재밌으셨겠다. 강릉으로 돌아오셨고 춘천으로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라인댄스 뭔가 크루즈 안에서 배우셨나? 라인댄스에 관심을 이번 여행에서 갖게 되셨다고 한게 왠지 뭐 크루즈 여행 안에서 그런 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와, 춤 이야기. 그리고 2037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아름다운 햇살이 비추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요. 낮에는 좀 무더운 햇볕이 우리들 마음으로 들어왔네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신청해요. 오, 또 멋지게 또 이렇게 신청 글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대화 주제 이야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계속해서 또 나만의 그런 관심사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207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두철님이 누구에게나 신나는 이야기는 상사 뒷담화죠. 실은 어제도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상사를 씹고 듣고 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씹고 듣고 하셨다고.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면 회사 이야기 그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풀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 하다 보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공감받는 순간에 좀 괜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77님, 아들 자랑해볼게요. 고1인데 아직도 매일 뽀뽀해주고 사랑해요 얘기해줘요. 자랑할만 하죠? 오, 진짜 자랑할만 한데요, 이 아들은. 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주고 말해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편하고 가깝다는 이야기겠죠. 사춘기는 지났으려나 고등학교 1학년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정함을 잃지 않는 아들 너무 자랑하실만 합니다. 9525님은 저는 며느리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얼마 전에 손자 하민이도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9823님

저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퇴근 6시 반에 하고 오자마자 아기 먹이고 씻기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듣고 있어요. 18개월 아기라서 가만히 누워있지 않네요.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빠방이 가지고 놀면서 잠잘 준비해요. 오늘은 신랑이 야간 당직이라서 혼자 육아 중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퇴근 여기서 경찰을 하고 계시고 이제 퇴근하고 아이 보고 계신다는 우리 9823님 혼자 육아. 그리고 임현정님은 오늘 하루 보내주셨는데 아이 데리고 안과, 치과, 정기검진 다녀왔어요. 나빠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꾸준히 데리고 다닙니다. 모범적인 엄마 칭찬할 만하죠. 진짜 대단하신데요, 현정님? 왜냐면 뭐 6개월에 한 번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꾸준히 간다는 게. 근데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내병원 가기도 힘들 텐데 아이 데리고 이렇게 병원 가는 게 대단하십니다.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4541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요. 충북 충주시 연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손을 잡고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한 스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한 스푼 사업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장년층의 생일을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홀로 생일을 맞는 이웃을 찾아가서 케이크와 미역국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됐는데요. 이 사업으로 처음 만난 분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일상을 받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처지에 생일은 잊고 산 지 오래였는데 여럿이 찾아와서 촛불까지 켜주니까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충주 연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로 생일을 맞은 이웃에게 미역국, 케이크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밥에 곁들여서 먹는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찬, 2번 칭찬, 3번 찬찬찬. 1번 반찬, 2번 칭찬, 찬찬, 3번 찬찬찬. 밥에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조규현님이 신청해주신 신화의 I pray for you.

0: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달 초 파업 이후에도 임금 교섭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대화를 제기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중재로 노사 대화를 진행했다며 안건보다는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사지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1일부터 닷새간 전면 파업을 단행한 이후 고용노동부 중재로 노사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진전 신호를 내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측 역시 종전 요구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이란 수뇌부가 농축 우라늄 반출을 정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보 후 파괴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러시아 석유시설 11곳을 타격했다고 현지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군이 약 700km 떨어진 러시아 야로슬라블 지역의 정유시설을 밤새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키리시 정유시설과 우크라이나에서 1500km 떨어진 페름주 정유시설 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러시아의 유정 폐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등장한 자폭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직충돌 방식의 요격 드론을 신속 시범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요격 드론은 적어도 대공망을 우회해 침투하는 중형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요격 드론이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로 자폭 드론을 포착

0: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방식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방위사 업종은 고가의 유형 미사일을 대체할 효율적 방어 체계로 발전한다면 국방 예산 절감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석 달 후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해협 봉쇄로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감소 속도도 빨라져 지난 3월 하루 527만 배럴이던 감소폭은 4월에는 하루 862만 배럴로 확대됐고 일부 상업 재고는 이르면 8월 최소 운영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향수 냄새 때문에 괴로웠던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자는 향수 속 화학성분 탓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실내 공간에서 향수 사용을 자제하자며 무향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제도가 미흡하죠. 악취 방지법을 통해 불쾌한 냄새를 규제하곤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데다 향기 제품은 제외될 때가 많습니다. 소음 공해와 빛 공해처럼 과도한 향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충북 충주시 연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로 생일을 맞은 이웃에게 미역국, 케이크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밥에 곁들여서 먹는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6757님, 1번 반찬입니다. 가정의 달 주위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주는 멋진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나라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6757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한 스푼 사업은 5월 첫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생일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김현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 홀로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절망의 문턱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0: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텐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준입니다.
0: 기자님, 최근에 월간산에서 옹이 나눔 야유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던 건데, 네. 외국의 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같이 산에서 오이를 한번 나눠줘보자. 라고 했어요.
0: 네.
1: 이게 외국 브랜드라가지고, 한국의 등산 문화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0: 네.
1: 그 중에서, 그 마케터가 어르신한테 산에서 네. 오이를 이렇게 무료로 먹으라고 이렇게 받았대요.
0: 오.
1: 그게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0: 그 마케터 분이 한국 분 아니세요?
1: 한국 사람인데.
0: 한국 사람인데.
1: 네. 한국에 이런, 왜 오이를 이렇게 공짜로 주지? 했나 봐요. 신기했나 봐요.
0: 처음에 이제 받으시고.
1: 네. 와.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한번 저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거를 그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0: 네.
1: 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오이를 싸들고 북한산 백운대로 가서 여러 등산객들한테 오이를 다 나눠줬었습니다.
0: 오, 반응이 어땠어요?
1: 오, 다 좋아했어요.
0: 좋아하셨어요.
1: 네, 우리가 오이를 주니까 또 간식도 또 내주고. 네,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등산 필수품이니까 오이가 또.
1: 네, 오이가 필수품이기도 하고 산에서 이렇게 뭐 간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0: 오, 네. 그렇구나. 범진도님이 오이 먹으러 오이 소호하고 글 남겨주셨고. 월간산은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산에 가면 어떠세요?
1: 아, 이거는 저희 행사니까 같이 간 거지 저희 평상시 주말에 절대 산에 같이 안 갑니다.
0: 아, 진짜요?
1: 평소에는? 네, 암묵적인 이 금기어입니다.
0: 와,
1: 산에 가자.
0: 아, 그렇구나. 네,
1: 각자 주말에는 자기가 원하는 산으로. 네, 저는 뭐 특히 주말에 낮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0: 네.
1: 네, 낮잠을 주로 자고요. 네, 산에 가자고 하면 얼굴 찌푸려요 저도.
0: 아, 진짜요? 네. 다들 어쩔 수가 없군요. 월간산도. 아니, 저 오늘 기자님이 선물 주셨어요. 월간산 로고가 쓰여진 모자. 제가 또 모자를 자주 쓰다 보니까.
1: 네, 그게 80년대 로고고요.
0: 네.
1: 그게 추사 김정희 애산무진이라는 한자에서 따온 산입니다.
0: 와, 1969년에.
1: 네, 맞습니다.
0: 와, 너무 멋진 모자. 잘 쓰고 다니겠어요. 이 모자 쓰고 언젠가 제가 등산을.
1: 와, 네, 꼭 가셔야죠.
0: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산에 갈 때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알려주시는 건가요?
1: 아, 네, 알려드려야죠. 네, 이제 산에 많이 가는 계절이니까.
0: 네.
1: 좀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셨다가 여러 청취자분들
0: 네.
1: 각자의 방법을 섞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1: 네, 먼저 배낭을 아주 가볍게 줘야 됩니다.
0: 배낭을 가볍게?
1: 네, 쓸데없는 물건은 무조건 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까 싶은 거 말이죠.
0: 네.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책.
0: 책 같은 거.
1: 네, 아니면 컷.

0: 커다란 손전등, 뭐 커다란 스피커,
1: 네.
0: 뭐 밥그릇, 가위 이런 거 다 빼세요.
1: 오.
0: 네, 대신에 물하고 먹을 거는 많이 챙기시고요.
1: 네.
0: 그리고 보온 의류도 비상용으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건데 이거 네. 친구랑 같이 가세요.
1: 친구랑?
0: 네.
1: 오.
0: 아주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네. 수다를 떨면서 오르는 거예요.
1: 아.
0: 네, 계속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힘든 거를 싹 잊을 거예요.
1: 네. 네.
0: 그리고 뭐 정상까지 언제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다음은 호흡하고 네. 발걸음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1: 호흡하고 발걸음을.
0: 네, 저는 힘든 코스가 나오면은 보통 후하 후하 하면서 오르거든요.
1: 아~
0: 그래서 후 할 때 왼발, 하 할 때 오른발.
1: 오른발. 오. 네,
0: 그렇게 박자를 맞춰서 걸으면은 오르기가 훨씬 쉬워요.
1: 네.
0: 그리고 보폭은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 네.
0: 천천히.
1: 천천히.
0: 네, 아주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정상까지 가야겠다고 마음 먹지 마시고. 가다가 늦으면 뭐 내려가지 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르면은 산에 오르기가 훨씬 편하고 또 즐겁게 산에 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등산용 스틱도 꼭 챙기시고요.
1: 네. 네. 근데 아까 천천히 가라고 하셨는데 후하 후하에 그럼 후하 후하 이건 좀 천천히는 아닌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오르막.
1: 아,
0: 예, 가파른 오르막에서 쓰는 방법.
1: 아하, 그렇군요. 네. 7732님이 쉽게 오르려면 케이블카 타세요.
0: 아, 네. 케이블카도 좋죠. 근데 여기 산에 케이블카가 없는 산이 또 많아가지고.
1: 많죠. 네. 네. 1225님. 아이 데리러 학원 가는 길에 늘 듣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새로운 이야기들. 산에 가고 싶네요. 오당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0: 네. 이번 주 산에 한번 가시죠, 그럼.
1: 아이랑 같이 가도 좋죠.
0: 네. 좋죠.
1: 아이랑 갈 수 있는 산도 한번 나중에 소개해 주시면
0: 좋습니다.
1: 좋겠는데.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산 어딘지 바로 알려주세요.
0: 네. 2주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죠.
1: 네.
0: 합천 가야산.
1: 가야산 드디어. 네.
0: 저번에 저기 합천 가야산 가신다고
1: 맞아요.
0: 코스 알려달라 그랬는데
1: 네.
0: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 오.
0: 예, 그때 섣불리 제가 말을 못 꺼냈어요.
1: 네.
0: 오늘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기대됩니다.
0: 네, 먼저 가야산은요. 경남 합천하고 경북 성주에 걸쳐 있습니다.
1: 오.
0: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1: 네.
0: 이게 아홉 번째 국립공원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네, 높이가 1433m. 예, 꼭대기는 상왕봉이라고 부르고요.
1: 네.
0: 이게 꽤 높죠?
1: 그렇네요.
0: 네.
1: 1433m면.
0: 네. 힘들겠구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산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상으로 가는 계단 코스가 꽤 힘들기로 유명하거든요.
1: 아하.
0: 네, 여기 정상부가 바위로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경사가 아주 급한 편이고요. 다른 산에 갈 때보다 마음을 살짝 더 굳게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상부에 서면 진짜로 멋진 경치가 쫙 펼쳐져요.
1: 네.
0: 네,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만물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설악산 공룡능선하고 비슷하다고도 하거든요.
1: 아.
0: 네, 만 가지 형상을 한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긴 부처바위, 거북바위 등 바위 모양이 아주 제각각이거든요.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여기가 꼭대기가 아닙니다.
1: 어, 그래요?
0: 예, 여기서 꼭대기인 상왕봉까지 더 가야 되는데
1: 네.
0: 당연히 상왕봉 경치가 더 멋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물상에 올랐다가 아, 여기가 아니네. 저기 상왕봉까지 더 가야 되네 하면서 울상짓는 등산객들이 아주 많아요.
1: 아, 아직 갈 길이.
0: 네, 맞아요.
1: 네. 그 정말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해인사 코스로 가면 됩니다.
1: 해인사 코스?
0: 네. 토신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면 되고요.
1: 네.
0: 여기서 곧바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거리가 한 4km 정도 돼요. 이 코스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1: 네.
0: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가 해발 6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상까지
1: 네.
0: 고도 800m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1: 오.
0: 예, 조금 쉬운 편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여기 초반의 길도 대체로 완만한 편이에요. 토신골이라는 계곡을 통과하는데 여기 부드러운 흙길하고 호젓한 숲이 아주 걷기 좋습니다.
1: 아.
0: 예, 앞는 구간이 없어서 덜 위험하고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 구간만 주의하면 되는데 봉천대라는 데에서 상황봉까지 데크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돼 있어요.
1: 아.
0: 네, 여기만 주의해서 천천히 가면 상황봉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1: 네.
0: 친구와 같이 수다를 떨면서 후하 후하 리듬을 맞추고요. 그리고 물론 힘들면은 그냥 만물산까지만 갔다 오셔도 되고요.
1: 네.
0: 그래도 가야산 정상까지는 도저히 무리다 싶으면은 그 유명한

0: 대장경이 뭐냐면 불교 백과사전, 불교의 종합전집, 네. 불교 전과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전의 한 말하고 규칙, 고승들의 해설 등이 여기 모두 담겨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불교 지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5,200만 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데 글자체가 모두 똑같답니다.
1: 아, 진짜?
0: 네. 오. 오자, 탈자도 발견되지가 않았다고.
1: 그래요? 신기하다. 네.
0: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한 번씩 올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1: 그럼 5,200만 번?
0: 네.
1: 와.
0: 근데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왜 이토록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느냐? 네, 이게 1231년이죠?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790년 전입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략했었어요.
1: 네.
0: 그 팔만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왜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함, 잠수함,
1: 네.
0: 뭐 미사일 그런 거였죠.
1: 아.
0: 네. 그래서 몽골이 침략했을 때 이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으로 치면 이 군함으로 이 적을 물리치자 해도 되는 거였죠.
1: 네.
0: 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도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대업을 수행 중이다 라면서 그때 전쟁 시기였을 때 국민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좀 했을 거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원래 이게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해인사로 옮긴 게 조선시대 초예요.
1: 오.
0: 네. 대장경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가야산 아래 해인사가 있던 곳은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1: 네.
0: 다르게 보면은 여기 가야산 기운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한창 화제가 됐죠. 관악산 기운이 좋다고.
1: 맞아요.
0: 네. 제 선배의 말에 따르면은 관악산 기운은 여기 가야산 기운에 비빌 수가 없대요.
1: 그럼 관악산보다 가야산 기운이 더 좋다는
0: 거예요? 네, 훨씬 좋다고 합니다.
1: 왜요?
0: 이거 풍수 전문가들도 또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여기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이유가 그 좋은 기운 때문인데 예. 네, 그분들도 여기 불의 기운이 굉장히 센 곳이라고 합니다.
1: 불의 기운이
0: 네.
1: 네.
0: 그래서 절 이름이 해인사.
1: 아, 네. 바다해.
0: 네, 해는 바다해자예요. 이는 도장인자고.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불의 기운을 도장처럼 딱 누르기 위해서 그 해인이라는 한자를 쓴 거죠.
1: 아, 그렇구나. 도장인자.
0: 네. 네. 그래서 이 바다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을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옛날 사람들은 여기 대장경을 여기다가 두면은 가야산의 그 불의 기운으로 영원히 이거를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인지 이게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여기 가야산 밑에 해인사에서 와서 조선 개국 전에 막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그 좋은 기운 때문인데 임진왜란 때도 재앙을 피해갔고요.
1: 네.
0: 한국전쟁 때도 폭격을 피했다고 합니다.
1: 오.
0: 결론은 가야산은 기운 좋은 만큼 조금 오르기가 어려운 산이라는 거.
1: 기운이 좋은 만큼 오르기가 어렵다.
0: 네.
1: 우리 오당대 가족분들 중에서도 가야산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계시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광희님이 최근에 대장경 재판각 작업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고 소식 전해주셨는데
0: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1: 그런가 봐요.
0: 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1: 네.
0: 자세히.
1: 4월에 전해진 소식인데 합천 해인사가 국가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정신을 미래 세대 전하기 위해서 대장경판을 다시 제작하는 대장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0: 네. 여전히 지금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거군요.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가야산 다녀오신 분 있으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시인과 촌작의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새봄 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듣고 왔습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가야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9110님이 영화 관상에도 나옵니다. 가야산 명당.
1: 네, 가야산 아주 그 기운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다만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
0: 오,
1: 네, 와. 그거를 명심하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7706님은 해인사 코스 진작 알았더라면 유유 하셨네요.
1: 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못 네. 알려드렸어요.
0: 아, 그래요? 네. 5744님은 해인사 절밥 정말 맛있어요 하셨어요.
1: 오, 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0: 좀 잠시 후에. 네. 그리고 이희원님은 해인사 24년 전에 가봤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손민수 엄마 뱃속에서 봤지?
1: 아, 민수군 지금 아주 똑똑할 것 같아요. 이 좋은 기운 얻고 가가지고.
0: 오, 민수군 아들 이름이. 아, 첫 딸인가? 아들인가? 어쨌든 임신했을 때, 첫째 네. 임신했을 때 또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고. 박운규님은 가야산 42년 전에. 대학 MT 때 같은 과 여자친구 손잡고 올랐어요. 부자야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친구야.
1: 오, 42년 전이 기억이 나시는군요.
0: 와, 42년 전.
1: 네, 그 정도로 여기가 좋았던 뜻이네요.
0: 그러니까 42년 전에도 네. 가실 만큼. 5990님 35년 전쯤에 다녀왔는데 좀 험하고 정상 바위가 참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아, 여기 그 만물상 바위하고 상왕봉에서 본 경치는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풍경입니다.

0: 5411님은 다음 달에 가야산 가는데요. 예전에 두 번 갔을 때 모두 좋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나네요. 그래도 기대됩니다.
1: 네, 아, 이번 두 번 이미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뭐 천천히 마물상만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0: 어, 그러니까요. 네. 0106님은 먹거리 추천해봐요. 합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고령의 철갑상어 양식장이 있어서 철갑상어 요리를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1: 아, 네, 오늘은 저기 설명을 안 해드릴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릴 건데, 네. 밑에 의령에 가면, 소바로 또 유명합니다.
0: 소바?
1: 네. 오, 의령 소바.
0: 의령 소바?
1: 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0: 어, 메밀국수라고 하는 그 소바 말을
1: 드리는 거죠.
0: 와,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맛집 추천해 주실 거예요? 가야산 다녀와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
1: 아, 네, 이제 먹으러 가야죠. 네, 잠깐 먹으러 가기 전에 해인사는 홍유동 계곡 유명하거든요.
0: 홍유동 계곡? 네,
1: 이 계곡 구경하면 좋습니다.
0: 오, 계곡 좋죠.
1: 네. 그러면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네. 아, 그 전에 그 해인사에서 점심을 먹어도 됩니다.
0: 아, 아까 말씀하셨던
1: 네. 오. 흔히 절에서 주는 밥을 공양이라고 하죠.
0: 네.
1: 네. 산에 있는 절에서는 이렇게 등산객들한테 무료로 밥을 주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공양 시간이 있어요.
0: 오.
1: 대부분 아침 11시 10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되게 일찍 끝나거든요.
0: 아, 저희도 광고 시간이니까 광고 듣고 와서 아, 거기서부터 네. 다시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중 기자님과 함께 가야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맛집 추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가? 네,
1: 해인사 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공양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절에서는 일찍 시작합니다.
0: 아.
1: 네, 한 11시 10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0: 점심.
1: 네, 12시 정도면 끝나요.
0: 우와 일찍 네. 드시네.
1: 그러니까 이때 딱 맞춰서 가면 좋은데 일단 해인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줄을 길게 셀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 다?
1: 네. 다 주기는 한데 아마 여기 뭐 시주 같은 것도 하면 더
0: 아,
1: 좋을 거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합천 해인사는 좀 유명한 절이어가지고 네. 메뉴가 한 뭐 계속 바뀝니다.
0: 아, 진짜?
1: 네. 어떨 때는 막 수제비도 나오고 그래요.
0: 오,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 시간이 딱 맞는다면 이 해인사 가서 점심 공양을 네. 먹고 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먹고 나서 반찬을 남기면 안 되고요. 설거지도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0: 아, 직접 다?
1: 네. 그거를 주의하시고 네. 여기 만약에 공양 시간을 놓쳤다 싶으면은 네. 해인사 바로 아래 산채 한정식 거리가 또 있거든요.
0: 산채 한정식 거리요?
1: 네.
0: 와, 벌써 맛있겠는데.
1: 네, 여기 워낙 유명하니까 해인사가 네. 나물을 이용한 비빔밥 메뉴가 아주 많아요.
0: 오.
1: 그중에서 아침 식사. 로 아주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시옷 이응 식당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변 상가들이 좀 화려하게 지장된 데 비해서 아주 소박하고 조금 아담한 편이에요.
0: 아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1: 네. 네. 그래서 이 집이 원래 자연산 송이버섯국하고 능이버섯국을 잘해요.
0: 맛있겠다.
1: 네. 그래서 아침밥을 여기서 시키면은 반찬이 능이버섯으로 나옵니다.
0: 와.
1: 네, 그 외에 무려 20가지 반찬이 나오고요. 상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뭐 맛을 표현하자면은 깔끔하고 삼삼하고 고소하고 정갈합니다.
0: 네. 네.
1: 자극적이지 않고요. 아침 8시에 문을 여니까요. 가야산 오르기 전에 여기 들러서 밥을 먹어도 됩니다.
0: 아, 그럼 좋겠다. 아침 딱 드시고 든든하게.
1: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0: 네.
1: 네, 산에 내려와서 밥을 먹고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면 근처에 있는

0: 해인사 우체국으로 가세요.
1: 아, 우체국이 근처에 있어요?
0: 네. 네. 여기서 우편엽서를 하나 사면 되는데, 우편엽서는 우표가 붙어 있는 엽서예요.
1: 아.
0: 예, 네, 그러니까 엽서에다가 바로 사연을 쓴 다음에 우체통에다 넣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보내지는 엽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 우편엽서를 산 다음에, 그 직원한테 관광인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도장을 쾅 찍어주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이 엽서는 이제 쓸 수 없다라는 표시예요.
1: 아.
0: 다른 데서 쓸 수 없다.
1: 오.
0: 네, 근데 그 도장이 여기 팔만대장경.
1: 네.
0: 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1: 아, 기념으로.
0: 네.
1: 오, 좋네요. 박태영님이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해 1년 전부터 각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기까지 4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0: 오, 이거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1: 오, 각자 양성. 네,
0: 저희가 한번 가서 취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오, 네네. 그 해인사의 판각학교에서는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판각법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0: 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1: 오, 그래요. 어떻게 이거 다 잘 아시지?
0: 그러게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3543님도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980년 3월 1일 등산이라고는 할 줄 모르던 고등학교 동창 6명이 해인사를 떠나서 가야산을 올랐는데요. 어휴, 산에 온통 눈이 쌓여서 설경이 대단했습니다. 우린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처지라 신기해하면서 무조건 올라가는데 어느 노스님께서 위험하다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 말을 뒤로하고 어찌어찌 천왕봉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스님 입적하시는 모습을 TV로 봤습니다. 그때 가야산의 설경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뭐 이런 추억이 있으시네요.
0: 아, 소름이 좀 돋네요. 그 스님이 아마 그 성철 스님 같은데.
1: 아, 그래요?
0: 네.
1: 맞대요.
0: 네.
1: 어떻게
0: 유명하신
1: 아시지?
0: 분이죠.
1: 아, 네. 그래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화제가 됐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1: 오. 1980년이면 진짜 오래전이신데.
0: 네.
1: 오래전일에 이렇게 또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아, 가야산이 그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나 본데요.
1: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아, 이제 곧 여름입니다. 이제 주말에 보송보송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이번 주말도 아주 네. 보송보송한 주말 되시고요. 네. 더워지기 전에.
1: 네. 좋습니다. 오늘도 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버렸는데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혜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혜리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9875님이 주말에 산으로 코너를 듣고 있으면 30분 만에 전국 유명한 산을 앉아서 오르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산에 가보지 못한 저로서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라디오 들으면서 앉아서 오르고 내려오는 기분이다, 산을.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우리 윤성주 기자님이 너무 재밌게 산 얘기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산에 대해서 저는 산을 뭐 그렇게 많이 등산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예하님, 퇴근하고 저녁엔 항상 집에만 있다가 중고거래가 있어서 나왔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니까 밤 공기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쵸. 이 저녁이 지금 딱, 날씨가 저녁 시간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밤 공기 쐬주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637님, 오늘도 투잡으로 배달하면서 오당지 듣고 있어요. 매번 듣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모두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당지 챙겨 들어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0637님도. 7778님은 군대 복귀하는 아들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씩씩한 용사로 건강하게 지내길 응원해주세요. 아, 그렇군. 휴가 나왔다가 이제 복귀하나 봐요. 또 보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 이렇게 씩씩한 용사로 건강하게 지내라 응원 보내주신 우리 7778님 말씀처럼 건강하게 아들 또 군복무 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7732님은 남편이 옥상에 심은 게 대파인 것 같은데 자꾸 쪽파라고 우겨서 지금 뜯어다가 파김치합니다. 쪽파치고는 파가 아주 크고 시래요. 쪽파 같은데?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진에 파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셨고, 김치 또 담그신 거 같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대파 아닌 것 같아요. 이 얇은데? 쪽파 같은데, 남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밖에 우리, 맞죠? 다들 쪽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쪽파인 것 같습니다. 7732님. 어쨌든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김치가. 1571님. 오늘은 제가 엄청 바빠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번 연휴에 시집간 딸들이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네요. 힘은 들지만 손주들이랑 맛있게 먹는 모습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댄디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할게요. 연휴 맞아서 또 이제

네, 가족들이 모이나 봐요. 오랜만에 또 손주들 보실 생각에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 박지연님은, 젠디, 우리 집에는 고3 수험생이 있어서 연휴인데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번 황금 연휴도 라디오와 오당제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젠디와 보내야겠어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휴네요. 오늘부터 금, 토, 일, 월요일까지 쉬는 거니까. 다들 뭐 하실 건지 궁금한데 그런 와중에 우리 지연님은 또 오당제와 함께 해주신다는 멋진 계획 감사드리고요. 3649님, 젠디 안녕하세요. 3km 러닝하고 햄버거 주문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km 뛰어셨으면 햄버거 드셔야죠, 드셔야죠.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All the Things You Are, 그리고 토니 베넷, 스마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가다.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706님이 내일은 지인 생일이라 저녁에 만남이 있고 일요일은 통영 사량도 등산 갑니다. 월요일은 출근하고요. 근데 오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수학여행 다녀왔는데 컴퓨터 게임한다고 제가 집에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서 혼냈습니다. 예의 없다고. 제가 너무 구식인가요? 수학여행 2박 3일 동안 딸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실만 하죠. 2박 3일 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게임부터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있으면 서운하셨을만 하네요.

저잘 다녀왔어요. 뭐 수학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아마 기대하셨을 텐데. 구식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게임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우리 따님이. 사량도, 오. 이 통영 사량도가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뻐가지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바다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능선을 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4788님은 내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요. 고3 아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이 시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고 해서 내일 시험 봅니다. 본인은 합격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걱정이네요. 내일 시험 보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와, 멋진데요? 고3에 또 한국사 능력 시험까지 준비하느라 우리 아드님이 아주 바쁘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학교 딱 정하고 스스로 목표 세우고 그 학교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데요. 합격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험 잘 보기를 저도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구예찬님은 내일 친누나 결혼식이라서 동생인 저는 결혼식에 갑니다. 오, 결혼 축하해 주시고 남편분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결혼 축하해. 근데 진짜 웃긴 그 누나의 남편이면 이제 매형이잖아요. 근데 매형이라고 안 하시고 남편분이라고 하시나요? 아직 어색하신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이 남자 형제가 그 누나나 여동생 결혼하면 그 매형을 되게 어색하게 뭔가 좀 약간 아시죠? 견제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누나분 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예찬님. 자, 오늘 끝곡 부활의 도체 부는 바람 김지윤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0: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관권선거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괴담화해 마치 모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전략에 대통령이 화룡점정을 찍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 개입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논평에서도 국토부가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뒤 98회 시험 운행을 강행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언행을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란다며 직격했습니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토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오 후보 캠프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삼성전자 제2, 제3노조가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동행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협상이 아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교섭으로 변질됐다며 DX 부문은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회사를 지탱했는데 특정 부문만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쟁의도 중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동행노조는 과반인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으로 투표에서 배제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 이상의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 수출,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무역 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13.5% 증가한 101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2024년 102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겼고 지난해는 이번

0: 11.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243억 달러를 기록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영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 등 17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더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980년대 정부의 방만한 재정의 경고를 알렸던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높은 채권금리를 뚫고 증시를 이끄는 건 막대한 현금을 쥔 극소수의 기업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승자 독식이 굳어지면 빚을 내야 하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튀어오른 국채금리가 보여주고 있는 위험신호. 잠시 후 김한진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이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재계산 기능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성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적 위서.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넥스.

0: 사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6회 성쾌통쾌 정치토크쇼 정치인싸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특집방송을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일 투표 당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분 투표 전 최고의 선택 정치인싸.
8: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9: 오늘의 플러스, 돈값이 비싸진 시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알아봅니다.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시죠. 김한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9: 예, 박사님 하면 진짜 코스피가 300일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증시를 모니터하고 분석해 오신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요즘 증시는 괜찮은데 채권시장 보면 참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채권 자경단이 뭘 의미하고 왜 다시 등장한 건지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10: 아, 네. 자경단이라는 말은 뭐 처음에 사용하신 분은 뭐 미국의 에드 야데니 리서치 센터의 대표시죠. 야데니 박사가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9: 네.
10: 근데 자경단 뭐 이름이 조금 그렇지만 약간 무섭나요?
9: 네.
10: 원래 이제 그 치안이 불안정하면
9: 예.
10: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9: 경비를 쓰죠.
10: 경비를 네, 질서도 잡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제 그렇듯이 그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9: 예.
10: 혹은 또 금리가 올라갈 만한 행동을 누군가가 하면
9: 네.
10: 누군가는 대부분 이제 정부죠. 정부가 이제 돈을 펑펑 쓴다든지
9: 네.
10: 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채권 발행을 뭐 굉장히 늘리고 이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9: 네.
10: 그러면 누가 작용을 하겠습니까? 누가 질서를 닦겠습니까? 채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죠. 그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연기금.
9: 네.
10: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국가일 수도 있고요.
9: 예.
10: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9: 그렇죠.
10: 중국도 많이 쥐고 있고 외국 국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장기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9: 예.
10: 이제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9: 예.
10: 이러한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불편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나서서 응징을 한다.
9: 네.
10: 뭐 이래서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9: 예.
10: 이게 93년 4년인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9: 예.
10: 재정 확대 정책을 폈는데 그때 미국 국채 10년물 10년 만기 금리가 5%에서 8.3%까지

0: 그냥 순식간에 튀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채권 자격단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에서 12년인가요? 네, 그때 피그스,
1: 예.
0: 네,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1: 네.
0: 이런 국가들의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많이 튀었거든요. 그때도. 네. 예, 그래서 그때도 뭐 그리스 국채 금리가 30%까지 튀고, 네, 이태리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5% 뭐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시장의 응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고 했습니다.
1: 네, 그 응징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합니까?
0: 채권을 내다 파는 거죠.
1: 아.
0: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지금 미국 국채 시장,
1: 예.
0: 국채 시장을 보시면은 코로나 19 팬데믹 전에는
1: 예.
0: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거의 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그 연준과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거의 한 60%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40% 조금 뭐 언저리밖에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지금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미국 국채를 많이 쥐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금리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뭐 기관이 들고 있을 때는 조금 긴 호흡에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대응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개인들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또 여러 가지 ETF로 또 국채 시장에 많이 이제 그 개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1: 네.
0: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 팔고. 이래서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 변동성을 나타내는 뭐 주식시장에서 빅스처럼
1: 네.
0: 그 변동성 무브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되게 좀 변동성이 큽니다. 요즘에.
1: 그렇군요.
0: 네.
1: 야, 채권시장이 정말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채권 자격자니 진짜 노리는 게 뭡니까? 그냥 누군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익과 상관없이 제 혼내줘야지 해서 손실을 뭐 감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노리는 건 뭐예요?
0: 채권시장은 뭐 약간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집단 지성이지 않습니까?
1: 예.
0: 훨씬 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보다도. 또 긴 호흡에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기관 투자가가 많고
1: 네.
0: 또 국부 펀드도 있죠.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일단 뭐 손절매 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요.
1: 네.
0: 응징한다기보다는 뭐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 지성인 그 채권 시장의 특성상
1: 네.
0: 조금 시장이 불안하거나 혹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조금 방만하게
1: 네.
0: 재정을 운영하거나 이러면 그러지 말라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정확하게는 뭐 파악이 안 되죠.
1: 예.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진짜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좀 채권, 미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나 플레이어들이 뭐 진짜 내다 판다는 소리들이 좀 들려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 진짜 어디 모여서 회의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견해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겨서 비슷한 흐름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 아,
0: 예. 비슷한 흐름으로 뭐 동조화되거나 이렇게 좀 따라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세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그러면 이런 시세가 움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물가에 대해서는 이 주요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고 보세요?
0: 지금 물가가 좀 불안하죠.
1: 네.
0: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 네.
0: 좀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볼 수 있는 게 예전처럼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1: 예.
0: 각국의 각자 도생 이런 그 기초류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나라

0: 감염 수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1: 네.
0: 굉장히 뭐 미국 재정도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1: 네.
0: 2017년 18년만 해도 미국의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한 3%대였거든요.
1: 네.
0: 지금 7.5%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뭐 굉장히 늘었고요.
1: 예.
0: 근데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1: 예.
0: 코로나 때 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1: 예.
0: 이게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결국에 자산 시장도 조금 화랑을 보였지만
1: 예.
0: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거죠. 알게 모르게
1: 네.
0: 수년간에 걸쳐서.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한 10년 평균, 뭐 한 5년 평균이 한 1%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뭐 2%에서 3% 사이지 않습니까?
1: 예.
0: 최근에는 뭐 3.8까지 올라갔고.
1: 예.
0: 그러니까 뭐 1% 내지 2%포인트 정도가 한 10년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1: 네.
0: 힘이 압력이 이제 크게 증가한 거죠.
1: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발 어떤 뭐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불안까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도 작용할 텐데 중동에서 이 불확실성이 야기된 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럼 물가는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물가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로 봐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물가가 뭐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멈추겠죠.
1: 네.
0: 호르무즈가 뚫리고 기름이 이제 유통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유가가 뭐 지금 100불 언저리인데 뭐 90불, 80불 이렇게 떨어지겠죠.
1: 네.
0: 예전처럼 뭐 최근 전쟁 전에 1년 평균 유가가 한 64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60%가 올라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안정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거는 이제 유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1: 예.
0: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미국 경제가 뭐 계속 유가가 고유가가 지속되면 뭐 내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되겠지만
1: 네.
0: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가 뚫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도 이제 정상화되고
1: 네.
0: 그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대 초중반은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에 미국 GDP 성장률과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가 압박은 우리가 좀 기정사실로하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0: 네. 꾸준하게 레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줄도 모르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한 수년 후에는 한 4, 5년 후에는 아니 물가가 예전에는 뭐 1%대였는데 지금은 뭐 한 3%대가 정상이네.
1: 네.
0: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1: 네. 저도 사실 박사님 방송이나 원고들 많이 챙겨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임금에 반영되고 나면 이게 굉장히 고착화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0: 네. 제일 무서운 물가 상승은 이제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좋으면
1: 예.
0: 일종의 뭐 기름을 붓는 거죠 불에다가.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라고 이제 임금발 물가 상승.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이게 뭐 수요가 괜찮아서 또 이게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가 한 3%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임금은 뭐 나는 한 4%나 5%는 올려받아야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실제 이제 물가가 올라가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간 걸 보고 그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뭐 또 5%는 더 올려줘.

0: 아니면 이번에는 7% 올려줘.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는
1: 그렇네요. 거죠.
0: 네. 그래서 아. 돈이 많이 풀렸다. 예. 경기가 좋다. 임금이 오른다. 거기다가 뭐 이번 같은 이제 공급 측면에 충격, 네. 네, 공급 충격도 있고 뭐 이러면 물가가 사정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2022년 네.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딱 마침 그 코로나19가 이제 그 멈추면서 예. 예, 그 리오프닝 경제였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니까 공급망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예.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팍 늘었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나니까 네. 유가가 이제 배럴당 125불, 130불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절묘하게 다 겹쳐가지고 그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뒤늦게나마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대까지 올라갔고 네. 유가를 뺀 근원 물가도 네. 핵심 물가도 6%대까지 올라갔어요. 6.6%를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75BP 0.75%로 5번이나 올렸죠. 예. 예, 굉장히 급하게 올린 이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비화돼서 물가가 그냥 사정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나마 덜하다. 좀 덜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미국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여쭤보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에 연동돼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공공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일부 업종은 반도체 호황으로 어마어마한 성과급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인건비라든가 임금 체계의 보상폭이 늘어나는 물가가 올라서 인건비로 어쩔 수 없이 올려주거나 보상을 많이 받아서 인건비가 올라 간 이 형국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K자 경기가 거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예. 이게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노동자 전반에 걸쳐서 임금이 오른다기보다는 예. 특정 업종 잘 나가는 수출 기업 몇 개에 좀 그 한정돼 있는 임금 상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를 올릴 정도로 광범위한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아 보이네요.
1: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 예.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예, 전반적으로 말씀 주시기를 아, 이거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입장에선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담은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럼 백악관은 금리가 좀 낮아지기를 또 심지어 내려주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올해 어떻게 움직일까요?
0: 지금 뭐 호르무즈 이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네. 일단 뭐 5월 이번 달에 이제 종전이 되고 유가가 이제 서서히 6월 달부터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뭐 조금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반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미 3, 4, 5월 달 오른 유가가 예. 6, 7, 8월 달 물가를 지배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미국 같은 큰 경제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물가에 예, 조금 유가가 물가에 전반적으로 스며드는 거는 조금 시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이 적어도 이제 뭐 한 8월까지는 물가를 지켜봐야 유가의 후유증,
1: 네.
0: 고유가의 후유증, 또 얼마나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건지, 그리고 좀 뭐 사실 유가발 물가 상승은 연준이 잘못해서 물가가 올라간 건 아닌데,
1: 그렇죠.
0: 네, 공급 충격에 따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2022년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통화 가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고.

0: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뭐 우리 잘못이 아니고 유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일단 지켜보는 시간이 아마도 이제 9월 정도까지는 지켜볼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물가가 떨어진다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10월 말 정도에는 이제 FOMC에서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뭐 내릴까 말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10월 말 FOMC는 뭐 11월 3일 중간 선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1: 네.
0: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뭐 12월까지는 이래저래
1: 네.
0: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까.
1: 아이고 참 연준위원들도 지금 머리가 터지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김한진 박사 모시고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에 던지는 신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채권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지금 변화 요인들을 쭉 설명해 주셨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기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보다는 당연히 증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장기 국채 등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불확실성도가 높아지면 그게 증시에도 전이가 되는 경우가 일반 일 텐데 증시가 요즘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3: 네,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기업 실적이 왜 좋냐라는 예. 거를 조금 따져 보면 이것도 이제 특정 업종 중심으로 좋은 겁니다.
2: 예. 예,
3: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이 뭐 한 9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그중에 한 700조 뭐 적게 잡아도 650조 거의 70%는 반도체 기업이
2: 네. 예,
3: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예. 예,
3: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2: 네.
3: 예, 미국도 잘 나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10개가 전체 S&P 500 지수 전체 500개 기업에 전체로 벌어들인 이익의 거의 60%를 10개 기업이
2: 네. 네,
3: 차지하고 있고요.
2: 이야.
3: 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만 같은 타이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 네.
3: TSMC라는 네, 걸출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2: 네. 네,
3: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한 개 기업이
2: 그렇네요.
3: 네,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 AI가 쏘아올린 큰 공의 그 우산 안에 있는
2: 네.
3: 수의 기업 몇몇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사실 그 진짜 소수의 특정 그 선택받은 기업들 그 회사들의 주가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테마성인지 뭔지 막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왜 오르지 하는 것들도 막 오르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 거품도 껴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묻어서 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2000년 우리 그 버블 붕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2: 네.
3: 그때도 뭐 일단 닷컴 자만 붙으면 뭐 다 올라가고

0: 그리고 뭐 인터넷과 이런 혁신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1: 네.
0: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세장의 속성은 조금 묻어서 가는 종목들도 많다.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이 반도체 외에도 좀 많습니다.
1: 네.
0: 일단 자동차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0: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원달러가 많이 올라 있죠.
1: 네.
0: 1,500원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장부에 대차 손익 계산서에 찍히는 이익 규모가 이제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 테마도 있고 바이오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출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방산. 그래서 저는 이제 A, B, C, D, E라고 하는데요.
1: 예.
0: 중간에 이제 C, 칩이 있고요.
1: 네.
0: 왼쪽에 A, 오토, 자동차,
1: 아.
0: B, 바이오. 그다음에 C, 칩스가 이제 그 반도체지 않습니까?
1: 예.
0: 반도체 오른쪽에는 D, 디펜스.
1: 아.
0: 방산이 아주 수주잔고가 지금 1조 달, 1조 이상으로
1: 네.
0: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2가 이제 전력입니다.
1: 네.
0: 전력이나 또 원자력 관련 기업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아주 잘 나간다.
1: 네.
0: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네. 그나마 이런 실적들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은 거시적인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시도 설명해 주셨고요. 채권시장도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긴다면 그게 뭘지도 궁금합니다.
0: 항상 경기 침체를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1: 예.
0: 놀랍게도 경기 침체의 거의 대부분은 주가 혹은 자산 시장의 과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 아,
0: 예. 이번에도 뭐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좀 주가가 너무 과열을 보인다든지 내지는 뭐 여러 다른 자산 가격이 뭐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그렇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게 위험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당신이야. 자산 시장 당신이 문제야.
1: 아, 예.
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1: 예.
0: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 돈이
1: 예.
0: 많이 풀렸는데요.
1: 예.
0: 그때 그 조달금리가 거의 0%대였습니다.
1: 그랬죠.
0: 뭐 기준금리가 0.5%였으니까요.
1: 예.
0: 그때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합니다.
1: 아.
0: 5년채, 7년채
1: 예.
0: 뭐 이렇게 도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평상시에는 한 1조 달러 정도의 회사채 차환.
1: 예.
0: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다시 발행하는
1: 네.
0: 이제 그런 게 도래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1조 달러의 두세 배. 한 2조에서 4조 달러까지도 지금 그 차환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그러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1: 네.
0: 이 빅테크 기업들.
1: 네.
0: 이런 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조달했습니다.
1: 예.
0: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죠. 이런 회사채 발행이 작년보다 올해가 4배 증가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국채 발행도 증가한 게 원인이었지만 여기에다가 민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많이 증가했고
1: 네.
0: 또 싼 금리에 빌렸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면서
1: 네.
0: 이게 이제 삐걱거릴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기가 조금만이라도 나빠지면 체력이 안 좋은 기업들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작은 금이 이제 뚝을 무너뜨리듯이
1: 예.
0: 이런 게 금융시장도 항상 그렇거든요.
1: 예.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얘기도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은행 전체를 뭐 어렵게 만들거나

0: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GDP의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예. AI 쪽으로 너무 많은 자본 조달을 한 기업들이 이거를 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 이게 이제 애국계 조금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은 뭐 여러 기업들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해고도 늘고 그래서 어떤 게 촉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융 시장 쪽에서 촉매가 될 가능성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겁도 좀 납니다.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기준금리의 적극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의 유동성이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으로 금리가 올라갈 요인이 참 많네요. 국채 발행도 더 늘 수도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등등이 요즘 시중에 그나마 있었던 유동성을 더 빨아들이고 있고 또 몇 년 만에 다시 신규 채권 발행해서 채권 연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고금리 채권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또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다양한 금리 기조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금리 기조 특히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금리가 동조화돼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동조화돼 있고 그리고 금리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 좋으면 사실은 항상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이 조금 그 환율도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국가들의 충격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K자 경기 예. 이게 조금 심하거든요. 뭐 미국도 심합니다만 예. 가계부채가 GDP에 지금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뭐 90%고 그런데 금리가 한 1%포인트 오르면 예. 연간 이자가 뭐 거의 한 12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하면 연간 뭐 개인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득도 자산도 조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러 기관에서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예.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신 분 그다음에 연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신 그러한 경제 주체나 영세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쪽에 굉장히 타격이 크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호황 이면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 좀 민낯이 네. 보이지 않는 민낯이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 주셨던 환율 얘기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종종 다시 1,500원대를 막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환율 기조도 앞서 말씀 주셨던 여러 금리 차이라든가 이런 기조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고환율 기조가 올해도 계속 될까요?
0: 네, 조금 이게 새로운 노말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500원 환율은 지금 잘 나가는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반도체를 뭐 생각하면 조금 뭐 안 맞는 예. 격에 안 맞는 환율인데요. 뭐 무슨 뭐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1,500원의 환율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달러가 잘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달러가 약간은 뭐 아주 초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세 기조로

0: 지금 안 가고 있고, 특히나 이게 돈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게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출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GDP 대비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거든요.
1: 네.
0: 과거에 한 2 내지 3%였습니다.
1: 네.
0: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 뭐 금리 차라든지, 또 돈이 잘 안 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는 잘하는데 미국 달러가 약해지지 않음으로써 좀 우리나라 통화가 조금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1: 예.
0: 특히 좀 이웃 나라 일본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요.
1: 예.
0: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환율과 엔화가 거의 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1: 예.
0: 뭐 거의 뭐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일본이 빚이 경제 규모 대비 250%, 그리고 다카이치 내각이 또 재정 확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150엔, 일본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150엔이라는 낯선 환율의 직면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낯선 유노말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그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외환시장에서 사실 원화는 그렇게 주목받는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또 위안화와 동조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엔화와 동조화가 강한 게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외환딜러들이 우리 원화는 그냥 퉁 쳐서 위안화랑 똑같이 취급하고 엔화랑 똑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분명히 있나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화 가치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국채 시장에는 이런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요.
0: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원달러가 올라가면 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이 또 늘고 뭐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악순환 그리고 경제도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주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 나가는 수출 기업과 안 좋은 내수 기업들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환율로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바람 잘 날 없다.
1: 네.
0: 내려갈 일이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 환율이 뭐 많이 내려가야 1,400원, 또 올라가면 뭐 1,500원대 초반,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성장률이 좀 올해는 높습니다만은
1: 네.
0: 반도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KDI 한국개발원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 2040년에는 뭐 지금의 1.5%대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한 15년 후에는 뭐 1%도 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한 2050년에는 0%
1: 네.
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환율이 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좀 강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높은
1: 네.
0: 이래저래 환율로 치이고 또 뭐 국제금리가 올라가니까 동조화라고 또 올라가고
1: 네.
0: 아, 우리는 성장률도 낮고 잠재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낮아야 경제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1: 네.
0: 가계부채 주름살도 좀 적은데 아니 이게 이놈의 그 금리가 이게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는 전혀 다르게 동떨어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미국의 이 유동성 시장을 가만히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해서 다양한 0%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미래지향적인 신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AI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0: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타이밍을 놓쳐서 투자를 주저했다가는 피지컬 AI니 AI니 이런 분야에서 나중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파트를 담당하지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국채라든가 각종 국공채 발행을 해서 뭔가 우리도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육성하고 개발해보자 이런 거에 더욱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 국채가 신규로 발행된다고 했었을 때요. 대규모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원화 가치도 떨어질 것 같은 걱정, 금리 기조도 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신규 국채들은 원활하게 국공채 포함해서요. 잘 발행이 돼서 수용이 될까요?
1: 그래서 잘 발행해서 잘 써야 되겠죠. 예.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그 돈을 많이 풀면 사실은 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서 또 정말 돈을 푼 목적,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목적, 또 조금 이제 그 돈이 좀 아쉬운
0: 예.
1: 에, 그러한 경제 계층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풀면 환율만 올라가고 돈은 잘 안 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 국가도 이렇게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0: 네.
1: 그래서 말씀 주신 이제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미래에 우리 먹거리에 좀 정확하게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네. 투자에 뒤처지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0: 예.
1: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0: 그렇죠. 예.
1: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려워질 수 있다.
0: 네.
1: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
0: 네.
1: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건데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또 바이오 또 방산 전력 그리고 다른 이제 그런 혁신이 있는 그런 그 섹터 산업에 국가의 R&D 자금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 자금들이 많이 이제 팍팍 꽂혀야 됩니다.
0: 예.
1: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조금 뒤졌습니다.
0: 아.
1: 데이터 센터의 약간 후진국이거든요.
0: 예.
1: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는 광통신 선진국이었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때는 이제 과감한 투자가 있었거든요.
0: 예.
1: 정말 이렇게 투자해도 돼? 랄 정도로 굉장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주춤주춤거렸단 말이죠.
0: 네.
1: 그리고 외국의 데이터 센터 유치도 많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그 혁신 성장 부분에는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 같아요.
0: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한번 여쭤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던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이 근로소득자들,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에 대비해야 될까요?
1: 투자를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면서
0: 예.
1: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실제 오늘 무서운 얘기만 잔뜩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긴 하는데 이거 그러다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들도 다 하실 텐데 그리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 해서 추가로 더 매수하기에도 겁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1: 전 세계적으로 그 한 나라의 경제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GDP 아닙니까?
0: 예.
1: 그 GDP를 이제 정부 빼고 정부는 이제 뭐 세금을 거두지만 이제 그 수익 주체는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개인과 기업으로 나눈다면 수십 년간 개인이 가져가는 몫은 줄고 있고요.
0: 네.
1: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늘고 있습니다.
0: 아.
1: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0: 전 세계적으로.
1: 네, 전 세계적으로 또 AI가 그렇게 만드냐? 아닙니다. 70년대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투자해서 뭐 물가를 감안했겠죠. 70년대 10억과 지금 10억은 다르니까요.
0: 예.
1: 10억을 투자해서 그 유발하는 고용자 수가 70년대 80년대에는 뭐 거의 60명이었거든요.
0: 네.
1: 6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6명입니다.
0: 아.
1: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예. 산업이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건설, 뭐 그다음에 뭐 60년대는 가발, 예, 예. 목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다 이게 노동

0: 여기 투입이 많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많이 그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과 소위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게 더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떤 기업이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가든 아무튼 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배당으로 주주에게 많이 환원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렇네요. 네,
0: 그러니까 주주가 되셔야 됩니다.
1: 아.
0: 주주가 되셔야 그
1: 낙수효과를 받아들일
0: 낙수효과를,
1: 수가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뭐 월급 중요하죠.
1: 예.
0: 네,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월급 중요하지만 재테크라는 게 테크라는 게 아니고요.
1: 예.
0: 그냥 일상이 돼야 됩니다.
1: 아.
0: 올라타셔야 된다. 주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지도 편달 받으면서 자본시장에 참여했던 후배님들도 많을 만큼 진짜 코스피가 300일 때부터 시장에 참여해 주신 분인데 우리 코스피 이제 7천을 넘어 만 이상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당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0: 뭐 정책 당국자에게도 좀 거창하긴 한데요. 시장은 뭐 그냥 시장답게 그냥 그 놔두면
1: 네.
0: 그 잘 알아서 굴러갑니다.
1: 아.
0: 인위적으로 개입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1: 아,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뭐 좀 부양하려고 하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조금 안 좋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우리나라 뭐 주주에 환원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ROE가 예전에는 10%도 안 됐습니다.
1: 네.
0: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 예.
0: 30%까지 올라오니까 주가가 8천 간 거거든요.
1: 예.
0: 기업들이 돈 잘 벌 수 있도록 정부가 팍팍 지원해 주시면
1: 예.
0: 그게 이제 주식시장 살리는 길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길이다.
1: 네. 중요한 말씀이셨네요.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하는 것만큼 네.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전화.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팍 쓰고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캐팍 씹을 프리필드 시인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9: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11시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스웨덴에서 마리코 비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란 문제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대화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과 관련해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란의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누아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고문은 이란이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가시 고문은 현지 시간 22일 체코에서 열린 한 국제행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확률을 반반으로 보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를 몽상이라고 비난했던 가르가시 고문은 이란의 영향력 아래 그 어떤 통제권 행사도 위험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결의안 표결을 현지시간 21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반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가부동수로 간신히 부결됐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 3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표결 철회 이후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달라며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전속된다며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뒤 폭행을 당했다는 한국인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구타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경상 동해안은 오전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 등

0: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양 빈둥빈둥인데요. 비슷한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밴둥밴둥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뻔뻔스럽게 놀기만 하는 모양인 번둥번둥도 있죠. 센 느낌의 말로는 빤둥빤둥이나 빈둥빈둥이 있고 거센 느낌의 말로는 판둥판둥, 팬둥팬둥, 그리고 헌둥헌둥과 핀둥핀둥도 있네요.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94년에 에단 호크와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한 영화 청춘 스케치. 이 영화는 배우이자 감독인 벤 스틸러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주연 배우 에단 호크가 이 벤 스틸러에게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줍니다. 그 안에는 영화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노래가 한 곡 들어있었죠. 그 노래는 당시 소속사도 없었지만 에단 호크가 친구로 지내고 있던 한 인디 가수의 음악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곡이 마음에 든 벤 스틸러는 이 노래를 영화 주제곡으로 사용했는데, 덕분에 이 곡을 부른 리사로 회사 계약하지 않은 인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며 곧이어 음반사와 계약을 하고 이 노래가 들어간 1집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0: 5월 22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사로 스테이였어요. 241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청춘 스케치, 원제는 리얼리티 바이츠였죠.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는데 이때 리사롭은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도 없는 인디 가수였고 그럼에도 에단호크의 추천으로 이 노래를 영화에 사용하게 되면서 그제야 이제 음반사 계약을 맺고서는 1집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에단호크가 직접 촬영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인연이 꿈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살짝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골든디스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골든디스크를 또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청취자분들도 또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골든디스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야기, 또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 그걸로 골든디스크가 매일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 문득문득 생각나실 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검색하시면 바로 이어지고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 아구아스 데 마르꼬를 이제 아트가 펑클이 영어로 번안해서 부른 음악이었죠. 8459님 신청곡 아트가 펑클의 Waters of March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노래는 카펜터스였습니다. This Masquerade 6437님과 함께했어요. 강원도 동해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시다는 임성준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운행할 때 드라이브하기에 제격인 노래죠. 조이 터치 바이 터치. 그리고 김하은님이 신청해 주신 에디 머피의 Party All The Time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다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5년생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닐 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닐 영은 1960년부터 캐나다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알려진 건 196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크록 밴드 버팔로 스프링필드를 결성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그룹으로 먼저 한 거죠. 이때 발표한 버팔로 스프링필드의 데뷔곡이자 또 닐 영의 데뷔곡은 닐 영이 직접 작곡했었던 Nowadays Clancy Can't Even Sing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이 버팔로 스프링필드가 해체가 되면서 닐 영이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밴드 크레이지 홀스와 함께 닐 영 앤 크레이지 홀스로 활동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 활동하면서 그 아워 하우스 같은 노래를 불렀던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굉장히 진짜 다양하게 왕성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트 오브 골드를 비롯한 닐 영의 대표곡들 많이 나왔었죠. 그런 닐 영, 작년 2025년에 49번째 정규앨범 발표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80이 되셨거든요. 예, 진짜 거의 평생을 그냥 음악을 해온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작년에 나왔던 앨범은 밴드 더 크롬하츠와 작업을 해서 닐 영 앤 더 크롬하츠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Let's Roll Again이라는 노래를 가장 마지막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든이 다 된 노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인데 한 가지의 길을 꾸준히 갔었던 어떤 뮤지션의 목소리, 특히나 우리가 닐 영 하면 Heart of Gold라는 노래를 또 바로 좀 떠올리잖아요. 그 금처럼 순수한 마음을 찾고자 헤맸었던 그 음악인이 과거와 또 지금에는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이 두 곡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먼저 닐 영의 데뷔곡 버팔로 스프링필드의 Nowadays Clancy Can't Even Sing,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나왔습니다. 닐 영 앤 더 크롬하츠의 Let's Roll Again이에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닐 영의 데뷔곡이었던 버팔로 스프링필드의 Nowadays Clancy Can't Even Sing이었고요. 그리고 닐 영의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발표했던 닐 영 and the Chrome Hearts의 Let's Roll Again이었습니다. 4791님, 강가에 나들이 왔다가 루어 낚시를 한번 했어요. 손님 고기로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며 올라오는 쏘가리. 금어기라 사진 찍고 바로 방생했네요. 캐치 앤 릴리즈.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냥 손맛을 보기 위해서 네 낚시를 하신 거군요. 네, 금어기라서 이제 잡고 바로 놓아주셨다는 거 보니까. 낚시, 사실 저는 생선을 잘 먹기는 하는데 실제로 마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물을 막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어서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닥 궁금해 해본 적도 없기는 한데 이 시간에 낚시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이 여름 시즌에 밤에 그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물고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사람 목소리 듣고 그럴 때 라디오가 또 제격이 아닌가. 저는 요즘 이런 라디오의 어떤 필요성,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낚시와 라디오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4791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는 또 잔잔한 물결 위에 달빛이 드리워진 그런 풍경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이크 올드필드예요. Moonlight Shadow.

0: 0344님, 요새 빠져있는 노래가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를 제니가 피처링한 건데요. 몽환적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그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피처링한 제니 리믹스 그 버전이 방송 금지곡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테임 임팔라가 부른 드라큘라. 네, 좀 아쉽지만 원곡도 네, 그 몽환적인 분위기는 아주 잘 살아있죠.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The Weeknd의 Save Your Tears였어요. 3033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이 있긴 하지만 The Weeknd 혼자 부른 원곡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Mike Oldfield의 Moonlight Shadow. 세 곡 함께 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5월 22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편안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슈리의 OST였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와인틴와. 여기는 가요 나인틴와인틴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여기는 가요 1999.

상승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01년 신문에는 있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듣기 힘든 말에 외곽을 때린다가 있습니다. 관용구 외곽을 때리다는 우회적

0: 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인데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의 속담.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를 생각해보면 외곽을 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1: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스웨덴에서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대화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과 관련해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란의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누아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고문은 이란이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가시 고문은 현지 시간 22일 체코에서 열린 한 국제행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확률을 반반으로 보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를 몽상이라고 비난했던 가르가시 고문은 이란의 영향력 아래 그 어떤 통제권 행사도 위험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결의안 표결을 현지 시간 21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반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가부동수로 간신히 부결됐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 3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표결 철회 직후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관광도시 페스에서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0: 3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 21일 4, 5층 규모로 알려진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초기에는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상자 규모가 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페스는 중세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관광산업이 발달했지만 기반시설이 노후해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3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달 들어 러시아 석유시설 11곳을 타격했다고 현지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군이 약 700km 떨어진 러시아 야로슬라블 지역의 정유시설을 밤새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키리시 정유시설과 우크라이나에서 1500km 떨어진 페름주 정유시설 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러시아의 유정 폐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시원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16.3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CN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권순표의 물음표.
3: 네, 오늘 주인공은요. 여러분 모두 아시죠? 구독자 290만 명의 매불쇼의 주인장 최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3: 예,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4: 아, 정말 예. 저를 어렵게 모셨는데요. 예.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3: 아, 오래 기다렸습니까?
4: 오래 기다렸어요.
3: 저희가요.
4: 예. 예,
3: 그렇게 왜 근데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늦게 왔습니까?
4: 아,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네. 여력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한 1년 때 쓰면 한 번 네. 나갑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한 1, 2개월 만에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신경 써주신 거, 주신 거네요.
2: 예? 아, 여기에요?
1: 예, 아니. 저번에 제가 그쪽 나가서.
2: 아, 한번 오셨었죠. 예, 예. 아, 그때 뭐 아주 예. 즐거웠었고, 반응도 좋았고. 예. 네.
1: 그럼 바로 나오셔야지 예의상, 아니, 그 의리상.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두 달이나 지나서 나오시고.
2: 그때 뭐 홍보하러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렸던 거 아닙니까?
1: 아, 네. 오늘 게스트이신 거 아시죠?
0: 아, 그렇습니다. 네.
1: 손님입니다, 손님.
0: 알겠습니다. 예, 저를 예. 마음껏 활용하시고.
1: 아, 여러분. 저는 주인이고요.
0: 고맙습니다. 예,
1: 주인장이고요.
0: 네.
1: 이 어떤 손님의 자리에 1년에 한 번쯤 가십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2: 아니, 뭐 이제 종종 예, 예. 실제로 뭐, 원래 이제 알았던 분들이 좀 계실 예,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2: 그런 분들이 뭐 한 1, 2년 정도 깼으면 아, 아, 한 번 정도 나가고 예, 예.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엄청나게 예. 또 오늘 나가고 나면 예. 너는 인간도 아니다.
1: 아,
2: 어떻게 우리는 거절하고
1: 거기는 나가느냐.
2: 뭐 그런 분들이 한 두어 명 계실 거예요.
1: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2: 그냥 그렇게 예. 뭐 아픈 척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몇 년 하셨죠? 매불쇼?
2: 매불쇼 어, 예. 타이틀을 걸고
1: 예.
2: 아, 정확하게 제가 예. 횟수는 잘 모르겠네요.
1: 아, 그래요? 10년 넘으신 걸로?
2: 아니, 그게 이제 그 전신이 또 있어요.
1: 아,
2: 불금쇼라고.
1: 예, 예.
2: 불금쇼, 매불쇼
1: 예.
2: 그렇게 하면 한 12,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1: 그때는 네.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12, 3년 전에는.
2: 그때는 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예. 연애 못하는
1: 아.
2: 소위
1: 예.
2: 예, 루저분들을
1: 아.
2: 위한
1: 예.
2: 방송으로 시작을 했죠. 어떻게 아. 보면 이제 제 얘기.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예. 아, 남자들이 예. 환장을 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요새 혼자 사십니까, 재욱 씨는?
2: 뭐 언제는 뭐 누구랑 같이 살았나요?
1: 아니, 네. 요새도
2: 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1: 예, 요새
2: 네. 아, 혹시, 혼자 살고 예, 있고 예.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1: 예, 예.
2: 제가 또 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1: 아, 비혼 선언을 하셨습니까?
2: 아, 선언했죠.
1: 아, 예. 혼인만 비혼 선언을 하신 거죠?
2: 그렇죠. 연애는 뭐
1: 아니, 동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2: 동거도 아, 뭐 그런 걸 묻는 자리인가요?
1: 아니, 아니, 네. 갑자기 궁금해서요.
2: 뭐 저 그런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뭐
1: 아니 왜냐하면
2: 원치 않는데 제가.
1: 아 그래요?
2: 예.
1: 왜냐하면 최욱 씨랑 뭐 결혼은 안 해도
2: 네.
1: 뭐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 아 그거는 네. 제가 또 집에는 돌아가게끔 해야죠.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1: 예. 그렇습니까? 네. 예.
2: 연애만 하고
1: 아.
2: 각자 귀가하고.
1: 아 그래요.
2: 그 방식으로 갑니다.
1: 특이하군요. 자, 맨 처음에 이 시사를 하려는 생각을 안 하셨죠?
2: 그런 건 지금도 없고요. 네. 과거에도 없어요.
1: 아, 지금도 없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 아니, 글쎄, 이제, 네. 그때그때마다,
1: 네.
2: 제가 관심 있고,
1: 네.
2: 사람들도 관심 있을 것 같은,
1: 네.
2: 것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내가 뭘 해야겠다, 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1: 그러면 지금의 매불쇼가요.
2: 네.
1: 사회가 뭐, 더 안정되고 지금보다
2: 네.
1: 만약에
2: 네.
1: 시사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2: 네,
1: 이런 뭐,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2: 그렇겠죠.
1: 예. 네.
2: 사실 지금도
1: 예.
2: 이제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1: 예.
2: 외신도 이제 많이 다루고
1: 예.
2: 또 다루다 보니까 중동에 대해서 저희 잘 모르잖아요.
1: 예.
2: 궁금해지잖아요.
1: 예.
2: 과거의 세계사, 역사
1: 예.
2: 다루고
1: 예. 뭐
2: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아, 청취자의 그 시청자의 관심대로.
2: 그렇습니다.
1: 예.
2: 예.
1: 예. 최욱 씨는 이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준비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2: 아, 뭐 예. 거의 이제 제 주도하에
1: 예.
2: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
2: 거의 이제 예. 시스템이 북한식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1: 그냥 막 맘대로 하는군요.
2: 맘대로 하죠.
1: 아.
2: 하지만
1: 예.
2: 제가 마음을 정하는 데까지는
1: 예.
2: 제가 대중의 마음을 읽죠.
1: 예. 네. 그 스태프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2: 그거를 제가 두려워서 네.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제가.
2: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1: 예.
2: 확인을 안 하고 있죠.
1: 아, 그래요?
2: 네.
1: 짐작은 합니까?
2: 짐작은 하게.
1: 아, 욕합니까? 뒤에서 짐작으로는.
2: 저를 근데 아마도.
1: 예.
2: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2: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예. 뭐한데. 조금. 약간 좀 존경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아니, 보면 알잖아요.
1: 예.
2: 아, 약간 저를
1: 예.
2: 좀 존경하는 것 같아요.
1: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요.
2: 네.
1: 우리 그, 최욱 씨 하시는 그 풋살팀에.
2: 아, 네.
1: 거기, 우리 PD가 거기서.
2: 네, 맞아요.
1: 있는 거.
2: 예,
1: 제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거.

0: 마음을 감안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1: 아, 그래요?
0: 이 영향력이 커지신 다음에요.
1: 아, 영향력.
0: 예. 네.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삶이?
1: 아, 근데 항상 네.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네. 행동했을 때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과거보다는 네.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생각도 많이 하고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거리에서나 뭐.
1: 근데 저는 뭐 사실 특별히 제 개인적인 네. 생활이 많지가
0: 아,
1: 않아서
0: 그래요?
1: 그거는 네. 뭐 사실 별로 중요한 건 네. 아니고 네. 뭐 방송을 함에 있어서 네. 어찌됐든 누군가를 섭외하는 것부터 네. 해가지고 네. 언젠가는 다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0: 네.
1: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저번에 그 주인장으로 하시는 거길 가서요.
1: 네.
0: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은데요.
1: 예민해요.
0: 네, 그럼 네.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1: 피곤해요.
0: 365일 내내.
1: 아, 피곤해요.
0: 그래요?
1: 예.
0: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내내 긴장하고.
1: 아, 항상 긴장되는 네. 삶. 항상 피곤합니다.
0: 진심으로 그러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혹시 네. 좀 느끼셨나요?
0: 네.
1: 그랬다면 저를 오늘 이런 데 섭외하지 말았어야 해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섭외했는데.
1: 피곤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어떻게 그걸 해소하고 극복합니까?
1: 사람들이 예. 오늘 내가 한 방송에 대해서
0: 예.
1: 즐거워하고
0: 예.
1: 행복해하고 예. 그 잠깐 와, 그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0: 예.
1: 정말.
0: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1: 네.
0: 인기가 올라가고 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욕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1: 많죠.
0: 예.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또 그대로 또 받아낼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또 이런 측면이 네. 있어요. 제가 한 것보다 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0: 네.
1: 그렇듯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0: 예.
1: 네. 네. 네.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래도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1: 네.
0: 요새같이 민감한 시기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요. 예.
1: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0: 예.
1: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예. 그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지 않으려고
0: 아, 잘못하지 않으려고
1: 나름대로
0: 예.
1: 좀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예. 네. 안 틀리려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견해도 안 틀리려고 그러고.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어떤 사고에 대한 판단도.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안 틀리려고 노력하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 나중에 돌이켜봤고, 예. 나중에 내가 더 찾아봤는데,
0: 예.
1: 내가 틀리게 했어.
0: 예.
1: 그래서 내가 비판을 많이 예. 받았어. 오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0: 아프죠, 그건.
1: 예.
0: 예.
1: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저를 예. 보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예. 예. 이거는, 제가 어쨌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서 여쭤보는데요. 작년엔 말입니다.
1: 네.
0: 윤석열 씨 있을 때.
1: 네.
0: 그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편한 게 있었죠? 방송하기.
1: 아.
0: 예.
1: 그렇죠. 정말 예. 그분은.
0: 심플했죠?
1: 굉장히 심플하게
0: 예.
1: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0: 예, 그렇죠.
1: 예.
0: 내가 어디 가서 많이 쓰는 농담입니다.
1: 그래서
0: 예.
1: 제가 예. 사랑을 예. 그때 좀 많이 받았어요.
0: 예.
1: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0: 그렇죠. 심플하게.
1: 예. 그러니까.
0: 아, 아주 이해합니다.
1: 이게
0: 예.
1: 워낙.
0: 예. 심플하게 잘못하니까.
1: 처참하니까요.
0: 예.
1: 제 언어로서 그게 다.
0: 예.
1: 동의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0: 네.
1: 소비가 많이 됐던 거예요.
0: 네. 그런데
1: 네.
0: 지금은요.
1: 네.
0: 사회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니까 이른바 최욱 씨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른바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의 견해를 동의해줬던 사람들이
1: 같은 방향을 네. 바라봤던 분들이
0: 갈라서서
1: 그렇습니다.
0: 부딪히고
1: 네.
0: 굉장히 그런 분에 더욱 예민할 것 같아요.
1: 뭐 근데 네. 예민하다기보다는 네. 제가
0: 네.
1: 답을 못 찾을 때가 간혹 있어요.
0: 있죠. 요새는.
1: 아, 있어요, 그럴 때가 요새는.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네.
1: 아, 정말
0: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1: 그게 힘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다 얘기해도 네.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물론.
1: 네. 요새 그
0: 본인의 책임져야 되니까 요건 내가 안 먹으니까
1: 네, 그래서 함께 먹으려고 안 물어본 거예요. 네.
0: 예, 예.
1: 요새 이제 선거
0: 예, 예.
1: 시즌이고
0: 예.
1: 평택을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제 거기에서 김용남 후보
0: 예.
1: 조국 후보
0: 예.
1: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보면

0: 이제 같은 진영으로 예. 볼 수 있잖아요.
1: 예. 근데 저는 조국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욕을 먹어요. 예. 김용남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욕을 먹어요. 예. 과연 이게 정답이 뭔지 예. 진짜 어떤 정답을 아는 누군가가 진행을 한다면 그걸 예. 어떻게 했을까를 예. 항상 고민해요. 예. 뾰족한 답을 아직까지 못 찾으니까 예. 제발 평택이론 안 다루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너무 힘들어.
2: 그렇죠.
1: 예. 예. 그럴 때마다 참 예. 힘들죠.
2: 예. 예.
1: 답을 못 찾아서.
2: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1: 없을 수도 있을까요? 예.
2: 답이 없을 수도 있죠. 예,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1: 게으르시네.
2: 답을 못 찾을 때는.
1: 아직은 못 찾았어요.
2: 예. 어떡합니까, 그럼?
1: 뭐 계속 이제 저는 있다고 가정하고 예.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죠.
2: 예. 양쪽에서 50대 50의 욕을 먹으면요.
1: 그러니까 저는 예. 양쪽에서 50대 50으로 욕을 먹어야지 라든지 예. 예. 이렇게는 가지 않아요. 그래요. 접근법 예. 자체가. 예.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이 무엇일까.
2: 예. 예. 아주 그건 저도 아주 동감하는.
1: 예. 예. 예. 뭐 진짜 세상에 뭐 어떤 예. 정답의 모델이 있다면 예.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까? 예.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죠.
2: 아, 그래요.
1: 근데 못 찾았어요.
2: 답이 안 나오죠.
1: 네. 네. 오늘도 이제 많이 달릴 거예요. 네.
2: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 많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들은요. 꼭 이게 답이다가 없을 수 있는 사안들이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많기 때문에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2: 아, 근데 그래도 다루기가 싫군요.
1: 아니,
2: 부담스럽죠.
1: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뭔가 확실한 정답을 갖고 있으면 네. 막 되게 빨리 네. 방송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2: 그렇죠.
1: 그런데 네. 내가 알고
2: 생각이
1: 있는
2: 분명할 때.
1: 네. 분명하고 네. 누군가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내가 판단할 때 네. 빨리 막 방송하고 싶을 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답을 못 찾은 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건 엄청나게 핫한 이슈야. 네. 그럴 때는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2: 아,
1: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죠.
2: 네. 그럴 때 네. 올라가면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1: 긴장돼요. 그럴 때.
2: 네. 네. 긴장되죠.
1: 네, 긴장돼요. 네.
2: 그거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렇게 긴장돼요. 그런 나라.
1: 아, 그래도 이제 긴장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2: 네.
1: 그래서 또 뭐 태어난 척하고 네. 또 가끔은 댓글을 활용해서 네. 아, 화도 내고 네. 뭐 짜증도 내고
2: 예.
1: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2: 예. 댓글을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1: 실시간으로 다 봐요.
2: 아, 그래요.
1: 예.
2: 그럼 아, 근데 그날도 네, 치욕씨 방송 나가서
1: 많이 올라오던데. 네, 다 봅니다, 저는 하면서.
2: 영향 받지 않습니까?
1: 영향을 받아야죠.
2: 아니. 그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보적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1: 네.
2: 뭐,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데도 막 욕하고 하면.
1: 아,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확실한 답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네. 이 답을 얻기까지는 저 나름대로 네. 많은 시간과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있을 때, 네. 이게 틀렸다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네. 그 댓글에 제 생각을 바꾸지는 않죠.
2: 네. 그래도
1: 하지만 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얼마나 애를 써서 댓글을 답니까?
2: 그렇습니다.
1: 여러분의 목소리 나 듣고 네. 있다라는 네. 걸 알려주고 싶어요.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네. 거는 아까 이제 내가 방향이 분명히 알 때는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존중하고 들어주고 뭐 욕하면 하겠는데
1: 네.
2: 헷갈린단 말입니다 판단을 해보려는데 헷갈릴 때
1: 아 그럴 때는
2: 그럴 때 욕을 막 들어오면
1: 와 그럴 때
2: 그럼 한쪽으로 또 쏠리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럴 때 쉽잖아요
2: 그런 게 위험해서 저는 댓글을 전혀 안 보거든요
1: 그거 위험하죠
2: 예. 그래서 그래도 봅니까
1: 그래도 봐요 아, 그래도
2: 고집이 봅니다. 있으시네
1: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면 예. A, B를 방송에 예. 그거를 소화를 해요.
2: 예.
1: 세상에 아니,
2: 이런 견해들이
1: 존재한다라는
2: 예,
1: 것을
2: 예, 예.
1: 제가 소화를 합니다.
2: 예. 예. 그러면 욕 안 합니까?
1: 더 하죠. 와, 얘 욕 듣는 거라고 효능감이 생겨서 그렇죠. 더 해버려요.
2: 예.
1: 그러면은 조용히 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예.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예. 잘못하는 거잖아요.
2: 예.
1: 아, 그러니까.
2: 딜레마가 있죠.
1: 방송이 쉽지 않다는
2: 쉽지 않죠.
1: 예.
2: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때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나와 있는 사람한테 집중이 잘 안 돼서 어떤 중요한 이슈를 오히려 놓치는 경우 있지 않을까.
1: 아, 그게 이제 예. 제가 아주 위대한 거예요.
2: 아,
1: 그런 일이 없어요.
2: 아이고, 저런.
1: 네. 댓글 하나하나 다 보죠.
2: 예. 다 상대 반응 보죠.
1: 출연자들의 예. 반응 다 체크하죠. 예. 정리하죠.
2: 아이고야.
1: 다음 출연자 기다리는 것까지 보고 있죠? 시간.
2: 그럼 해봅니까, 또?
1: 아니 이제.

0: 지칠 때마다 예. 그게 나를 위로해요. 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기회가 오는구나. 아.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
1: 아, 내가 50년, 100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가.
0: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1: 다른 유튜브 시사방송도 봅니까?
0: 예전보다는 네. 많이는 못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샤워할 때 네. 뭐 제가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하지 못할 때 네. 그런 시간에 잘 때 네. 항상 아, 틀어놓습니다.
1: 아, 항상 틀어놔요? 네. 주로 누구 걸 틀어놓습니까?
0: 아, 저는 뭐 거의 존재하는 거 네. 두루두루 다 섭렵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 뭐 이런 얘기가 뭐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고 제가 뭐 흥미로우니까요. 김어준 씨 방송하고요.
0: 아, 저 보죠.
1: 네. 치욱 씨 방송하고 유튜브 어떤 이 시사 유튜브의 가장 큰 덩어리 두 분인데 그쪽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제가 성격이나 뭐가 다릅니까? 딱 큰 차이는 뭡니까 가장?
0: 일단은 네. 제가 더 재밌죠?
1: 그렇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0: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네, 원하는 방향성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1: 방향 없이 던집니다. 아, 가끔 예, 저는. 네. 네. 뭐를 다른,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0: 차이점.
1: 더 재밌다는 거 말고.
0: 더 재밌고. 네.
1: 뭐, 지향의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방송의 지향.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지향이 아니고요.
0: 네.
1: 우리 방송은 이걸 지향하는데, 그 방송은 이걸 지향하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습니까?
0: 이거 그냥 뭐 제 네.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을 네. 물어봤으니까. 네. 그분의 방송은 네. 무엇인가를 견인한다면.
1: 예. 네. 네. 끌고 간다.
0: 뭐 그런 힘이 네. 있죠.
1: 예.
0: 네.
1: 네.
0: 네. 그게 뭐 나쁘다 네. 좋다에 같이 판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1: 예. 네. 네. 네.
0: 이제 끌고 간다면 네. 저는 이제 가는 곳에
1: 네.
0: 제가 이제 흥을 돋우는 사람이죠.
1: 예. 얼마나 그러니까 계속 이 방송하고 다른 어떤 취미가 별로 없이
0: 네.
1: 그렇게 앞으로도 오래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다른 거 안 하고.
0: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예. 누군가한테 들은 건데 예. 부자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부자는 예. 지금 내가 1000억이 생겼을 때 예.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
1: 예.
0: 이 부자라는 거예요. 네. 뭐 내가 지금 100억이 생겨도 네.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사람. 네.
1: 부자입니까?
0: 부자. 저는 완전히 부자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지금 네. 1000억이 생겨도 제 삶이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1: 그래요. 네. 누가 1000억 좀 안 받습니까?
0: 아니, 받는데, 네. 받죠. 네. 받지만 제 삶이 네.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바뀌지 않으면 그 돈을 뭐 합니까? 왜 받았습니까?
0: 못하지 않을까요? 네.
1: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그래서 지금 100억이 없는데 1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0: 변하지 않아요.
1: 그러면 그 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0: 없다니까요 그게.
1: 그럼 뭐하러 돈 모읍니까 그냥 싸게.
0: 아니 그럼 제가 뭘 돈을 주는 걸 그럼
1: 안 받습니까? 돈 많이 벌었죠 지금은? 뭐 세속적인 기준에서?
0: 세속적 기준에서 네. 제가 네. 돈 때문에 못하거나 그런 게 그렇죠. 없습니다.
1: 네, 네. 불편한 건 없으시죠?
0: 전혀 없죠.
1: 저는 그 저번에 그 초대 손님으로 가서요.
0: 네.
1: 그 건물이 체육 씨 건 줄 알았습니다.
0: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매불쇼를 진행하는데
1: 예, 예.
0: 거기가 그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1: 예.
0: 거기 이제 모기업이
1: 예.
0: 제 입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예. 그 요즘 아주 악명 높은 예. MBK예요.
1: 예.
0: MBK
1: 예.
0: 모기업이.
1: 예.
0: 예, 제가 제 자신이 또 대단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0: 모기업이 MBK예요.
1: 예.
0: 그런데 저는 예. 한 시간 시간을 내서 예. MBK 비판하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1: 예.
0: 참 위대한 겁니다.
1: 아, 예.
0: 위대해요.
1: 아, 자기 입으로.
0: MBC를 비판하는데 예. 한 시간 코너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 아.
0: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1: 예.
0: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는 요건 한번 예.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저평가돼 있다.
1: 예.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돈 얘기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0: 네.
1: 세속적 기준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전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로.
0: 네.
1: 최욱 씨 그 방송 처음 가봤잖아요.
0: 네네네.
1: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건물이 우리 회사보다 더 좋더라고, 그 안에 막 이렇게 우리 라디오 부스보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아니, 아주 거기만.
0: 아, 네.
1: 거기만 보면.
0: 네.
1: 그래서, 야, 최욱 씨가 이 건물을 다 가지고 있고 대단히 참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아, 좋겠다.
0: 네. 그거 아니라니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방송 진행을 하시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 시사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시잖아요.
3: 네, 맞아요.
2: 예. 네. 네. 처음에 이 시사 쪽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4: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어느 한순간 나에게 이 시사 한번 해봐라 네. 라고 딱 했으면 네. 아마 못했겠죠.
2: 네, 네.
4: 그런데 조금씩 네.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뭐 부담을 느꼈을 때는 딱 한번 네. 제가 KBS에 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 섭외가 왔을 때는 네. 제가 안 한다고 거절을 했었고
2: 그래요.
4: 네. 너무 좀 과하게 네. 요청을 해서 그럼 네. 한 번만 딱 하고 네. 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었어요. 그리고 하는 네. 동안에 매일같이 네. 다음 주에는 오지 않겠다, 오지 네. 않겠다 할 정도로 그때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2: 네. 네. 이 레거시도 진행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4: 그렇습니다. 데일리 프로그램 네. 더라이브
2: 네.
4: 4년을 했습니다.
2: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지금 유튜브랑.
4: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2: 아, 그래요?
4: 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마치 유튜브는 막하고.
2: 네. 아니, 그런.
4: 지상파는 그런, 굉장히 정제돼 있고.
2: 그런 측면이 아니고.
4: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2: 그런 측면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그래도 지상파는 제약이 많습니다.
4: 네.
2: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4: 뭐 그렇긴 하죠.
2: 예, 예. 네. 본인이 어떤 이 막 기량을 뽐내기에는.
4: 아.
2: 레거시가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4: 뭐 약간의 네.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네. 와 너무 불편하다 막 그런 네. 거를 느끼면서 하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2: 지금 레거시들의 어떤 방송이나요.
4: 네.
2: 이 시사 특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 레거시의 시사 보면 뭐 약간 뭐 어떤 비평이랄까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예 네.
4: 그러니까 저는 네. 뭐 레거시
2: 네.
4: 그다음에 뭐 뉴미디어
2: 네.
4: 저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2: 네.
4: 개인적으로
2: 네.
4: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에서 네. 다 결판이 나거든요.
2: 네, 네.
4: 주미어 미디어도 그렇고 네. 레거시도 그렇고
2: 네.
4: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잘못된 정보를 전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신뢰하겠습니까?
2: 네.
4: 시장에서 소비를 하지 않아요.
2: 네.
4: 그러면 이 언론 문제가 많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2: 네.
4: 그 문제 해결됩니다.
2: 네.
4: 시장 안에서 네. 자정 능력 있다고 봐요.
2: 네.
4: 저는.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 여기에 시장에서 결판이 나서 사라져야 되는 언론에 네. 정부 광고가 집행된다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이걸 연명시켜주는 거
2: 네.
4: 이런 게 문제죠.
2: 네.
4: 그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2: 네.
4: 1년에 제가 알기로 네. 80억, 90억, 100억 정도
2: 네.
4: 그렇게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2: 어디가 있거든요. 사라져야 될 레거시입니까? 방송입니까?
4: 아니 항상. 네.

0: 네.
1: 자, 보십시오. 네. 제가 유튜브를 진행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네. 굉장히 핫한 이슈에서 제가 틀린 게 있었다고 네. 치면 네. 저는 아마 네.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네. 살아남지 못해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네. 그보다 뜨거운 이슈는 네. 없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분 보도. 네. 그건 틀린 게 결판 났잖아요. 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0: 네. 그런 분이 있죠. 네.
1: 맞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네. 시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지만 네. 그런 잘못된 돈이 투여가 되면서 연명한다.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0: 네. 네.
1: 레거, 이게 문제예요.
0: 레거시에서 다음에 뭐 우리 선거 방송도 하시지만 라디오도 저도 하고 최욱 씨도 하나 요새 광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1: 아 제가 예 오디오로만 들었어요.
0: 예, 예, 예. 저도 오디오로만.
1: 예.
0: 이 레거시에서 어떤 진행을 부탁하면 하고 싶습니까?
1: 아 아마 이제 물리적으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본인
1: 예.
0: 거.
1: 예.
0: 아 내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1: 아니 뭐 못 먹고 살아요? 아니 정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예. KBS 더 라이브 예. 데일리 방송을 4년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끝인사도 못하고 그만두게 예. 됐습니다.
0: 그랬었죠?
1: 없애버렸으니까요. 예. 근데 하루에 이제 데일리를 제가 두 개를 했던 거예요. 예. 매불쇼를 하고 더 라이브를 했던 예. 건데 예. 그게 이제 어찌됐던 간에 이제 없어지고 예. 그 시간만큼 제가 매불쇼를 준비하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네. 딱 그만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래요. 네.
1: 그러니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 있습니까?
0: 최욱 네. 씨는 어떤 뭐 아이템이랄까 이런 거. 아 이거 오늘 된다 안 된다에 감이 딱 옵니까? 오늘 아. 인기도 측면에서.
1: 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진짜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데.
0: 아 빗나가요? 이렇게 아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1: 근데 사실. 네. 거의 맞죠.
0: 맞죠.
1: 예.
0: 아, 왜냐하면 저는 기자로 평생을 살아왔지만요.
1: 네.
0: 옛날에 시사매거지 2580 이런 거 15분짜리 만든다고요 미리.
1: 네.
0: 만들 때 내가 재밌으면 무조건 그건 많이 보고.
1: 아.
0: 거긴 거의 정확하던데 보면.
1: 예, 거의 뭐 이제 만약에 그게 네. 달라지면 네. 저는 시장에서 이제 아마 도태될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죠 거의 정확하죠 그게? 어떤 분들은 감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난 진짜 어떤 분들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1: 지금 뭐 사실 은 네. 컴퓨터죠. 그냥 다 맞다고 봐야죠. 아니 솔직한 걸 원하시니까. 네.
0: 뭐 처음에 왜 아닌 척 하려고 그랬어요.
1: 아, 한번 네. 이 정도 선에서는 네. 약간 아, 겸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댓글이 없으니까 미치겠네.
0: 미치겠죠.
1: 네.
0: 안 보니까 이 반응이 어떤지 몰라서 막 궁금해 죽겠죠.
1: 미치겠네요. 아,
0: 이게 저는 원래 하나도 안 보고 해서 이런 게 하나도 안 미치거든요.
1: 아, 이거 봐줘야 되거든요,
0: 네.
1: 제가.
0: 네. 오늘 이거.
1: 오늘은 썩 네. 많이는 안 나옵니다.
0: 네. 썩 많이 안 나오는 건 얼마나 안 나오는 겁니까?
1: 아, 그동안에 그 네. 이제 이 방송을
0: 네, 한 4~5개월 했나?
1: 4~5개월 네.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평균치 없고 들쭉날쭉.
1: 아, 들쭉. 그럼 최고가 누구였어요? 최고.
0: 최고가 강훈식 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1: 강훈식 네. 실장.
0: 예. 네. 한 130만 나.
1: 130만.
0: 정확히 100쯤 나올 것 같아요.
1: 어, 제가 네. 확인 안 지금 못한다고 뻥치지 하지 마시고요.
0: 100쯤인 것 같아요.
1: 아, 네. 강훈식 네. 실장 130만. 네. 그 다음 정도가 누가?
0: 유시민 선생.
1: 유시민 작가가 그 위치예요?
0: 네. 아, 요번에는.
1: 오.
0: 요번 거는. 그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을 때 같은데.
1: 아, 논란이
0: 아닌가?
1: 있을 때.
0: 아, 그럴 때, 그럴 때라서 그래.
1: 거기 한 몇 쯤 될까?
0: 106만?
1: 106만.
0: 예, 106만. 예.
1: 그 다음 정도에 제가 아마 네. 아, 들어가지 그래요. 않을까 싶어요.
0: 아, 그걸 이제 중박 정도로 보는군요.
1: 아, 이거 아쉽네.
0: 왜 요번에 어떤 최욱 씨가 나오는데 딱 그 정도로 봅니까?
1: 요 분들이 네. 나왔을 때 네, 네. 시사가 좀 소비가 많이 될 시기였어요.
0: 네.
1: 예. 네. 지금은 조금 한 푼 꺾였어.
0: 예. 네.
1: 그리고 그때 제가 네. 비호감도가 없었어요.
0: 아,
1: 당시에는.
0: 아, 요새,
1: 제가
0: 네.
1: 요새 좀 많이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 네. 나왔으면은, 네. 아, 대박 났을 텐데.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0: 안 나온다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1: 예.
0: 약속했잖아요, 나랑, 그날. 제가 나갔을 때.
1: 빈말. 임기응변.
0: 아, 그래요? 아, 나 그대로 믿었네.
1: 아, 그래요?
0: 네. 다음날 나올 줄 알았어요. 약속하신 거고.
1: 아, 그렇습니까? 이 100만 안 나오면 또 제가 네. 굉장히 또 자존심에.
0: 아, 그래요?
1: 큰 상처를 입을 텐데.
0: 바로
1: 좀
0: 나오...
1: 재밌게 좀 한번 해봐요.
0: 아, 바로 나오지 않고 우리는.
1: 네.
0: 이게 점층적으로 올라가요.
1: 아, 올라갑니까?
0: 계속 오래 봐요. 오래.
1: 아,
0: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1: 아, 실망하지
0: 또
1: 말고.
0: 댓글 보고 뭐.
1: 아, 알겠습니다.
0: 이런 이상한 네. 방송 뭐 이런 알겠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0: 누구누구 볼 네. 수 있게끔 네. 네. 그럴 좀 심층적인 질문 같은 거 없어요?
1: 예를 들어
0: 네, 네. 뭐 혼자 살아요? 이런 걸로 왜 물어봐요 지금?
1: 그게 제일 터지는 부분이에요.
0: 두고두고 볼 수 있게끔.
1: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욱 씨가 나라면 나 같으면 네. 나한테 이런 질문 했을 텐데 하는 거 하나 좀 해보세요.
0: 야, 그것까지 왜 줄을 줍니까? 아니 손님으로 그렇고 그거를 또 왜 줄을 줘요?
1: 저는요. 네. 순간순간 막 줘요.
0: 왜 아, 그렇습니까?
1: 네. 뭡니까? 한 두 개, 질문 두 개 줬네요. 두 개. 네, 대신 네, 하나.
0: 최욱 씨는 네. 많은 정치인을 만나볼 네. 텐데 네. 실제로 네. 만나본 정치인 중에 네. 가장 가식적인, 네. 가장 실망했던 정치인 누굽니까?
1: 실명으로?
0: 질문이 좋잖아요. 아,
1: 실명으로?
0: 아니, 질문 좋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실명, 좋죠.
0: 네.
1: 합니다. 가장, 그거 누굽니까?
0: 아니, 답은 안 하죠, 저는. 질문이 좋잖아. 질문에서 사람들이 확 하잖아.
1: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그게 뭐 에이, 합니까, 그걸로.
0: 에이. 근데 저는 사실 한 분이 네. 다 있긴 해요.
1: 그럼 이니셜로, 나한테. 나한테 보여줘요, 그거. 이렇게.
0: 그, 네. 굉장히 그, 긴장감 네. 있는.
1: 가식?
0: 아니, 정말 실망을 많이 네. 했어요.
1: 가식으로 똘똘 뭉쳤다.
0: 가식도 네. 있고 정말 성정이 네. 정말 처참하다.
1: 나 여기 쓰려면 똑같이 맞출 것 같은데?
0: 저 두 분이 있어요.
1: 두 명이요?
0: 네, 두 분이. 진짜 근데 너무 처참했어. 아, 세 명 있다. 세 명. 처참했어.
1: 나 여기다 한번 씁시다, 우리.
0: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둘만 서로 공유하는 걸로 할까요?
1: 안 보이게.
0: 아, 그럼 지금 왜 방송을 하는 거예요?
1: 아니, 만나보려고.
0: 그러면 세 명을
1: 아니,
0: 순위로.
1: 하나만. 하나만.
0: 아, 하나만?
1: 네, 딱.
0: 아, 그래요?
1: 1번.
0: 1번. 1등부터 갈까요? 네, 네 1등부터 갑니다. 자, 요거는 자, 다를 거예요. 저는 그래? 1, 2위는 아마, 네. 저는 1위가 있거든요. 네.
1: 자, 안 보이게. 카메라 안 잡히죠?
0: 네, 이거 잡히네요. 예, 이거.
1: 자, 여기
0: 수성으로 갑니다. 여기. 네. 여기. 하나, 아, 네. 저는 이렇게 됩니다.
1: 아,
0: 네. 저는 그분이 2위에요.
1: 아,
0: 그분이 2위입니다, 저는.
1: 그렇군요. 네,
0: 그분이
1: 아.
0: 2위.
1: 아, 나 확실했는데.
0: 네. 아. 그분이 2위야, 저는.
1: 그래요.
0: 네, 1위가 요분이에요.
1: 저는 그분을 잘, 사실, 30년 기자 생활하면서요.
0: 네.
1: 그분은 한 두 번밖에 못 봤어요.
0: 어떤 분? 이분? 네. 제 1위?
1: 네.
0: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드라이브를 할 때였어요. 네. 이분이 네. 이렇게 하면 답답하고 싫어하실 텐데, 네? 그럴 것 같으면 왜 방송하냐고.
1: 야구르잖아요.
0: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할 네. 때였어요.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를 할 때, 네. 이제 VIP 정치인들은 네. 경호 문제도 있고 네, 네. 안전 문제도 네. 있어서 지하실로 모셔요.
1: 네.
0: 지하 주차장으로.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감히 지하로 안내를 하냐. 제작진이 로비로 나와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1: 아, 이거 너무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빼는데 당신 신분이 높을 때입니까? 아니면 야인일 때입니까? 당신의 하여튼 신분이 아니 누구 신분이 뭐였냐는 얘기를 하면 짐작을 하시니까 신분이
0: 100만 넘으면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와 네. 정말 충격을 받았고
1: 네.
0: 그리고 질문지를 네. 이거 빼라 이거 빼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런데 말입니다. 한 10년 하다 보면 뭐 저도 똑같지만 질문제대로 안 하잖아요.
0: 안 하죠.
1: 근데 뭐 그거 빼주면 되죠.
0: 아니 그래서
1: 빼줘요,
0: 제가
1: 그냥.
0: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네.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네. 거죠.
1: 예.
0: 네.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이거죠.
1: 예.
0: 네.
1: 아까 내가 쓴 이분은 어떻습니까? 2등입니까?
0: 2위.
1: 아 2위.
0: 이분이 2위인데.
1: 예. 1, 2위 격차가 많이 납니까? 최욱 씨 마음속엔?
0: 아 솔직히.
1: 예. 네. 저는
0: 101위야.
1: 아 난 압도적 1위예요.
0: 아,
1: 내 30년 기자 생활에 말이에요.
0: 아, 저 익명으로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1: 네. 아니, 본인이 질문 그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0: 네, 질문 좋잖아요.
1: 아, 또 하나, 뭐. 매주 두 번째 거.
0: 아, 이럴 거면 매불쇼를 나오세요. 아니, 뭐 하세요, 진행자가.
1: 네. 하나만 더 부탁해요, 한 길에.
0: 네. 네.
1: 뭡니까?
0: 뭐가
1: 아주 이 질문 했으면, 야, 나 거기 나갔더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더라, 그 양반.
0: 아,
1: 네. 네, 뭐.
0: 최욱 씨가 네. 생각할 때. 네. 최욱 씨의 네. 위대한 점은 뭔가요?
1: 아,
0: 요런 질문.
1: 더러운 질문.
0: 좋잖아요.
1: 자,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최욱 씨가 생각할 때.
0: 최욱 씨가 네. 진짜 위대한
1: 것은. 위대한 건 뭡니까?
0: 방송을 네. 사사롭게 하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철저히 관리한다. 이건 정말 위대하다.
1: 그래요.
0: 제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예. 더 이게 어렵다는 걸 많이
1: 어렵죠.
0: 느껴요.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1: 중요한 덕목입니다.
0: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1: 예. 예.
0: 더 좋은

0: 정보를 네.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기 위해서라도 예. 관계들을 다 합니다.
1: 예.
0: 그 나쁘다고는 또 보지도 또 않아요.
1: 관계들을 한다고요. 어떤
0: 관계. 예.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그럼 거기서 또 정보가 나올 예. 수도 있고 예. 그럼 방송이 또 풍성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조차 하지 않는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예. 매불쇼를 항상 출연했던 사람일지라도 예.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야 예. 그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제가 비판하기가 편할 예. 거 아니겠습니까?
1: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네. 게. 그런데 여성들하고 식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안 나서 그런 건 혹시?
0: 아니 지금 여성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밥을 먹자는 요청을 안 해요.
1: 아니 본인이 네. 뭐 여기저기 추구를 하신다니까.
0: 아니 추구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실적이고. 아니
1: 제가 그렇게 안 보여도요. 제가 내성적이라서 옛날에 낯선 기자 지금도 기자지만요. 기자 낯선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서 약속 있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0: 사실은
1: 예.
0: 아 그렇지 않아요.
1: 예. 예. 아, 낯선 사람이랑 밥 먹고 하는 거 좋아합니까 원래?
0: 아니 왜 이 중요한 또 예. 위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또 평가적으로 하세요. 아니, 아니.
1: 성격적 측면도 있더라. 뭐
0: 아,
1: 이런데.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예.
1: 아.
0: 그 유력하신 예. 분들도 예. 정말 선의로. 예.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예. 진짜 선의로 예. 너무 과할 정도로 저는
1: 아 그래요.
0: 하지 저녁에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 와 제 자신이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예. 아 그렇군요.
0: 예. 너무 멋있어 이 거절하는 내 모습이
1: 아, 그래요.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아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최욱 씨가 저건 있네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큰 장점이 있으신데.
0: 네.
1: 그 중에 하나는 네. 하나는 상대방이 적절한 리액션을 하지 못할 그런 멘트가 있네요.
0: 해야 그게 능력이에요. 좀 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이거 제가 아니라고 솔직한 편이라서요. 그 어떤 리액션은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하는데.
0: 이건 무례한 편이죠. 솔직한 편이 아니고.
1: 제가요?
0: 예. 네.
1: 왜요?
0: 아니 지금 이 뭔가 이거 나와주셨으면 아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말이죠.
1: 반응 이 정도로 제가 웃어드려요.
0: 아, 네, 예. 알겠습니다.
1: 아 그럼 네. 이제 위대한 질문은 두 개로
0: 그 정도면 제가 오늘 사실 나온 보람 있는 것 같아요.
1: 아, 예.
0: 네.
1: MBC 선거방송 지난해도 하셨죠?
0: 뭐 줄곧 네. 해온 것 같습니다.
1: MBC 선거방송은 모든 선거방송 중에 1등인 거 아시죠?
0: 아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1: 이렇게 묘한 리액션.
0: 아, 1등.
1: 네. 네. 최욱 씨를 왜 MBC에서 모셨다고 생각합니까?
0: 다른 방송사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1: 아니, 그러니까. 특히 네. MBC는.
0: 네. MBC. 네. 일단은 뭐, 자기 역할을 네. 너무 잘 하잖아요.
1: 네.
0: 네, 뭐, 별탈 없이.
1: 네.
0: 그리고, 뭐, 아니, 누가 있어?
1: 예. 최욱 말고 아니, 누가 있어?
0: 최욱 말고 누가 있냐고. 예를 들어 제가 거절했다 쳐요.
1: 예.
0: 그러면 제가 거절하잖아. 쭉 밑으로까지 와서 찾아야 될 거야.
1: 아, 최욱 씨가 거절하면 우리는 예. 방송 안 하는 거지.
0: 그럴 수도 있어. 진지가 않아. 최욱이 거절했다? 예. 다음 대안이 없어.
1: 시사를 계속 하니까요.
0: 네.
1: 그럼 요번에 한번 다시 또 찍어 봅시다. 요번
0: 질서가 없는 진행이네.
1: 64 지방선거.
0: 네.
1: 63.
0: 네.
1: 몇 대 몇 어떻게 예상합니까? 계속 듣잖아요. 나도 들어서 나도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저는 근데 네. 예상하지 않아요.
1: 아,
0: 항상.
1: 그래요.
0: 저희가 그 탄핵 국면 때도
1: 섭섭한데요.
0: 탄핵 국면 네. 때도 뭐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방송을 네.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니.
0: 왜냐? 네. 당위를 얘기해야지. 네. 점쟁이냐고요.
1: 아니, 당위도 얘기하고.
0: 당위를 얘기해야지.
1: 사석에서 어디 이길 것 같다 얘기도 왜 못 합니까?
0: 아, 저는 네. 그 정말 이 레거시가 문제.
1: 틀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틀리면은 뭐야 이럴까봐.
0: 그건 내 얘기 아니야. 네. 당위로 가야지.
1: 재밌잖아요.
0: 재밌어요?
1: 재미없습니까?
0: 재밌나?
1: 예. 네. 자, 지옥 씨가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0: 나이를 제가 네. 뭐 이렇게 세무로
1: 아, 그래요?
0: 계산해 본 적은 네. 없는데 전 78년생.
1: 78년생이십니까? 예. 네. 네. 이제 뭐랄까요? 어른 같이 느껴집니까? 본인은?
0: 아,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1: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나이는 몇쯤 돼 보입니까?
0: 아니, 뭐, 저는 이제 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가끔, 뭐, 정치인들 막 같이 방송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막 제 자신이 예.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예. 어릴 때 정치인 하면 예. 되게 어른들만의 예. 이야기 예. 같았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지금 내

0: 제가 그런 분들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약간 좀 너무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1: 저는 최욱 씨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완전 할아버지 같은 정치인이요. 네. 저랑 막 얘기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 저는 우리 앵커님이 나보다 한 10살 연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
0: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그 우리 앵커님보다 나이 어린 정치인이
1: 많습니다.
0: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나이 어린 정치인이 다죠.
1: 아니 아니 나이 많은 정치인이 많습니다.
0: 박지원 의원 말고 누가 있나요? 박지원, 권노갑. 아니 누가 있어요?
1: 최욱 씨.
0: 아, 최욱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연세를 제가 잘 몰라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1: 아니, 제가 저를 디스하는 농담을 던졌으면요. 보호를 해야지 게스트였던 약간의, 우리 이 바닥에 예의 범절이 있는 게 게스트 아닌가요? 저는, 제가 저를 디스했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절 보고. 아, 저보다 훨씬 위신 줄 알았어요. 이런 거는.
0: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위로 누가 있지? 박지원, 네. 권노가, 이인재, 이낙연,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아, 제가 한번 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뭘 검색을 합니까? 아, 생긴 걸 보면 되시죠?
0: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 아니, 뭘 검색을 합니까? 생긴 거 보면 아, 나오잖아요,
0: 아,
1: 답이.
0: 아, 젊음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신가 보군요.
1: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네. 장래 희망을 계속 방송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0: 정말.
1: 죽을 때까지.
0: 죽을 때까지 방송을 한다.
1: 네.
0: 그러면 죽는 그날 제가. 네. 야.
1: 잘했다. 잘 살았다.
0: 정말 잘 살았다.
1: 네.
0: 행복하다.
1: 네.
0: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네. 아, 꿈 같은 얘기. 네. 얘기하면서도 설레네요.
1: 그래요.
0: 네.
1: 방송 잘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인생.
0: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저를 자를 네.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이죠.
1: 예, 네,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잘리지 않으려고.
1: 방송인으로는 그렇고요.
0: 예.
1: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싶습니까? 지금 완성됐다 설마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하도 깜짝 놀라서. 예.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제 자신을 제일 자주 만나는 게 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막 위선적이고 네. 거짓으로 살고 하면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니까.
1: 네. 네.
0: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1: 네.
0: 이제 그렇진 않고 싶은 거죠.
1: 그래요.
0: 예. 네.
1: 근데 위선적인 분들 아까 우리 쓰기도 했지만요.
0: 네.
1: 그분들은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더라고요.
0: 아, 자기를 네. 속인다.
1: 그 자기를 규정해버리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0: 아, 그럴까요?
1: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거 아, 농담이고요.
0: 네.
1: 농담 재미없었죠.
0: 농담이라고 얘기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1: 아, 그랬습니까?
0: 항상 농담한다면 주석을 달아주세요. 농담이.
1: 아, 농담이라고.
0: 네.
1: 아, 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까, 농담이. 괜찮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뭐, 농담에 네. 대해서 네. 욕심이 있어요?
1: 아, 있습니다.
0: 아,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1: 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포기할까요?
0: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네. 앵커님이 네. TV 할 때는 진짜 매력을 몰랐는데, 아, 라디오 하면서.
1: 그때도 알 만한 사람 다 알았는데.
0: 아, 그래요? 아, 라디오 하면서 저는 진짜 네. 매력을 많이 느끼고.
1: 진짜요?
0: 저 진짜 되게 호감이에요.
1: 아, 진짜요?
0: 제가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1: 아, 진짜로요?
0: 네.
1: 아, 그래요?
0: 아, 좋아해요, 저는.
1: 아,
0: 진짜.
1: 그래요?
0: 예. 그리고.
1: 밥 먹자면 밥 먹습니까?
0: 아예 안 먹죠. 예, 밥은 먹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리고 방송의 예. 그 태도.
1: 예.
0: 기조.
1: 예.
0: 방향성. 예. 대체로 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갈 때 되니까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0: 이제 그만하잖아요. 예. 이제는 딱 여기서 기승전결 깔끔하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딱 마무리.
1: 여기서 딱 끝내야지.
0: 거기에 이제 능력 있는
1: 그렇죠.
0: 진행자죠.
1: 예, 네, 그렇죠.
0: 네.
1: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어지네요.
0: 아,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1: 아, 근데 그 얘기 한마디만 더 네. 해주시면. TV 할 때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았는데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아닌가요?
0: 그때는 뭐 좀 별로던데요?
1: 요전까지 편집하겠습니다.
0: 그 뉴스 회전 하셨죠?
1: 그렇습니다. 아, 그때 사람들 좋아했는데요.
0: 그랬나?
1: 아, 그래요.
0: 그냥 그렇던데?
1: 아, 그래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예.
1: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오늘 반갑습니다.
0: 아유.
1: 예.
0: 네.
1: 매부쇼.
0: 네.
1: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2: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3: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 방송은 오직 MBC.
0: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3: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0: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3: 여러분은 지금까지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궁금한 이야기, 권순표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떠온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0: 눈물이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겠지만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메모리 칩 공장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즉각적으로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현지 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등을 받은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계속 체류하려는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스웨덴에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대화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좋은 일이라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문의로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6.1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을 두 달 동안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자매같이 서로 돕고 다독이는 참으로 따뜻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인력난 때문에 이 좋은 마음들이 서로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힘들어도 보람찬 학교 급식 일을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입니다. 어느 일터든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동료야말로 제일 큰 힘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이벤트를 펼쳐서 국내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외신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비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이 외국인 범죄를 이유로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선 각종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국경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실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TV타임즈.
5: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5: 자, 먼저 스타벅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떻게 세 분은 평소 스타벅스 좀 애용하시던 분들인가요?
8: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가 없기 때문에
5: 오.
8: 네, 반강제적으로 저희는 네,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오, 그래요?

0: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1: 저는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네. 안 가고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아마 잘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2: 대체제가 너무 많죠.
1: 예.
0: 근데 아무튼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교수님?
1: 처음에 뻥인가? 그래서 그 누가 단톡방에 그 올렸더라고요, 이벤트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설마 할 리가, 그러고 제가 직접 그 스타벅스 앱이 있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걸까?
0: 그러니까.
1: 예, 왜 이 고객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걸까?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3: 근데 저는 이거 나가면서 딱 든 생각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특파원 나온 그 한국, 외신 기자들,
0: 한국 주재 예, 특파원들 예,
3: 난리 났겠구나.
0: 왜요?
3: 이거 다 써야죠. 왜냐면 한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홍콩에 있던 외신들의 이제 지사가
0: 보통 거기 있었죠. 예. 홍콩이나 동경.
3: 예. 맞아요. 근데 그 홍콩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치안 상황도 그렇고 한국으로 대거 왔고 또 이제 한국이 조금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파원들 니즈도 좀 반영해서 여기 외신 기자들이 그러니까 와서 상시 근무도 하는데 순환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고 뭐 호텔에만 있다가 가기 호텔에를 얻어서 뭐 여기 이제 사무실은 없지는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니는 외신 기자도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 난리 났겠다. 이거 반드시 써야 되겠는 걸 이런 생각을 했죠.
0: 그러니까 뭐 우리 송현석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외신 뭐 보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4: 네,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가장 주목받았던 보도는 아무래도 영국 가디언 보도였죠.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전화를 여러 통 받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 가디언에서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에게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주제로 이제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 정용진 회장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일부 행보들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였고요.
0: 네.
4: 그리고 가디언이 이제 그런 사례들도 들었어요. 정 회장이 예전에 그 미국 마가운동 단체로 이제 모델을 삼은 한국 보수단체한테 축하 메시지 보냈던 일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행사에 우류 커피를 제공했던 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외신 입장에서는 서구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어떤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 확고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서구 국가 안에서 이런 혐오 범죄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얘네들 어떻게 할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고 이게 뭐 본사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신들도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이라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혐오 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와중에 아주 공교롭게 그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뭐 너 쿠폰 있으니까 빨리 써라 이런 그 알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겼고요.
0: 우리 김영미 대표는 그 한국 주재 외신 특파원들 많이 알잖아요. 혹시 그쵸. 뭐 관련 질문이나 뭐 연락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3: 그러니까 늘 저한테 막 연락이 와서 아니까 우리도 가면 다 아는 사람한테 하듯이
0: 예. 근데
3: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를 하는데 지금 영국 가디언 지금 기사 바로 떴잖아요. 근데 이 가디언에서 나온 특파원이 광주를 되게 열심히 취재하던 친구예요.
0: 아, 그래요?
3: 더군다나.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자라서 이 친구가 이제 라파엘이라는 친구인데 과연 계엄령 때도 그렇고 그 민주주의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네. 굉장히 높은 기자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기사 쓰면서 얼마나 열심히 썼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요새 이제 굉장히 젊은 기자들도 많이 오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는 아주 필수로 공부를 하고 와요. 전공자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런 이슈들 민주주의 이슈들 이런 과거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갈래가 있잖아요.

0: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벌인 짓에 대해서는 외신 보도는 당연히 어떤 좀 비판적인 거라고 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1: 비판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은 딱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감정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0: 물론 스트레이트 중심이긴 하겠지만.
1: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를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네. 질문이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벌인 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 얼마나 조명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 상당히 많이 조명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디언 보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도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외신들이 이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밖에 없느냐, 더 조명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는 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 관련된 역사와 기억을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외신 기자인데 여기 와서 단순히 스트레이트를 쓰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이런 분노한 감정들을 담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들은 사실 이게 뭐 미국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한테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히 역사책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너무 잘 인식하고 있어요.
0: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3: 저는 근데 하나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0: 세 번째 갈래가 그거예요.
3: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노조가 이제 스타벅스에 노조가 생겼는데 이 노조 생기는 걸 막으려고 노조 가입된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0: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3: 그런 걸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 전에는 이제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아시안 고객이 주문하면 거기다가 찢어진 눈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라티노들에게 이제 비속어를 써가지고 준다든지 뭐 이런 거고 제일 크게는 흑인 고객이 둘이 와서 주문을 안 하고 서 있다가 화장실 좀 쓸게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0: 스타벅스 매장에서
3: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서 관련됐던 백인 직원을 해고했는데 또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또 그것도 또 재판에서 지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일베들이 이제 뭐 전두환 이 스타벅스 마시는 거 막 합성하고 막 이제 스타벅스를 자유의 뭐 공간으로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스타벅스는 이제 미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거든요.
0: 아, 그래요?
3: 예. 근데 이제 특히 보수 진영, 특히 기독교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 마가 진영 스타벅스를 매우 싫어요. 좌파적인 이 그 기업이라고 왜냐하면은 스타벅스는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LGBT에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 보수주의 세력 보수 교회 이런 데서는 스타벅스를 좌파 기업이라고 낙인을 찍고
0: 근데 좌파 쪽은 또 왜 욕을 해요, 근데?
3: 아 그건 이제 뭐
1: 노동
0: 문제 이런 것 때문에
3: 노동 문제도 있고 인종 차별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관련해서 애매한 입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좌파 쪽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우파 쪽에서도 비판하는데 한국의 보수주의 그 뭐 보수주의를 하기도 그렇고 그 일베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근데 이제 국내적 관심사는 스타벅스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콜 옵션을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3: 네. 그렇죠.
0: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국내적 관심사인데 혹시 외국에서도 여기에 좀 주목한 보도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2: 콜 옵션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들은 많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콜 옵션이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기사들은 사실 저는 보질 못했고
0: 여기서 이제 참고로 콜 옵션이라는 게 이제 스타벅스 본사가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라는 이미 그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을 시켜버리면 그걸 이유로 35%인가요? 네. 싸게 그 주식

0: 다시 되사는
1: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한국의 스타벅스가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가 조건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망친 것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0: 계약 파기 사유에
1: 들어갈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도 약간 그런 입장이고 일단 우리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것을 실제로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빠른 사과를 한 게 사실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하려는 것보다는 그런 뭐 본사에서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주에 새로 여는 그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죠.
2: 이마트가 지금 이제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가 미국 본사하고 공동 운영한 시기고 2021년부터 이마트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 기간이 정확히 이제 업계에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뭐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가까이로 이제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어떤 그 미국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아직 시간적인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였다고는 보여집니다.
0: 아까 잠깐 송인석 기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5.18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사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국내적으로도.
2: 그렇죠.
0: 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적 반발을 끄니까 거세게 사면서 파문이 커진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를 따져보면 거기서 정영진 회장의 과거 행적, 네. 뭐 멸콩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이게 오버랩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업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이제 롯데자이언츠에서 동영상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2019년에 무신사 관련된 또 논란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지탄을 받기는 했으나 물론 외신에 소개가 되는 부분도 있었었고 지탄을 받긴 했으나 그게 어쨌든 지금에서는 괜찮게 넘어갔던 거는 업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절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네. 네, 그 과거가 결국은 지금의 현재를 만든 그러니까, 거라는 거죠.
0: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히틀러식 막 격렬하고 이런 게 외신을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혹시 외신에서 그러면 정용진 회장에 대한 묘사나 보도가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2: 네. 외신에서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이제 가디언 보도가 제일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디언 보도를 저는 처음부터 그게 다 봤고 근데 거기에 뭐 어떤 다른 인물하고의 비교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지만.
1: 그, 네. 그 보통은 그냥 그 전에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언급을 정도 돼 있는데 가디언은 되게 특이하게 미국 마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트럼프 가족과도 매우 친하다고 알려져 있다로 끝맺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마 아까도 저기 김영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한국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뭐 그런 정영진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 정영진 회장이 뭐 극우적인 인물로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과거 했던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이 연결돼서 지금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몇 군데서 본 것.
0: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해외의 시각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 네. 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한국이 나름 이제 민주화 과정이 많이 진척된 부분이지만 수시로 도전받고 있다라는
0: 그렇죠.
3: 그런 부분을 외신에서 강조해서 예. 이 기사에 표현을 하는 건데
0: 그렇죠.
3: 그 가디언 기자 라파엘 같은 경우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와서 보고 있는 기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사를 썼겠구나라는
0: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 기자하고 잘 아세요?
3: 네네.
0: 오, 대화도 좀 나눠보셨어요?
3: 네.
0: 요번 건 나고 나서?
3: 그건 아니고, 지금 바빠서, 저희는 바빠서.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0: 대화 좀 나눠보고 그러시기는.
3: 그런 이제 다른 나라 외신 기자들은 한국에 굉장히 이런 거 관심 많아서 정말 많은 기자들을 파견해가지고, 뭐 상설 아니면 비상설 이렇게 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5.18도

0: 표현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대한민국 외국에서 대한민국 K를 바라보는 데서 뭐 K뷰티, K팝, 뭐 요즘 K 한복, K 저기 등산까지 있던데.
2: 네, K 방산도.
1: 근데 이런 거 말고 어떤 시사 영역에서 시사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데서 핵심 키워드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0: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 안보 관심이었다고 그러면
1: 그렇죠.
0: 지금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와 있다. 여전히 북한 뉴스는 굉장히
1: 그렇지만,
0: 관심을 받아요.
1: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K-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0: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한국 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한국 외신 기자들이 오면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왔던 어르신 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이렇게 화염병 던지는 그림 이런 거를 열심히 찍어가지고 가면 칭찬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소스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3: 그러니까
0: 거죠.
3: 요즘에 제가 외신을 보면서 한국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냥 마치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유럽 기사를 다루는 것처럼 아니면 유럽에서 미국 기사를 다루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기사들과 함께 한국에 되게 이런 것까지 보도해 하는 것들까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지금 그 지사들이 서울로
0: 기사들도
3: 많이
0: 많고,
3: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파원들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어떤 게 뉴스가 될지 그래서 뭐 저번에 예를 들면 늑대가 도망간 거 있잖아요.
1: 늦고
3: 예, 그것도 BBC에서 초추도 만들고
2: 많이 왔어요.
3: 예, 그래서
0: 네. 외신들이 많이 보고
3: 외신들이 그러니까
2: 내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3: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뭐 민주주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경향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이번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어떤 직결되는 문제로 세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사실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2: 그렇죠.
1: 간단하게 끝낼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김영미 대표의 그 전언에 따르면 그래서 그 외신 특파원들이 우리 GB타임즈도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0: 네, 많이 들어요. 요즘에
1: 그래서 뭐 피드백도 많이 받으신다고.
0: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말 여기서 하는 편이거든요.
1: 오, 자기 검열을 하십니까?
0: 아, 왜냐면 저도 외신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얘들이 들어가지고 취재를 갔는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팩트가 틀리진 않지만 정도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특히 일본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쪽에 관심 있는 기자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보는 것 같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은 당연히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어떻게 표현하나 뭐 이것도 되게 관심 있게 봐요. 우리 어쩌다가 잘 안 다루던 나라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또 관심을 갖는 거죠. 다들.
1: 자, 일부의 결론은 이렇게 된 GB타임즈는 말 그대로 글로벌 코너가 되어버렸다. 품격을 높이자.
0: 그래서 더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커요, 저는.
1: 그러니까 그 보따리 여기서 푸셔야지.
0: 근데 제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1: 자, 1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연서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관광객 무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배경,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 네, 원래 태국은 관광이 산업 중심인 국가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에 다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3개국 외국인에게, 외국인 관광객에게 60일간 비자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비자로 들어오게 해주니까 다들 들어와서 일단 불법 체류를 하고요. 마약 밀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제 문제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네네. 당연히 태국 국민들의 치안에도 이제 걱정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60일 무비자 혜택을 이제 한 90여 개국은 종료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외국 외국인이 3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은 제외가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무비자 협정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그러면 외국인 범죄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제가 지금 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현지에서 뭐 단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일단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이거를 거의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아예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2: 정부에서?
3: 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사실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정말 많은데 그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들이 너무 이제 이거를 은행 거래할 때마다 너무 힘들 정도로 이제 좀 불편해 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는 치앙마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광지여서 많이 조금 클린한 편이지만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상 그 캄보디아인 그리고 중국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2: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통장 개설을 못하도록 한 게 이번에 네. 그 비자 무비자 기간을 단축하면서 취한 조치입니까?
3: 아닙니다.
2: 그 전부터 했던 거.
3: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태국 안에서 범죄가 지금 외국인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태국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가 이미 몇 달이 된 상태잖아요. 저희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 얘기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힌 거였어요. 그 조치가.
2: 그래요?
4: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런 90일 무비자를 이용해서 태국 관광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제 태국 정부의 처음 의도였는데 오라는 관광객보다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이쪽을 배경해서 마약 범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사실 이 외국인 범죄라고 해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마약이에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도 막 단속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일 안전하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무비자 되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피신하러도 많이 오고 거기서 또 재정비해서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약간 허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태국이 마약의 허브 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해진 법인데 한국은 90일이 왜 이게 유지가 된다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캄보디아에도 한국인 범죄가 있었고 그런데 뭘 보고 이렇게 했나 했더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교 상호 외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약 그러니까 지금 60일 무비자 없애는 거는 태국의 내국

0: 관리법,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렇게 무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과의 무비자 협정은 국외와 한 외교적인 거라서 굉장히 다른 파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무비자를 적용 안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국가래요.
1: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저는 국제선을 타본 적이 없어갖고 우리 김영미 대표가 제일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가. 한국 여권 파워가 진짜 그렇게 커요?
0: 엄청 크죠.
1: 입국 수석하고 이럴 때?
0: 네, 뭐 유럽도 사실 무비자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뭐 먼저 유럽에 들어가서 숭겐 조약에 의해서 한 번만 검사 받으면 딴 데 가서도 다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한국 여권 파워가 크다 보니까 중국인하고 이렇게 위조가 많으니까 앞에 한국인 여권을 내밀면 되게 이렇게 열심히 가까이서 이러고 봐요.
1: 다른 외국인들이?
0: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1: 직원들이 위조 여권인지
0: 네 확인하고 그들만의 확인 방법들도 있다고 저한테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권을 들고 가서 가장 파워를 느꼈던 나라들은 남미예요. 솔직히 말하면
1: 남미? 네. 왜요? 남미는 왜?
0: 한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무비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찾아보는 거죠. 특히 이제 카리비안 이쪽에 도서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면 한국인이 거의 오지 않은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이렇게 가서 보고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요새는 이제 한국을 다 알지만 예전에는 코리아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넘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무슨 패스가 무비자, 와야 된다고.
1: 무비자인지 아닌지?
0: 네. 그래서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비자 맞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저는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이제
2: 거봐 나 맞다고 했잖아.
0: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죽이고 나오고 그럴 때 조금 그래도 여권 파워가 있구나라고
1: 그러니까
0: 많이
1: 제가 어디 쓴 거 보니까 이 한국 여권 파워가 세가지고 다른 아시아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방법을 찾는 게 위조 보면 절대로 모를 거. 예를 들어서 자 대한민국 MBC의 사옥이 서울의 어떤 구에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0: 노래도 물어봐요. 전에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너무 어설프게 해가지고 제가
1: 무슨 노래?
0: 잘 몰라가지고
1: 요즘 노래면 저도 모르는데.
0: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트로트 노래를 물어봤었는데.
1: 아 그러면 다행이다.
0: 네. 저한테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해서 잘 몰랐는데 그게 땡벌이더라고요.
3: 근데 이게 너무 어려. 발음이 너무 어려.
1: 아니 외국인
0: 어려운 거를 물어봐가지고
2: 물어봤네.
0: 진짜 저도 누가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누가 불렀지? 막 이렇게 인터넷 못 찾게
2: 가수를 하는 맞춰야 된다고요?
0: 가수 누가 불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2: 나도 입국이 안 되겠네요.
1: 싫어해 진짜?
0: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정말 진짜 그랬더니 아 너 한국이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오 싫어해요?
0: 네.
1: 야, 재미있는 얘기고 돌아와서 자
4: 태국의 범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 관광지에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뭐 부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외국인들 못 쓰겠다 막 관광객들 이런 이제 대중들의 그런 반발심도 있었고 정부도 이제 약간 아 우리는 좋은 관광객만 받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 이런 국제 범죄들이 중국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런 범죄 속을 소탕한다고 많이 가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데 미얀마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라오스라든지
2: 캄보디아.
4: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오면서 지금 여기가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그 최근에 뭐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납치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고 태국에서 그 미얀마 국경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서 중국 사람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아 우리는 태국 웃어서 안 가. 그러니까 막 그 태국 총리가 중국어로 AI를 사용해서 중국어로 우리 이제 안전하니까 더 오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태국이 이렇게 범죄국가화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미지. 예, 이미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관광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태국에서는 또 관광산업이 위축이 되고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2: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태국 GDP의 10% 이상이 관광업인데 태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관광객 유치 목표가 3,3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표가 2030년에 3천만 명입니다. 올해는 2천만 명 넘는 게 목표고요.
1: 태국이 더 많네요.
2: 태국이 많긴 많은데 그날 이 관광

0: 어업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태국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8% 19%였고요.
1: 국내 총생산에서.
0: 네. 그리고 지금은 10% 이상이지만 한국은 우리는 GDP의 5% 안팎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천만 명이 목표인데 얘네가 3천만 명이 목표다? 이거는 사실 갭이 더 차이 나야 되는 건데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사실 이번에 무비자를 다 막아버리기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연장을 하잖아요. 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이 서류 연장을 해준데 그거를 그전에는 그냥 계속 무제한 연장을 해주다가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전에 범죄가 너무 많이 외국인 범죄가 저지러지다 보니까 이거를 두 번까지만 해주는 정책으로 사실 중간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태국에 살던 외국인 A가 이제 비자나 뭐 이런 무비자 때문에 베트남 국경을 넘어갔다 오기만 해도 이게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무제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범죄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거고 태국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덜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냐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치안 유지 비용이 더 드냐 이거를 지금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산업 회복세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일단 클린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이번에 좀 태국 말고 지금 감염병 때문에 국경 단속에 나서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2: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태국이 엄청 타격이 컸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뭐가 또 터지면 우리가 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아프리카에는 별별 그게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2: 아프리카 쪽 이제 콩고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벌어졌던 나라들보다는 콩고는 되게 더 많은 인구가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밀집돼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적 대응에 맞춰서 태국이 딱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무비자 이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1: 봅니다. 범죄자 말고 감염병도 태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근데 지금 그 크루즈선에서 지금 한타바이러스 환자 발생한 그 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한타바이러스는 이제 그 크루즈 안에서 사망자가 3명 그리고 크루즈선하고 관계없는 미국인 1명이 추가로 1명 사망하면서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총 4명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비상이어가지고 저희가 한타바이러스는 질병청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국내에 들어온 유입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뭐 BBC라든지 뭐 AP라든지 보면 바이러스 얘기가 굉장히 상단에 있습니다. 그 중요도로 봤을 때 그 저희가 이제 기사를 메인에 두느냐 2번 3번에 두느냐를 보잖아요. 근데 항상 5번 안에는 언제나 들어와 있는 게 한타바이러스 아니면 에볼라 바이러스였어요. 네, 그만큼 외국에서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국 언론의 조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런 상태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다가 이번에 한타바이러스가 터지고 에볼라가 터진 겁니다. 근데 에볼라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한타바이러스도 그랬죠. 변이였잖아요.
1: 그렇죠.
0: 에볼라도 이번에 변이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변이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치사율이 한 30, 40%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는 치사율이 낮은데 문제는 이게 변이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코를 찔러도 안 되고 이게 검사 체계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사율은 낮아도 진단 시스템이 부족해서 방역이 조금 늦어진 경우들이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전히 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지역, 뭐 예를 들면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으로 다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나가긴 했지만 거기서 확산되는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1: 예.
0: 에볼라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지역 안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어떤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변이가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에볼라 를 다룬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진압이 안 되고 있다는 좀 등이 문제인 거죠.
3: 에볼라는 치사율이 높아서 전염이 잘 안 되고 이 한타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변종 중에 유일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감염되는 변종인데 이게 그냥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거 아니면 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지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좀

0: 예, 팬데믹으로 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1: 그래서, 그래도 에볼라 예. 바이러스는 걸리면 빨리 사망 네,
0: 치사율이 높아서
1: 했는데 네. 그래서 전염될 시간도 없었는데 네. 요새 또 변이는 조금 더 길게 앓는데요. 네.
2: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다 보면 치사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치사율이 높으면 숙주가 죽어버려서 네. 자기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기 죽으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장생을 누리기 위해서 숙주의 어떤 생명에 지금 아주 치명적 파괴까지 주는 것까지는 안 되게 변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변이가 오는 게 그 전에 기니 뭐 이런 나라에서 있었던 시에라리온 그 에볼라하고 확실히 다른 우간다나 지금 해주 홍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2: 지금 우리보다 지금 국제에서는 지금 바이러스는 상당히 심각한 계속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3: 맞습니다.
2: 그런데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또 홍역 환자가 늘고 있던데요.
3: 거기는 이제 홍역이 엄청 심하고요. 방글라데시도 지금 홍역 어린이 환자가 500명 이상 발생, 그러니까 사망자가 어린이 사망자 500명 이상에 이제 발생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조금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홍역 같은 경우는 또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홍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돌기는 해요. 그리고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그때 뭐 저도 친구들 연락을 받았는데 뭐 아 요새 내가 너무 아팠어,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어 했는데 코로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인지 한번 검사해봐. 뭐 요새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돌아 이제 했는데 찔러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변이가 많고 우리가 진단체계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2: 토착화되기도
3: 했고. 토착화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2: 그런데 지금 이 그 미국 캐나다 좀 있어 월드컵 열리잖아요. 그럼 또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간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을 같이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홍역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미국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북미까지 북미에서 이렇게 창고라는 건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고 또 어쨌든 이 정도 급이면 아무리 미국이 좀 사악하더라도 의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2: 근데 트럼프 그쪽도 다 백신 음모론자들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홍역이 다시 생기는 거는 지금 보건장관이 케네디가 완전히 안티박서거든요. 그래서 백신 맞지 말라고 하던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은 코로나가 되면서 백신 다른 백신 코로나 백신은 물론이고 다른 백신 접종률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 케네디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트럼프도 그랬고 이거 백신 이거 아무 소용 없다.
2: 지금 우리 식으로 이제 예방 접종 많이 떨어지고
0: 예방 접종률이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환자가 늘어나니까 며칠 전에 케네디가 아 근데 홍역은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 같아라고
2: 했어요.
0: 말을 해서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렇게 미국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거기서도 백신 맞는 사람들이 미국의 영향으로 줄어들면서 여기가 이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보통 하더라고요. 일본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홍역 환자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3: 문제가
0: 때문에
3: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홍역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국은 아주 대규모인 어떤 월드컵 같은 행사가 있어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통제 잘 따라줘요. 그런데 미국은 전혀 반대거든요. 미국은 일단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기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거고요. 마스크 쓰고 가세요 경기장에 하면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안에서 이런 뭐 어떤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0: 그때 뭐 논란이 됐던 논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 때 통제하는 거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통제다.
2: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0: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코로나 끝날 때쯤에 이제 미국을 한번 갔는데 하와이를 갔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는 모두 다

0: 마스크를 끼고 가서 밖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녔는데 하와이는 밖에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걸 써야지 된다라는 그것이 뭔가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사실 매우 걱정되긴
1: 그러니까
0: 합니다.
1: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리우 올림픽 때 지카 바이러스. 네. 뭐 세계적으로 그때 뉴스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네. 앞두고 지금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건 세계적 근심거리가 되는 건데.
2: 근데 이게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래도 의료 상황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남미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중미나 남미 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료 시설이 좀 낙후된 곳들도 되게 많은데 그랬을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진국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감염병에 대한 통제라든지 뭐 이런 법률 있고 어떤 행정이 시행이 되고 그러는데 남미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게 안 돼요.
1: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감염병 때문에 지금 국경 봉쇄까지는 안 간다더라도 뭐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치가 있어요?
3: 지금 외국에서는 입국 제한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한타바이러스 를 계기로 해서 좀 격리 조치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격리 조치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 제한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타바이러스도 그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그 해제가 다 풀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경을 뭐 이제 봉쇄하거나 강화 좀 통제를 강화하려는 건 없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현재 사망자가 최소 130명 이상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지금 남수단을 이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조치는 취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1: 국내 유입 가능성은?
3: 네, 유입 한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북중미 월드컵인 거고 지금 월드컵이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예요.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테러 위험성이 훨씬 이란 전쟁 때문에 높아진 상태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치안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얘기가 감염병 주기가 갈수록 빨라질 거다. 그리고 5년 내에 또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딱 5년 지났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그죠? 네. 거의 뇌관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이게 지금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더라도 인간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이 갈수록 그 경계가 파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창궐을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밀림 속으로 인간이 깊이 들어가면서 옮겨온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1: 그렇죠.
2: 또 한타 바이러스도 사실 이게 한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잖아요, 최초로.
1: 아, 그런 거요?
2: 네.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서 그 미군들이 풀밭에 막 누웠다가.
1: 아, 맞다.
2: 예, 네, 그렇게 해서 생긴 바이러스거든요.
1: 근데 왜 한탄 바이러스
2: 한탄강의 한타 바이러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전혀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생기기 쉬운 거죠. 그만큼 전 세계가 유동 인구가 많아진 시대가 왔다는 거죠.
3: 그 분쟁 지역이 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보건 당국이 보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이게 또 급속도로 확산한다는 점도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1: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전에 아까 그 김영미 대표가 했던 얘기 그러니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땡벌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본 나라가 어디예요?
2: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1: 왜요?
2: 저는 다시 그 나라 입국을 해야 되거든요.
3: 유럽인지 아닌지.
1: 그렇지.
2: 아 유럽이에요.
1: 아 유럽이에요?
3: 네. 왠지 유럽일 것 같았어요.
1: 그죠?
3: 네.
1: 아 이건 어떻게 땡벌을 알았대요, 그러게?
3: 생각보다 덕후들이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1: 그래서 아이가 가수 이름 모르겠는데 노래는 불렀다고?
2: 그럼 이제 저 중국인으로 오해 받아갖고 취재도 못하고 쫓겨날 바에는 노래라도 불러야 될.
1: 보통 그런 김영미 때문에 노래 본 거 몇 점 나와요?
2: 안 가요.
1: 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나가시는 분들 참 여러 가지로 챙길 게 많습니다. 정보.
2: 네. 네 취재는 순발력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뭐 죽지는 않아요.
1: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3: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3: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3: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2: 미래를 위한 선택.
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4: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6: 그러게.
5: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6: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5: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래.
7: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8: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 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경석, 김준수, 민우혁, 앰비규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국제금리 하락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금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나스닥 지수도 0.1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 상승 9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겠지만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메모리 칩 공장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즉각적으로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현지 시간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습니다. 거브레여스수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민주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또 지역적 수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도는 높음, 글로벌 수준에서는 낮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6.4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고래는 머리가 좋다죠. 향유고래는 기억력이 비상한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기억을 아주 오래 유지한답니다. 가족은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돼도 거의 평생 기억하고 바다를 떠돌며 같이 붙어서 헤엄치거나 장난치며 친해진 고래, 즉 인상 깊었던 친구에 대한 기억도 수십 년을 간직한다. 사람도 고래처럼 살면서 여럿을 만나죠. 그 중에선 좋은 느낌으로 오래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 포함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

살기. 이것도 참 괜찮은 꿈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출구를 착각해서 네. 잘못 나갈 때 있잖아요.
1: 아, 이때 속상합니다. 왜냐면 돌아가야 되니까 도착 시간도 늘어나고 요즘 같은 고유가인 기름값도 속상하고 게다가 통행료 또 내야 되잖아요.
0: 네. 그런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속상한 일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1: 뭐 잘못 나가면 통행료 깎아주나요?
0: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에 기본 요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야, 이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에 재진입 하는 게 핵심이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만 된다고 해요.
1: 사실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재진입 차량 약 90.2%가 1년에 3번 이내였다고 해요.
1: 이렇게 되면 통행료 감면 혜택도 좋지만 출구를 착각했을 때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거나 급하게 차로 바꾸는 일도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더 반갑네요.
0: 맞습니다. 혹시 나가야 할 출구를 착각해서 지나치게 되더라도 조금 돌아서 재진입하면 되니까 무리한 차로 변경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무리한 진입이나 빠른 노선 변경은 다른 채널에서 저희 차카차카로 올 때만 저희가 마음속으로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권영주 강가섬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차카차카 분위기 좀 있게 시작해봤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였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올데카는 이동의 경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0: 차카차카 하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 최종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기준 알아보고요. 수출 50년을 맞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역사도 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의 정비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네,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입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뭐하기?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0: 있어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이동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3: 말은 어렵지만
1: 네.
3: 설명 들으시면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1: 그래요? 이동의 경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3: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하나가
1: 네.
3: 택시를 탔어요.
1: 음?
3: 제가 택시 기사입니다. 여쭤볼 거예요. 손님, 빨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히 가시겠습니까?
1: 보통은 빨리 간다 선택할 것 같긴
3: 그쵸?
1: 한데. 네.
3: 대부분 상황에 맞춰서 고르잖아요.
1: 맞아요.
3: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빨리.
1: 어려운데요.
3: 여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객 운송 사업 형태는 제3자의 운전 노동하고 재산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형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점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속도 높이면 이동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1: 그렇죠.
3: 그러면 편안함이 떨어져요.
1: 아.
3: 그래서 빠름하고 편안함은 이동에서 은근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1: 그렇죠.
3: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죠. 모빌리티 사업자는 도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만큼 전체 비용에서 시간 비중을 더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용자는 시간은 모르겠고 거리만 가지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운전자 배제하려는 자율주행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3: 근데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하는데 더 안전하다는 평가도 있죠. 그런데 이 로보택시도 이동 시간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차별화되지 않아도 시간은 비용에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대신하는 건 인건비 절감에 따른 수익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행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비용을 어떻게든 넣어야 되는데 이때 주목하는 게 바로 지능이에요.
1: 지능.
3: 갑자기 지능이 왜 튀어나오냐.
1: 네.
3: 그러니까 지능 수준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차종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아~
3: 지능이 외부와 활발히 연결되고 데이터 축적이 많을수록 예측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지능은 나는 이 길로 안 가.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때 시간이 단축됐다? 그러면 요금을 더 내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하고 현대차가
1: 네.
3: 로봇 운전에 의존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강다섬 아나운서를 데려다 줍니다.
1: 네.
3: 이때 이제 둘이 경쟁을 해요. 그러면 두 회사의 이동 서비스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능 수준이 동일하면 무조건 편안함이에요.
1: 그렇죠.
3: 시간이 동일하니까.
1: 그렇죠.
3: 이때는 뭐 큰 차 타고 갈래요? 작은 차 타고 갈래요? 그럼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이동 시간이 다르다면 이때부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이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 아니에요.
3: 엄청 빨리 가는데 차가 경차예요. 이거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3: 근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차는 큰 차야.
1: 그러니까
3: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세분화되는 거죠. 똑똑한 지능의 경차는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데 승차 가면 아주 불편하죠. 반면에 대형 고급차는 7시간 걸린다고 하면 넓은 좌석이어서 편합니다.
1: 그러니까
3: 동일 요금일 때 소비자의 선택은 이 시간과 편안함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강하나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고민되는데요, 이거.
3: 3시간의 경차냐? 7시간의 대형차냐?
1: 그러니까요. 네.
3: 그러니까 최근 여기저기 모빌리티 사업 얘기하면 이제 미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3: 그만큼 이제 그 지능이 바꿔 놓을 우리의 미래 이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감을 높이는데 그러나 이제 정확한 개념에서 그 이동 사업은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교통 사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오려면 새로운 이동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동 사업자 간의 그저 영역 경쟁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로봇택시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현재 운영되는 여러 이동 서비스에서 시간의 개념은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도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체되는 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1: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바뀐다고요?
1: 네, 정부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로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주행거리가 얼마나 긴지,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차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차랑 관련된 게 중요했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는 전기차라는 제품을 가지고 보조금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걸 만드는 제조사
1: 그쵸.
2: 또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너 자격이 있어 없어 그것 따져보겠다는 거죠.
1: 맞아요.
2: 못 팔면 아니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1: 통과를 못하면 이제 그 브랜드 전기차는 보조금을 다 못 받는
2: 아예.
1: 거죠. 네.
2: 제품이 뭐 얼마나 떠나서
1: 좋아, 네. 좋든 나쁘든 간에 이제 브랜드에 따라 주는 거죠.
0: 이제 회사를 본다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렇죠. MBC가 잘하고 있는 거 이런 분들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뭐 어떻게 평가가 돼요?
1: 네, 이 평가 분야가 총 다섯 개인데요. 기술 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또 환경 정책 대응, 사후 관리와 지속성, 안전 관리 이렇게 나뉩니다.
2: 네.
1: 이 다섯 개 분야 안에서 또 세부 항목이 13개로 나눠지고요.
2: 예, 예.
1: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점이 큰 게 공급망 기여도인데
2: 예, 예.
1: 국내 생산이나 부품 산업에 기여한 점, 또 고용 정비망 이런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보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왜 국산 전기차든 수입 전기차든 일단은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사라 이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 받고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 한국 시장에서 돈도 좀 써라 이런 쪽으로 바뀐 거죠.
0: 이게 듣기로는 이 보조금 개편안을 정부가 한 달 전쯤 먼저 발표를 했다가
1: 네.
0: 수정을 한번 거친 거라고 하던. 근데 이거 바뀐 게 뭔가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달 전쯤에 기후부가 발표를 먼저 한번 했었는데요. 국내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냐, 요거 방향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통과 기준인데요. 처음 논의됐던 안은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었는데 최종 안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기여도는 사실 당연히 한국 업체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2: 예, 예.
1: 그래서 수입차 업체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또 국내 특허 보유 여부나 기업의 신용 등급 이런 항목들도 불평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최종 안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2: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선택권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전기차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탈락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뭐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좋은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보조금 지급 기준 항목에 이 사후 관리 지속성이나 안전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조금 받는 회사의 전기차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더 물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전기차는 배터리나 뭐 충전 문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까지 또 구매하고 난 다음에 책임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가 됐어도 이 수입 전기차 업체가 당연히 국산차 업체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 사고 싶은데 테슬라가 보조금 기준에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앞으로 테슬라를 더 비싸게 사야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2: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보니까 공급망의 배점이 40점이에요. 100점에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공급망 기준이 100점이 40점이에요.
0: 그건 굉장히 높은데요.
2: 근데 다들 생산시설이 없어 한국에.
0: 그렇죠. 그러면 언제 나와요 결과는?
1: 네, 지금은 이제 보조금 심사를 받으려고 서류를 다 제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가 받고 못 받는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0: 아, 과연 어떤 브랜드가 보조금 기준을 통과했을지 어떤 브랜드가 기준을 못 통과했을지 궁금해집니다. 결과 나오면 꼭 네. 알려주세요.
1: 네.
0: 자, 다음 소식. 한국 자동차 수출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요?
1: 네, 올해가 바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50년을 맞은 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 또 중동, 동남아까지 어디를 가든 보이지만
2: 네.
1: 이 50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수출이란 걸 할 수 있다고 이런 시선이 더 자연스러웠죠.
2: 수출이 아니라 만든다고? 그 자체가 어색할 때였어요.
1: 그렇죠.

0: 1천만 대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거의 6,655만
1: 그렇죠.
0: 대가 늘었군요.
1: 최근 정말 많은 성장이 그러니까. 있었네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뿌듯합니다. 네. 제가 판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국차가 이렇게 수출 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2: 네, 사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컸어요. 그때만 해도 이 한국차는 가격이 이 싼 값에 타는 차였거든요. 그럭저럭 그냥 탈만 했던 거죠. 품질이나 브랜드보다는 가성비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해외로 가는 차들에 붙는 꼬리표가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품질력이 됐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SUV, 하이브리드, 전기차, 여기에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까지 수출을 하고요. 또 KG 모빌리티도 최근 수년 사이에 유럽이랑 중동 등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고 한국 GM이나 르노코리아 같은 외투 기업도 꾸준히 이 수출량에 힘을 보태주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건 더 비싼 차를 팔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SUV나 친환경차, 고급차처럼 가격이 높은 차를 팔면 수출액도 당연히 커지겠죠. 한국 자동차 수출이 50년의 의미는 결국에 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산업에서 기술과 브랜드를 인정받고 고부가 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0: 그 예전 영화 그 에릭 브론코비치에 보면 주인공인 줄리아 로버츠가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변호사가 가난해요. 그 가난의 변호사의 상징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현대차예요.
1: 아하,
0: 네, 영화에서.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거죠.
2: 그쵸.
0: 타이거 우즈도 우리나라 고급 타고. 브랜드를 타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시대가 되니까 새삼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걱정되는 건 앞으로 50년이죠. 앞으로 50년.
2: 그렇죠.
0: 왠지 좀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만들어 수출만 하면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이게 지난 50년이 한국차도 세계에 팔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50년은 전기차, 미래차 시대에도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냐.
0: 그렇죠.
2: 이거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미국의 관세와 현지 생산 압박, 또 유럽의 공급망 규제, 중국 전기차 업체의 가격 공세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조차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한국 기여도에 따라 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디서 만들고 어떤 배터리를 쓰고 또 어떤 부품망을 갖췄는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1: 네, 우리 업체들 참 잘하고 있지만 글로벌 국가들이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걱정도 조금 되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율도 늘어날 테고요. 우리나라 수출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현대차 기아도 지금 미국, 유럽, 인도 같은 주요 시장 가까이의 공장을 늘리고 있잖아요.
0: 네.
2: 현지에서 안 만들고 수출해오면 관세를 내라고 하고 또 보조금도 안 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생산이 현지에서 계속 이뤄지게 되면 결국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숙제가 되겠죠. 이제 이 한국 자동차 수출 50년의 다음 과제는 얼마나 많이 수출하냐를 넘어서 한국 안에서 뭘 계속 만들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문학쿤 정비상담 해드리는 날입니다.
2: 네. 그 유명한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 문학쿤 교수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2: 그래요.
1: 네. 저 오늘은 네. 내 차에 맞는 타이어 고르기 그리고 타이어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3: 타이어가 우리 그 사람으로 치면 신발이거든요.
2: 신발이죠. 네.
3: 그래서 운동할 때도 다 그 뭐 테니스 칠 때 네. 달릴 때 다 신발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도 타이어가 용도에 맞게끔 뭐 겨울철이다 여름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그럼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네. 타이어는 계절에 따라서
3: 틀리죠.
2: 관리 쓰는데
3: 그렇죠.
2: 여름철과 겨울철이 다르긴 할 텐데 뭐 요즘은 사계절도 있지 않아요?
3: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겨울철에 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엄청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2: 맞아요. 예.
3: 그러니까 사실 옛날처럼 눈이 도로에 쌓인 걸 볼 수가 없어서 사실 윈터 타이어를 써야 되나.
2: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3: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한 번도 윈터 타이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이게 이제 시골길이나 이런 데 갈 때 제설 작업이 잘 안 된다.
2: 지방도로 같은 경우.
3: 그렇죠.
2: 이런
3: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레드가 눈을 잘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제 트레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2: 트레드가 이제 홈이죠. 홈.
3: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도 윈터 타이어를 그대로 장착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1: 그래요?
3: 그래서 일반 도로 주행할 때 윈터 타이어는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또 바꾼 또 비용이
1: 비싸기도 하고
3: 그렇죠.
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네.
2: 자동차 초창기 시절에 네. 잘 몰랐을 때 네. 그대로 한방 먹었습니다.
3: 윈터 타이어 끼시고 네,
2: 윈터 타이어를 뛰면서 접지력이 좋으니까 그냥 사계절 쓰시라고. 그래서 여름에도 네. 소음과 기름을 많이 쓰면서 네. 좋다고 썼던 그런 기억이
3: 있어요. 그러니까요.
2: 제대로 한방 맞았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그때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1: 그러면은 타이어를 고를 때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예요?
3: 일단은 타이어가 이제 그 사이즈가 정확한 사이즈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차들은 앞에하고 뒤에가 사이즈가 틀려요.
1: 앞바퀴랑 뒷바퀴가요?
3: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X자로 교환하십시오. 앞뒤로 교환하십시오. 이랬었는데
1: 네.
3: 지금 앞뒤로 교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차의 앞 타이어 사이즈와 뒷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2: 교환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제조사가?
3: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운전상
2: 아, 그래요.
3: 뒤에가 약간 폭이 좀 넓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피시테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이게 미끄러지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타이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즈는 정확하게 사실 저도 이제 옛날로 올라가 보면 뭐 타이어를 좀 사이즈에 안 맞게 장착했던 그런 시절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코너링을 하게 되면 신발이 우리 큰 신발을 신었을 때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즈는 그 림에 맞는 정확한 타이어를 좀 장착을 시켜야 된다.
1: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네.
2: 뭐 당연히 뭐 공기압은 중요할 테고요.
3: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해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차가 정차에 있을 때 차의 무게에 의해서 밑에가 타이어가 평평하잖아요.
2: 그렇죠.
3: 이게 고속 회전을 하면서 타이어는 사실 안 보이기는 한데 찌그러지면서 돌아요.
2: 그럴 수밖에 없죠. 원심력
3: 계속
2: 돌게
3: 빨리 돌면 여기서 찌그러진 부분이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징징징징징징 거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
2: 그러다가 한번 터지죠.
3: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타이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내 타이어 멀쩡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차들 보면 트레드에 이렇게 막 실금 가 있는
2: 타이어 있어요, 있어요.
3: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0: 연은 진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공기압도 뭐 너무 적게 넣으면 이게 옆에가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이 너무 바람이 빠져 있으면 그 찌그러짐 정도가 더 심해서 고속주행을 하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 가격이 부담되면 요즘은 중고 타이어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0: 뭐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중고 타이어 아무리 좀 비싸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새타이어를 새타이어를 사시는 게, 왜냐면 이게 그냥 신발에 비유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신발의 그 밑바닥
1: 미끄러짐.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이제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밑바닥에 그 우리 트레드 모양이 눈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평평한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1: 저희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겨울 타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여름도 마찬가지죠.
1: 아, 여름도 마찬가지.
0: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전기차 타이어는 어때요?
0: 일단은 그렇죠. 근데 일반 타이어를 껴도 상관은 없으나 이게 이제 보통 전기차는 일반 차 똑같은 시그먼트에 있는 차 중에 차량의 무게가 약 한 20, 30%가 더 무거워요.
1: 무겁다.
2: 더 무겁군요.
0: 그러면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달겠죠?
1: 그렇죠.
0: 빨리 달게 되면 이제 마모가 빨라지니까 교환 주기도 빨라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음에 관계없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 소음과 타이어의 트레드가 돌면서 나는 소음, 이게 이제 상쇄가 되니까 잘 이제 엔진 소리인지 타이어 소리인지 모르는데, 전기차는 엔진의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음을 저감하도록 전기차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 그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네. 알겠는데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0: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제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1: 비싸잖아요.
0: 전자에 말씀드린 게 일반 타이어도 뭐 장착을 해도 사이즈가 맞는 것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런 단점도 있다.
1: 달팽이가.
2: 전기차 타이어가 더 비싸요?
0: 비싸죠.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가 좀 더 비싸요.
1: 달팽이 간의 간지러움을 참아낼 것이냐.
0: 그렇죠.
1: 가격으로 승부할 것이냐.
0: 그렇죠.
1: 그럼 만약 이제 요즘은 펑크나면. 네. 예전에 그 지렁이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지렁이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자, 요 펑크,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트렁크 열어보시면 펑크 키트가 있어요.
1: 있죠.
2: 그런 게 있어요?
1: 비상 키트 있습니다.
0: 비상 키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청취자분들이 나 써봤습니다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없으실 거예요.
1: 별로 없을 거예요.
2: 저는 없을 거예요.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1: 에이.
0: 그렇죠. 에이. 거기에 보면 공기를 놓을 수 있는 컴프레셔하고 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동그란 약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래서
2: 네네네.
0: 사실 하나를 더 줬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에이.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템프러리 타이어라고 해서 임시 타이어 사이즈 안 맞는 조그만 임시용.
2: 맞아요.
0: 그러다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1: 그렇죠.
0: 지금 약품하고 컴프레셔만 장착을 시키는데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뭐냐면 약품을 넣잖아요. 반드시 타이어 샵이든 정비업소에 가가지고 그 안에 약품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 안 하고 그러면 굳어서 나중에 타이어 자체를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쓰신다? 예. 전화를 보셔야죠.
1: 긴급출동이 최고죠.
0: 그렇죠.
1: 네, 우리나라 도로에 긴급출동이 안 되는 곳이 단 1%도 없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요?
0: 어느 정도까지?
1: 저기 그 도서지역 빼고.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 참 대단합니다.
1: 대단해요.
0: 예. 네. 그래서 아마 안 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1: 그렇군요.
0: 네.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취자들 정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이에요. 빙글빙글.

0: 람이었습니다. 빙글빙글.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5393번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요소수 관련 질문이 많이 왔어요. 요소수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골에 요소가 두 포대가 있어서 더 궁금합니다.
1: 아니면 그럴 수 있죠.
2: 요소 비료 같아요.
1: 아니면 같은 요소인데.
2: 네네네. 비료 말씀하시는데 뭐 전혀 다른. 물론 뭐 성분 자체는 같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다른 예, 요소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1: 요소 요소마다 요소가 있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요소하고 수. 요 두 개가 이제 결합됐는데 수분 물이 물이잖아요. 물, 물. 그래서 요소하고 물이 결합된.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를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해가스 중에 질소 산화물이라고 있어요.
1: 예, 낙스라고 하죠.
2: 그렇죠, 보통. 낙스. 네. 낙스를 이 요소를 집어넣고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예. 우리 이제 대기 중에 배출이 될 때 무해한 가스로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만든 그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소 같은 경우는 뭐 중금속하고 미네랄 성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99.7% 초고순도 요소만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 이온, 미생물을 완벽히 제거한 초순수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비료물인데 그냥 물 넣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넣거나 비료를 넣거나 남은 비료를 넣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요소가 도포돼 있지만 그걸 물을 섞어서 쓰면 안 된다.
2: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되옵니다. 예전에 저희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게 요소가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시끄러웠었죠. 9681님의 질문입니다. 2021년

0: 1톤씩 1톤 화물차입니다.
1: 주행거리 22만 킬로미터대 요소수 개통 문제가 있어서 EGR 밸브를 200만 원 들여서 요소수 개통 올수로 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35만 킬로미터 탔는데 또 이쪽 개통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2: 자, 사실 요소수 같은 경우가 이제 분사를 해요.
1: 분사하죠.
2: SCR 선택종 촉매에다가 이제 분사를 해서 배기가스 속에 이제 NOx를 저감을 시키는데 이게 항상 분사하는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됐을 때 분사를 해서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잠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액체가 결정체가 생기면 다시 비료가 되는. 그래서 이 분사하고 있는 그 입구가 그 결정체로 막히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요.
3: 아~
2: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제가 이제 디젤 차량들을 좀 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과 대장 쪽이 너무 이 매연들이나 이런 걸 카본 같은 걸로 끼어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하면 뭐 재생 모드로 넘어간다든지 DPF에 들어가 있는 매연을 재생을 시켜서 태운다든지 또 분사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없앤다든지 이렇게 좀 지속적인 시간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시내도로 주행하게 되면 오히려 좀 별로 차량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내만 다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가십시오.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게 작동이 되려면 보통 이제 80에서 한 100km 정도.
3: 아.
2: 한 30분 정도.
3: 30분 정도?
2: 네. 그렇게 주행을 하면 DPF 재생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수도 이제 분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결정이 생기는 걸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3: 밤에 고속도로 밤에 강변북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거 좀
1: 그러니까 일부러 나서지 않는 이상
3: 네.
1: 그렇죠?
3: 왜냐하면 낮에는 또 꽉꽉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80에서 100km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1: 되죠. 저는 뭐 디젤 차를 타진 않지만 뭐 가끔 고속도로 다닐 일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2: 아, 사실 저는 디젤을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전공을 했는지 그건 아, 잘 모르겠어요.
1: 요즘 디젤차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3: 많이 줄었죠. 네.
2: 안 타죠. 그래서 이게 요소수나 이런 그 이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2: 이 디젤차는 후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은데 아까 EGR도 나왔잖아요.
3: 네.
2: 이게 다 후처리 시스템이거든요. 매연이 기본적으로 새카만 매연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배압을 이용해서 밖으로 좀 일단 뭔가 배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고속주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3: 네. 자, 0122번님의 질문입니다. 2000년식 현대포터2 요소수 보충하는 카고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요소수
3: 그런데 매연이 심하게 나옵니다.
1: 어허.
3: 여기저기 정비소에 정비를 했는데 결론은 매연 발생이 계속돼요.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정비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차가 25년 됐습니다.
2: 아니 뭐
1: 2000년식이니까
2: 그러네요.
1: 네, 오래됐어요.
2: 뭐 포터2 디젤 차량인데 요소수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약간 좀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약간 좀 핀트가 좀 아닌 것 같고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연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이 연소가 되면서 이제 동력을 얻어서 이제 차가 굴러가는데 완벽하게 연소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연료가 뭐 많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소가 잘 안 될 때 많이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 여기 이제 흡기관이라고 하는 흡기관 청소 그리고 배기관 청소를 그리고 아까 EGR 밸브에 나왔죠? EGR 밸브까지 좀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디젤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되면 그 연료를 분사하는 그 분사기 이름이 뭐냐 부품 이름이 인젝터예요.
3: 예. 인젝터.
2: 그래서 인젝터 안에 보면 동화샤가 있는데 그 동화샤가 이제 뭐 미세하게 오래 타다 보면 미세하게 새거나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한번 이건 전반적으로 그 엔진 쪽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6058님의 질문이에요. 자동차 정차하면 오토스탑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연료 절감인가요? 아니면 오토스탑 기능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정말 연료

0: 열관입니까? 계속 다시 시동 걸리는 게 엔진에 스트레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저는 이제.
0: 저 날카롭죠, 지금.
1: 아, 스트레스 주죠. 네. 왜 그러냐면, 다시 이게 시동 걸리는 게.
0: 그러니까.
1: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서 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돼서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 시동 건다는
0: 그러니까.
1: 느낌. 그러면 초기 시동 걸 때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제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꺼놓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렸으니까 배기가스 안 나오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걸릴 때는 그만큼 또 연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그렇게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게 빈번하게 일어난단 모를까. 그리고 환경오염을 좀 저감을 한다.
0: 예.
1: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시동 걸 때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농후하게 들어가요. 그 시점에 유해 배출가스는 또 나와요.
0: 나오죠.
1: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뭐 요즘 나온 차들은 네. 이게 자동으로 작동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 돼요.
0: 그렇죠. 끌라면 눌러야 돼요.
1: 끌라면 눌러야 돼요.
0: 네. 요 계산을 잘해야 되겠군요.
1: 그래서 이거를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뭐 긴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0: 유용은 하겠으나 아주 무언가 금전적으로
1: 그렇죠.
0: 큰 효과가 있는 유의미하진 않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초창기 나온 거는 시동 모터가 다시 돌잖아요. 시동 모터가 불필요하게 많이 작동을 해요.
0: 그럴 수 있죠.
1: 처음에 시동 걸고 가면은 시동 끌 때까지는 시동 모터가 작동을 안 해야 되는데 꺼졌다가 다시 걸 때 시동 모터.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시동 모터가 또 손상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었어요.
2: 아, 그렇군요.
3: 자, 오늘도 깔끔한 정비 상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대학교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6: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5: 오늘 9387님께 빌려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있었던 사고 경험 때문에 차가 무서워서 면허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종을 남편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차 번호도 한 번 보면 기억을 잘해요.
5: 그 차카차카가 운전자만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6: 네.
5: 9387님처럼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좋아하면 저희는 대환영이죠.
6: 그럼요. 아니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이상하게 자동차에 관심이 가고 또 좋아하게 되거든요.
5: 아, 그럼요.
6: 그리고 또 권탈럼님이 그걸 참 잘하십니다.
5: 아, 그럼요. 매력이 있습니다. 중년 매력. 자, 9387님이 자동차를 더 좋아하고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차카차카가 노력할게요.
6: 네. 권탈럼님께 아주 아이고. 큰 숙제를 안겨주신 9387번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인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5: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6: 강다솜의
5: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안동무라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현지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신청할 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은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서 계속 체류하려는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하락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나스닥 지수도 0.1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해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6% 상승한 9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소셜미디어에 아들 부부와 함께하고 싶지만 정부 관련 상황과 미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란전 종전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5도입니다. MBC 9시 뉴스 엄정호였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새콤 달콤한 맛. 어쩌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